0: 네, 최경미님이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첫 곡으로 나와서 반갑다고. 예, One Republic의 I Ain't Worried. 사실 문법적으로는 이게 are not이잖아요. 보통 복수로 we are. 근데 보통 I는 I'm not worried인데. 무튼 그랬습니다. 진주 우체국 집배원입니다. 날씨는 덥지만 물 흐르듯이 배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덥네요. 이상식님. 아이고 그러게요. 또 이렇게 밖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 앞으로 걱정입니다. 근데 오늘은 습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뭐 체감 온도는 조금 이따가도 연락이 아니라 소식 알려드리겠지만 낮 기온이 오늘 중부지방이 좀 많이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너무 애써서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도록 자기의 보폭을 잘 유지하는 하루 보내십시오라고 조영희님이 아침 가족들께 예, 시작부터 이렇게 당부를 해오셨습니다. 그쵸? 자기의 어떤 보폭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이게 막 서두르고 잘하려다 보면은 그게 엉켜서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몸도 마음도 무거웠는데 애쓰지 말라는 말이 저한테 지금 딱 필요한 말 같습니다 라고 손태라님도 그쵸 좀 지칠 수 있는데요 예 그래도 주말권에 다가가고 있으니까 모두 힘내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쉐보레 주식회사 BS 한양 백년화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KB국민은행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롯데렌터카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포스코 ENC IS동서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오뚜기 카레와 꾸며드릴게요.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IMC팅.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공
9: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10: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0: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1: 밥알 찹쌀떡의 원조.
2: 백년합변.
1: 첨가물 없이 건강한.
2: 백년합변.
1: 30년 전통.
2: 백년합변.
1: 떡 선물세트는.
2: 백년합변.
1: 1588-5678.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살아있다 살아있어
7: 5월 16일부터 17일 충남 공주 금강 리버마켓에서 열리는 K블루베리 축제로 놀러오세요.
6: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7: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지니의 너네 데토, 너네 데토 라는 나는 티를 내지 않았어 뭐 이런 뜻이래요. 내가 너 때문에 슬퍼도 티를 내진 않았다. 포항이 어제보다 기온도 좀 낮고 약간 흐리다고 0705님이 그래서 이 노래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하셨는데 지금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햇살이 그냥 어휴, 네. 새벽부터 좀 따끈따끈 하던데요. 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포근함과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라고 2649님도 짧은 감상평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데이브레이크의 이원석 씨와 함께 라떼 차트쇼를 꾸며드리는 시간이죠. 자, 몇 년도의 차트를 탑10

네,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 또 오랜만이네요. 신인수 장미의 미소 이어드렸습니다. 장미의 미소는 남편이 저한테 프로포즈할 때 우크렐레로 연주하면서 불러준 노래인데 그때 생각이 나네요. 이제 5월 18일이면 14주년 결혼기념일이에요. 여보 사랑해 라고 14주년 축하드립니다. 김미정님, 저하고 결혼기념일이 같으시네요. 정명희님, 운동하면서 마침 꽃집 앞을 지나는데 음악도 꽃향기도 너무 잘 어울립니다. 야, 하필 딱 꽃집 앞을 지나가는데 네, 장미의 미소가 흐른다. 대단한 인연입니다. 남현주님이 제보해 주셨는데요. 내일부터 23일까지 중랑 장미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아이가 초등학생으로서의 마지막 운동회

보통 가을 운동회, 봄 운동회. 요즘엔 또 운동회도 아이들 다칠까봐 그게 좀 많이 형식을 줄여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무튼 8281님이 아이들의 웃는 소리 또 신난 모습이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밖에 철망에 매달려서 보고 계시다고. 근데 옆에 장미나무가 딱 있어요. 괜히 향을 맡으러 코를 대봅니다. 라고. 참 봄날의 풍경 역시 봄이네요. 진세연님, 요즘 케이크집은 정말 바쁩니다. 작년까지 언니가 운영을 했는데 해외로 이주하게 되면서 저한테 가게를 넘겨줬거든요. 한국에 잠깐 놀러 온 언니가 오늘 저 도와준대요. 너무 든든한 하루입니다. 라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한분 더. 네. 김민아님. 20개월 된 우리 딸, 오늘 아침부터 기저귀에 쉬를 안 하시겠답니다. 변기에 앉혀달라네요. 와, 이걸 아이가 직접? 발음도 겨우 할 나이에. 나 이제 기저귀에 쉬안 해. 아이고 참 너무 똘망한 아이네요. 예.

0: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2026년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2026년 5월 11일부터 전라남도 내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태풍, 홍수 등 풍수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수습 복구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국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훈련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1: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필수템이 됐죠. 외출하실 때 선크림 또는 양산 가능하시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는 빠질 수 없는 곳이 바로 휴게소입니다. 네,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또 허기도 달랠 겸 이것저것 사 먹게 되죠. 근데 가격에 비해서 맛이나 양이 이게

한 배를 선물로 보낸다가 오늘의 퀴즈인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특산물 다 배우잖아요. 이곳에 그러면 이곳 그러면 배 먼저 떠오르는 그 지명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도 열려있고요. 무료인 미니 이용하시면 네 공짜로 참여하실 수가 있죠. 유산균 세트 한 분 종합 간장 세트를 이색적으로 다섯 분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주주 클럽의 노래입니다. 나는 나.

정답. 네. 덴마크 왕실에서 요 배를 맛보고 홀딱 반한 어느 지역의 배였을까요? 정답. 전라남도 나주. 나주 그러면 배 엄청 유명하죠. 원래부터. 6376님이 우리 집은 여름에 냉면을 자주 해먹어서 냉장고에 배를 필수로 쟁여놔야 됩니다. 얇게 썰어 넣으면 새콤달콤한 무랑 냉면의 조합이 얼마나 맛나게요? 라고. 아, 이제 냉면의 계절이. 하긴 뭐 냉면 러버들은 때를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만. 때와 장소금 뭐 어디서 먹겠다는 거. 신수진님, 제가 나주에서 배꽃을 본 적이 있는데요. 하얀 꽃들이 눈처럼 얼마나 예쁘던지. 맞아요. 배꽃이 또 예쁘잖아요. 어릴 때 고모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배농사를 지으셔서 바로 딴 배를 냉장고에 시원하게 넣어뒀다가 깎아주시곤 했는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라고 8759님, 진짜 뭐든지 바로 따서 그 맛은, 네. 아, 진짜. 김민영님은, 저는 오늘 아침에 나주 곰탕을 먹었는데, 아, 진짜 나주 그러면 또 배만큼 곰탕이 유명하죠, 진짜. 나주의 특산물이 참 많군요, 라고. 참고로, 나주 곰탕은, 저희 여기 상암 MBC 아래쪽에도, 지하에도 있는데, 좀 국물이 맑아요. 예. 그게 나주 곰탕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종합간장 세트 받으실 다섯

분, 방금 소개해드린 분들, 네, 신수진 8759, 김민영 7072, 5040님, 네, 소소하지만 축하드립니다. 새로 산 무선 이어폰으로 상디 목소리를 들으면서 동네 앞산에 왔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살짝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합니다. 라고 2248님. 그렇군요. 이따가 구름 한번 확인해봐야지. 얼마 전엔 아주 뭉게구름이 너무 예쁘게 피어있었는데. 자, 신청하신 곡 김현철과 조지가 함께합니다. 드라이브.

목소리 참 매력 있어요. 데이브레이크의 영원하라. 바로 노래의 주인공 이원석 씨 잠시 후 3, 4부에 모셔서 라떼 차트쇼 꾸며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생방 중에 문자

0: 스킨 케어 세트 키읔 들어간 3종 세트를 준비하고 기다릴게요. 자, 그러면 잠깐만 광고 듣고 올게요.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날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날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4: 스마트하게 달리고
5: 기름값 걱정 날리고
4: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5: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4: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5: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4: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네, MBC FM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9시 54분 22초 지나고 있고요. 자, 2부 끝곡으로 에이브릴 라빈의 Head Above Water 준비했고요. 잠시 후 3부에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3: 염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5월 14일 목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 생각난 노래는요, 저 개인적으로는 영국 멤버들과 바로 밴드를 만든 것이 프리텐더스라는 팀입니다. 아주 꽤 여러 곡이, 국내는 조금 이들의 북미에서의 인지도보다는 아시아에서는 큰 인기를 끌진 못했지만, 네, 북미에서는 꽤나 큰 사랑을 받았던 그런 밴드이고요. 자, 프리텐더스의 Show Me라는 곡, 오늘 생각난 곡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밴드 프리텐더스의 쇼미였어요. 김상호님이 이 팀은 I Stand By You 정도.

0: 알고 있는데 이 노래도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I Stand By You도 굉장히 유명한 히트곡이고요. 약간 순한 맛 체리 필터 같아요 라고 0202님. 뭐 어떻게 보면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무엇보다 뭐 솔로 기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거의 겉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이 백업 기타 요 소리는 그 유명한 F사의 스트라토캐스터와 텔레캐스터라는 유명한 두 가지 모델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텔레캐스터라는 기타 소리 요거는 뭐 딱히 전문적인 귀가 아니더라도 딱 그 소리가 뭔가 소리가 명함인 네, 그런 사운드라서 예 들을 때마다 맞아 참 기타마다 뭐 치는 사람의 주법 뭐 이런 걸 떠나서 자기를 딱 정의하는 그런 소리를 갖고 있다는 게 새삼 신기하기도 했고요. 뒤에 깔리는 기타 소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와 역시 그 맛이죠. 이거 뭐 보컬도 멜로디도 다 좋지만 기타가 아주 열일하는 그런 곡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6171님의 이야기였고요. 자 3, 4부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데이브레이크의 이원석씨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당진시청,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멕시칸, 샤브올데이, 오뚜기 카레, 브라운스 안마의자, 한국세무사회, 주식회사 헤리즈하보해, 하이엠 솔룩텍 주식회사, 뿌리담은 리얼 생화사비 주비푸드와 함께할게요.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편집해놨다.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자, 라떼라면 이 정도 유행어는 소화할 수 있었다. 베스트 3인데 이거 아시면 한번 해볼래요?
1: 영광 없다.
0: 아, 그거 아니지.

0: 안녕하세요.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입니다.
1: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0: 네, 잘 지냈습니다.
1: 찢어진 종아리 근육은 잘 아물고 있나요?
0: 잘 붓고 있어요. 네. 지금 솔직히 통증은 없는데.
1: 오, 진짜?
0: 전에도 그랬거든요. 통증이 없어서 다 나은 줄 알고 공연 때 예! 뛰다가 갑자기 윽! 한 거라서.
1: 야, 참.
0: 근데 아직 초음파 사진을 봤을 때 아직 조금 남아있대요.
1: 아니, 저는 참 이게 왼쪽 엉덩이,
0: 네.
1: 보통 엉덩이 근육은
0: 네.
1: 잘 다치지도 않는데요.
0: 네.
1: 근데 난 그 계속 얘기한 그쪽이
0: 네.
1: 지금 몇 주를 이렇게 좀 그래도 무리를 안 했는데도 이게 계속 아파가지고.
0: 그러면 저랑 같이 병원을 한번 가시죠.
1: 가자.
0: 아, 오늘 저 가려고 하는데.
1: 오늘 저 또 뭐 어디 녹음이 있어가지고.
0: 아, 그래요?
1: 예. 네.
0: 가서 그냥 주사 꼭 맞고.
1: 예. 네, 맞아 봐야 되겠어요.
0: 네.
1: 내로 24시 김장현님이.
0: 24시가 맞나요?
1: 25시 아닌가?
0: 25시가 더 입에 붙는데.
1: 그러니까.
0: 네.
1: 아무튼 최양락님의
0: 네.
1: 가장 첫 번째 유행어 아닐까? 오, 신시오.
0: 워낙 유행어 많으셔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내로 25시에 출연했던 그 개그맨 분들이 굉장히 막
1: 다 잘 돼. 근데 잘 되신 분들은 다 잘 된 것 같고
0: 네.
1: 사라진 분들도 꽤 많아요.
0: 아, 그렇죠, 네. 그렇죠.
1: 네.
0: 근데 그 당시에 야 저분들이 이 코너에 다 나오네 막 그랬던 기억도 나고.
1: 맞아요.
0: 뭐 근데 그런 코너들이 좀 많았었어요. 뭐 잘 돼야 될 텐데 그건 뭐죠? 그거
1: 회장님 우리 회장님.
0: 회장님 그. 거기에도 엄청난 분들이 많이 나오셨었던 것 같고.
1: 딸랑딸랑.
0: 잘 될 턱이 있나 막 이런 것도 있었고.
1: 아, 진짜. 야, 그땐 진짜. 아, 맞아요. 그거랑 또 아까 순학질 여사는
0: 네.
1: 그게 이제 꺼벙이의 아버님 길창덕 화백께서
0: 네.
1: 어디 여성동안가 여기 연재하셨던 만화인데.
0: 네,
1: 순학질 그 눈썹 일자로 네. 붙어 있는.
0: 아, 그게 원래 만화가 원작이에요?
1: 네, 만화가 있었어요.
0: 아~
1: 그걸 이제 김미화 씨가 해서 김한국
0: 네.
1: 이런 분들이 아주 그냥 그 인기가 그때는 정말 어마어마했대요.
0: 그 두 분이 그래서 실제 부부인 줄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1: 우리는
0: 많았어요.
1: 우리는 TV에서 부부면 뭐 김혜자, 네. 최불암 선생님들은 그냥 시골 가면
0: 맞아요.
1: 당연히 부부라고 생각하죠.
0: 몇십 년을.
1: 부부보다 더 오래. 뭐 있는데 네, 그, 억지로 막 이렇게 네. 밀어붙이는 분위기죠.
0: 허경환 씨가 네,
1: 끝까지.
0: 네. 그 예전에는 매주 하는 그 개그 그 프로그램들이 유행어를 막 미는 그런 게 엄청 정말 유명했잖아요. 그 프로그램
1: 그쵸?
0: 자체가.
1: 그럼요.
0: 근데 요즘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지니까.
1: 그러게 말입니다.
0: 네.
1: 또 코미디 프로그램이 한동안 없어지기까지 했고.
0: 네.
1: 지금 MBC에는 없어요.
0: 맞아요. 꽁트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1: 네.
0: 네.
1: 이게 참
0: 아쉽네.
1: 아쉽네. 진짜 좀
0: 모든 게 그 유행어로 다 대화가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1: 자, 라떼 음악 차트.
0: 네.
1: 오늘은 언제로 갑니까?
0: 오늘은 말이죠. 아, 1988년 4월 넷째 주로 갑니다.
1: 와, 그럼 한참 올림픽이 다가오던 때네요.
0: 맞습니다.
1: 이야, 88년.
0: 비교적 저희가 꽤 과거로 가는 거예요.
1: 가장 오래 전으로 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0: 지난주에 저희가 2000년 9월 갔었는데.
1: 어휴. 갑자기 와. 타임머신을
0: 네.
1: 세게 탔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일단 88년 그러면은
0: 네.
1: 어제
0: 언제요?
1: 티파니 형
0: 네.
1: 소녀시대 티파니가 나오셔서
0: 맞아요, 맞아요.
1: 89년생인데
0: 아
1: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 37이라고
0: 그렇겠죠?
1: 네. 나는 30 야 20년을 활동했는데 그거밖에 안 됐냐? 엄청 부러웠거든요. 아무튼 우리 티파니가 태어나기 전
0: 전입니다.
1: 전해입니다.
0: 네.
1: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올림픽이라는 너무나 큰 이벤트 때문에 다른 게 좀 많이 가려졌나 싶은데.
0: 일단은 아, 이 영화가 이해 나왔군요. 시네마 천국.
1: 아,
0: 이 영화가 1988년이래요.
1: 토토와 알베르토.
0: 아, 너무 다시 봐도
1: 그러니까 음악이 뭉클한.

0: 정말 너무 아름다웠고. 네. 영혼본색 2가 이때구나.
1: 2.
0: 아, 2.
1: 말도 안 되는 이 스토리였죠.
0: 아니야. 아니 근데 지윤발이 네. 너무 보고 싶어서 쌍둥이 설정이 아마 이때부터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믿고 싶은 거야 쌍둥이.
1: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원해서
0: 말이 안 되잖아.
1: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원해서 돌아가셨는데 네. 투에서 갑자기
0: 동생
1: 없던 쌍둥이 동생이 나타나가지고. 네. 다 때려 부시는 약간 네. 그런 영화.
0: 그래도 뭐 재밌었어요.
1: 아, 재밌었습니다.
0: 그리고 마지막 황제.
1: 마지막 황제가 98년, 88년.

0: 아 진짜 그거를 뭐 3일만인가 4일만에 뭐 몇십 곡을 쓰셨다고.
1: 아 정말요?
0: 그 중에서 한 70%는 다 또 네. 어, 그냥 이거는 좀 안 되겠다. 아무튼 본인과의 사투를 벌이셨던
1: 참.
0: 이분도 결국에는 배우로 섭외됐다가 네. 나 음악 안 시켜주면 안 한다.
1: 배우로 나와요?
0: 배우로도 나와요.
1: 마지막 강제에서요?
0: 네.
1: 아, 진짜요?
0: 일본인 장교로.
1: 아 진짜요?
0: 네.
1: 어, 다시 봐야겠다. 어.
0: 그리고 원래는 그 너무 클리셰적인 할복 자살을 하는 캐릭터였는데
1: 아.
0: 이거 아니다.
1: 네.
0: 권총 자살하겠다.
1: 아. 정말 자기 멋대로 하셨네요.
0: 게다가 음악은 어, 원래 오지도 않았는데 네. 음악 안 시켜주면 안 한다. 어.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길을 싸워서 쟁취하신 분이죠. 네. 예.
1: 보통 고분고분 한 면이 전혀 없으신 분이었군요. 아유,
0: 그런 거 없어요. 이야 네. 진짜 그렇습니다. 네. 자, 방금 뭐 네로 25시 스리랑 부부 이런 거는
1: 네.
0: 아, 그 쇼비디오 자키라는
1: 쇼비디오 자키. 네. 아, 쇼비디오 자키였고
0: 김광한 님이
1: 네, 맞아요.
0: 앞에 딱 DJ처럼 하면서 코너들 소개했고.
1: 맞아요.
0: 자, 나는 8883년생. 88년 차트 몇 곡이나 알고 있을까 궁금하다. 김묘선 님이.
1: 아.
0: 이 곡은 아.
1: 제가 아까 바쁠 때기 신옥수수가 건달 뭐 이렇게 막 연상을 했었잖아요. 도시의 천사들. 이 아, 코너였습니다.
0: 동작 그만 아니고.
1: 동작 그만 아니고.
0: 아 맞네. 이마룡.
1: 바쁠뜨기.
0: 이마룡 선배님 나오.
1: 맞아요, 맞아요. 어. 이마룡 선배님의 김정식 선배님 나오셔가지고. 야, 뭐 했어? 어, 뭐 약간 맞아, 그런 맞아. 느낌.
0: 아 맞네. 야 바쁠뜨기. 도시의 천사들. 네. 이름.
1: 정종철 씨였나요? 아무튼 아, 그분이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춤 추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0: 아 진짜 아. 자 노래는 어, 이 곡은 뭐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아서 이게 이때군요.
1: 아 차트로 바로 들어갑니다. 네. 12곡입니다 아 미치겠다. 이 노래 천주만 나와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0: 네 우리 이원석 씨의 바로 직계 선배님
1: 진짜
0: 연세대 지질학과 출신
1: 예.
0: 조...

0: 아이, 하문 선배도 고음 가수예요.
1: 아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냥 기억에는 워낙 잘생기셨고 되게 부드러운 발라드 가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0: 아니지.
1: 지금 들으니까 완전 태투스럽게 보셨네요. 네. 엄청
0: 소리 해야인데.
1: 그죠?
0: 해야.
2: 해야 뜨라.
1: 그러니까 락 밴드 락커네요. 락 발라드였네요. 이 밤을 다시 한번.
0: 그래. 예. 네. 이때 아무튼 그 이제 그 마그마 출신 락커 베이시스트였는데
1: 네.
0: 이렇게 발라드로 전향을 하셔가지고
1: 맞아요.
0: 이거 나오자마자 아무튼 저도 고등학생이었잖아요.
1: 네.
0: 아닌가? 88이면은 졸업했다. 이 앨범이 87년도니까 8월에 나왔는데
1: 네.
0: 이때는 보통 한 1년 정도 사랑받는 게 기본이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지금 10위까지 4월 넷째 주인데도
1: 네.
0: 아무튼 10위권 안에 있는 이 밤을 다시 한번
1: 네.
0: 지금도 아주 얼굴 그대로 잘생기셨잖아요.
1: 제가 얼마 전에 뵀었죠.
0: 그러니까.
1: 저작권 옆에 선거를 하다가
0: 그대로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싸도 안 올라간다.
1: 진짜 발성이 락 발성입니다. 정말.
0: 두성.
1: 네, 두성.
0: 와
1: 바로 그냥
0: 자 9위입니다.
1: 네.
0: 근데 이거 기억이
1: 이 노래가 작품 하나에 난 아직도 널이라는 곡인데
0: 제목은 기억나요. 난 아직도 널.
1: 아 그래요?
0: 네.
1: 저는 아직도 와 되게 재즈스럽다.
0: 약간 블루스인데.
1: 네. 그때는 재즈 잘 모르는데 그냥 괜히 그런 와 이런 노래가 대학가요제 대상을 받았구나.
0: 아 이게 대상곡이구나.
1: 맞아요. 87년도 대상곡입니다.
0: 어쩐지 팀 이름이 대학가요제 출전 팀 이름이야. 작품 하나.
1: 작품 하나. 그죠 그죠. 약간 뭐 좀 건강한 느낌.
0: 그러니까.
1: 그래서 이게 87년도 12월에 대상을 받고 그 다음에 지금 4월까지 큰 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이게 부산 외대 4학년 학생들이 만났대요.
1: 그러니까요.
0: 예.
1: 그 당시에 80년대에는 대학까지 입상을 하면은
0: 무조건 가수로 떠.
1: 예, 진짜 스타가 되는 예. 그냥 그 길이었던 것 같아요.
0: 입상만 해버리면
1: 네.
0: 무조건.
1: 아,
0: 이게 진짜 오랜만이다. 맞아, 이 노래 유명했어요.
1: 맞습니다.
0: 후렴까지만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0: 이게 산울림 앨범이 아닐걸요? 아마 김창완 선배님 솔로 앨범이 아닐까 싶은데.
1: 아, 그래요?
0: 야, 근데 진짜 이 선배님 대단한 게 네. 발표하는 곡마다 다 알겠어.
1: 8위 곡입니다. 꼬마야.
0: 그러니까요.
1: 산울림인지 김창완으로 표기가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야겠지만.
0: 네.
1: 일단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앨범을 내셨는데요.
0: 이게 그 맞다.

0: 산울림이 어느 순간부터 네. 1, 2, 3집 내다가 네. 산울림 동요라는 이름으로 또 앨범을 거기는 이렇게 정말 순수함이 느껴지는 곡들을 네. 담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1: 그럼 이것도 동요집에 수록된
0: 그런 것 같아요. 아 진짜
1: 그렇군요. 그런 또
0: 좀 시간이 15초 남아서 네. 이거까지 좀 듣다가 네.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4: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0: 설명이 필요 없는 노래인데
1: 네.
0: 이미 88년 4월이면은 유재하 선배님이 이제 고인이 되신 상태에서
1: 네.
0: 앨범 자체가 너무나 사랑을 받았으니까
1: 맞아요.
0: 88년 4월에 이제 7위를 차지한 지난날.
1: 이 앨범은 수록곡 전부가 히트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0: 거의 뭐 유일하죠.
1: 네.
0: 뭐 들국화 하고 유재하 정도.
1: 네.
0: 모든 곡들이 다 사랑을 받은.
1: 심지어 그 중간에 민유엣이라고 연주곡이 하나 있어요. 클래식 연주곡.
0: 그 마지막 곡인가 그럴 거예요.
1: 중간에 있어요. 이게 아, 그 A면
0: A면 마지막인가.
1: 맞아 맞아요. 그때 이 노래도 사랑받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0: 그러니까.
1: 아, 저 명반입니다. 명반.
0: 뭐 가사가 이럴 수가 없어요. 정말. 네.
1: 그리고 아, 진짜. 지금 다시 들어봐도 너무 세련됐고 지금 현대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 히트곡들이나 뭐 팝 우리나라 가요라고 일컬어지는
0: 네.
1: 그런 싱송러들의 어떤 교본 같은
0: 그쵸
1: 그런 앨범이에요.
0: 실제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걸 많은 그 주목받는

0: 친했는데. 네. 일단 조규찬 씨부터 네.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라는 그걸 아. 이제 매개체로 해서
1: 맞아요.
0: 뭐 심지어 터치도 윤민 씨도
1: 맞아요.
0: 유재하 경연대회 출신으로 알고 있고
1: 홍인삭도 그렇고
0: 아, 그러니까 뭐 이루 셀 수 없는 네. 그냥 유재하라는 이름 하나로 네. 대한민국 음악계에 정말 정말 화수분이 되신 분이죠.
1: 맞아요.
0: 아 지난 날. 였습니다.
1: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0: 발라드뿐만 아니라 이런 요건 또 약간 시티팝으로 분류되더라고요.
1: 어, 네. 그렇군요.
0: 지금 자 정말 너무 한 장이라는 한 장만 발표했다는 게 좀 너무나 아쉽지만
1: 너무 아쉬워요.
0: 너무나 그 하나로 한 뭐 100장 이상을 보여주신 네. 그런 분입니다.
1: 네.
0: 데뷔 앨범인데 베스트 같은 느낌 맞네.
1: 맞습니다.
0: 서창한님
1: 녹음희님은요 처음으로 구입한 앨범 유재하 1집 너무 좋아서 친구들 선물은 다 유재하 테이블 줬어요.
0: 좋은 선택이십니다.
1: A면 B면 요즘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는 얘기라고 박시현님이
0: 젠지들은 모르겠지.
1: A면 B면이 뭐예요?
0: 근데 또 그 친구들이 요새 카세트 테이블 또 사는 거 아세요?
1: 그러니까요.
0: 알 수도 있어요.
1: 요즘에 다시 나오긴 하더라고요. 신기하다 막 이러면서.
0: 그러니까. 이 형도 고음이네. 미치겠다. 안 돼.
1: 아, 아까 제가 정종철 씨라고 말씀드린 분이
0: 아, 개그맨
1: 양종철 씨였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정종철 씨는 옥동자였군요.
0: 야, 4271님께서
1: 예, 제보를 주셨습니다.
0: 정확한 기억력으로 네. 수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88년 4월 넷째 주 차트 멜론 차트 파인더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1: 네.
0: 6위 소개해 주시죠.
1: 이 노래도 왜 이렇게 포근한 느낌이 전주부터 드는 거죠? 최성수의 동행입니다.
0: 아, 이게 잠시만요. 동행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녀가 아니잖아요.
1: 그거는 동행이 아닐 거예요.
0: 아,
1: 그거는
0: 남남.
1: 아, 남남이었구나. 동행은
0: 이제 나온다.
1: 누가 나와지 않게
0: 유미 맞아 이 노래.
1: 네. 누가 맞아요 그 노래.
0: 야 참 윤상 세월 좋아졌다.
1: 왜요?
0: 고음 안 되는데 가수가
1: 아, 고음이 안 되세요? 하면 또 되시면서
0: 안 된다니까. 나 여기저기서 요새 아주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나는 내 키를 몰랐다. 아 그리고 뭐 다 고음 가수만 있는 것은 아니죠. 아,
1: 그럼요.
0: 네, 아무튼 이때는 어느 정도 남들이 따라해보다 나 안 되는데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은 가수.
1: 근데 진짜 불멸의 히트곡은 고음이 안 나오는 곡인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0: 그건 또 왜요?
1: 누구나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하늘에서 잠자고 비슷한 어떤 결이네요. 동행과 또
0: 아니 그러니까 편곡인데
1: 네.
0: 당시에 이효준 선배가 거의 대한민국 가요의 한 40%는 편곡을 도맡아서 하셨고요.
1: 정말 네. 대단하신 분이었군요.
0: 그 당시 그 메르세데스
1: 네. 예.
0: 그게 엄청 큰 거
1: 자동차요?
0: 거의 그 레코드사 사장님의 네. 스케일에 맞먹는
1: 네.
0: 그런 차가 쫙 오면 네. 선배님 오셨구나.
1: 아...
0: 거의 뭐 회장님 포스로 피아노를 연주하셨던
1: 상디는 왜 그런 거 자꾸 기억해요?
0: 아, 난 그때 완전 동경의 대상이니까.
1: 아, 어린 마음에 네. 우와, 멋있는 차다.
0: 거의 뭐
1: 귀여워.
0: 네. 네. 네. 모든 뮤지션들이 그때 좀 과소비를 하셨죠.
1: 자, 제 수입도 잘 안 될 텐데.
0: 근데 그 이분들 정도면은 네. 그게 가능하지만 아무튼 뭐 폼생폼사 그런. 아빠의 차 안이 나만의 주크박스였던 초딩 시절 노래입니다. 감성은 그 시절 감성은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립다. 2620.
1: 네. 이상우님은 풀립사랑도 듣고 싶다고.
0: 그게 이거 먼저인가? 아무튼
1: 최성수 씨의 또
0: 네. 6위를 차지했던 동행 네. 네. 이었습니다. 야.
1: 아, 5위 곡이 나오고 있습니다.

0: 김창완 선배랑 네. 김창완과 꾸러기라고 또 있었어요.
1: 네?
0: 꾸러기 몰라요?
1: 몰라요. 아, 밴드였어요?
0: 네.
1: 오.
0: 이게 그러니까 맞아. 김창완과 꾸러기의 멤버로 활동을 하셨던
1: 임지훈 씨가
0: 네, 아~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김창완 선배 진짜 당시에 창작력이 어마어마하셨나 봐요.
1: 그러니까요. 아까 대본에 어떤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 멤버 그 어떻게 보면 형제잖아요. 형제가 군대에 입대했던 시기도 있었고 형제가 음악을 잠시 놨던 시기도 있었고
0: 아 요때가 그러면 네. 샤눌님이 잠깐 활동 휴직이 된 것 같아요.
1: 아 그래서 네. 김창완과 꾸러기라는 팀을 꾸려서 이렇게 하셨는데 네. 거기에 멤버가 임지훈 씨였다.
0: 그리고 동물원의 제작자도 김창완 선배인 거 알아요?
1: 예? 진짜요?
0: 네.
1: 어마어마하군요. 어,
0: 그때 그 홈스튜디오를 만드셔가지고 네. 거기에서 동물원 1집이 녹음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1: 대단한 또 옥성을 가리셨군요. 네.
0: 어떤 뭐 최고의 프로듀서이자 네. 또 밴드의 프론트맨이자 아... 네. 작곡가로 자 임지훈님의 내 그리운 나라
1: 네.
0: 조금은 낯설 수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 다른 히트곡이 또 많으신 분이고
1: 사랑의 썰물이 엄청 유명했었죠.
0: 그게 맞아. 그게 네. 대박이었어요. 그게 87년도고요.
1: 네네. 네.
0: 지금 이면 여기 그 아드님이 네. 임현식 씨인데 네. B2B라는 B2B. 보이그룹으로 활동 중이 있어요.
1: 그분이 임지훈 씨 아들이었군요. 임현식. 이야 좋겠다. 야.
0: 좋겠다.
1: 좋겠다.
0: 어,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임지훈
1: 아, 또
0: 선생님.
1: 동병상련 느끼십니까?
0: 그렇지.
1: 상디.
0: 아 참. 자 3위 아 4위도 이제
1: 네.
0: 자, 이 곡도 이효준 선배의 편곡입니다.
1: 그러네요.
0: 네.
1: 어, 공교롭게 내 그리운 날이랑 같은 키인가 봐요. 아, 노래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
0: 네. 이지연 씨.
1: 네. 그 이유가 내겐 아픔이었네. 4위 곡입니다.
0: 네.
1: 네.
0: 정말 당시에 책받침 여신으로
1: 저 진짜 좋아했어요. 이지연 씨.
0: 아, 정말.
1: 네.
0: 아, 뭐 저도 안 좋아할 이유는 없었는데
1: 네.
0: 이지연 씨 데뷔가 87년 80 이렇게 빨랐다고 88년인가
1: 87년에 앨범이 나왔나 봐요.
0: 야 빨리 했구나.
1: 네.
0: 강수지 씨가 90년이니까 확실히 좀
1: 아 뭔가 그때 이지연 씨 하수빈 씨 뭐 강수지 씨 이렇게 약간 청순한 여자 가수분들의 계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쭉.
0: 하수빈 씨가 제일 막낼 거예요.
1: 아 그렇죠.
0: 네.
1: 네네.
0: 아 이지연 씨가 본명이 네. 이진영 씨랍니다.
1: 아.
0: 근데 당시에 동명의 남자 가수가 있어서
1: 아.
0: 이지연으로 할
1: 예명이군요.
0: 야.
1: 근데 이 재밌는 특이한 사실은 이 노래의 작사 작곡 가가 백두산 네. 네, 유현상 씨
0: 그러니까
1: 예.
0: 그분도 여러 개의 자아가 있어요.
1: 그러니까요.
0: 이러고 하시다 갑자기 유현상
1: 맞아.
0: 유현상
1: 그때 성인가요 했었어. 어. 트로트.
0: 그러니까 정말 어,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도 대단하신 거죠.
1: 예.
0: 와우.
1: 왜 지금 뭐지?
0: 이 노래 좀 더 들어볼까요?
1: 네.
0: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0: 이게 워낙에 히트곡이 많은 분이라
1: 네.
0: 상대적으로 이 곡은 조금 기억 속에서 좀 이렇게 뒤편에 있는 제목 사랑이 지는 이 자리
1: 네.
0: 3위를 차지한 이선희님의 곡인데요.
1: 맞아요.
0: 워낙에 뭐 전주부터 딱 들으면 다 이렇게 아는 노래들이 뭐 제 얘기부터 네. 아 옛날이요 뭐. 심지어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하니 나 항상 그대를 뭐 한바탕 웃음으로 야 진짜 뭐 근데 아무튼 이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뭐 고 무렵부터
1: 네.
0: 둘이 굉장히 작업을 많이 하셨던 송시현 프로듀서가 곡을 만든
1: 네.
0: 예.
1: 송시현 씨도 직접 본인 노래 불러서 활동하고 그랬었던
0: 맞아요.
1: 것 같아요.
0: 그때
1: 피아노 치면서
0: 되게 이렇게 병약한 오빠
1: 아.
0: 머리 그쵸. 길고
1: 안경 쓰고 피아노에
0: 예. 그런 이미지
1: 예.
0: 아, 사랑이 지는 이 자리 근데 지금 들어보면
1: 예.
0: 이선희 씨 목소리가 열일을 했다
1: 진짜 명창입니다 명창
0: 노래를 뭐 멜로디는 특별하게 그런 예. 뭐 어떤 킬링 파트보다
1: 예.
0: 목소리와 감정으로 이걸 다 그냥
1: 네.
0: 사람들을 녹여낸 거죠.
1: 진짜 설득을 한 거예요.
0: 네, 설득.
1: 근데 이게 제가 최근에 너튜브에서 이선희 선배님의 라이브 영상, 실황 영상들을 직캠이라고 하죠.
0: 네.
1: 몇 개를 봤는데.
0: 언제 적거? 옛날 거 아니면?
1: 아니요. 거? 최근 한 몇 년 사이 거예요. 최근에 또 막 노래를 라이브를 막 하시진 않고 한 5, 6년 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제 앨범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정말. 똑같아요.
0: 아
1: 심지어 더 잘해.
0: 그럴 수는 있죠.
1: 그냥 소리를 내면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냥 거침이 없어. 그 소리를 내 그냥. 너무 부러웠답니다.
0: 바로 또 이분도 이제 MBC가 배출한 대학가요제가 이게 겨울이면 여름에 강변가요제를
1: 네?
0: 이선희님께서
1: 맞아요
0: 대상으로
1: 맞습니다.
0: 네. MBC가 주물락펴락했던
1: 가요제 쪽은 뭐
0: 가요제.
1: 거의
0: 예.
1: 지금 2위 곡이 나오고 있네요.
0: 이건 뭐죠?
1: 김종찬.
0: 아~ 김종찬 선배 이게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지 진짜. 아우 이 곡도 이호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메르세데스 제일 큰 거 불러올 수밖에 없지. 이호준 그리고 김정욱 작사 작곡의 사랑이 저만치 가네.
1: 네.
0: 아 이거 좀 들어야 돼요.
1: 이제. 아 너무 좋아요 이거.

0: 되는데 네. 시간 관계상
1: 네.
0: 이게 근데 이때가 토요일엔 밤이 좋아 전인가?
1: 이게 전일 거예요.
0: 맞아.
1: 네, 이 노래를 사랑받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밤이 좋아 나왔을 것 같고
0: 아.
1: 이 전에 이게 2집이거든요.
0: 아 그렇구나.
1: 1집에 내 사람아라는 곡이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었던 노래인데
0: 아, 팬이셨구나.
1: 네, 앨범 다 사가지고 근데 어린 마음에 뭔가 이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갑갑하고
0: 독보적인 그런 정서가
1: 네,
0: 있죠.
1: 맞아. 되게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0: 나는 되게 저기 했던 게 그 락커 임재범 선배가
1: 네.
0: 김종찬 선배를 어디서 만나셨나 봐요.
1: 어, 네.
0: 근데 재범 형을 되게 칭찬을 했다고 어. 그 형이 되게 좋아하는 거야.
1: 임재범 선배가 좋아했다고요?
0: 그 자존심 센 사람이 종찬 형이 자기 칭찬했다고 그렇게 오. 좋아하는 거 보고 역시 뭔가 그 보수들끼리는
1: 네.
0: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고
1: 아...
0: 이런 게 참 그 마음을 건드리는구나.
1: 진짜 큰 산이었거든요.
0: 그러니까.
1: 김종찬 선배가.
0: 맞아, 맞아. 지금은 아마 한동안 목사님으로 또
1: 네 맞아요.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0: 자 아무튼 잠깐 광고 듣고 오늘의 1위 곡 발표해드리겠습니다.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아이고, 신지영 님이 네. 어릴 때 거실에 전축 틀어놓으시고 음악을 듣던 엄마 생각난다고 엄마 냄새가 그립다고
4: 하하.
3: 그러실 수 있죠. 네. 벌써 그게 언제야? 지금 40년 가까운 88년이면
4: 맞네요.
3: 38년 전입니다.
4: 와.
3: 아, 근데 이렇게 또 공감해 주시는 분들 많고 첫 일, 야, 1위가 이 곡이었구나.
4: 진짜 불멸의 히트곡입니다, 이 노래도.
3: 아니, 이 곡은 정말 좀 마법 같은 곡이에요.
4: 네.
3: 전 국민이 약간 다 씌었어, 이 곡에. 그냥 앞에서 다 무너져.
4: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80년대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마음, 국민들의 마음? 대중들의 마음을 또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해요.
3: 좀 뭐가 무기력하고.
4: 네.
3: 근데 뭐 아무튼 뭐 경제적으로는 막 부흥한다 하더라도
4: 네.
3: 마음이 편치 않았던.
4: 맞아요. 많은 것들 또 억눌려 있기도 했던 시기이기도 했었잖아요.
3: 한참 민주화 운동이 한참 한편에서 네. 불꽃처럼 일어났었고.
4: 네.
3: 아무튼 이남이

0: 라는 걸출한 뮤지션. 이분은 신중현과 엽전들 출신 멤버예요.
1: 아 진짜 그렇게까지?
0: 그렇게까지 오래. 아~ 그러니까 거의 뭐 신중현 선생님하고 함께 활동을 하셨던 아~ 엽전들의 멤버인데 네. 저 기억이 나는 게 이때 이분이 잔이윤 쇼에서 네. 뭔가 그 해외 토크쇼 보면 악단하고 같이 이렇게 토크를 크로스 토크를 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 역할을 하셨어요. 이남희 선배가. 아,
1: 나중에 배철수 선배님도 그 역할을 했었잖아요.
0: 맞아요.
1: 네.
0: 그쵸. 네. 나도 잠깐 한 적이 있고.
1: 아, 그러셨군요. 네.
0: 여기 젊음이라고. 어. MBC. 아, 참.
1: 사랑과 평화에 울고 싶어라가.
0: 네.
1: 1988년 4월 넷째 주 1위 곡.
0: 이었습니다.
1: 이었습니다.
0: 아, 진짜. 뭐, 진짜 오랜만이네요, 이 노래.
1: 네.
0: 아,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이 노래 들으면서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허한나입니다. 사람들은 제 자존감이 마냥 높은 줄 알지만 사실 제 자존감은 살이 찌고 빠짐에 따라 수시로 오르락내리락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요.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죠. 매일 기분에 따라 자존감이 흔들리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 자신을 믿는 코어 하나만 쥐고 있다면 언제든 훌훌 털고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저 전철을 탈 것이냐, 다음 걸 탈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 두 가지의 아주 사소한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담은 영화였죠. 기네스 팔트로 주연의 슬라이딩 도어스. 그 영화 시작 부분에 아주 분주했던 지하철역, 그 장면에 나왔던 음악, Have fun, go mad. 그냥 무조건 신나게 놀아요. 블레어의 연주와 노래로 시작을 하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0: Have fun, go, man.
1: 약간 사투리 같이 영어를 썼는데 Have fun, go, man. 그거 아닙니다. 네. 그냥 신나게 놀아봅시다. 블레어의 연주한 노래. 우리 앞에는 늘 두 개의 갈림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해진 시간에 딱 일어나고 늘 입던 옷을 입고 또 맨날 다니던 길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일종의 다 선택인 거죠. 이걸 할 것인가 저걸 할 것인가. 어제처럼 살 것인가 오늘은 조금 다르게 살아볼 것인가. 어떤 쪽을 선택하든 Have fun, go mad. 즐겁게 그냥 푹 빠져보시는 거죠. 날씨도 뭐 이 정도면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아침부터 살짝 덥다 싶을 정도고 뭐 오늘 30도를 육박한다고 그러는데 뭐 기대해요. 어느 정도 더울지 오늘부터 이제 뭐 주말까지 쭉 그냥 여름 날씨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반바지 오늘 반바지에 진짜 반팔 티셔츠 딱 입고 스튜디오에 앉았는데 추워가지고 여기는 에어컨이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 기계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치기 살짝 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예, 날씨도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날씨 아닙니까? 생활에 불편함을 주지 않는 정도의 날씨 지금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주말 쪽으로 한 걸음 조금 더 가까워지는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네, 여기는 MBC FM4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2: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한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새 곰곰이

0: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금상첨화,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 이런 말이죠. 금상첨화, 이 좋은 거 더하기 좋은 거. 터니 베네트하고 안드레아 보첼리의 만남이 바로 그거 아닐까? 그렇죠? 최고 더하기 최고, 짱 더하기 짱. Stranger in Paradise, 터니 베네트와 안드레아 보첼리의 음성으로 아주 포근하고 차분하게 음악을 마쳤습니다. 그냥 좋다. 그냥 좋다가 참 좋아요. 뭐 이런저런 이유가 필요 없어. 그냥 좋다. 이경미 씨 감사해요. 2244님, 이문세 씨, 휘파람 불고 밖으로 나가기 딱 좋은 날씨예요. 이문세 씨 휘파람 들려줄 수 있어요?

잠깐만. 휘파람. 오늘은 휘파람 안 되는데요. 죄송해요. 날이 더워져서 오늘 점심에 냉면 먹으려고 해요. 이 물냉면이죠. 예, 김혜정 씨. 아, 물냉면 오늘 진짜 동나겠는데요. 오늘 같은 날. 예, 저는 무조건 물냉입니다. 그것도 평양냉면. 함흥보다는 저는 평양 쪽입니다. 그 예전에는 저희 아버님이 이북분이시라서 냉면을 항상 간식으로 드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주식으로들 먹잖아요. 점심 식사용. 그때는 점심과 저녁 사이에 한 3시쯤 고조 냉면 한 그릇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어린 문세 끌고 냉면집. 그래, 그때부터 이게 무슨 맛이야. 이거 무슨 약간 육수가 비눗물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맹숭맹숭하고 그랬는데 이게 참 길들여지니까 무섭더군요. 예, 지금도 그 맛이, 예, 그 맛으로 냉면을 찾게 됩니다. 오늘 그 냉면을 드릴 수 없고 이렇게 무더운 이제 여름을 대비하는 뜻에서 아이스크림을 드시고 싶으시면 계시면은 신청하세요. 조심스럽게. 이거 조용히 해야 돼. 요거는 낮은 목소리로 조그맣게 해야지 다른 사람이 안 들어. 예. 아이스크림 드시고 싶으신 분은 문자 메시지 샵 8000번. 예. 장문 100원, 단문 50원. 제가 지난번에 어린이날에 바나나 우유 100개 쏘는 바람에 5월에 창고가 바닥났어요. 그래서 많이 못 드려. 한 10분 정도 챙겨드릴 수 있어요. 그러는 김에, 신청하시는 김에 노래도 한 곡 정도 얹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2부쯤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도 전해드릴 생각이에요. 아셨죠? 어디라고? 샵 8000번 또는 미니메시지. 속초로 여행 가면서 방송 듣는다는 0285님 진짜 좋겠다. 아, 부럽다. 샘난다. 세종시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듣고 계시다는 임헌일 씨, 또 천안의 이광진 택시기사님도 듣는 방송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이번에는 호소력이 짙은 남정네 두 사람, 두 팀의 노래 준비했어요. 먼저 비틀즈, Oh Darling.

스코틀랜드 밴드예요. 나자레스의 Love Hurts, 비틀즈의 Oh Darling. 사랑은 너무 아파요. 하지만 사랑 덕분에 배운 것도 참 많죠. 아프면서 배우는 게 또 그게 사랑 아닌가. Love Hurts 들으셨습니다. 11시 24분 38초 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은 어디서 무얼 하며 이 방송을 듣고 계십니까? 505님이 새로운 사업 구상하면서 방송 듣고 있는데 집중이 안 돼요. 책임지세요. 아니 그 방송을 그냥 흘려 들으세요. 방송을 누가 그렇게 숨소리까지 막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사업 구상해? 그 어떻게 사업하시려고? 그럴 때는 필요한 소리만 들으세요.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 음악을 흥얼흥얼 배경음악이다 생각하시고 들으시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도 그 뭐 어떨 때는 안 해도 될 얘기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흘려 들으세요. 밑줄 쫙쫙 긋고 뭐 받아 적고 이러지 좀 마세요. 저 부담스러우니까. 7409님도 포항에서 영천으로, 그러니까 포항에서 영천. 영천이 어느 쪽이지? 하여튼 포항에서 영천으로 작약꽃 보러 남친이랑 가는 길이에요. 아, 영천에 작약꽃 축제가 있구나. 오, 엄청나네. 사진 보니까 작약이 이렇게 예쁘네요. 아, 꽃이 예쁘면 나이 들었다는 얘기인데. 에이, 또 그냥 심드렁해지네. 잘 다녀오세요. 어쨌든 축제라니까. 1274님, 4월부터 한 달 넘게 기부스하고 있는 주부예요. 지금 옆에서 남편이 참외 깎아주는 거 기다리며 들어요. 좋은 면도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아픔만 있는 게 아니네. 참 다행입니다. 여기는 경산 와촌. 복숭아 적과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영천은 포항과 대구 중간에 있답니다. 아, 그러시구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831님, 아이스크림 드릴게요. 일본 밴드 튜브의 노래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재욱 씨가 부르기도 했었던 그 Season in the Sun. 이건 클레망틴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트랙터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가끔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우리 매니저가 내게 묻는다. 형님, 껌 하나 드릴까요? 검정색의 바둑알처럼 아주 맨질맨질하게 생긴 그 껌은 졸음 방지용이라서 그런지, 와, 이거 씹자마자 그냥 콧구멍부터 시작해서 저기 저 뒤통수까지 일직선으로 뻥 뚫리는 게 잠이 깨는 정도가 아니라 입이 얼얼하다. 졸음을 깨우는 껌도 있고 또 금연할 때 씹는 껌도 있고, 이 새로운 껌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참 재밌을 것 같다. 쫀득쫀득 떡볶이 맛, 질겅질겅 오징어 맛, 뭐 이런 거 신제품으로는 안 나오나?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그리고 유행했던 껌 광고 음악 중에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난다. 멕시코 치클처럼 부드럽게 말해요. 껌이라면 역시 롯땡껌. 이거 윤형주 형님의 노래였고, 그 라이벌 회사는 가수 김도향 형님이 CM송을 불렀는데, 아름다운

야야야야. 조금 늦게 했나? 아저씨들에게는 은단껌이 있다면 숙녀들 전용껌이었었던 아카시아껌. 그 달콤한 껌에서는 정말 꽃향기가 났던가 안 났던가.

아카시아를 튀겨먹는 사람, 장아찌로 만들어 먹는다는 사람, 포도송이처럼 조롱조롱 피어나는 아카시아 꽃향기 덕분에 아침 산책길이 행복하다는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그 문자 메시지 덕분에 여기 스튜디오까지 오래 향기가 가득해지는 그런 기분이다. 방송국 근처에 잎합나무 꽃은 진짜 큰알은 폈던데 아카시아도 있는지 이따 한번 찬찬히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러고 보니까 아카시아 아가씨라는 이 빛과 소금의 노래가 생각나는 아침이다.

빛과 소금, 아카시아 아가씨, 그리고 미나 오카베의 Every Second 였습니다. 맞아요. 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아카시아 꽃 튀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카시아가 튀김 재료처럼 보여요. 김지 씨. 아카시아 꽃 이렇게 따서 뒤에 이렇게 쪽 빨면은 거기 달콤한 그런 게. 근데 그거 아세요? 아카시아에 아카시아 꽃에 그 아카시아 나무 있잖아요. 거기에 송충이가 엄청나게 예, 자라고 있었던 거 아세요? 쇠기인가 송충인가 하여튼 아카시아 나무에는 그게 많아가지고 그것도 쇠고 뭐 그랬던 어렸을 때 기억이 나네요. 요즘은 송충이 쇠기 보기가 힘들어요. 걔네들은 청정지역에서나 자라는 애들이니까 그만큼 공해가 뒤덮었다는 얘기죠. 껌 씹을 때 딱딱 소리 나는 게 어찌나 부럽던지 어느 날부터 저도 그 소리가 났는데 어른이 된 기분이었죠. 이종숙 씨. 아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딱딱 소리 내는 거 남들이 들을 때는 진짜 짜증난다요. 이게 진짜 아우 그것도 소리 내는 무슨 경쟁을 예, 경쟁을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아, 그렇게 어떻게 딱딱 소리가 크게 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참 기술이야. 그렇죠? 한동안은 참 그 광고 노래가 거의 가요 같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박정원 씨 말 맞아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그 CM송을 막 따라 부르곤 했었는데 그때는 참 껌 광고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음료 광고 뭐 이런 거에는 CM송이 딱 있어서 그거 막 유행가처럼 그 저기 뭐야 윤석화 씨 이제 고인이 되신 윤석화 씨가 CM송의 메이퀸이었었어요 옛날에.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내 손에 담아드려요 두 손에 담아드려요 이런가 아름다운 날들이요 사랑스런 눈동자요 오오오오 올롤롤롤 이런 거야 그거 진짜 엄청나게 아이고 이러면은 또 이제 다 나이들이 다 밝혀지고 허리를 미끈하게 펴고 다리를 쭉 뻗으면 캐리브루 캐리브루 뭐 이런 게 있었나? 이것도 노래였었어요? 김창호 씨? 어쨌든 자 여러분의 신청음악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직접 아이스크림도 신청하시면서 신청곡을 전해주셨는데 어제 그 유키즈의 아, 우리 마삼 트리오의 막내인 유열 씨가 출연을 했죠. 유열 씨는 뭐 여러분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폐 섬유 뭐 이쪽에 어떤 그 큰 문제가 있어서 폐를 이식하는 그런 큰 좀 고난의 시간이 있었고 이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과정이 너무 감동스럽고 유열 씨가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절실하게 공감이 됐던 게 그냥 이 평일에 그냥 평상시에 이게 얼마나 행복한가. 예, 아무 일이 없는 그 평소에 이런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가가 절감된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MBC 대학가요제 대상을 받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별밤에 출연하면서 저와 인연이 됐었던 동생 유열 씨의 노래 지금 이대로의 그대로의 모습으로 신청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소현 씨 듣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그런 기도를 하고 사실 유열, 예,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참 감동스럽게 또 이 노래가 다가오네요. 숨쉬듯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고윤희 씨, 오늘도 무탈한 하루가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배주원 씨. 이어지는 노래는 박종환 씨예요. 회사 정문 쪽에 꽃이 피었는데 드나들 때마다 향기가 참 좋아요. 신청곡은 장범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큰 아픔과 건강을 잃었었던 사람이었기에 이 일상으로 돌아온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유동 골뱅이.
3: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5: 푹 잤다.
4: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6: 우리 엄마 예쁜데?
7: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8: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9: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0: 샤볼데이 모델.

0: 안녕하세요.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 올데이.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 갈갈이 박준형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교환 학생으로 체코에 갔던 딸 유진이가 오늘 집에 온다고 딸이랑 같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는 김은영 씨를 포함해서 한국에 돌아오시는데 저희가 드리는 아이스크림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잔치를 하셔야지. 일본 소바집에서 소바 삶고 계시는 1723님, 상황버섯 키우고 있다는 7044님, 더운데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 예, 창고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계시는 강세규 씨, 작업 현장에서 벌써부터 옷이 땀으로 젖었다는 방금민 씨 등등 오늘 한 20분 뽑아서 아이스크림 제공하겠습니다. 오늘 살짝 더운 날씨에 그래도 라디오에서 보내드리는 아이스크림이 조금이나마 즐거움이 되길 바라고요. 기타리스트 장대건의 시네마 파라디소, 예, 기타 연주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저는 금요일인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릴게요. 이문세였습니다.
7: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8: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판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7: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9: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10: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11: 피, 올방개,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10: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11: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12: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11: 온
12: 경농의 스티온.
11: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12: 온
11: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12: 스티온.

0: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1: 경농의 스티온, 경농이 만듭니다.
2: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정오의 희망곡 스페셜 DJ 띠베 윤태용
1: 윤혁준
2: 김규남입니다.
0: 정의가족 7891님이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2: 아침마다 명언을 하나씩 읽는데 오늘은 이게 걸렸네요. 천명을 사귀었던 카사노바의 조언.
3: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100명에게 고백하면 그중 한 명은 고백을 받아줄지도 모르니까.
0: 저희가 카사노바는 아니지만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1: 일단 해보자. 성실하게 꾸준하게 다양하게 하다 보면 하나라도 걸리겠지. 요런 생각.
2: 네, 그랬더니 어느새 구독자 200만 명도 넘고요. 1000만 조회수도 나오고요. 각종 상도 받고요. 결실을 맺게 되더라고요.
0: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가 역대 정의 스페셜 DJ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자랑하는 3명 3인조 아니겠습니까?
1: 일단 분량 하나는 기가 막히게 뽑을 수 있다.
0: 네.
1: 누구 하나 화장실을 가도 걱정이 없다라고 자부하면서
2: 띠과 함께하는 정호의 희망곡
4: 출발합니다.

0: 네, 5월 14일 목요일 정호의 희망곡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코요테의 투게더였습니다.
1: 네. 네.
0: 자, 정식으로 인사드려야죠. 네, 안녕하세요. 휴가 떠난 김신영 씨를 대신해서 스페셜 DJ를 맡은 저는 스케치 코미디 유즈비집의 김규남입니다.
2: 아, 반갑습니다. 띠베 윤태용입니다.
3: 네, 처음 뵙겠습니다. 띠베 윤혁준입니다.
0: 네. 네, 저희가 그 라디오 경험이 있기는 한데요. 네. 단체로 MBC 라디오는 처음 또 최초 아닌가요?
1: 네, 아, 맞습니다.
0: 네.
2: 최초입니다, 최초. 와우.
1: 게다가 저희가 오랜 시간 다양한 컨텐츠로 호흡을 맞춰왔지만 DJ도 처음이죠.
0: 네.
1: 자.
3: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 자,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자리.
0: 역사적인 네. 순간입니다.
1: 네. 네. 지금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네, 책임감이 막중한데요.
1: 네.
0: 정의 가족분들만 믿고 오늘 2시간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사연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1: 네.
0: 820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와, 내 최애 유튜브 팁 아닌가요? 연기 잘하고 아이디어 넘치는 태용, 혁준, 크로스 그리고 규남 씨는 건강만 하세요.
3: 아,
0: 감사합니다.
3: 저희 채널을 정확하게 알고
1: 네,
3: 계세요.
1: 규남이의 건강하기.
0: 네. 네,
1: 맞습니다.
0: 전 아직도 네, 건강 잘 챙기고 있습니다.
1: 네, 최우선입니다.
0: 네.
1: 자, 다음은 6507님께서 팁 이제 MBC도 뚫는 건가요? MBC 수뇌부 뭐 하시나요? 팁 빨리. 아요? 섭외해와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 주식처럼 그때 살걸.
0: 네, 저점 매수
1: 갑자기
0: 하셔야 됩니다.
3: 주식입니다.
1: 네.
3: 네, 그리고 윤정호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점심 먹으면서 띠띠했는데 오늘 띠비 나오니 너무 재밌겠네요. 나의 점심 메이트 띠, 컴온! 감사합니다.
0: 네, 742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헐, 미쳤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띠비 정희 스페셜 MC라 소름 돋았어요. 너무 반가워요. 신디 고마워요.
3: 아, 아, 물음표를 아, 네. 아,
0: 고맙습니다.
1: 저희도 감사합니다.
0: 네.
3: 고맙습니다.
0: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저희와 이야기 나누실 분들 언제든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공짜입니다.
3: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 무흐즈 활짝 열려있거든요. 클릭하시면 저희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니까 다 같이 카메라 보고 포토타임 한번 가져볼까요?
1: 네,
3: 가져볼까요? 안녕하세요.
0: 네.
1: 안녕하세요.
3: 하나, 둘, 셋.
0: 네. 네.
1: 네.
0: 네.
3: 아, 예.
1: 아, 반갑습니다.
0: 오, 좋네요. 자, DJ답게 코너 안내도 해드려야죠. 3, 4부엔 정의 민심 잡기 프로젝트 네 맘 내 맘 준비되어 있는데요. 과연 저희가 정의 선생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3: 네, 이제 라디오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0: 네.
3: 광고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1: 네.
3: 정우의 희망곡이 또 낮방송이잖아요.
1: 네.
3: 그래서 또 저희가 텐션을 높여줘야 된다고 합니다.
0: 네.
3: 자, 텐션. 자, 도레미파솔솔. 화음 가볼게요.
0: 솔.
3: 네. 엉망진창이고요. 네.
0: 자, 그럼 가볼까요? 음악 주세요. 정우의 희망곡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1: 현대오피스 유한 책임회사
3: 도드람 한돈

0: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개관 중.
1: 멕시칸 롯데 렌터카.
0: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 주비푸드.
1: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0: 유동골뱅이.
1: 백조싱크. 당진시청.
0: 생유.
2: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7: 우리 아이 도드람
8: 나왔어.
7: 우리 남편 도드람.
9: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2: 4월 금호건설 아테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기관 중 1833-6301 금호건설.

0: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은경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에는 반드시 쉼표가 있습니다. 그 짧은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다음 악절이 더 힘차게 울려 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잠시 발걸음이 멈춰선 것 같아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멋진 다음 연주를 위한 쉼표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멋진 곡이 다시 아름답게 흐를 수 있도록 채무 문제 해결을 넘어 일자리, 복지 연계, 일상의 평온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상담 문의는 1600-5500. 이 캠페인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신 분들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희 네. 혁준 씨가 누군가를 닮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네. 누구죠?
1: 감사하게도 송중기님을 네. 닮았다는 얘기를 제가 좀 아이고야. 듣고 있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2: 네. 네, 그래서 인터넷 백과사전에 아예 뭐 칸이 따로 있을 정도인데요. 네.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1: 네네네. 그 송중기긴 한데요. 앞에 계속 이제 뭐가 붙어요. 볼록렌즈로 본 송중기, 거중기, 보급형 송중기, 연예계 말고 다른 나쁜 길로 빠진 송중기. 아. 당연히 두말할 거 없이 다르게 생긴 송중기 등등.
2: 어머 네. 어머. 아,
0: 제 핸드폰에는 감염된 송중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1: 네, 인페스티드 송중기라고.
2: 제 핸드폰에는 이제 거중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0: 네. 아 이런 사연도 바로 도착했습니다. 네. 네. 이상훈님께서 짭중기 화이팅!
1: 아예 짭이라고 또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2: 네. 네.
1: 어, 감사합니다.
0: 혹시 이런 얘기를 언제부터 들어봤어요? 송중기 씨를 닮았다는.
1: 아, 제 눈엔 아직 안 보여서
2: 그래요?
1: 제 스스로는 아직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연극을 했을 무렵에 네. 네. 연극 보러 오시는 분들이 그런데 송중기님 닮았다는 말씀 안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2: 아 그래요? 그때부터 들었구나.
0: 네, 조금, 꽤 오래됐네요.
1: 조금 그러면. 들었습니다. 조금. 네.
2: 그럼 인정할 때가 됐는데.
1: 근데 제가 양심이 있나봐요. 일말에
2: 그렇죠,
1: 가슴
2: 있어야죠.
1: 속에서 뭔가가 편하지 않은 그런 게 있어요.
2: 근데 대중이 인정해주셨습니다.
0: 네. 네. 네, 그래도 본인이 인정하는 거예요. 많이 인정해주셨으니까. 네.
1: 아, 뭐 저는 저고 태용 씨도 이제 닮은 꼴이 있지 않습니까?
0: 아, 저는 근데 그 사람이 아니라 네. 쿼카를
2: 동물이죠.
0: 동물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2: 한번 쿼카 카메라 네. 보고 한 번만
0: 그 쿼카 미소가
2: 표정을...
0: 있는데. 네. 네. 아. 네, 이렇게 하는 쿼카 미소가 있는데 쿼카를 닮았다고.

0: 그렇습니다.
1: 네, 진짜 닮았어요. 네.
2: 그 규남 씨도 뭐 이제 닮은 꼴이라기보다는 저희 팀에서의 위치랑 인기 때문에
1: 위치요.
2: 네, 생긴 별명들이 좀 있잖아요.
0: 아, 인지도로. 네. 네.
2: 네. 뭐 그 띠볕의 신지. 네. 네.
1: 한강 오리 한번 했었죠. 네. 이렇게
2: 뭐 그, 추님 닮았다는
0: 아이유님도 나왔고.
1: 예. 아이고, 아이고, 네. 그만해 주세요. 네. 487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머리도 예쁘다. 아유,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규남단이 또 네. 여기까지 출몰을
1: 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로 사연을 받아볼까 합니다. 정희 선생님들 중에 연예인 닮은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띱.
0: 내가 유재석 판박이다 아니면 김신영의 잃어버린 동생이다 라는 분들
2: 아니면 저처럼 실눈으로 보면 변우석이다 아니면 얼핏 순간 지나가면 찰나수지다 네,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1: 네, 또 외모가 아니라 목소리나 노래하는 스타일 때문에 뭐 부산의 10cm다 인천의 김경호다 분당 아리아나 그랜데다 라는 분들도 네, 대환영입니다.
0: 네, 나 연예인 좀 닮았다 라는 분들 지금부터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공짜.
2: 사연만 소개돼도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다 드립니다.
0: 와우. 오,
1: 그럼 여러분의 닮은 꼴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들어볼까요? 오마이걸 피처링 스컬 하하의 내 얘길 들어봐. 이야.

0: 컬하가 피처링한 오마이걸의 내 얘기를 들어봐 듣고 왔고요. 정희 선생님들 중에 연예인 닮은 사람 여기부터나 띱!
1: 네, 과연 저의 어깨를 칠만한 분들이 정의에도 계실지 궁금한데요.
2: 네, 아시죠? 소개만 돼도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쏩니다. 네. 그럼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0: 네, 이경희님께서요. 저는 마스크 쓴 홍석천이에요. 참고로 전

0: 나 아련해지시네요.
1: 어머 어머.
0: 아련해진다고 보이는 라디오 말고 소리만 들으시는 게.
2: 아 6894님.
1: 잘
2: 지내시죠? 어떻게 또 제가 좋은 전남친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약간 영혼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대신 말을 말해주는
1: 네.
0: 그런 것 같은데.
1: 네 빠져나가셨어요 이제. 네. 0202님도 보내주셨어요. 저는 배구 선수 김세진 마술싹 이은결 닮았다고 하지요. 아 왁스 칠 때문에 머리가 뾰족해서 날아오는 풍선이 머리에 다 터진 적도 있답니다. 우와 정말요. 인증샷도 보내주셨는데요.
3: 진짜.
1: 실제로 바늘 같이 이렇게 서 있어요. 머리카락.
3: 네, 이은결 님이랑 정말 닮으셨어요.
1: 아, 네.
3: 그 피지컬도 좀 닮으신 것 같아요.
0: 키가 또 크신 것 같아요. 네.
1: 오.
0: 머리가 지금 그 환한 복어처럼.
3: 근데 만약에 풍선이 터질 정도면은 정말 고정을 많이 하셨구나.
1: 정말 공을 들이시나 보다. 네. 한땀 한땀.
0: 그러신 것 같습니다.
2: 네. 우리 정혜성 님께서는요. 살찐 봉태균 님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SNS 셀카 올렸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봉태균 님이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나네요.
0: 아, 살찐 봉태균 님.
1: 뭐가 붙네요. 앞에 여기도.
0: 그러네요.
1: 네. 168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 축구 선수 손흥민 다들 닮았다고 하는데 세 분 보시기엔 닮았나요? 자, 하면서
0: 또 인증샷을 보내주셨는데 조금 있네요.
1: 아 느낌이 있다. 그 눈매랑
0: 저희 또 띠베도 그 손흥민 닮은 꼴을 밀어붙이시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2: 네.
1: 항상 이제 미용실 갈 때마다 손흥민 선수 이제 사진을 들고 가서 이렇게
0: 네,
1: 해주세요.
0: 제 머리로 해주세요.
2: 손흥민님 머리처럼 해주세요. 이렇게
1: 그런 식으로 이제 코스프레를 하는 네. 저희도 있습니다.
0: 이풍민이 보기에는 어떤가요?
2: 근데 좀 닮으신 것 같은데 저도 좀 용기를 내서 제가 조금 더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농담입니다.
1: 네.
0: 네. 네. 4877님이 바로 있다 손흥민 닮았어요. 그럼 축구도 잘하시나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 아 저요. 아 축구 좋아합니다.
0: 좋아만
2: 네.
0: 하는 걸로.
2: 네, 좋아만 하죠. 네, 잘은 하지 못하고
0: 열심히 하면 됩니다.
1: 네. 490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집 이계인 닮은 공주입니다. 하면서 인증샷 보내주셨는데요. 아 아기 사진인데 이계인 선생님을
3: 맘마 가져오너라.
0: 이거 바로
3: 아버님.
0: 네 바로 들리네요. 네.
1: 너무 귀엽네요.
2: 네, 근데 방금 자다 일어난 것 같이 머리가 좀 부지시한데 아 너무 귀엽네요.
1: 네 너무 귀엽다.
2: 네 우리 고윤희님께서는요. 우리 언니는 만화 영화에 나오는 아따맘마 닮았는데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네요.
1: 아, 그 입술이 두꺼운 엄마 있잖아요. 꼬불머리야.
2: 네. 네.
1: 그 혁준이 오빠도 사실 가끔 보면 머리가 꼬불꼬불해져가지고 아따맘마 엄마 닮기도 했거든요.
0: 심지어 저 입술도 두껍고
1: 네.
0: 입도 커요.
2: 맞아요.
1: 비슷하네요.
0: 네. 그냥 아따 혁준이거든요. 근데 저랑 비슷하게 생기시지 않았을까 언니분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0: 4569님께서는 저는 배우 박소담님 닮았다는 말 많이 들어요.
2: 오.
0: 처음 보는 분들은 다 하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2: 자, 과연 그럼 저희도 할지.
1: 진짜
0: 닮으셨다.
1: 와 진짜 닮으셨다.
0: 정말 닮으셨네요.
1: 어쩐지 점점점 히히히라고 하셨는데 살짝 부끄러워하시면서 이제
0: 자신감이
1: 하셨어요.
0: 조금 느껴졌어요.
2: 그러니까 저는 이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진짜 보자마자 이렇게 나왔어요.
0: 맞아요. 진짜 닮으셨어요.
2: 네.
1: 정미정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지붕 뚫고 하이킥 서신혜 씨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노래하는 목소리는 백지영 언니고요.
2: 와우.
1: 모두 유명해서 너무 좋아요. 이분 목소리가 너무 궁금한데.
2: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얼굴 닮은 거는 서신혜 씨인데 목소리는 네. 백지영 씨.
0: 완전 반전 매력.
1: 저희 한번 전화를 드려볼까요? 백지영 씨 목소리 너무 궁금한데.
2: 그러니까.
1: 허스키 보이스 약간 그런 느낌이신지.
0: 네.
1: 급 전화를 한번 드려보게 하겠습니다.
0: 네, 한번 전화 드려보죠.
1: 네.
2: 네, 너무
1: 받으실지
2: 궁금하네.
1: 모르겠어요.
2: 어머, 와.
4: 이제 무엇이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네.
0: 네, 서신혜 씨의 얼굴에 백지영 씨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시다고 해서 저희가 너무 궁금해서 전화드려봤습니다.
2: 네.
0: 혹시 운전 중이신가요?
4: 아니요, 산책하고 있어요, 걸어서.
1: 저희가 그 백지영 씨 목소리를 닮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아니면 간단하게 자기소개라든지 아니면 짧은 그 노래하는 목소리가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0: 그럼 자기소개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4: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제약회사 다니는 35살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수원 백지영 씨. 혹시 산책 중이신데 지금 밖이시죠?
4: 네.
2: 네. 주변에 혹시 사람들이 좀 있나요?
4: 많이

0: 없어요.
1: 아, 아, 다행이네요. 아,
2: 그럼 저희가 초면에 무례하지만 네. 노래 한 소절 가능한 위치가 혹시 맞으실까요?
0: 네. 아, 할 수 있어요.
1: 아, 좋습니다.
2: 멋있다.
1: 자, 그러면 노래 한 소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사랑하네 한번 불러볼게요.
2: 와.
0: 네. 시작.

0: 이거
1: 아 우선 그 백지영 씨를 실제로 그 목소리가 닮은 걸 떠나서 노래를 잘하시네요. 네,
2: 그러니까 노래를 너무 잘하시네.
0: 이 고음에서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백지영님의 이 느낌이 있고 네. 약간 느낌은 다르게 총 맞은 것처럼 약간 바람 쐬는 것처럼 이런 느낌인데 산책 중이셔서 그런데 아니 노래방을 네. 너무 아니, 즐기시는지
2: 진짜 그 공원에서 지금 다른 분들이 들으면 약간 버스킹 한 줄 알고 오실 것 같아요.
0: 네.
1: 아 너무 웃긴다. 네. 혹시 그 노래방을 좀 즐기시는 스타일이신가요?
3: 맞습니다. 스트레스를 코인 노래방 가서 풀고 아,
1: 역시.
3: 있거든요.
1: 아,
0: 역시.
1: 거기에서 다져진 실력이군요.
0: 네.
1: 회사 회식 때도 좀 마이크를 좀 잡으시는 편이신가요?
3: 술을 좀 먹으면 아,
0: 역시
3: 있는 편입니다.
0: 들어가야죠.
1: 탬버린을 또 흔들면서
2: 한 잔. 네. 또 만약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술을 한 잔 했고 오늘 스트레스를 싹 날릴 거다 할 때 부르는 노래가 있나요?
3: 그 홍진영의 사랑이 배터리요.
1: 아, 명곡이죠.
0: 사랑으로 채워줘요.
4: 배터리가 다 되네.
3: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4: 사랑의 배터리.
1: 아 이게 그 이 박자감을 가지고 노시는데요.
2: 아니
1: 지금.
2: 무반주에서 이걸 이렇게
0: 그 심지어
2: 하신다고?
0: 저희가 부탁을 드리지를 않았는데
2: 그러니까.
1: 술 한 잔 잡수신 거 아니시죠?
3: 아니에요.
1: 아 네, 아 너무 좋았습니다.
2: 아 진짜 네. 오늘 그러면 뭐 연차 내신 건가요? 아니면 잠시 쉬는 시간이신지?
3: 아 점심 먹고 산책하고 있어요.
0: 아 점심 드시고 아니 그러시구나. 수원 백지영님 덕분에 저희가 지금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어요.
2: 그러니까.
1: 감사합니다.
2: 너무 재밌다.
3: 감사합니다.
1: 네, 혹시 그러면
3: 한마디 해도 돼요?
0: 네, 좋습니다.
2: 그럼요.
3: 저희 엄마가 이번 주에 환갑이셔서 네. 김경숙 여사님 환갑 축하해 이거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2: 김경숙 여사님.
1: 하나, 둘, 셋.
5: 김경숙 여사님 환갑 축하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어머니께도 네 저희가 이제 녹용. 홍삼 세트를
0: 와우.
1: 네 보내드릴게요.
3: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시고 산책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2: 조심히
0: 계세요.
2: 들어가세요. 와,
0: 아,
2: 야,
1: 와, 이 전화 연결은 처음인데.
2: 근데 너무
0: 너무 재밌네요.
1: 너무 재밌네요.
0: 네,
1: 네.
0: 너무 재밌어요. 그 오오일님께서도 네. 뭐지? 정인은 청취자도 그냥 바로 노래 나오네요. 아니, 와, 평균 컷이 좀 높나 봐요.
2: 그러니까.
1: 아 그렇구나.
2: 아니 말씀은 안 드렸는데 아 저 사랑의 배터리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바로 부르셔가지고.
1: 흥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0: 네, 네. 저 정말 정말 깜짝 놀랐는데 너무 신났어요 저도.
2: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재밌네요. 자, 이런 분위기 2부에도 이어지니까 딱 기다려주시고요. 네, 저희는 그러면 2부에서 만나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짠!

0: 시장입니다.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1: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2: 피, 올방개,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1: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2: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1: 새 황제의 등급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 제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소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3: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4: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3: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4: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3: 경농이 만듭니다.

0: 팁에
1: 팁을 위한
2: 팁에 의한 음악 퀴즈
0: 이 노래 뭐게
2: 원래 이 코너가 지금은 잠깐 문을 닫았지만 정희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전설의 코너였다고 하는데요. 저희 띠블 위해 잠시 오늘만 한정판으로 부활시켰다고 합니다.
0: 네. 방식은 비슷하다고 해요. 저희가 개인기로 내드리는 퀴즈를 잘 들으시고 문제를 맞춰주시는 그런 시간인데요. 네, 첫 타자 혁준 씨부터 가볼까요?
3: 네, 그럼 제가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윤혁준의 이 노래 뭐게?
2: 아 진짜.
3: 제가 쓸 목소리 달란트는요, 바로 부산 사투리입니다. 아마 와자꾸 시키는 건데 블루베리 스무디, 아스파라거스 이마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마 된다 마마 이래 하면 되나?
0: 오 잘한다.
2: 자 뭔가 너무 과해진 것 같은데. 자 바로 이 목소리로 첫 번째 정답자가 나올 때까지 혁준 씨가 힌트를 드릴 텐데요.
3: 예.
2: 이 노래 제목을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 보내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요금이 빠지고요. 미니는 공짜입니다. 그럼 혁준 씨 문제 주세요.
3: 와들그린 낯짝이 어둡노 뭐가 문제고? 아니 분위기가 와이레스한데 이마 영 파이네. 요즘에 막 이런 게 유행이가? 다들 와카한데 어찌 이리 재미가 없노? 안 웃기나 일단 마 한 마 들어봐라. 뭐하노 마 신나는 걸로 땡기라.
0: 오 예 아 네 아. 지금 저 첫 첫 번째 정답자가 나왔습니다.
3: 아, 벌써,
0: 네, 벌써요. 벌써. 네, 5454님이 보내주셨고요. 맞추셨습니다.
3: 오,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0: 와. 이분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아직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 노래 힌트 나갑니다.

0: 뮤직. 자, 혁준 씨가 내드린 이 노래 뭐게 정답은 바로 지코의 아무 노래였죠.
1: 네. 맞습니다. 네.
0: 게시판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자, 5966 님께서 아, 이 노래 지코였구나. 이 노래 위층 총각이 알람으로 해둬서 아침마다 들었던 추억이 있네요.
1: 이게 알람 아무리 좋은 노래라도 알람으로 틀어놓으면 이제 좋아지지 않기 마련이거든요.
0: 각인이 되거든요.
1: 네. 네. 세 분 알람은 뭐예요?
2: 저는 기본 알람 씁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알람으로 해놓으면 그 노래가 싫어지기 때문에.
1: 정말 그래요. 네. 저는 제가 이제 아침에 가뜩이나 일어나기 싫은데 막 큰 소리로 깨어나는 걸 싫어해서 네. 새 소리로 해놓거든요.
2: 아, 새 소리.
1: 이렇게 들리는 순간 바로 일어나져요.
0: 아,
1: 그래서 이제 단점은 저희가 이제 집 앞에 나무가 좀 많은데 네. 밖에서 들리는 새소리를 듣고 알람인 줄 알고 계속 깨는 여름에는 정말 많이 깨요. 그게 좀 단점이에요.
0: 아, 그게 좀 네. 단점이네.
2: 그런, 네. 그런 또 단점이.
1: 네. 028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분위기 다운될 틈이 없는 팁!
0: 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곽채은님께서도 이긴 먹고 아무 끼나 해봐라 아무 노래 이제 이렇게 들릴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그럼 짧게 한번 이렇게 네. 사투리로 노래 한번 해보실 수 있나요? 네.
2: 뭐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라 아무거나 say something
1: 아니 노래를
2: 블루투스로 틀어라
1: 네 정말 마음대로 하시네요.
0: 진짜 아무 노래네요.
2: 네,
1: 아무렇게나 하셨네요. 네.
0: 자 우리 8222님께서 혁준님 고향이 어디세요? 사투리 찐 떠백이네.
2: 아 저도 부산입니다. 부산.
1: 부산 사나이 아닌겨.
0: 부산 아이가
2: 이렇게 셋이 있으면 네. 제가 참 긁힐 때가 많습니다.
1: 저희가 이제 부산 사투리 쓰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희가 네. 꼭 사투리를 따라 쓰면 오빠가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2: 화가 납니다.
0: 부산. 부산 아이가
1: 부산 아닙니까? 네,
0: 부산 아이가
1: 네. 네, 들으시는 분들도 기분 나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2: 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1: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380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혁준님 저 요즘 경상도 사투리 연습 중인데 한번 봐주실래요? 먹태나 마른 오징어나 내나 비슷하지 않겠나 어때요?
2: 아 너무 좋고요.
1: 네, 네
2: 한번 봐주실래요에서 거기에서 화가 나네요.
1: 한번 봐주실래요?
2: 네, 한번 봐주실랍니까? 뭐
0: 저...
2: 이렇게
0: 내나의 위치는 어땠어요?
2: 내나는 아주 적절하게 들어갔어요.
1: 그럼 이걸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0: 그러니까
2: 먹태나 마른 오징어나 내나 비슷하지 않겠나? 이런 느낌이죠. 내나의 저렇게... 위치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0: 주남이도 요즘 그 경상도 사투리 많이 연습하고 있잖아요.
1: 네.
0: 저 한번 경상도 사투리 해줄 수 있어요?
1: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먹태나 네. 마른 오징어나 내나 비슷하지 않겠나? 아 이거 땡은 누가 쳐주시는 거죠?
0: 머리를 감싸주는데.
1: 아 죄송합니다.
0: 네. 아 우리 박원우님께서 혁준이 형 성대모사도 엄청 잘하시잖아요. 혁준이 형 요새 미는 성대모사 있으신가요?
2: 아 제가 성대모사를 항상 이런 자리에서 좀 뽐내보고 싶은데 제가 네. 하는 게 대부분 좀 이상한 거예요. 막 다 뭐 전기차 후진할 때 이런 소리, 이런 성대모사만 제가 좀 연습을 자주 해가지고
1: 사람을 해주셔야죠.
2: 아 사람으로 제가 좀 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연습하면 좋을 때. 아 최강록 셰프님 좀 네. 연습했었고
1: 한번 들어주세요.
2: 네. 또
1: 짧게.
2: 네. 이상입니다.
0: 진짜 짧네요.
2: 이런 느낌.
1: 똑같다. 네. 원래 진짜 잘하거든요.
0: 네. 아 그러면은 그 5000

0: 님께서 네. 소름 나야 들기름도 해줘요.
1: 예. 어 나야 들기름.
2: 오, 잘해요. 호흡을 네. 진짜 잘 살린다.
0: 어, 잘한다, 네. 진짜 잘한다. 네. 아니 어떻게 톤이 이렇게 한 번에 확 바뀌지?
2: 네 앞으로 네 이걸로 밀고 나가시는
3: 더 연마해 보겠습니다. 네. 좋아요로 닦아서. 네. 네, 첫 번째 정답자 외에 총 다섯 분께 텀블러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이번엔 규남 씨 한번 가봐야죠.
3: 가봐야죠.
4: 네, 김규남의 이 노래 먹에. 제가 쓸 목소리 달란트는요 바로 일에 지쳐서 영혼 없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어서오세요. 봉투 100원인데 드릴까요? 2플러스 1 상품인데 하나 더 가져오시겠어요? 네 젓가락 저쪽에 있으세요. 빨대 저쪽에 있으세요. 손님 고무장갑 그쪽에 없으면 없으세요. 네 할인이나 적립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한테 주지 마시고 카드 꽂아주세요. 네 되셨습니다.
0: 네. 그 카드 꽂아주세요. 디테일 좋은데요?
2: 그렇죠. 무조건 너무, 그렇잖아요.
3: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0: 그러니까.
2: 네, 이제 알바 경험을 살려서 한번 해봤는데요. 8222님이 네. 보내주셨어요. 아 알바 중인데 눈물 난다.
0: 아, 고생 많으십니다.
2: 네,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네.
3: 9752님께서도 네. 저 편의점인데 이거 제 얘기인가요?
2: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네. 네 힘내시고요.
3: 자 바로 이 목소리로 첫 번째 정답자가 나올 때까지 규남 씨가 힌트를 드릴 텐데요. 네. 이 노래의 제목을 알겠다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요금이 빠지고요. 미니는 공짜입니다. 그럼 규남 씨 문제 주세요.
4: 쉽지 않으실까요? 바쁘실까요? 네 쉬고 싶으실까요? 시끄러우실까요? 집에 가고 싶으실까요? 그럴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으셔도 괜찮으실까요? 네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으면서도 괜찮으실까요? 그럼 이따가 제가 칭찬 카드 써드려도 괜찮으실까요?
0: 네, 진짜 영혼이 영혼이 너무 없네요.
3: 영혼이 나가 있네요 정말로.
0: 지금 오답 네. 속출하고 있는데
3: 이거는 정답 저도 모르겠어요.
2: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0: 그 1082님께서 그 노래는 모르겠고 저까지 집에 가고 싶었어요.
2: 안 됩니다 여러분. 네, 9013님께서 선우정아의 도망가자.
3: 도망가실게요.
0: 도망가실게요.
3: 네. 네, 3118님 처진달팽이의 말하는 대로 이거 아닌가? 아 아쉽습니다.
0: 아 정말. 근데 네. 약간 좀 비슷한 오답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요. 네. 그 안정숙님께서 크크크 일단 피곤하네요. 숙면하실게요.
2: 네 알겠습니다.
0: 아 네 지금 첫 번째 정답자가 나왔습니다. 오! 8430님 정확히 우후! 맞춰주셨습니다.
2: 와. 축하드립니다. 네.
0: 자 이분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아직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 노래 힌트 나갑니다.
5: 안녕. Yeah. 쉽지 않죠. 바쁘죠.

0: 자, 규남 씨가 내드린 이 노래 뭐게? 정답은 바로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였습니다.
1: 네.
0: 오답자 속출했는데요. 네. 민중이님께서 이런 거 물어보시네요. 삶에 찌든 목소리네요, 규남 씨. 이 정도면 100% 실화인데 세 분 알바 경험 많으신가요?
2: 아우, 많죠. 저희 엄청 했죠? 많죠. 어떤 알바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카페 알바, 서점 알바, 뭐 이런 저런 택배 알바도 해봤고요.
3: 네, 저도 뭐 편의점에서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도 술집도 했었고요. 그 예전에 그 단기 알바로 그 원목 그 원목으로 놀이터 만드는 데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일도 해보고.
2: 아, 네. 여러분들 그 알바했을 때 제일 많이 했던 멘트 있으세요?
0: 아,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했지만 결혼식 출장 뷔페 알바할 때 이제 LA 갈비 담당이었거든요. 네. 아, 어르신 아직 안 익었어요. 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2: 가져가시려고 하시는구나.
0: 네. 어르신 아직 안 익었어요. 요거를 하루 종일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2: 그쵸, LA 갈비는 포기 못하죠.
0: 어르신들이 바로 가져가시거든요.
2: 무조건 맞아요. 많이 먹어야 되는 네. 거니까. 네네네. 저는 그거 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나왔습니다. 딱 이 톤으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3: 저는 편의점 할 때 그거 어서오세요랑 카드 가져가셔야 돼요. 카드를 이제 꽂아놓고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2: 그렇네. 그쵸, 그쵸. 네.
0: 정말 많이 하죠.
2: 솔톤이죠, 솔톤. 네. 업종마다 톤이 달라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0: 달라지죠.
3: 그쵸.
0: 어른분들 대할 때는 조금 그렇게 친절하게 말하고 네. 또 이렇게 또 혼자 할 때가 있어요. 단기 알바라든가 어디 공장이라든가 네. 그럴 때는 어디서 말고 네. 그냥 이렇게 최소한의 목소리로 최대한 에너지를 더 이상 쓰지 않고 혜준 씨 밥 먹고 나서 저것도 옮기 놓으세요. 예, 그냥 이렇게 요 정도만.
3: 근데 네. 이제 손님 응대하는 직업입니다.
0: LA 갈비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좀 더 친절하게.
2: 손이 달라지네.
0: 예, 맞습니다. 네.
3: 자, 8487님께서 이래서 띱 유튜브가 재밌구나 에피소드 덩어리들이야.
2: 네. 감사합니다.
0: 덩어리입니다. 배도 네. 덩어리가 한가득 있고요.
3: 저도요.
0: 많습니다.
2: 네, 하은지님 보내주셨습니다. 자이언티 꺼내 먹어요. 근데 규남 씨 연기가 너무 뛰어나서 계산도 제가 하고 알아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3: 혹시 이거 사도 되나?
2: 네, 계산 이쪽에서 해주실게요. 알아서 해주실게요. 이렇게. 네.
0: 네. 5966님께서도 자이언티 꺼내 먹어요. 엄마 김치 냉장고에 김치 어디 있어요? 이렇게 보내셨는데 네? 세 분은 자취하시나요? 왜 엄마가 없으면 물건을 하나도 못 찾겠죠? 라고 보내셨어요.
3: 진짜 국룰이죠.
2: 그럼 엄마가 나와봐라 나와봐 여기 있잖아.
0: 그죠. 어머니께서 자이언티처럼 김치 꺼내 먹어요 이렇게 하시진 않고
2: 스윗하진 않아요.
0: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좀 뭔가 화나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2: 김치 꺼내 먹어라
0: 꺼내 먹어라 라고 네. 하시죠.
2: 네, 자, 첫 번째 정답자 외에도 총 다섯 분께 매운 김치 세트 보내드릴게요.
0: 축하드립니다.
3: 네.
2: 자, 이제 마지막 주자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쿼카 태용 씨.
3: 네. 자, 윤태용의 이 노래 뭐게. 제가 쓸 목소리 달란트는요. 바로 회사에서와 찐친 앞에서가 너무 다른 사람입니다. 회사에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검토 바랍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찐친 앞에선 싫은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언제 언제 맨날 몇 시 몇 초 증거 내봐 증거 내 방구나 먹어라 반사 울트라 캡 무지개장 반사
2: 네 이렇게 하니까 진짜. 저희 그때 생각나네요. 저희 촬영 때 실제로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네. 오빠 하다가 현타 와서 네, 계속 NG를 냈던.
0: 근데 현타 와서 NG 낸 사람 치고는 초등학교 4학년처럼 너무 잘하네요 이거를.
2: 네, 바로 이 목소리로 첫 번째 정답자가 나올 때까지 태용 씨가 힌트를 드릴 텐데요. 이 노래 제목을 알겠다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요금이 빠지고요. 미니는 공짜입니다. 그럼 태용씨 문제 주세요.
3: 밤이 깊었네. 퇴근하겠습니다.
4: 이 밤에 취한다. 너만 취해? 나도 취해. 같이 흔들어 쉘게 쉘게.
3: 벌써 새벽입니다. 퇴근하겠습니다. 야근수당 청구하겠습니다. 네네.
4: 이 슬픔 너가 알란가? 네가

0: 아니 뭘 알아. 야마 가지마. 나 두고 너만 떠나지마. 친구야.
1: 아니야, 영화 독백 보는 줄 알았어요. 아니 진짜. 오,
2: 좋네요.
1: 이중인격의 연기를. 어 정말. 어 이거 좀 잘 살려주셔서 네. 정답자가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오답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2109님 정답 장미여관에 퇴근하겠습니다. 어 땡이고요.
3: 네, 네. 아닙니다. 아 이거 근데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1: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2: 1085님이요. 감이 왔다! 감이 왔어!
3: 네.
2: 알랑가 몰라! 정답! 싸이의 젠틀맨! 아, 땡!
3: 어, 방금 약간 오토튠이 좀 씌워진 것 같아요.
2: 알랑가 몰라!
1: 어, 신기한 목소리가.
2: 자체 한번 먹여봤어요.
3: 자, 4326님. 와, 태용님. 친구 앞에서 내는 목소리 진짜 너무 얄미워요. 너무.
1: 네, 그 엘렐렐레 할 때 드리블이 장난이 아닙니다.
2: 네.
1: 어, 그 순간 첫 번째 정답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3: 네.
1: 9227님. 어, 축하드리고요.
3: 축하드립니다.
1: 이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도 모르는 분들 위해서 노래 힌트 나갑니다.

0: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5: 유동 골뱅이.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8: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9: 당진 해나루쌀,
8: 겹밥에도
9: 당진 해나루쌀,
8: 국밥에도
9: 당진 해나루쌀.
8: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10: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0: 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1: 네, 저희는 휴가 떠난 신디 김신영 씨를 대신해서 스페셜 DJ를 맡고 있는 스케치 코미디 유튜브 띠베 윤혁준,
2: 윤태영,
3: 김규남이고요. 자, 태영 씨가 내드린 이 노래 뭐게? 정답은 바로 크레잉넛의 밤이 깊었네 였죠. 첫 번째 정답자 외에 당첨자 다섯 분께 문어크림 보내드릴게요.
1: 축하드립니다.
3: 축하드립니다.
1: 네, 하은지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최근에 웃었던 것 중에 제일 크게 웃었어요. 오늘 세 분 나온다고 해서 밥 거의 마시듯 후다다닥 먹고 달려왔다고요.
3: 아이고,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남은 2부도 열심히 들어주세요.
2: 네.
3: 네, 변재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보라 보고 있는데요. 태용씨 헤드폰 쓴 게 왜 이렇게 귀엽죠? 코카에 피스타치오 반 갈라서 얹을 것 같아요. 되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2: 이게 약간 좀 그 좀 작나요?
3: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1: 네. 무슨 말인지 되게, 알겠어요. 네.
2: 저는 제 모습을 지금 못 봐가지고
3: 커서 그런가.
2: 네.
3: 자, 벌써 2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3부에도 저희 딥과 함께 많이 웃겨 즐겨주세요.
4: 잘렸어요?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5: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7: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8: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9: 비결이 뭔가요?
8: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9: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8: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9: 경농이 만듭니다.
10: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11: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10: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11: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바로 맡겨주세요.
10: 경농이 만듭니다.
8: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 제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수호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12: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0: 여러분, 구기자 탐험하세요.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정오의 만곡 김신영입니다.
1: 정오의 만곡 3부가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휴가를 떠난 김신영 씨를 대신해서 스페셜 DJ를 맡은 유즈브티브의 김규남,
2: 윤태영,
3: 윤혁준이고요. 잠시 후에는요, 정의 가족분들의 마음을 맞춰보는 시간, 니 마음 내 마음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2: 자, 그 전에 중요한 문화 선물 안내부터 드려야죠. 규남 씨 소개해주세요.
1: 네. 네,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며 주목을 받은 기대작이죠. 형제 사이에서 피어나는 의심과 믿음을 그린 내용, 심리 서스펜스 영화 피어스 예매권 드립니다.
3: 예매권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요금이 빠지고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도 신청해주세요.
2: 자, 그럼 상품 소개와 광고 소개도 한번 가볼까요?
1: 예.
2: 자, 우리 또 톤을 장착해야죠. 도레미파솔솔톤 장착하고 음악 주세요.
1: 한국 5월 상품 소개합니다.
2: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1: CJ 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2: 비타 케어너스 헬스앤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3: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1: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2: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3: 쌀보관 1등 미락에서 특허받은 미락 진공 쌀통,
1: 스페인 기미명가 벨라 오로라에서 기미 관련 세럼,
2: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3: 로스트 포스트에서 파나마 블렌드 커피,
1: 내 차 필수템 세이프 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2: 안 입은 듯 촥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3: 키높이 7cm 운동화 타린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을 드립니다.
1: 3, 4부에 함께하는 분들도 만나볼게요. 네.
2: 빙그레,
3: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1: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2: 샤브올데이,
3: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 시티,
1: 방탄국지 에어니플,
2: 슬림웨이 다이어트,
3: 보스코 ENC,
1: 쉐보레,
2: 현대해상 화재보험,
3: 환인제약,
1: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개관중,
2: 동국제약 회라민 큐, 생유!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잠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

0: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이 씬쩐씨, 정치자들의 마음을 얻는 자
3: 정오의 주인이 될 것이니
4: 정의 선생님들의 속마음을 맞춰라.
5: 네 마음 내 마음.
6: 지금 보이는 라디오뿐만 아니라 유튜브 무즈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팔로우까지 부탁드릴게요. 먼저 코너 소개가 필요한데요. 이심 전심을 멋지게 외쳐준 혁준 씨. 네, 어떤 코너인지 감이 오시나요?
7: 제가 소개를 해서 그런지 어떤 코너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이심 전심 이게 어떤 코너인지. 아,
8: 그것만 준비하신 거군요.
7: 예, 이것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8: 어떻게 살릴지.
6: 네. 너무 잘하시네요. 네.
7: 아, 감사합니다.
9: 이심 전심.
6: 네. 오, 잘한다.
7: 이거 바로 정의 청취자 선생님들의 속마음을 알아맞히는 코너입니다. 네. 평소에 저희 중에서 이게 좀 눈치가 빠른 사람이 잘 맞출 것 같아요. 저희 중에 눈치가 빠른 사람이 누구죠?
8: 딱 하나 있는데 네. 원래는 규남이죠.
7: 근데 네.
8: 눈치의 신.
7: 타율이 높지가 않죠.
6: 네. 정확하지 저희 영상에서도 않죠. 녹였는데요. 네. 제가 눈치만 빠르고 정확하지는 않아가지고요.
8: 그러니까 본인 네. 기준에서 눈치가 굉장히
7: 네.
8: 빠른.
7: 네. 네. 소설을 쓰는 거죠. 남을 보고.
6: 네. 반대로 눈치가 제일 없는 사람은 누구죠? 혁준이 오빠입니다. 네.
8: 혁준이는 그 뭐가 바뀌었는지 몰라요.
6: 네, 네. 전혀 모르죠.
7: 난
6: 네.
7: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8: 네. 그 혁준이 그게 있잖아요. 그거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나 입술색 있어? 이랬는데 너 입술색이 투명하지 않으면 난 모른다. 그 정도로.
6: 그 정도로 무던한.
8: 네, 무던합니다.
6: 또 이젠 이심 전심 어떻게 하 죄송합니다. 네. 이심 전심 해석해 보면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의미잖아요.
7: 그렇죠.
6: 네. 그렇다면 우리 팀 멤버들 서로의 마음이 잘 통하는지 알아보는 게 네 먼저겠죠.
7: 네. 그렇습니다.
6: 네, 어때요? 저희 그 나름 4년을 함께했는데 호흡이 한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7: 2점. 왜냐면 아니 저희가 네.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네. 사실 저희끼리 막 엄청 취향이 딱 똑같거나 그러진 않아서 저는 이제 예, 그렇다.
6: 근데 이제 호흡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냐고 물어봤는데
7: 호흡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6: 그럼 오빠는 어떠세요? 태용 오빠는?
8: 저는 98점 하겠습니다.
7: 그럼 우리 둘이가 이제 합쳐.
6: 네. 합쳐서? 네. 그래서 합쳐서 100점이 저희가 네. 되나봐요.
7: 채워지는 철호를 채워준 존재.
6: 좋네요. 네. 네.
8: 자, 그래서 몸풀기로 가볍게 준비한 코너 속 코너 띠베 이구동성.
6: 네.
8: 야! 자, 말 그대로 주어진 질문에 같은 대답을 하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6: 좋아요. 네.
8: 우리 대답은 셋이서 다 같이 하는
7: 동시에.
8: 걸로. 동시에 우리 하는 걸로.
7: 좋습니다.
8: 자, 다이어트 할 때 더 힘든 건 운동 vs 식단 조절. 하나, 둘, 셋.
6: 운동!
8: 식단 조절.
6: 아이고. 진짜 안 맞는구나. 네. 왜 식단 조절이라고 하셨어요?
8: 저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포기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동은 가면 들 수는 있어.
6: 네.
8: 들 수는 있는데요. 이 먹는 거를 그 다음에 줄여야 된다. 이게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6: 오빠도 마찬가지로요.
7: 먹는 게 힘들어요. 운동은 어떻게든 이제 이렇게 챙겨서 나가자. 이것까지만 성공하면은 운동은 가지거든요.
6: 네.
7: 근데 먹지 말자라고 하고 샐러드 먹고 나서 라면을 끓여요.
8: 아, 그렇죠.
7: 이건 이게 한번 참았다고 해서 지나가지지가 않더라고요.
6: 저는 운동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나가는 것까지가 제일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저는 심지어 오빠들보다 운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요가도 하고 발레도 하고 있잖아요.
8: 네.
6: 오빠들은 운동을 그럼 하고 계세요?
7: 네.
6: 하세요.
7: 네. 본인만 바람직한 삶을 그러니까. 산다고.
8: 저희도 해요.
7: 눈치가 없어요.
6: 죄송합니다. 네. 네.
7: 태용 형은 또 심지어 러닝을 지금 거의 뭐 하루에 10km씩 막 뛰고 있는데.
6: 진짜? 네.
8: 전 주말에 항상 10km를 뛰고요.
6: 멋있다.
8: 그래서 제가 한 6kg 정도를 뺐죠.
7: 어느 정도 기간 동안?
8: 꽤 걸렸는데요. 한 세 달? 4년이요?
7: 3달 동안
8: 4년이요? 근데 그때 이제 좀 많이 이제 재미가 붙어갖고 많이 뺐다가 지금 다시 이제 좀 이제 그 우상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네. 다시 또 해야 되죠.
7: 네,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전혀 이심 전심 되지 않았고 네.
8: 2점이었어요. 2점.
6: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 네.
6: 내가 더 설레는 거는 무엇인지 새해 첫날 대 올해 마지막 날. 하나, 둘, 셋.
5: 새해 마지막 첫날. 날.
6: 네, 또 틀렸습니다. 네. 왜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7: 두 분은 새해 첫날.

0: 날이라고 하셨나요?
1: 네.
0: 아 저만 마지막 날.
2: 왜 올해 마지막 날이 더 설레는 것 같아요?
0: 아 새해 첫날에는 이렇게 어깨에 짓눌리는 뭔가가 있어요.
1: 어, 뭐가요?
0: 영어 공부 시작해야지. 아~ 올해는 운동해야지. 이게 있는데 새해 마지막 날은 그냥 돌아보면서 잘했든 못했든 사람 또 기억을 미화시키잖아요.
1: 아, 그쵸.
0: 좋은 기억만 떠오른단 말이죠. 아 올 여름에 어디 여행 갔는데 참 좋았는데 이렇게.
2: 올해도 잘했다. 네. 이렇게.
0: 아~ 저는 그래가지고 연말입니다.
1: 그게 또 그럴 수가 있겠다.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새해 첫날이 이제 또 새로운 걸 시작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시작.
2: 아,
1: 그래서
2: 시작에
1: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태형님도
2: 저도 약간 시작인데 왜 저는 이 마지막 날이 조금 그러냐면은 이제는 이 마지막 날이 하루가 지나면 나이를 또 먹는 거야.
1: 나이가 이제 조금
2: 그냥 이제 나이를 또 먹는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0: 아,
2: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새해 첫날 저도 이제 새로운 또 시작이다라는
1: 아,
2: 느낌이
1: 그렇죠.
2: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1: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마지막은 어떨지 한번 봐볼까요?
2: 꼭 해봅시다. 네. 네.
0: 자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내가 더 힘든 건 첫 만남에서 장기자랑 10분하기 대 친한 친구 1년 동안 못 보기. 자 하나 둘 셋.
3: 첫 만남에서 장기자랑 10분하기.
0: 와.
1: 그런데 이건 맞네요.
2: 네.
1: 태형 오빠가 제가 알기로는 2라고 알고 있는데
2: 네.
1: 이거는 못 하시나 보죠. 2도.
2: 아, 놀랍게도 그 제 친구들도 지금 1년 넘게 못 본 친구들도
1: 아,
2: 많거든요.
1: 네. 네.
2: 근데 이제 첫 만남에서 장기자랑 10분 하기가 저는 옛날에는 됐거든요. 근데 여기 아이인 친구 둘이랑 지내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내성적으로 바뀌어가지고
0: 네.
2: 그래가지고
1: 네,
2: 저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0: 네.
2: 갑자기 노래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어때요?
1: 너무 무서워요.
0: 저 팬미팅 준비하면서 느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장기자랑 준비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1: 아, 청심만 먹어야 돼요.
0: 굉장히 네. 예, 떨립니다.
1: 실시간으로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8752님이요. 그럼 팀 멤버들 서로 1년 동안 못 봐도 괜찮은 거예요?
0: 아 누가 10분 동안 장기자랑 안 시키면은 괜찮은데요. 누가 장기자랑 시키면은 저희도 이제 서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장기자랑 좀 힘들어서 그런데 혹시 우리 1년 있다가
2: 1년 뒤에 볼까?
0: 내년 5월에 봐도 될까?
1: 아 그래도 괜찮아요?
0: 네 뭐 그렇게 얘기하죠.
1: 아 근데 그래. 저는 안 돼요.
2: 저도 안
1: 저는
2: 돼요.
1: 오빠들을 꼭 네. 봐야
0: 아,
1: 돼요.
0: 생각해보니까 저도 안 되는 거
1: 네 수습하네요. 네.
2: 자 이렇게 모두 내향인이잖아요. 근데 네. 방송만 시작하면 약간 혁준 씨가 좀 되게 돌변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온오프가 확실한지.
2: 그러니까.
0: 아 입금이 되는데 열심히 해야죠.
2: 아 철저하게.
0: 아니 일하러 나와가지고 아 전 내향인이라서요 하고 라디오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1: 그렇죠. 네. 이제.
2: 아 철저하게 그렇죠. 자본주의니까.
0: 아, 네. 안 돼요. 버릇이 네. 없는 거죠.
2: 네. 자 그 조화금님께서요. 세 분 호흡 95점이요. 왜냐? 5점이 없네요.
0: 우와!
2: 어 너무 센스 있는 이 어 감사합니다.
1: 아, 저희... 다음에 이제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을 해야
2: 돼요. 그러니까
1: 너무
2: 그
1: 감사합니다.
2: 아 좋은 소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자 좋습니다. 자 몸풀기도 해봤겠다. 이번에 정말 저희끼리 마음이 잘 통하는지 팀을 이뤄서 스피드 퀴즈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0: 네 MC 규남 씨가 문제를 내줄 거고요.
2: 네.
0: 팀은 태용 팀 대 혁준 팀 두 팀으로 나뉩니다. 제한 시간 1분 동안 규남 씨가 설명하는 제시어를 더 많이 맞힌 팀이 우승하게 되는 겁니다.
2: 네.
0: 규남 씨가 잘해야 된다 한마디로
2: 네.
0: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1: 너무 부담됩니다. 너무 긴장되고
2: 아, 사실 설명하는 게
1: 라디오 오는 거 긴장 하나도 안 했는데 제가 오늘 이 코너 때문에 긴장이 자꾸 되는 거예요.
0: 아니요.
2: 네.
1: 어떤 게 있는지를 모르니까.
2: 네.
1: 자, 근데 한번 잘 해볼게요.
2: 네.
1: 저희만 하면 재미 없으니까 정희 청취자 연 선생님들도 태용 팀 대 혁준 팀. 두 팀 중에 어떤 팀이 우승할지 예측해주세요.
2: 자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우승팀을 정확히 예측하신 분들 중 10분 추첨해서 보습 크림 드릴게요.
0: 네 그렇다면 우승팀 예상 문자 보내주시는 동안 저희는 B1A4의 그대와 함께 듣고 올게요.

0: B1A4의 그대와 함께 듣고 오셨고요. 우승팀 예측 문자들이 꽤 도착했습니다. 자, 몇 개만 살펴볼게요.
1: 네, 0288님 혁준팀 자본주의 승리하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0: 자, 변재원님께서 태용팀 붙어요 뭉치면 주먹밥 흩어져도 볶음밥. 오,
2: 귀엽다.
0: 명언입니다.
1: 네,
0: 명언이에요.
1: 너무 귀엽네요.
0: 네,
2: 하재섭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태용님 이해 능력을 보여주세요.
1: 야, 네. MBTI 이해 능력.
0: 네. 네.
1: 오, 좋습니다. 네. 노금미님께서 혁준팀 왜냐면 같은 갱상도니까 저는 대구 반갑다 이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0: 오, 좋습니다. 네. 아, 저는 또 포천입니다, 여러분. 제가
2: 포천분들.
0: 또 네, 저 포천시 홍보대사입니다. 네, 우리 포천분들 화이팅!
2: 화이팅!
0: 같이 응원해 주세요.
2: 네, 6815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태용님, 제가 좋아하는 NCT 태용님이랑 이름이 같잖아요.
0: 감사합니다.
2: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네. 아, 이름 잘 정해가지고 네, 제가 팀 한 명 더 들었는데. 아, 부럽다.
0: 화이팅!
1: 좋겠다.
2: 네. 오, 네, 이런 의견도 왔습니다. 네. 6733님인데요. 누구 한 명 이기면 서운하니까 제 생각엔 규남 씨가 두 오빠분들 안 삐지게 조절 잘해서 무승부 될 것 같아요. 무승부도 있군요. 제가 한번 조절을 잘 해보겠습니다.
0: 아, 일부러. 네. 아, 좋아요.
1: 기대하겠습니다.
0: 네. 0202님께서 그나저나 태용씨 대결 앞두고 긴장되시나봐요. 물 진짜 많이 먹는다.
2: 물 지금 3컵 드세요.
0: 네, 지금 굉장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 오늘 여기 와서 물만 한 2리터를 먹은 것 같은데.
2: 코카라 온도가 안 맞나 오늘?
0: 아,
2: 여기랑?
0: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2: 더운 나라에서 왔잖아.
1: 그런가 봐요.
0: 네, 물을 좀 많이 먹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스피드 퀴즈 진행해 볼게요. 네, 앞에 있는 통 안에 제시어가 적혀져 있는데요. MC인 저도 어떤 제시어가 들어있는지 아직 모릅니다. 아, 너무 긴장됩니다.
0: 네. 네.
2: 대결에 앞서서 두 분 각자 파이팅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0: 네, 태용팀 뭉치면 주먹밥, 흩어지면 볶음밥! 화이팅! 네.
2: 오.
1: 자본주의! 자본주의! 승리하자! 저는 아니, 문자 내용이 다는 이거여가지고 생각나는 게
2: 되게 자본주의 같다.
0: 네.
2: 아, 네,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태용씨 먼저 해보겠습니다.
0: 네.
2: 준비되셨죠?
0: 네, 좋아요.
2: 네, 그러면 초식에 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카메라를 찍는데 밖에 말고 나 찍는 거!
0: 셀카!
2: 네, 2번, 엎드려! 하신 분!
0: 윤혁준!

0: 네, 앞에 서 계시는 분.
1: 예, 예. 저기요.
0: 앞에 서 계시는 분, 엎드려를 하신 분.
1: 어, 네?
0: 어, 네, 몰라요.
1: 통하는 거.
0: 무슨 말이에요? 한번 윤태영의 특기.
1: 마술.
0: 거기에 마술을 하시.

0: 백만대인데요.
1: 네.
0: 워터밤 여신으로 유명하죠.
1: 권은미 씨.
0: 네. 저희가 백만 대고 받은 거죠?
1: 골드 버튼.
2: 오. 잠깐만. 타임. 아, 잠시만요.
0: 아, 그러니까 이거 내가 긴장하면 어떡하면 좋아.
2: 규남 씨 설명할 때 입은 여기에 마이크에 가만히 있고 몸이 이렇게 앞뒤로 앞뒤로 이렇게 계속
0: 아 태용단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더 긴장을 그, 해가지고
3: 죄송한데 두 번째 정답이 뭐였어요?
0: 아 박건영님.
3: 아
0: 제가 설명을 잘 못했나 보다.
3: 아 그렇구나.
0: 죄송해요. 아, 내가 너무 긴장을 했어. 이제 한번 파악을 했으니까 두 번째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 변재호님도 보내주셨어요. 네. 규남 씨가 긴장을 하면 어떡하나요?
3: 그러니까.
0: 네, 9272님이 보내주셨어요. 혁준 씨 엎드려 하신 박건영 씨에게 나중에 사과하셨나요?
2: 어, 아직 아. 사과할 기회가 안 돼가지고.
3: 그럼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0: 한번.
2: 네. 어 박건영 독수리님 제가 그때. 방송을 좀 재밌게 하고 싶어가지고 엎드려를 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3: 아, 네. 네. 최근에 또 그 라디오스타 나오셔서 네. 이 썰을 또 한번 풀어주셨었죠.
0: 네네.
3: 네. 네, 맞아요. 이렇게 또
0: 두 분 사과도
2: 예,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닿았으면 좋겠네요.
3: 네. 자, 7904님 아니 지금 보니까 어느 팀인지보다 규남님을 응원해야 할 것 같은데요.
0: 어, 저 좀 응원해주세요. 저 너무 긴장되고 떨려요. 아. 제가 한번 다시 이제 잘 해볼 건데요.
3: 네.
0: 일단 태용 씨가 1분 동안 마친 스피드 퀴즈 제시어는 6개였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그래도.
3: 네.
2: 꽤 많은 것
3: 열심히 해봤습니다.
0: 네. 네. 그렇다면 다음 순서인 혁준 씨 이길 자신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부담되시나요?
2: 전 이길 자신 있습니다.
3: 아. 자본주의 자본주의 화이팅!
0: 제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3: 네.
0: 이번에는 혁준 씨와 스피드 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초식에 주세요. 여름에 더워가지고 트는 건데요. 손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2: 선풍기.
0: 네, 옆에 계신 분의 동물.
2: 쿼카.
0: 네, 제가 지금 먹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2: 커피, 물.
0: 아니요.
2: 밀가루.
0: 정답. 옆에 계신 분을 닮은 분이죠.
2: 손흥민.
0: 네. 12월. 에
2: 크리스마스
0: 여러 형님들이 많이 나오시는데요.
2: 아는 형님.
0: 어, 이건 마라톤에 어 저희가 10km를 뛰지 않고
2: 하프 마라톤.
0: 아니요.
2: 조깅.
0: 아니요.
2: 러닝.
0: 길이를 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42.19.
0: 어 정답. 어 연인들 사이에서 하는 손가락에 하는 거지요?
2: 반지 커플링.
0: 정답. 어 저희 유튜브 너튜브 시작할 때 어 하는 멘트예요. 구독자분들한테
2: 아~ 안녕하세요. 아~ 와.
3: 어 아니 잠깐만 근데
2: 아, 나 이거
3: 아니 첫 번째야 너무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너무 침착해졌어.
0: 아, 네 어. 죄송해요. 첫 번째 하는 사람이 안 좋아해요.
3: 아
0: 3665님이 또 그러셨어요. 이거 첫 번째 한 태용 씨가 너무 불리했다.
2: 정확하게 파악하셨어요.
3: 네 아 자 박지은님 규남님 물 좀 마시고 가세요.
0: 물 좀 한 잔 네, 마시겠습니다.
3: 물 좀 마시고 가세요. 네. 아니 근데 너무 그거 근데 42.19 맞춘 거는 좀 어, 대단한데요.
2: 어 이거 좀 보다 보니까 그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말하는지 알겠어요.
0: 아,
2: 12월 어 크리스마스 이렇게 네, 직관적으로.
0: 제가 네. 너무 초등학생처럼 문제를 냈죠.
2: 아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0: 조금 쉽게 네. 다가가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한 것이었고요.
2: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0: 그, 노금민님이 보내주셨어요. 역시 자본주의는 이길 수 없지. 네.
3: 아 죄송합니다. 저희 태용팀 여러분.
2: 예.
0: 네 축하드립니다. 혁준 씨가 1분 동안 마친 스피드 퀴즈 제시어는 바로. 8개! 그래서 우승팀은 혁준팀입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3: 축하드립니다.
0: 네, 그리고 아까 제시어를 듣고 이런 질문도 왔어요.
3: 네.
0: 한번 읽어주실래요?
2: 9225님 어? 규남씨 밀가루 안 먹으세요? 왜요? 빵순이인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3: 아,
0: 네, 제가
3: 이유가 있죠.
0: 피검사를 한번 해봤는데 밀가루가 조금 3단계로 먹지 말라고
2: 아, 그, 그거죠,
0: 알레르기,
2: 그러니까.
0: 예, 알레르기 검사를 해봤는데요.
2: 네.
0: 그래서 지금 저도 좀 울며 겨자 먹기로 한 달에 한 번만 아예는 못 먹겠고 한 달에 한 번씩만 먹자 해가지고
3: 원래 밀가루 진짜 좋아하잖아요.
0: 네.
3: 수제비 이런 거 진짜 좋아하고
0: 수제비 떡볶이 정말 좋아하고요.
2: 네. 그래서 쌀 소면을 지금 세 그릇씩 드시고 계시다.
0: 대체 식품을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3: 네.
0: 네, 혁준팀 우승할 거라고 맞춰주신 분들 10분 뽑아서 보습크림 드리고요.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안녕하세요.
1: 신디가 사랑하는 천재만재 뮤지션 악뮤 이찬혁.
0: 악뮤에서 공주를 맡고 있는 이수연입니다. 아, 인생 그 겁박세다.
1: 노노노. 일어나. 인생 힘들 땐 정희 들어야 돼.
0: 아, 그럼요. 악뮤도 사랑하는 라디오.
1: 매일 낮 12시 정오의 희망곡.
0: 그녀의 에너지를 사랑해요.
2: 김신아입니다.
0: 신디의 우렁찬 주문도 마실게요. Turn on the radio. 정이 bless you.
3: 아, 너무 좋다. 예. 아, 사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목소리 들으면. 아, 그래. 예.
4: 청취자들의 속마음을 맞춰라.
5: 니 마음 내 마음.
0: 이제 본격적으로 정희 선생님들의 속마음을 알아맞혀야 하는데요. 정희 제작진님이 이제 선정한 후보 중에서 청취자 선생님들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게 뭔지 맞히는 거라고 합니다.
6: 네, 어쨌든 네. 객관식인 거죠.
0: 네. 네.
6: 학창 시절에 좀 찍기 잘하셨나요?
0: 아, 연필도 좀 굴려봤습니다.
7: 아, 그다음에 이것도 하잖아요. 이제 번호 써가지고 이렇게
6: 그렇죠, 그렇죠. 하는 거. 형광등 보고 거. 이렇게
7: 바로 봐가지고
6: 까만 점 어디 몇 번 위에 생기는지.
0: 그렇죠. 그 빛이 비춰지는 네. 곳에.
7: 그거 정... 오, 처음 들어봤어요.
6: 아, 진짜요?
7: 어, 진짜로.
6: 그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0: 네. 네.
7: 자, 그럼
0: 세 분의 학창 시절. 최저 점수 공개가 가능한가요, 여러분?
6: 아, 최저 점수. 아.
0: 네.
6: 저 수능에서 8등급 하나 나온 적 있습니다.
7: 아.
6: 네, 수능 8등급 하나 맞아봤습니다.
0: 아.
6: 네, 안 하는 탐구.
0: 그쵸, 그쵸.
6: 버리는 탐구 거는... 과목 있잖아요.
0: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네.
7: 저도 뭐 그 반에서 그 뒤에서 이제 노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뒤등수에서.
0: 네.
7: 네. 아. 네. 거의 이제 꼴찌에서 놀고.
6: 호각을 다퉜군요. 네,
7: 호각을 다퉜죠.
0: 네. 네. 오육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 정희 애청자인데 이 코너 각자 도생이에요. 신디랑 게스트도 맨날 티격태격합니다. 띠분 끝나도 싸우지 마세요. 아, 그렇군요. 꿀팁이네요.
7: 감사합니다.
6: 갑자기 소리만 안 나오는데 보라에서 저희가 이렇게
0: 싸우고 있어요.
6: 네, 이러고 있으면은 네. 안 되겠네요.
7: 네.
6: 네, 9470님께서 띠도 조삼모사 아시죠? 조금 모르면 3번, 많이 모르면 4번.
0: 아, 이렇게 쓰이는군요. 아,
6: 진짜 웃긴다.
0: 알겠습니다.
7: 자, 그러면 네 마음, 내 마음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내가 부자가 된다면 하고 싶은 일은?
0: 오! 자, 재밌다.
7: 정희 제작진이 가져온 후보가 1번, 호텔 뷔페 한 그릇만 먹고 나오기.
6: 오!
7: 2번,
6: 걸어서 10분 거리 택시 타고 다니기.
0: 3번 가격표 안 보고 쇼핑하기.
7: 자, 4번 초밥 먹으러 비행기 타고 일본 다녀오기.
0: 오, 네. 아, 마침 저희 그 띠비 며칠 전에 너튜브 영상에 올린 그 찐부자 요 플랫뚜껑 핥을까?
7: 네. 네. 였어요.
6: 네. 또 공교롭게도 저희 영상을 홍보 아닌 홍보를 또 하게 됐는데요.
7: 네. 네.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0: 이 영상을 어떻게 기획하게 되었죠?
6: 이게 그 저희의 약간 경험담이 좀 녹아있잖아요. 실제로 봤던 규남이 친구 중에서 진짜 가격표 안 사는 친구 봤다 그랬잖아요.
0: 가격표를 안 보고 이제 옷을 구매하는 친구들 보고 부자다 소문이 난 경우가 있었죠.
6: 그렇죠. 네.
7: 그거를 듣고 이제 혁준이가 아 혁준 씨가 그거를 이제 대본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된 거였죠.
0: 네, 네. 맞아요.
6: 그러면은 저희 셋 중에서 통이 큰 사람이 누군가 회식비를 잘 쏜다거나.
0: 어, 네, 누구죠?
6: 하나 둘 셋.
0: 네, 태영 오빠요.
7: 왜 잠시 망설이셨나요?
0: 아니, 저는 아니에요라고 하려고 했어요. 아, 태영 네. 오빠가 저 먹는 걸 되게 잘 사줘요. 아, 네. 내가 살게. 오빠가 왜 사? 해도 이제 본인이 계속 산다 그래가지고.
7: 네, 아 저는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한테 사는 거는 네 너무 좋아합니다.
0: 네. 네.
6: 그리고 그 저희 가위바위보 내기를 항상 하는데
0: 네.
6: 규남이가 지면은 아 나 카드를 안 들고 왔다라고 항상 하면은 이제 네. 태용
7: 오빠
6: 형이
7: 지갑 있어?
6: 태용 형이 처음에는 좀 사주다가 요즘에는 이체도 되는지 여쭤봐.
0: 네, 이런... 실제로 이체를 한번 해본 적이 네. 있습니다.
6: 네, 그런 식으로.
7: 네. 네 맞습니다. 바로 받아야 돼요.
6: 맞습니다.
0: 네. 그나저나 두 분은 후보들 중에 부자가 되면 제일 뭘 하고 싶나요? 이유도 궁금합니다.
7: 와 진짜 근데 좀 이 후보가
6: 쟁쟁하네요. 네, 진짜로요.
7: 네.
0: 자,
7: 그 보시는 청취자분들도 이게 진짜 고르기 어려우실 텐데 혹시 네, 딱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6: 그럼 저부터 골라볼까요?
0: 어, 네.
6: 저는 걸어서 10분 거리 택시 타고 다니기.
0: 아, 이건 정말 찐부자죠.
6: 왜냐하면 오늘 제가 라디오 오기 전에 꽃단장을 하려고 네. 미용실을 다녀왔어요.
0: 네.
6: 정확하게 집에서 10분 거리였어요. 택시를 못 타잖아요. 네, 네. 걸어다 갔거든요. 앉자마자 땀이 쫄락 났어요. 땀이 줄줄 나서 선생님, 어, 죄송합니다. 제가 걸어와가지고 날씨가 더워가지고 라고 하면서 했는데 진짜 이 10분 거리를

0: 택시 탄다 정말 찐부자입니다.
1: 아, 그쵸.
0: 진짜 찐부자입니다.
1: 네. 그쵸. 태용 씨는요?
2: 저는 4번 초밥 먹으러 비행기 타고 일본 다녀오기.
1: 아~ 이건 진짜다. 이거
2: 이거는 누구나 꿈꿔보는 그거잖아요. 나 진짜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꿈이야. 뭐 그냥 이제 뭐 음식 먹으러 잠깐 갔다 올 거야. 막 이런 좀 꿈이라.
0: 어, 너 저녁에 뭐해?
2: 아, 저녁에 나 뭐 그냥 잠깐 저기 뭐 일본 갔다가.
1: 어, 일본 내가?
2: 어, 그냥 라면 한 그릇 먹고. 그냥 오는 거야. 어, 그냥 잠깐. 아~ 뭐 이런.
1: 이건 진짜 죠. 왜냐면 어, 비행기 진짜. 티켓은 저희가 알다시피 한 달 두 달 전부터 무조건 끊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0: 최저가 다 찾아보고.
1: 이게 가장 비쌀 때 산다. 네. 저는 3번 가격표 안 보고 쇼핑하기. 어~ 그 실제 경험담이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 친구를 보고 굉장히 센 이 강타
2: 이게 충격을 받았어요.
1: 충격을 받았나 네. 봐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3번으로 하겠습니다.
0: 가격표로.
2: 아~ 네. 좋아요.
0: 좋습니다.
2: 자 그러면은 네. 현준 씨 또 한번 해주시죠.
0: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네, 정리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2: 네.
0: 자 내가 부자가 된다면 하고 싶은 일 1번 호텔 뷔페 한 그릇만 먹고 나오기 2번 걸어서 10분 거리 택시 타고 다니기 3번 가격표 안 보고 쇼핑하기 오. 4번 초밥 먹으러 비행기 타고 일본 다녀오기 네 가지 후보 중 정의 청취자 선생님들이 끌리는 후보에 투표해 주십시오. 실시간 투표 참여할 곳 어디죠?
2: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요금이 들고요. 정확한 투표를 위해 문자로만 받을게요. 후보에 없는 다양한 의견들도 대환영합니다. 또 참여한 분들 중 10분 뽑아서 건강유산균 드릴게요.
1: 네, 그렇다면 정희 선생님들의 실시간 투표와 의견 받는 동안 에스파의 리치맨 듣고 올게요.
3: My mom said to me, find someone who can give you everything. And I said, mom, I already have everything. I am a rich man. I am a rich man.
4: I am a rich man. I care myself. I am a rich man. I care myself. I am a rich man.

0: 네, 에스파의 리치맨 듣고 오셨고요. 부자가 된다면 제일 하고 싶은 일, 일단 저희 세 사람이 고른 건요?
1: 규남이 3번 가격표 안 보고 쇼핑하기.
0: 자, 태용이는 4번 초밥 먹으러 비행기 타고 일본 다녀오기.
2: 네, 혁준 2번 걸어서 10분 거리 택시 타고 다니기였습니다.
1: 아, 네. 그리고 1번 호텔 뷔페에서 한 그릇만 먹고 나오기. 이것도 있었죠.
0: 네.
2: 아, 저희끼리도 한번 그러면은
1: 네.
2: 만약에 내가 고른 게 1등이 된다.
1: 네?
2: 그러면은 우리끼리도 내기를 한번 걸어볼까요?
0: 내기.
1: 좋은데요. 어떤 좋아요. 걸로 할까요? 그러면 끝나고 밥 사주기?
2: 밥 사기 할까요?
1: 밥 내기로.
2: 좋아요. 좋습니다.
1: 좋습니다.
0: 약속입니다.
1: 그러면은... 네, 오늘 카드 있습니다.
2: 네. 자, 그럼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3003님. 소식자인 저는 1번이요. 김밥 한 줄도 못 먹어서 남길 때마다 이게 돈이 얼마냐 하면서 안타까워하는데 돈 생각 없이 샐러드 한 그릇만 먹고 멋지게 나오고 싶어요.
1: 아, 멋지게 나온다. 진짜.
2: 가성비를 따지지 않는 거죠.
0: 그러니까.
1: 네. 너무 좋죠. 네.
2: 너무 좋죠.
1: 진짜 멋있어 보일 것 같은데 그러면?
0: 우리는 근데 좀 저희는 약간 그 다 다르잖아요. 이 먹는 양이.
1: 그쵸.
2: 양이 좀 다르죠. 네,
0: 규남 씨가 제일 적고.
1: 네, 소식하죠.
0: 그다음에 혁준 씨가 약간 평균.
1: 네.
0: 그다음 제가 좀 더 많은.
1: 조금 더예요?
0: 네, 평균보다 조금 더 많은.
1: 오빠는 1번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가서 네. 몇 그릇 정도? 오빠는 샐러드만 먹고 못 나올 것 같은데.
0: 아, 저는 굉장히 좀 이게 있어요. 이
1: 뭐가요?
0: 루틴이
1: 네?
0: 먼저 이제 샐러드를 먹으면서 살짝 이제 이 워밍업을 좀 해주고 uh-huh. 제가 예전에 좀 많이 먹었을 때 한 6접시까지도 먹어봤던 것 같아요. 진짜
1: 꽉꽉 채우시잖아요.
0: 네, 꽉꽉 채워서 먹어요.
2: 이런 사람은 부자 돼도 그걸 못 버려요.
3: 아니, 맛있으니까
1: 네, 그럼요.
2: 무조건 뽕 뽑아야 됩니다.
0: 네.
2: 1828님께서는 아시죠? 출근 늦어서 택시 탔는데 길 막힌다? 지각할까봐 걱정, 택시비 많이 나올까봐 두 배로 걱정.
1: 아.
2: 부자라면 이런 고민 안 하고 무조건 택시 고고!
0: 그러네요.
1: 진짜 너무 좋겠다.
0: 네.
2: 미터기 가격 진짜 올라갈 때마다 그 뒤에서 지켜보게 되잖아요.
1: 차가 막히니까. 네. 그런 거 계산해보잖아요. 내려가지고 지금 뛰어가는 게 조금 더 싸고 그럴 것 같은데.
2: 그 근처 지하철역 지나갈 때마다 여기서 내릴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0: 꼭 내리면은 금방 가요.
2: 맞아요.
0: 진짜.
2: 거기서부터 뚫려요.
0: 네.
1: 773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3번이요. 드라마 주인공처럼 살아보고 싶네요. 가격표 안 보고 손에 잡히는 대로 옷 쓸어 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이요. 아, 너무 멋지잖아.
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드릴까요? 아니, 이거 빼고 다 주세요. 요거 이렇게.
0: 이거 빼고 다 주세요.
2: 두 개 정도 골랐다.
1: 네, 와, 분해 나네요.
2: 멋있는
1: 진짜로.
2: 삶.
0: 그러니까 이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가격 안 보고 사시는 게
1: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너무 로망일 것 같은데요.
1: 922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당연히 4번이죠. 딸랑 초밥 먹으려고 택시도 KTX도 아닌 비행기를 탄다? 이건 찐부자만 할 수 있다고요. 이건 솔직히 진짜다.
2: 진짜. 근데 이게 진짜 좀 부자 같기는 한 것 같은데.
1: 4번이 누구였죠?
2: 4번
0: 저입니다.
2: 태용인데.
0: 네. 저는 좀 자신 있어요. 1등 자신.
2: 근데 팔랑기라서 제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어떤 문자 보면은 이거다 또 이거 보면 이거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0: 밥상입니다, 여러분.
1: 네.
2: 불안불안하네요.
1: 뭐가 될지 좀.
0: 네. 4894님께서는요 혹시 세 분도 미스땡 피자 가게에서 샐러드 쌓기 신공 펼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다 돈 아까워서 그런 거잖아요. 찐 부자라면 깔끔하게 한 접시만 딱.
1: 진짜 자취하시는 분들은 채소를 많이 못 먹어요. 야채 채소. 그래서 이제 그런 데 갈 때 이때다 싶어가지고 엄청 먹거든요. 그럼 꼭 배탈 나요. 근데 이제 만약에 부자면 네. 그러지 않고 그냥 딱 먹을 만큼만 딱 하나씩
0: 그러니까.
1: 하나씩 먹겠죠.
2: 샐러드 바에도 보면은 배 좀 차는 애들이 있어요. 그 네. 게살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친구들이 좀
0: 튀김
2: 포만감이 좀 들거든요.
0: 네.
2: 샐러드 바에서 그걸 털어야 돼요.
0: 네. 그러니까 이거 이 돈이 많은데 이 뷔페를 간다. 근데 원래는 뭐 식당을 갈 수도 있는데
1: 그쵸.
0: 뷔페에 원래는 많은 음식을 여러 가지를 먹기 위해서 가는데 그냥 내가 한 가지 먹고 싶은 음식만 먹으러 가는 것도 좀 부자의 모먼트인 거
2: 진짜 부자 같긴 하다.
0: 같은데.
1: 그쵸. 접시에 막 가득 안 담고 그냥 딱 하나만 뭔가
0: 케이크 네. 하나만
1: 멋있게 그 진짜 부자 같다.
2: 네. 1756님께서는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술이 아무리 취해도 택시가 계속 안 잡혀도 절대 카카땡 블랙은 부르지 않는다는 거. 왜? 가격 때문에. 하지만 부자라면 걸어서 5분 거리도 쿨하게 택시 탈 거예요.
1: 잘못 누르면 큰일 나잖아요.
2: 나 진짜 깜짝 놀랐어.

0: 찢어낸 적이 있거든. 진짜 잘못 진짜 이렇게 하면서 취소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1: 진짜 전화드려서 네. 취소해야 돼. 정말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0: 깜짝 놀란 네. 적이 있어요.
2: 무조건 취소해. 일반.
1: 아유, 네. 그럼요. 진짜. 네. 8455님이 보내주셨어요. 당연히 3번이죠. 다들 100원이라도 더 싸게 사려고 눈에 불을 켜고 인터넷 최저가 찾고 쿠폰 신공을 먹이는데 찐 부자라면 이런 고민 안 하고 플렉스 가능하잖아요.
0: 아, 가능하죠. 아니,
2: 만약에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그 판매하는 데서도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0: 그렇죠.
2: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어디가 더 싼지 찾겠다고 막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냥 마음에 드는 거 내 눈앞에 있네. 나 이거 살래.
0: 그리고 결제하기 직전에 비슷한 상품 보기에서 한 만 원 정도 더 싼 게 보여. 거기에 또 헷가닥에서 넘어가요.
1: 그거 주소 다 입력했는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굳이.
2: 맞아요.
1: 그렇게 해야죠.
2: 결제 맞습니다. 딱 하려다가 만약에 쿠폰이 있다. 뭐야? 그럼 다시
1: 그쵸?
2: 또 다시 돌아가고 이러는데.
0: 3만 원짜리 살려다가 7만 원 이상 담으면 할인해 준다 그래가지고 7만 원 넘게 쓰잖아요.
1: 그러니까.
2: 3번도 근데 좀 많이. 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긴
0: 해요. 하네요.
2: 네. 저도 약간 팔랑긴 것 같은데.
1: 왜냐하면 우유만 사도 더 싼 거 살 때 있으니까.
0: 네. 그렇죠.
1: 가격표를 안 보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2: 그렇죠.
1: 저 3번이 유력하다고 봅니다.
2: 네.
1: 8145님이요. 4번. 우리 남편은 비행기는커녕 버스 요금도 아끼라고 걸어 다니래요.
0: 아유. 아유.
1: 나도 마음껏 비행기 타보고 싶다.
0: 아유. 버스 요금 아끼라고.
1: 아버님이 알뜰살뜰해져가지고 네. 더 이제 나중에 더 좋은 거 해주시려고 그러나 봐요.
0: 서프라이즈를. 네, 저도 오늘 미용실 버스 안 타고 간 입장에서 제가 마냥 웃을 처지는 또 안 되네요. 네.
2: 진짜 그리고 네. 많이 보내주시기도 했고 후보에 없는 의견들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0: 네.
2: 다들 이 부자의 꿈을 꾸고 계셨나봐요. 네,
0: 어떤 의견이 네. 있었냐면요. 네. 김혜정님께서 배달료 안 보고 배달 음식 시키기. 배달료 때문에 포기한 음식들이 많아요.
1: 1인 가정에서는 절대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0: 제일 네. 미운 게 최소 주문 금액 25,000원. 정말 미워요.
1: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냉동실에 이제 넣어놓으면 사실 맛이 다르거든요.
0: 최소 주문 금액은 이거는 1인 가구한테 정말 적입니다. 저.
1: 네.
0: 너무 서글퍼요.
2: 가끔 그런 거 있어요. 메뉴 가격이 기본 메뉴가 12,000원인데 최소 주문 금액이 15,000원이야. 그러면 3,000원 뭔가 더 추가해야 되잖아.
0: 나 정말 속상한 거는 14,900원짜리 세트가 있다.
2: 100원을.
0: 소스 하나 내가 어떻게든 다 찾아가지고 담아버리잖아.
1: 그쵸, 소스를 담아야 돼.
0: 소스 담아야 돼.
1: 물이나 소스를 담는 게.
0: 단무지 추가.
1: 맞아.
0: 네.
2: 네, 4788님은요. 콘서트나 보고 싶은 공연 무조건 VIP석에서 보고 싶네요.
0: 와우.
1: 생각난다.
0: 진짜 너무 멋있다.
1: 옛날에 이제 20대 초창기에 그 연기에 대한 열정 가득해가지고 네. 연극은 보고 싶은데 네. 돈이 없으니까
0: 비싸죠.
1: 맨 뒤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보여지는 게 이제 배우 얼굴 연기를 보고 싶었던 건데 이제 무대 디자인만 보면서 되게 저쪽으로 걸어가시네. 저쪽으로 걸어가시네. 이것만 보다가 온 기억이 있어서
0: 조명을 배운 거죠.
1: 그런 네. 입장에서는 진짜 플렉스인 것 같아요.
0: 너무 멋있겠다.
2: VIP석 진짜 너무 좋은데요.
1: 네.
2: 네.
0: 자, 4831님 부자가 되면 샴푸통 다 쓰고 마지막에 물 넣어서 흔들어 가지고 안 쓸 거예요.
1: 근데 저희 영상에도 달았지만
2: 네.
1: 요플레 뚜껑 부자들도 핥아 먹는다는 말 네. 정말 많이 달아 주셨어요. 댓글에서도.
0: 네, 그 말도 있고 저희 또 치약
2: 네.
0: 다 썼는데도 억지로 이렇게 연금술처럼 이렇게 만들어내 가지고
1: 팔꿈치로 이렇게 비비면서 무조건 네. 짜줘야 되는 거.
0: 네.
2: 보통 어떻게 짜세요? 치약 남은 거 할 때?
0: 저는 이렇게 칫솔을 입에 물고요. 양손으로 짜면 힘이 좀 더 세니까요.
2: 네.
0: 이렇게 짜서 이렇게
1: 입에
0: 하거든요.
1: 물고.
0: 네.
2: 맞아.
0: 양손 힘이 더 세니까.
2: 저는 이렇게 돌돌 말거든요.
1: 그쵸. 네,
2: 돌돌 말고.
1: 흔한 방식이죠. 저도
0: 그렇죠.
1: 그렇게 해요.
2: 근데 이걸 안 한다? 좀 많이 부자 같네요.
1: 저희 기준에선 부자입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이렇게 저희 선생님들 의견까지 살펴봤고요. 100% 청취자분들의 실시간 투표로 결정된 그 결과는 혁주 씨 발표해 주시죠.
0: 네, 정의 선생님들이 뽑은 내가 부자가 된다면 하고 싶은 일. 축하드립니다. 총 80%의 지지를 받은 3번 가격표 안 보고 쇼핑하기가 선정됐습니다. 3번.
2: 아니 엄청난데요?
1: 네.
0: 80%.
1: 3번을 선택한 규남이 제가 승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규남 씨 소감 한마디만 해주실래요? 네, 진짜 저는 3번이 될 줄 알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감하실 수라고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오늘 이거 제가 이겼잖아요.

0: 제가 오늘 밥을 얻어먹을 수 있게 됐네요. 공교롭게도
1: 아,
0: 카드를 가져왔는데도.
1: 무수한 사람이 사는 거 아니었나요?
2: 그렇죠. 뭐 부자니까요.
0: 네, 참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참고로 실시간 투표 결과는 한번 소개해 주세요.
2: 와. 네, 1번 호텔 뷔페 한 그릇만 먹고 나오기가 0%였어요.
3: 0%. 아. 자, 2번 걸어서 10분 거리 택시 타고 다니기가 7%였습니다.
0: 아~
2: 그리고 3번 가격표 안 보고 쇼핑하기 80%였고요.
3: 아~
2: 4번 초밥 먹으러 비행기 타고 일본 다녀오기 13%.
3: 아~ 혹시 약간의 이 청취자분들의 팬심이 조금 들어간 것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네.
2: 아, 집계 다 끝나고 1번 딱 한 표 왔다고 합니다.
0: 아~ 이게 호텔 뷔페에 대한 그 니즈는 크지 않으신가 보다.
2: 아, 그러신가 봐요. 아, 좋습니다.
3: 아, 좋습니다.
2: 네, 그럼 저희는 우승자 규남 씨의 학창 시절 오빠들 VOS의 뷰티풀 라이프 듣고 오겠습니다.

0: 방탄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1: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에어닉슬
2: 슬루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루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루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주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4: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5: 스마트하게 달리고
6: 기름값 걱정 날리고
5: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6: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5: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6: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5: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9: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8: 환인제약.
10: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12: 푹 잤다.
1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13: 우리 엄마 예쁜데?
1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15: 우리 희가 우리 여자 우리 신을 때
16: 우리 여자

0: 비절리라고
1: 우유여차
0: 무지신에게
1: 우유여차
2: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가뭄에 기우제를 지내며 부르는 농바우 끄는 소리입니다.
0: 어구여차
1: 우유여차
0: 소내기
1: 우유여차
0: 오게 해만
1: 우유여차
2: 농처럼 생긴 바위에 동아줄을 메고 잡아당기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기를 기원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3: 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코너였죠. 네 마음, 내 마음!
4: 처음 도전해본 코너인데 다들 어땠나요? 네, 그래도 생각보다 조금?
3: 저는 제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왔기 때문에. 네.
4: 아, 그래요? 네. 저는 조금 쉬웠던 것 같습니다.
5: 네, 네. 여유가 있네요.
3: 여유가.
6: 네, 여유가.
4: 8255님이 보내주셨어요. 내가 부자면 띠백의 MBC 라디오 DJ 잘해준다. 아니, 너무너무 잘하고 재밌어요. 시간 순삭.
3: 감사합니다.
4: 부자 되세요.
3: 복권을 사실 때 여러 개를 사시면은 부자 될 확률이 좀 더 높으시지 않을까.
4: 힘내십시오.
3: 꼭 부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6: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하은지님께서는요. 뭐든 좋으니까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이루고 싶어요. 그래도 오늘 띠 덕분에 웃음 부자 됐네요.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와주세요.
3: 아유, 감사합니다.
6: 네. 너무 감사합니다.
3: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또 이렇게 저희 하루만 만나서 다들 네. 좀 아쉬워하시는
6: 그러니까요.
3: 청취자 선생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6: 너무 아쉬워요.
3: 그래서 저희 띠비 토요일에 한 번 더 찾아옵니다. 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6: 네.
4: 네, 그럼 저희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지금까지 정호의 희망곡 스페셜 DJ 김규남.
7: 스페셜 DJ 유대호, 네, 유정수였습니다.
8: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0: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20세기 초 특허 기록에 따르면요, 접이식 침대는 일하느라 바쁜 남편을 잠시나마 쉬게 해주고 싶은 아내가 고심 끝에 만든 거라고 합니다. 또 휴대용 온수팩은요,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고안해낸 거라고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탄생한 발명품이라 알고 나니까 꽤나 로맨틱하죠. 아, 나도 추위 많이 타는데 아, 우리 남편은 뭐하고 있나 뭐 씁쓸하기도 하고요. 근데 뭐 부럽고 존경스럽긴 해도 발명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랑을 증명하는데 발명보다는 그냥 꽃 한 송이씩 주고받는 게 더 편하겠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면서, 자, 오늘은 로즈데이입니다. 아, 이것도 대본 보고 알았네. 아, 로즈데이구나. 5월 14일 목요일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5월 14일 로즈데이 목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더 세러데이의 하이어 듣고 왔습니다. 자, 앞서서 일단 로즈데이라는 거 오늘 진짜 처음 알았고요. 아, 그리고

0: 제가 남편을 위해서 뭘 한 게 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발명품까지는 못 만들지 우리가. 근데 대신에 제가 오늘 남편을 위해서 한 게 있어요. 남편을 위하여 쇼파 청소했습니다. 1년 반 만에 쇼파 빨았어요. 저희 남편이랑 저랑 온도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저희 남편은 항상 쇼파에서 자거든요. 근데 아, 오늘 드디어 남편을 위하여 그 묵은 때들을 다 벗겨내고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뭐 그거면 된 거죠. 그쵸? 남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 그 정도면은 난 선의를 베풀었다 생각하고요. 자, 반면에 남편은 뭘 했느냐. 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얘기 깊이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도 뭐 사랑해요 저희는. 항상 저한테 뭐 제가 뭐 머리를 안 감아도 이쁘다 이쁘다 해주니까 그럼 된 거죠. 자, 로즈데이에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계십니까?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뭐 하면서 두대 듣고 계시는지 사연 주세요. 안영미 할 때 안, 아메리카노 할 때 아,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영어 퀴즈쇼, 나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꽃 준비 못한 분들 영어 퀴즈 풀고 블랙박스를 선물해 보십시오. 오늘도 퀴즈 신청 열려 있고요. 2부에서는 음악 퀴즈, 음악의 신, 음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도 소소한 살림살이들 잔뜩 쟁여가실 수 있으니까 득템하시고요. 그럼 그 전에 감사한 우리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돌아온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30kg였다.
1: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 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 루베리.
3: 5월 16일부터 17일 충남 공주 금강리버마켓에서 열리는 케이블 루베리 축제로 놀러오세요.
2: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 루베리.
3: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
4: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5: 2시 데이트 안영입니다. 저희는 크래비티의 Awake 듣고 올게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최슬기님, 엊그저께 시부모님이랑 식사자리에서 인밍아웃을 했는데 식당 옆 테이블도 인밍아웃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착상의 기운 좋구나. 임산부 모두 순산 가자. 박수가 되고 너무 기쁜 일이야. 그리고 요즘에 출산율이 조금 그래도 오르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정말. 뭐 거기에 우리 두 대도 한몫한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긴 하지만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기운을 드렸든 안 드렸든 인밍아웃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9139번님 주식 47% 이익 보고 우와 입이 귀에 걸린 채로 나오다가 주차장에서 쇠봉을 못 보는 바람에 차 견적 140만원 나왔습니다. 인생 공수래 공수거네요. 그래요. 이게 인생이더라고. 이렇게 들어오는 만큼 나가고 나가는 만큼 들어오고 이렇게 이래야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2호선 탔다 생각하고 네 그냥 아름답게 순환하세요. 6051번님 저는 64세의 학원 차량 기사입니다. 아이들 이름을 외워서 하나하나 불러주고 있는데 부를 때마다 아이들이 자기 이름이 아니라고 하네요. 자꾸 이름을 틀려서 미안하다 얘들아. 다시 잘 외워보마. 아 저는 정말 너무 대단하시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약간 코미디 보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아 그래 민식이 왔냐 안녕. 저 아닌데요. 아이고 우람이었구나. 아닌데요. 왜 봉숭아학당 옛날 분 다 틀렸어 다 틀렸어 이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 그래도 이렇게 정성을 쏟고 계시는 게 어딥니까. 아 그 마음만은 알겠죠. 자 우리 이름 틀려도 돼요. 괜찮습니다. 0297번님 옆집 언니가 우리 집에 한우 사골을 가져온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어머 이게 다 뭐야? 어 뭐 이런 걸 줘 했더니 아 자기네 냉장고가 비좁아서 다 안 들어간다고 우리 집 냉동실에 보관 좀 해달래요. 아 나 진짜 좋다 말았네. 아 근데 되게 엄청 친한 사이인가 보다. 그래 이런 거는 미리 좀 물어보지 않습니까? 가져오기 전에 아 저기 미안한데 지금 냉장고 차서 그런데 내일 혹시 내가 이거 사골 가져가도 돼? 뭐 이렇게 물어보 가져오는데 다짜고짜 선물처럼 갖고 와가지고 아 우리 집 다차가지고 에이그 진짜 옆집 언니 못났다 못났어. 이 정도면 좀 반띵하자잉. 0575번님 이번 주 일요일에 줌바 댄스 대회를 나갑니다. 영미씨 기운 좀 주세요. 대구 성서체육센터 줌바 댄스팀 화이팅 이라고 하셨는데 기운 넣어드려야지. 우리 두 대 기운 좋은 거 아시죠? 자, 기운 넣어드립니다. 자, 줌바 댄스 대구 성서 체육센터 줌바 댄스팀 화이팅! 일어나십시오! 자, 나중에 이거 후기 문자 좀 주세요. 우승하시면 인증샷 좀 보내주시고요.

있어요. 자, 요분들 모두 안현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 보내주세요. 저희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요게 또 줌바 인기곡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청아 크리스토퍼의 When I Get Old 요 띄워드릴게요.

0: 영어 못하는 거 이거 죄는 아닙니다. 그저 입을 좀 떼고 싶을 뿐. 미국 대 안영미 영어법 프로젝트 100% 내우기 부득이 퀴즈쇼. 나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Hey, listen, boys and girls. 지금 introduce. 제가 잉글리시로 내 문제를 듣고 한국말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한시간 60초 안에 5문제 중 4문제를 맞추시면 성공 석세스. 참여 선물로 비타민 무기질 성공한 분께는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까지 얹어드려요. Hey, everybody, do you understand? 자, 그럼 오늘의 도전자 만나볼까요? 나처럼 공부 안 한 사람 누구인가?
1: Hello, my name is White Angel. Nice to meet you.
0: Hi, nice to meet you too, White Angel.
1: Yeah.
0: Yeah, what's your job?
1: My job is nurse.
0: Nurse?
1: Yes.
0: Wow, come on. Yeah, welcome. I very very your voice로 듣고 싶은 게 있어요. 따끔.
1: 따끔.
0: 아! 성덕됐다. 성덕됐어. 유 그러면 hospital, where hospital?
1: General hospital.
0: General hospital. 아. 네.

0: 그럼 you today, you off, off? Off day?
1: No, lunch time.
0: 아, lunch time?
1: Lunch time.
0: 아, 오케이. 그럼 lunch time 때 그러면 두 대 listen?
1: Okay. 아, no, no, no, no, no.

0: Sometime
1: yeah,
0: days.
1: Yeah, sometime. Oh, okay, okay.
0: Ah, okay, okay. 자, today question easy peasy. 자, you trust me. Okay. 자, 그렇다면 퀴즈 let's go. 떡 종류입니다. Black 떡? Im, Sleeping Slow Rice. Im은 한글이에요. Black Im, Sleeping Slow Rice.
1: 흑임자 떡?
0: 오, 오카이. 자, 노래 제목이에요. Second Bottle Letter.
1: Second.
0: Second. Second Bottle Letter.
1: 편지. 두 번째 편, 두 번째 편지?
0: No, no, no, no. Almost, almost. It's singer 김광석.
1: 이등병 편지?
0: 오카이. 자, 음식 메뉴입니다. Wednesday Jet Rain. J는 한글입니다. Wednesday Jet Rain.
1: Rain?
0: Rain.
1: 수제비.
0: 오카이. 자, 영화 대사예요. Hey, 중국 브라더. Are you kidding me?
1: 야, 너 놀리니? 이건가?
0: No, no, no. It's movie 신세계.
1: 신세계?
0: Yeah.
1: 어, 난 좋아. 신세계. 나 좋아. 신세계.
0: 널 쓰는 신세계를 안 봐요. 아. 널스가 보기엔 너무 잔인해요. 아, 어마, 어마나, 어마나. 너무 잘 맞춰줬는데, 센스있게 너무 잘 맞춰줬는데. 아, 너무 안타깝다. 와, 뒤에 속담이 있었는데, 속담 이거 되게 쉬웠는데. 아, 너무 안타깝다. I'm so sorry, but I can't.
1: Oh, yeah.
0: Yeah.
1: I love young me.
0: Yeah, I love it too.
1: Thank you. Bye.
0: 네, 우리 화이트 엔젤이 놓친 문제 청취자 퀴즈로 내드리겠습니다. 학용사 주워먹기 퀴즈. 자, It's movie, 아, 영화 대사입니다. It's movie 신세계. Hey, 중구 브라더, are you kidding me? 다들 아시겠죠? 신세계 보신 분들만 왠지 맞추실 것 같은데 정답 보내주실 남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이츠 프리 무료고요. 김치 세트 쏠게요. 퀴즈 정답은 방송 끝에 문 닫기 전에 발표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 사이에 노래 한번 듣고 올게요. 아, 역시 화이트 엔젤 다워 신청곡도 화이트 엔젤의 신청곡 SES의 Dreams Come True.

화이트 엔젤의 신청곡 SES의 Dreams Come True 듣고 왔고요. 문제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영화 대사입니다. 신세계, It's Movie 신세계. Hey, 중국 브라더, are you kidding me? Almost 하셔도 예, 정답으로 쳐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요. 자, 그럼 저희는 조건의 Like I Do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2026년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2026년 5월 11일부터 전라남도 내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태풍, 홍수 등 풍수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수습 복구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국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훈련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1: 세상에 음악 여신이 있다면 고맙다고 안아주고 싶어.
0: 알못 음악을 알지 못한 안영미가 다 아는 척 잘 아는 척 아주 뻔뻔하게 되는 음악 퀴즈 음악의 아신. 3605번님께서 여기 음악 퀴즈가 혼란스럽고 웃기다는 소문 듣고 다른 방송 듣다가 왔습니다. 어디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한번 봅시다. 아주 혼돈의 카오스일 겁니다. 아, 근데 중요한 건 벗어날 수가 없을 거라는 거. 그리고 오늘 못 맞추시면 그날 잠을 못 주무실 거라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죽기 살기로 덤비게 돼 있습니다. 자, 혼란의 음신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쉐이크 세트가 걸려있는 전주 퀴즈. 지금부터 어떤 노래의 전주 부분을 아주 짧게 들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전주만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추시면 됩니다. 정답자는 총 3명 뽑아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그러면 가장 앞부분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아, 아, 맞췄습니다. 아, 그냥 이 전화 연결은 나면 당연히 이분 노래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 근데 다른 분이랑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다. 근데 헷갈려 하실 수는 있겠는데 전 바로 감이 왔어요. 아, 제 동년배이신 분들은 정말 바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저랑 동년배처럼 안 보이시려고 일부러 틀리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 혹여나 또 모르시는 우리 MZ세대들 또 젠지세대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길게 한번 들어볼까요? 다 나왔어. 다 들려드렸어요. 사실 이 노래 키포인트는 다 바로 이거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그 전에 이제 뮤지씨랑 저랑 했던 두 대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요 노래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아, 모르시겠다고요? 알겠어요. 조금만 더 들려드릴게요. 아, 됐어. 여기까지 들려드렸으면 다른 노래랑 살짝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은 바로 확신이 드셨을 겁니다. 자, 바로 이 노래 제목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힌트송 바로 쏠게요.

네, 노래 듣고 오셨고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음악의 신 음신 전주 퀴즈 정답은요. 바로 유진의 차차였습니다. 1세대 청순 요정돌이었던 유진 씨의 솔로 1집 수록곡이었던 차차. 그간 보여준 모습과는 달리 섹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주 큰 인기를 끌어들였죠. 최근에 너튜브로 보니까 바다 씨랑 같이 가족 여행을 다녀오셨더라고요. 내년이 SES 30주년인데 한번 뭉쳐서 음원이든 앨범이든 콘서트든 뭐든 하나만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팬의 입장으로서. 쉐이크 세트 받으실 세 분은 두대 홈페이지 선거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천연 염색 턱받이가 걸렸습니다. 뮤지컬 퀴즈! 지금부터 제가 노래 가사의 일부를 뮤지컬 연기로 들려드릴 건데요. 두댕이들은 제 열연 속에 숨겨진 가사를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뭐 미니를 보니까 한두 분 정도가 제 연기에 대해서 감탄을 하시더이다. 그 한두 분을 위해서 제가 정말 열심히 또 열연을 펼쳐볼게요. 자, 뮤직 큐. 시계는 왜 보나요?

0: 나는 참 망설이네요. 몰라, 불안해. 나 몰라, 미치겠어. 어디로 갈까봐. 한 걸음 더 점점 다가갈래. 점점 내 눈에서 떠날 수 없게. 쨔! 쨔!
1: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늘 그 한두 분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늘 열연을 합니다. 뭐 누구나 매니아층은 있는 거니까요. 자, 결정적 가사 직전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아시겠는 분들은 노래 제목을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자, 어떤 노래인지 다 떠먹여드리는 힌트송 바로 쏠게요.

노래 듣고 오셨고요. 뮤지컬 퀴즈 정답은요. 바로 티아라의 롤리폴리였습니다. 매번 정말 느끼는 거지만 저는 제 연기에만 취해 있는 것 같아요. 좀 전 항상 모르고 그냥 하거든요.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자, 2011년 영화 써니로 난리가 났었던 복고 열풍 인기를 그냥 직통으로 맞은 곡이었습니다.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 살펴봤더니 그때만 해도 너튜브가 대세가 아니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각종 플랫폼을 타고 전 세계에서 롤리폴리 안무 배우기 영상이 화제가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양팔을 휘적휘적 하다가 콕콕 찌는 그 안무 저도 참 많이 쳤었더랬죠. 그리고 제가 이때 당시에 무한걸스 할 때였는데 저희가 그때 필리핀이었나 그때 가가지고 이거 쳤었어요. 다 같이. 자, 천연 염색 턱받이 받으실 세 분은 두대 홈페이지 성업부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요. 저는 참 싫어하고 근데 또 반면 두댕이들은 참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비타민 세트가 걸려있는 배속 퀴즈.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을 아주 빠르게 감아서 들려드릴 거예요. 두댕이들은 잘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정답자는 세 분 뽑을게요. 아니, 아까 그 뮤지컬 퀴즈 딱동이도 되게 듣기 싫었었나 봐요. 지금 계속 움직이네요. 엄청 너무 듣기 싫었나 보다. 발로 지금 엄청 차네. 자, 그럼 노래. 자, 빨리 감아 주시죠. 예. 이거죠? 네. 아, 거의 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배속 퀴즈에서 맞춘다는 건. 근데 이번에 정말 우리 부장님께서 정말 쉽게 내주신 것 같아요. 우리 두댕이들 많이 맞추시라고 그냥 쉽게 내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쉽게 맞추면 두댕이들이 이미 싹 맞추고 있더라고. 오답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선 조금 꺼드럭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느리게 또 한번 들어볼까요?

거예요?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맨 마지막에 약간 최백호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노래 제목을 말한 거였습니다. 아, 나름 힌트 드렸어요. 아, 자 그럼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힌트송 바로 나가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4: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8: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7: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9: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유동 골뱅이.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2시 데이트 안영입니다. 퀴즈 풀고 노래 듣고 선물까지 받아가는 시간. 음악의 신 음신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전에 나갔던 배소 퀴즈 정답은요. 바로! 쇼네 웨이백홈이었습니다. 엄청난 실력자로 가요계에 소문이 차지했던 쇼는 대중들에게 빡 각인시켰던 곡이죠. 당시 노래만 냈다면 1위를 차지하던 트와이스, 워너원, 엑소를 모두 다 제치고 음원 차트를 장악했었고요. 심지어 해외 라디오 차트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곡입니다. 자, 비타민 세트 받으실 세 분도 두대 홈페이지 성업부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2부 끝곡으로, 자, 웨이백홈 들었으니까 또 요 노래 들어야죠. 컴백홈 들어야죠. 2NE1의 컴백홈 듣고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2: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목표에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퀴즈 풀고 노래 듣고 선물까지 받아가는 음악의 신 음시인 함께하고 계시고요. 박효정님께서 음신 풀면서 집앞 마트에 간장 사러 다녀왔는데 간장만 빼고 계획이 없던 것만 잔뜩 사왔어요. 아, 나 정말 이런 겁니다. 아, 나 너무 반갑다. 저만 멀티가 안 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가 멀티가 안 되는구나. 자, 두 대기들의 정신을 쏙 빼놓는 음악의 신 음신 잠시 뒤에도 계속 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저는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스마트하게 달리고
3: 기름값 걱정 날리고
2: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3: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2: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3: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2: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4: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 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5: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7: 오뚜기.
8: 슬림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9: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0: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댕이들의 정신을 쏙 빼놓는 음악 퀴즈 음악의 신 음시인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 문제는요. 효소 유산균 세트가 걸려있습니다. 마마고 퀴즈. 자, 지금부터 두 대 전용 번역기죠. 마마고가 노래 가사를 읽어줄 거예요. 꼬부라진 발음 속에 숨겨진 가사를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세 분 뽑을 거고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가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5: Nan niolo midios dien mankiam nan ne chingudo midios shi.
4: 난 내 친구도 미디어스리. 미디어스리. 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난. 미디어시티. 방콕 미디어시티. 친구도. 친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미더이시키 이러라고 하는 건가? 욕한 건가? 미디어시키. 난 내 친구도 미더이시키. 이런 건가? 아, 역시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뭐 마마고한테 마음을 닫은 건 아닌데요. 아, 유독 힘드네요. 마마고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조금만 느리게 들어볼까요?

0: Nan neolil midios dien mankium nan ne chingudo midios shi.
1: 난 내일도 믿어 이씨. 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난 내일도 믿어 이씨. 난 내 친구도 믿어 이씨.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 당체 모르겠네요. 예. 자, 두 번째 가사 한번 들어봅시다.
0: 니오바 네 친구눈 이아누세 데장헨 연인이 드와이사스 지.
1: 어? 니 오빠 친구는 내 연인이랑 친구가 됐어 이씨.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 난 왜 다 욕으로 들리냐? 아니요. 어? 네 오빠 친구도 내 오빠 친구랑 모르겠어. 뭐가 이렇게 어렵냐? 조금만 들리게 한번 들어볼게요.
0: 니오바 네 친구눈 이아누세 데장헨 연인이 와이사스 지.
1: 뭐 연인이 됐어 이씨. 라고 하는 것 같은데. 대장이 되고 연인이 됐어. 네 오빠 친구는 대장이고 연인이 됐대요. 나는 마마고랑 안 맞는다. 마마고랑은 난 상극인 것 같아. 좀 궁합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빼고 또 다 아시겠죠? 노래 제목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저희는 답답하니까 얼른 힌트송 듣고 옵시다.

0: 네, 노래 듣고 오셨고요. 음악이신 음신 맘하고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니오바 네 친구 눈 이어누세 대장한 요눈이
0: 와이사스지. 아까 제가 어느 정도는 단어는 알았는데 네, 이게 조합을 못 시키는구나.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야 이게. 자, 정답은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었고요. 자, 첫 소절부터 랩까지 전 세대가 떼창할 수 있는 노래죠. 1995년에 발매된 곡이고요. 그해 단일 앨범 국내 최단기간 최다 음반 판매량 1위로 기네스북에 올랐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던 곡이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 가요계 큰손 길보드 차트를 점령했던 노래죠. 그때 정말 요 앨범 카세트 테이프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저도 요거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지금도 툭 치면 그냥 가사가 주주주주 나오는데 이거를 왜 몰랐을까요? 이거를 왜 몰랐을까? 참 희한하네. 자, 효소 유산균 세트 받으실 세 분도 홈페이지 성업부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문제, 기능성 팬티 세트에 걸려있는 직청직송. 지금부터 제작진이 제 귀에만 노래를 들려줄 겁니다. 전 들리는 그대로 한 음절 허밍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은 제 허밍만 듣고 노래 제목 맞추시면 돼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예요. 오늘의 한 음절은 소입니다. 소. 자, 첫 번째 구간 나가요. 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 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 정말 다리 소름 돋는다 그러시는데 소소하게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아 이게 아주 최신곡인데 제가 늘 최신곡에는 약해가지고 아 심지어 첫 구간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했고요. 어 이 정도면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나름 네, 후렴구 갈게요. 소소 소소소소 소소소소 소소소소 소소 소소소소 소소소 소소소소소소소 네 나름 따라는 갔는데 MZ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도 MZ나 젠지는 알아. 이제 저의 세대 때는 좀 뭔 노래야 이러실 것 같은데 이미 MZ들은 눈치를 챘습니다. 네. 그런 걸로 할게요. 요즘 가장 사랑받고 있는 노래죠. 제목 맞추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아, 그래도 정답자 전 나왔을 거라고 믿어요. 힌트송까지 바로 듣고 올게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의 직청직송 정답 발표할게요. 제가 오늘 소로 허밍한 노래는요. 바로 악뮤의 소문의 낙원이었습니다. 네,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들 안영미 뭐 하는 거냐. 당체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제가 계속 듣는 노래만 듣다 보니까 소문의 낙원 소문을 아직 못 들었어요. 아직 이 노래 소문을 못 들어가지고 제가 이게 너무 좀 그냥 노래를 정말 따라만 갔는데 그래도 김신영 씨가 내는 퀴즈보단 이 퀴즈보단 낫지 않아요? 거기가 더 낫다고? 그럼 정말 심각한 건데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한번 노래를 더 갈고 닦아가지고 절대 음감으로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대 토요일 코너죠. 5대 음원 차트를 싹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는 두 대통합 차트에서 발매 이후 거의 매주 언급되는 노래입니다. 예쁜 가사와 멜로디 때문에 지친 어른들을 위한 동요라고 불리면서 힐링송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제가 그 힐링을 망가뜨려놨죠. 악뮤가 요 노래를 만든 뒤에 노래의 가사처럼 따뜻한 스프와 고기를 나누겠다는 생각으로 우간다에 봉사활동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와, 정말 우리 악뮤 존재 자체가 정말 힐링입니다. 예, 자, 이 노래에 맞게 기능성 팬티 세트 받으실 세 분도 위만 따뜻하면 뭐하냐고 밑에도 따뜻해야지. 기능성 팬티 세트 받으실 세 분도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음악이신 음신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라쿠 라면 모바일 쿠폰이 걸려있는 미션 퀴즈. 제가 드리는 미션을 듣고 미션에 알맞는 정답을 오타 없이 정확하게 보내주시고요. 이번에도 당첨자는 3명 뽑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자, 오늘의 미션. 오늘의 미션은 바로 발입니다. 발. 제목에 발이 들어가는 노래 3곡을 보내주세요. 오타

없이 가수와 노래 제목을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고요. 문자 받는 동안에 발 하면 생각나는 노래죠.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 듣고 올게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음악의 신 음신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엠믹스의 블루 발렌타인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미션 퀴즈 제목에 발이 들어가는 노래 정말 다양하게 왔어요. 클론의 발로, 자, 버게 맨발의 청춘, 이소라의 제발, 케이윌의 이러지마 제발, 리쌍의 발레리노, 김동률의 출발, 조용필의 단발머리,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자우림의 애인 발견. 와, 진짜 발 들어가는 거 정말 많다. 자, 라쿠 라면 모바일 쿠폰 받으실 세 분은 두대 홈페이지 성업부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음악의 신 음신은 여기까지입니다. 발이 들어가는 노래 중에 가장 달달한 노래, 태견 니콘 피처링 박진영의 마이 발렌타인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4부로 돌아올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네, 오로라의 더 리버 듣고 왔고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대기들이 보내주신 사연 더 볼게요. 8994번님. 딸 남자친구가 주말에 인사 온다 그래가지고 예뻐 보이려고 급 다이어트 중입니다. 잠깐만. 딸 남자친구 오는데 왜 엄마가 지금 급 다이어트 하고 계시는 거야? 라면이 근데 너무 땡기네요. 그나저나 어떤 진수성찬을 차려줘야 좋아할까요? 육식 파라던데 추천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왜 다이어트 중이냐고. 딸 남자친구한테 잘 보여서 예뻐 보여서 뭐 하시려고. 아 정말 소녀다. 소녀야. 근데 육식 좋아하면은 뭐 아이 다른 거 하지도 말어. 제육볶음이면 끝나. 예? 우리 두대를 들어주신 우리 찐 두댕이들이라면은 바로 아실 거예요. 제육볶음 또는 불고기 뭐 이런 거 해주면 끝나는 거죠 뭐. 아 4213번님 장아찌 하려고 지금 3시간째 마늘을 까고 있습니다. 손가락 아프다는 남편 달래려고 막걸리 한 잔 아이스크림 한 개를 새참으로 먹여가면서 까고 있습니다. 남편아 좀만 더 힘내자. 아니 장아찌를 얼마나 많이 만드시려고 지금 사진까지 보내셨는데 진짜 어마무시해요. 아니 아예 그냥 장사를 하시는 건가? 장아찌 장 뭐 반찬 가게 하시나? 어쩜 이렇게 많이 해요? 진짜? 이거 손에 마늘 냄새 이거 몇 달 가겠는데? 남편분 화이팅. 그리고 마늘이 좋은 건 아시죠? 아, 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6330번님. 아들을 위해서 놀이동산을 다녀왔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제 마음은 분명히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어찌나 열심히 놀았는지 정수리 화상을 입었어요. 어머! 그날의 행복이 지금 잔혹함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자 양산 잘 쓰고 댕깁시다. 꼭이요. 아 야외에서 놀으셨나 보다. 그리고 요즘에 햇빛이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먹구름 끼더니 또 어느 날 갑자기 먹구름 딱 제쳐지더니 막 갑자기 태양빛이 되고 막 30도 30몇도 막 올라가고 막 아 그 모자 꼭 쓰셔야 됩니다. 예.

아드님은 괜찮은 거죠? 아드님도 같이 화상 입었나? 아유 이거 어떡하면 좋아 정말. 2303번님 퇴근길에 두 대를 듣게 된 4개월 차 제빵기사입니다.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집 가는 길에 언니 이야기를 들으며 이제야 희미하게 웃는 저를 발견해요. 이 세상 모든 빵들 다 사라져버려. 아니 아니 아니 사라지지 마. 아, 아니 사라져버려. 아, 아니 사라지지 마. 돈 벌기 쉽지 않네요. 언니 우리 내일도 꼭 무사히 만나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아주 지긋지긋하죠 그냥. 아주 그냥 꼴보기 싫죠. 아,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예, 사랑으로 안아줘야죠.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지옥밖에 없어요. 그냥 기왕에 함께하는 거 안아주고 사랑하자. 아, 그래야 내가 편하다, 내 마음 편하다. 자, 소개된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아이브가 이럴 줄 알고 노래를 또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이브의 아, 방 빵빵이 아니고 뱅뱅뱅. 뱅뱅.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저희는 아이브의 뱅뱅에 이어서 소란의 딜리버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4030번님 SNL의 스마일 클리닉 편에서 MG 신입사원이 들고 다니는 키캡 키링 아시죠? 우리 초등학생 딸도 그거에 푹 빠져 있어요. 딸 마음에 드는 키캡 구하려고 아침부터 계속 돌아다니는 중입니다. 대체 이게 왜 유행인 걸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때는 뽁뽁이만 있어도 하루가 다 갔지. 또 모두가 경악한다. 그 뽁뽁이만 있어도 됐대니까. 그리고 아니면 뭐 다마고찌 같은 거 있으면 그 하루가 다 가고 막 그랬었는데, 아 요즘에 이게 키캡 키링 저도 SNL 하면서 알게 된 건데 도대체 이게 진짜 심신의 안정을 주는 건가? 아 이럴 때는 딱 염주가 딱인데. 아니면 이제 어르신들처럼 그 호두알 있잖아요. 호두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손을 쪼물딱 쪼물딱 하면 이게 뇌 활동에도 좋고 좋은데 말이죠. 아이 참. 7042번님 버스기사 재취업 준비 중인 39세 남자입니다. 이번 달에 무지출 챌린지에 도전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1,400원 썼어요. 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안부선 선생님 목소리로 축하의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가능해요? 심지어 직업도 있으신 분이잖아요. 밖에 나가서 생활하시는 분이잖아요. 무지출이 가능해? 어떻게 이게 되지? 집에서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 뭐 식비는 그렇다고 쳐도 커피를 안 마실 순 없을 텐데 다 저기 동료분들이 좀 쏘시는 건가? 에? 아 재취업 준비 중이시니까 아 그러면 더 힘들 텐데? 이거 어떻게 그러면 집에서 식사는 제대로 하시는 거죠? 그쵸? 예, 어쨌거나 저쨌거나 축하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머 세상에 할렐루야다. 어머 7042번님 아니 어쩜 이렇게 1,400원밖에 안 썼어. 일로 와. 아유 내가 이뻐해 줄게. 토닥토닥. 나중에 우리 떡볶이집으로 와. 내가 공짜로 줄게.

됐죠? 0205번님, 영면이 저 코빅에서 만나던 아나운서 정인영입니다. 어머! 알죠? 알죠? 기억나죠? 제가 새롭게 시작한 일이 플로리스트인데요. 대회에서 서울시장상을 받았어요. 너무 뿌듯. 차 타고 가다가 언니 목소리가 들려서 자랑해봅니다. 세상에. 축하해요, 축하해요. 어머 세상에. 아니 세상에, 얼굴도 이쁜데 심지어 플로리스트라고, 심지어 거기다 상까지 받았다고요? 야, 진짜 요즘은 다들 못하는 게 없어. 재능이 너무 많아서 저도 분발해야겠습니다. 아유, 축하해요. 저 오랜만에 연락 줘서 고마워요. 자, 역시나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저희는 솔라의 행복을 주는 사람 듣고 올게요.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유의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도 섭취하는 콩콩효소에서 효소 유산균,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너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파충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0: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9: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 시간 만에 발표하는 오늘의 학용사 퀴즈 정답 바로 에이 중구 브라더, Are you kidding me? 에이 중구 형, 그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였습니다. 예, 장난이 좀 심했죠? 죄송합니다.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당첨자는 두대 홈페이지 선거표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예, 오늘 또 저기 문제가 많이 학용사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비슷한 걸로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분들도 다 맞는 걸로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이 요즘에 3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어. 너무 더워.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여러분들 정수리 조심하시고요. 모자 아니면 두피에다 선크림 꼭 바르시고요. 자, 그럼 저희는 끝곡으로 안다의 그날의 우리 들려드리면서 끝인사 드리도록 할게요.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오창 호수공원. 넓은 잔디광장과 호수 덕분에 오창의 센트럴파크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걷다 보면 공연장부터 분수대까지 이어져 도심 속 큰 공원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오창 호수공원은 물가 주변 풍경이 예뻐서 천천히 걷기만 해도 기분 전환이 되는 곳인데요. 놀이터 옆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면 조용한 숲속 산책로가 펼쳐집니다. 길 끝에는 메타세콰이어 나무와 푸른 잔디밭이 이어지고 이맘때면 분홍빛 작야까지

풍성하게 피어나 햇살과 호수, 꽃 풍경을 함께 즐기기 좋다고 하네요. 예쁜 풍경이 이것저것 욕심내듯 모여있는 공원이네요. 5월 14일 목요일,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5월 14일 목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은 The Beach Boys의 Don't Worry Baby 들으셨어요. 아주 낭만적인 비치 보이스의 음악은 뭐 해변에서 들으면 좋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낭만이 막 넘쳐 흐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이제 헤드폰으로 이 음악을 들었는데 또 이 시대의 음악에는 비틀즈 때도 그렇지만 이 스테레오로 이제 믹스를 할 때 마지막에 이제 음악을 오른쪽에는 뭐 목소리만 나오게 목소리가 크게 나오게 왼쪽에는 뭐 그 악기 연주가 크게 나오게 이렇게 좀 재밌는 믹싱을 많이 해서 이렇게 스테레오감이 좋은 스피커나 아니면 헤드폰으로 들으면은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비치 보이스의 Don't Worry Baby도 보니까 오른쪽에서 이제 목소리 코러스들이 쫙 나오고 왼쪽에서는 뭐 다른 악기들하고 이런 게 좀 크게 나오고 이런 게 참 이 시대에 그런 좀 되게 뭐라 그럴까요? 되게 스테레오감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음악 작업을 많이 했던 느낌이 나서 좀 재밌습니다. 듣는 재미가 또 있어요. 공경호님이 순디 반갑습니다. 퀴즈 시간에만 오다가 오늘은 사무실에서 여유 있게 처음부터 듣고 있습니다. 저 애청자 맞습니다. 라고 뭐 맞아요. 저

0: 퀴즈 시간에, 그러니까 한 5시 한 30분 4부 시작하는 상순 퀴즈 때만 오다가 오늘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듣고 계시는군요, 경호 씨. 애청자가 맞아요. 그래요. 이렇게 뭐 두 시간을 꽉 채워서 들으시는 분도 그렇지만 시간 될 때 잠깐씩 오셔서 들으시는 분도 애청자가 많습니다. 자주 오시면 됩니다. 8643 쓰시는 분, 이상수님 라디오는 처음 들어요. 갑자기 너무 졸려서 회사에서 몰래 듣고 있는데 자주 들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완벽한 하루 이상수님입니다가 잠을 깨게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음악 나오고 그러면 또 잠이 또 스르르 깨고 귀가 이렇게 조금 열리면서 잠이 깰 수도 있겠죠. 8643 쓰시는 분 자주 와서 좋은 음악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 소소데이 있는 날입니다. 소소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우리 또 그런 재밌게 여러 사연 읽고 같이 즐기는 날이죠. 그리고 소소한 선물 보내드리는 날입니다.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문자번호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곡도 같이 보내주세요. 그것도 뭐 대단한 사연 필요 없어요. 그냥 신청곡 듣고 싶어. 이곡 듣고 싶어요. 이렇게 툭툭 던지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당진시청, 백조싱크,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BS안양, 오뚜기 카레, 한국세무사회, 멕시칸, 브람쌈마의자, 뿌리 담은 리얼 생화사비 주비푸드,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올품, 쉐보레,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샤볼데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큐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해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

0: 정확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1: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2: 5월 16일부터 17일 충남 공주 금강리버마켓에서 열리는 케이블루베리 축제로 놀러오세요.
1: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2: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3: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4: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더 클래식에 노는 게 남는 거야 들으셨습니다. 노는 게 남는 거죠. 어렸을 때만 지금은 뭐 어렸을 때 나가 놀아라 뛰어 놀아라 이런 가사로 돼 있는데 지금도 어린 때가 아니라 지금도 놀 수 있을 때 놀아야 됩니다.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노는 시간 또 열심히 놀고 그래야지 또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다 풀고 또 일하고 그래야 되니까요. 참 이 노래가 이것저것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오늘 소소데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소소한 사연들 만나보겠습니다. 9629 쓰시는 분이 일보로 겸사겸사 춘천 왔는데 서울로 가기 전에 닭갈비 먹으러 왔어요. 그럼요. 춘천 하면 닭갈비. 닭갈비 하면 춘천이죠. 정말 닭갈비집도 많고 춘천에 가서 먹으면 왠지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맛있게 드세요. 1088 쓰시는 분, 요새 회사에서 지원해줘서 전화영어 하는데 전화 올 시간만 되면 심장이 두근대요. 그럴 것 같아요. 아, 영어 참, 영어 울렁증. 영어 쓰는 외국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있기만 해도 울렁울렁 되잖아요. 그리고 막 너무 힘들어요. 영어를 하려면은. 한국에서 그냥 한국말만 하면서 살고 싶어요. 3818 쓰시는 분. 저 오늘 소소하게 책 두 권 샀어요. 이야, 책을 두 권밖에 안 사셨어요? 정말 소소하게 사셨네. 책 한 번 사려면 한 대여섯 권씩 사야 되는데. 물론 읽지는 않지만. 읽지는 않지만 그래도 책은 사려고 사는 거니까요. 아, 좀 너무 조금 사셨구나. 그래요. 두꺼운 책 두 권 샀다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8302 쓰시는 분. 저는 아침 7시 30분부터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4시 완화 제일 좋아해요. 순디 덕분에 플리가 풍부해집니다. 호호 이렇게 보셨어요. 아, 야, 7시 30분부터 계속 라디오를 듣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재택근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냥 회사에서 아니면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이 라디오 들으시는데 어쨌든 4시 완화가 제일 좋다고 완벽한 하루가 제일 좋다고 하니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MBC FM4U 어디 뭐 돌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다음에 또 배철수 음악 캠프 뭐 별이 빛나는 밤에 정말 좋은 노래들 많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도 한번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들을까요? 김범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김범수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들으셨습니다. 고규봉님이 짧게 보내셨어요. 엄마가 이불 개라는데 안개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곡이 있습니다. 라이너스의 담요. 뭔가 담요가 들어간 곡이 딱 준비했는데 고규봉님이 또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자, 라이너스의 담요 피크닉 듣고 2부 취향의 공유로 돌아오겠습니다.

0: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데이비 샌본의 Run for Cover입니다. 81년 앨범 Voyeur에 들어있는 곡인데요. 프로듀서이자 베이시스트 마커스 밀러가 썼습니다. 데이비 샌본의 색소폰 연주 앨범이지만 다양한 악기의 멋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작품이고요. 그 중에서도 Run for Cover는 베이스 연주자들이 많이 커버하는 곡입니다. 시작하고 몇 초 후에 색소폰이 바로 나오는데요. 그 짧은 틈을 쫀득한 리듬으로 채우는 악기들의 합이 참 좋습니다. 이 곡의 베이스, 기타, 드럼, 일렉트릭 피아노를 마커스 밀러가 다 연주를 했는데요. 데이비 샌본과는 호흡이 잘 맞아서 이후로도 여러 장의 앨범에서 함께했습니다. 데이비 샌본의 Run for Cover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같이 들으신 곡은 데이비 샌보운의 Run for Cover였습니다. 뭐 마커스 밀러 아마 베이스를 조금이라도 베이스 연주에 관심이 있는 분 그리고 베이스 치는 분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재즈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알고요. 마커스 밀러의 어떤 베이스를 따라 치려고 베이스를 시작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정말 저도 기타리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이 리프는 이 처음에 나온 이 Run for Cover의 이 리프는 저도 연습을 막 했었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참 대단한 뮤지션이죠. 그 데이비 샌보운도 데이비 샌보운의 색소폰도 너무 좋지만 이 곡은 베이스 연주자들이 더 잘하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데이비 샌보운의 Run for Cover 여러분들하고 같이 듣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온 곡이었습니다. 배선녀님이 극락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좋아요? 박혜원님은 완벽한 하루에는 학교 다닐 때 많이 듣던 음원들이 자주 나와서 추억 돋고 너무 좋아요. 전국의 실용음악가 출신들이여 모여라 라고 보내주셨어요. 실용음악가 출신이면 정말 이 곡을 모를 리가 없죠. 데이비 샌보운의 런 포 커버. 저도 예전에 이제 음악을 처음은 아니지만 음악 연습하고 이렇게 연습실에서 막 지낼 때 실용음악가 출신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서울예대도 있었고 뭐 호원대도 있었고 또 여러 실용음악가 출신의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들이 듣는 음악을 정말 같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가져오는 곡들이 실용음악가 출신들이 굉장히 반가워할 곡들이 많아요. 김지우님은 취향의 공유에도 여름이 오고 있네요. 순디 펑키한 느낌도 있어서 4시 30분에 참 좋습니다. 아 그렇죠. 취향의 공유가 항상 있는 이 2부 4시 30분쯤에 좋은 곡들이 또 많이 나오죠. 감사합니다. 이성철 님이 취향의 공유로 또 사연 보내주셨어요. 제시 콜린 영의 Sunrise.

추천합니다. 요즘처럼 평온한 오후의 느낌을 노래로 공유하고 싶습니다라고 이 곡을 공유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성철 님이 공유해 주신 취향곡 제시 콜린 영의 선라이트 들으셨고요. 그 뒤로 옥상 달빛에 그대로도 아름다운 너에게 두고 들었습니다. 아, 옥상 달빛에 그대로도 아름다운 너에게 참 좋아요. 내용도 좋고 참 이 노래 너무 좋습니다. 이성철 님께 상순 세트 보내드려야죠. 커피 드립백 세트 그리고 닭가슴살 보내드릴게요. 9763 쓰시는 분이 옥상 달빛에 그대로도 아름다운 너에게 듣고 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순디 임신 막달이라 다시 입덧과 안 아픈 곳이 없어서 힘든데 옥달 노래 들으니 토닥토닥 해주는 것 같아 눈물이 나네요. 위로가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옥상 달빛의 노래는 항상 이렇게 위로가 되는 노래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옥상 달빛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9763 쓰시는 분 제가 이제 뭐 특별히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이제 막달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제가 아마 이거를 보내드리면은 아이를 낳고 아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순댓국 밀키트 보내드릴게요. 이런 거로 받은 기분이라도 좀 위로가 되라고 제가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담비님, 저는 자격증 공부 중인데 완화 시작하기 전까지 공부 다 끝내놓고 상수님 라디오 듣는 게 하루의 루틴이에요. 날이 좋으면 음악이 더 좋게 들리고 비가 오면 또 그 나름대로 운치 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의 루틴으로 완벽한 하루를 이렇게 들어주신다는 분 참 고맙네요. 전담비님. 맞아요. 날이 좋으면 음악이 참 좋게 들리고 비가 와도 참 음악이 잘 들리고 눈이 와도 음악이

0: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리고 날이 더워도 음악이 좀 시원하게 들리는 그런 마법이 있는 그런 우리 완벽한 하루입니다. 완벽한 하루. 전남비님, 제가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쿠폰, 이게 날이 더워지니까 아이스크림 드시라고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스마트하게 달리고
4: 기름값 걱정 날리고
3: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4: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3: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4: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3: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8: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9: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별거 없는 목요일 소소데이. 여러분은 이런 걸 사연으로 보내도 되나 싶은 소소한 사연들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이런 걸 방송국에서 선물이라고 보냈나 싶은 아주 참 소소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마시고요. 선물 받더라도 절대로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는 공유하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0701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소소하게 얼굴 점 두 개 빼고 왔는데 이뻐질 것 같아 벌써부터 행복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점이 그래요. 점은 근데 그래도 그런 거 혹시 보셨어요? 이 점은 빼도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잘 생각해서 빼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뻐지실 거예요. 김태경님 간장게장 한 마리로 밥 두 그릇을 먹었어요. 엄마의 간장게장은 가성비가 좋아요. 어머님께서 간장게장을 직접 만드셨나 봐요. 간장게장 저도 이제 어제 누가 보내줘서 간장게장을 먹었는데 참 맛있습니다. 언제나 맛있는 그것도 뒤에 탁 거기 개 그 몸통 안에 들어있는 그 알들을 쫙 긁어가지고 밥에 또 비벼서 참기름 쫙 넣어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죠. 김지연님 위층에서 낮에 피아노를 치는데 매일 같은 곡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연주가 잘 늘지를 않아요. 김지연님 원래 이런 그 연주는 그렇게 티가 나게 하루에 조금씩 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계단식으로 늘어요. 저렇게 열심히 매일 같은 곡을 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정말 지겹고 너무 힘든 그 고통을 참고 견디는 어떤 일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늘어있는 곡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김지연님이 정말

정말 잘 이해를 해주시고 잘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딱 들으면 다르구나 이게 느끼실 거예요. 그냥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그 피아노 치 매일 같은 곡을 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김지현님께 좀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래 들을까요? 2부 마지막 곡으로 공경호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The Weeknd의 Save Your Tears 듣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납,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가 시작됐습니다. 아주 신나는 곡으로 3부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많이 아시는 노래죠. 천바만바의 Top Thumping 들으셨어요. 아, 이렇게 날씨가 조금 이렇게 더워질 때는 이렇게 신나는 곡을 들어야 제맛이죠. 148이 쓰시는 분도 어머나 깜짝이야. 완화해서 좋구만요. 가끔 이런 신남도 굿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완화해서 많이 신나는 노래 많이 트는데 뭔가 이미지가 완화는 좀 차분한 노래 듣는다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148이 쓰시는 분 자주 오시면은 정말 신나는 노래 특히 어제 정말 신나는 노래 많이 나왔었죠. 어제 그 젠지의 음악에서 토마스 쿡이 또 굉장히 또 좋은 곡을 많이 갖고 오니까요.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주 오세요. 김민재 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상순 DJ. 완화 듣는 맛으로 지내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바빠서 못 들은 지 오래되었네요. 잠깐 짬내어 듣고 있는데 여전히 좋고 편안하네요. 완화가 저의 휴식처와 도피처가 되어주는 것 같아 고맙고 소중합니다. 오래오래 곁에 있어주시길. 여전히 선곡 너무 좋네요. 라고 이렇게 참 고마운 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완화 듣는 맛. 요즘 바쁘신가 봐요. 그래도 바쁜 게 좋은 거죠. 맞아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 잠깐씩 들어와서 짧게라도 좋은 노래 듣고 이렇게 좋은 문자 보내주시면서 저랑 또 얘기 나누면은 좋겠어요. 김민재님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바쁜 와중에 드시라고 모바일 햄버거 쿠폰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3부에도 계속 오늘 소소한 얘기 나누는 날이니까 소소한 사연과 화려한 수려한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3, 4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정식품, IS동서, 노무법인 폐, 롯데렌터카, 빙그레, 방탄꼭지 에어니플,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우미건설 컨소시엄, 주식회사 본컴퍼니,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주식회사 BS 한양, KB 국민은행, 유동골뱅이,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0: 선을 넘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돌아온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에어니플.
8: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이상순의 다시 여기 바닷가 들으셨고요. 그 뒤로 비의 Feel It 가로 열고 너야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3일 전에 나온 곡이에요. 비의 Feel It은 너무 시원한데요. 여름에 아주 특히 굉장히 좋은 곡이고요. 비씨 비 다음 주 월요일에 취향의 공유 완벽한 하루 취향의 공유 시간에 모실 예정입니다. 월요일에 BC 보이는 라디오로 또 보실 수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BC의 신곡도 그렇고 BC가 평소에 듣는 곡들 아마 가져올 것 같아요. 또 재밌는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소소데이 오늘 소소한 사연들 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52 쓰시는 분 우리 학교 내일 체육대회예요. 그런데 내일 30도래요. 아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더울 줄 몰랐죠. 아 정말 체육대 야외에서 힘 그래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진짜 더우니까 그늘 잘 마련해 놓으시고 양산 같은 거 가지고 가시고 물 많이 드시고 운동하시다가 계속 중간중간에 물 시원한 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4505 쓰시는 분 오늘 우리 아파트 야시장 씁니다. 너무 좋아요. 얼른 퇴근하고 싶습니다. 이야 요즘 같을 때 야시장 이렇게 다 거기서 먹을 거 먹고 막 맥주도 한잔 마시고 너무 좋잖아요. 아 아파트에 또 그게 쓰는군요. 정말 부럽네요. 얼른 퇴근하셔서 맛있는 것도 드시러 가세요. 이현옥님 순디 저 지금 남편 바지 들고 세탁소 가요.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이제 나가요. 아 그래 잘하셨습니다. 요즘에 어디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참 어플로 다 와가지고 가져가긴 하는데 그래도 세탁소 가서 이렇게 세탁소 사장님하고 인사하고 이게 되게 정겨워요. 어쨌든 뭐 너무 더웠으니까 좀 선선할 때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038 쓰시는 분이 시청하신 곡 듣겠습니다. 오늘 또 로즈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장미에 관한 노래를 많이 신청해 주세요. 이 곡은 키라 나이틀리의 영화 OST였죠. 키라 나이틀리의 Coming Up Roses 이 곡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키라 나이틀리의 Coming Up Roses 들으셨습니다. 이 roses, roses 뭐 발음이 참 어려운데 마지막에 키라 나이틀리가 친절하게 roses 이렇게 알려주네요. 아, 참 힘들었어요. 권용련님이 보내주셨어요. 퇴근하고 남편이랑 야구 보러 가요. 직관만 하면 홈팀이 졌는데 오늘은 승리 요정 되고 싶네요라고. 야구 보러 이제 야구장에 가시나 봐요. 어느 팀인지. 저는 야구를 안 봅니다. 스포츠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야구를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오비 베어스 회원이었어요. 그 뒤로는 야구를 안 봅니다. 초등학교 이후로 정말 오래됐네요. 야구 본지. 황호연님 안녕하세요. 맨날 와나를 듣는데 사연을 잘 안 보내는데요. 왜냐면 할 말이 없거든요. 소소데이라서 보내봐요. 그래도 되겠죠? 황호연님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소데이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툭툭 그냥 사소한 얘기 나누자. 오늘 연습하셔서 오늘 문자 이렇게 보내면 되는구나 하고 연습을 하셔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보내주세요. 그때 문자가 많이 안 오거든요. 아무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호연님 자주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보내주세요. 세우조지의 폴리아 두 아모르 들어드리고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1: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643년 오늘 5월 14일은 프랑스 국왕 루이 13세가 사망하고 루이 14세가 즉위한 날이었습니다. 루이 14세는 작은 키를 감추기 위해 하이힐을 즐겨 신은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특히 왕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하이힐 굽을 특별한 색으로 칠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루이 14세의 하이힐 굽 색깔은 황금색이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아, 작은 키를 감추기 위해서 하이힐을 즐겨 신었는데 하이힐 굽 색깔을 황금색으로 하면 너무 튀지 않나요? 그래서 좀 하이힐의 굽의 어떤 굽이 착 드러나면서 아, 저 루이 14세는 굽이 황금색이면 하이힐 굽이 황금색이어서 키가 좀 작은가 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제작진이 저한테 하이힐 황금색 하이힐 사진을 보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걸 신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루이 14세가. 저는 뭔가 굽을 황금색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왕관이 황금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래도 좀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칠했다고 하니까 빨간색? 어때요? 빨간색으로 쫙 굽에 빨간색이면은 너무 망토와 연결돼서 딱 이렇게 색깔을 쫙 맞춰가지고 와 멋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모르겠습니다. 잘 안 보이게 검은색으로 했을까? 검정색으로. 아니면은 이 땅과 같은 색깔, 뭐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황금색 너무 튈 것 같아요. 저는 X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죠. 루이 14세의 하이힐 굽 색깔은 황금색이었다. O X.

상승 퀴즈에 이어서 미카의 We Are Golden 들으셨습니다. 오늘 루이14세 하이힐 굽 색깔은 황금색이었다. 마지막 O 틀리면 X 상승 퀴즈 문제였죠. 그래서 힌트곡으로 미카의 We Are Golden 선곡을 했다고 하는데 힌트가 맞을까요? 헷갈리게 하는 어떤 함정 아닐까요? 자, 저는 황금색이 아니라 빨간색일 것이다. 이렇게 망토와 깔맞춤

그래서 빨간색일 것이다. 그래서 X를 선택을 했습니다. 구설화님은 노래가 골든인 거 보니 정답 O. 아, 구설화님 이렇게 또 제작진의 어떤 함정에 빠지셨군요. 1979 쓰시는 분은 황금색 맞아요. 순디 답답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정말 맞나요? 아, 어떡하죠? 아, 참 큰일이네. 632 쓰시는 분 정답 X. 흰색입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요. 찍었어요.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한 줄 알았더니 찍었군요. 저도 찍었습니다. 210 쓰시는 분 저도 X요. 왕관이랑 깔맞춤은 좀 촌스럽다고. 그래, 왕관하고 제일 위에 있는 거랑 제일 밑에 있는 거랑 깔맞춤하면 조금 촌스럽고 망토색이랑 또. 자, 어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왕관이랑 깔맞춤을 했을까? 황금색이냐? 아니면은 망토랑 빨간 망토랑 깔맞춤을 했을까? 빨간색이냐? 한번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X요. X입니다. 루이 14세의 하이힐 굽색깔은 황금색이 아니고요. 루이 14세의 하이힐 굽색깔은 빨간색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빨간 하이힐을 즐겨 신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1670년경에는 왕과 일부 귀족들만 빨간색 하이힐을 신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시에는 굽이 높고 빨간색일수록 더 큰 권력과 신분을 상징해서 하이힐 높이 경쟁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야, 사진에 정말 굽과 그 위에 장식을 빨간색으로 했군요. 여러분들도 한번 루이 14세의 그림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빨간색으로 굽이 한 4cm에서 5cm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정말 정확하게 제가 오늘 빨간색 색깔까지 맞췄습니다. 야, 이제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됐습니다. 이제부터 한번 쭉쭉 한번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상순 퀴즈. 제가 한번 여러분들 한 6연승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5분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6분을 드립니다. 7연승은 7분, 8연승은 8분 이렇게 선물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응원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은 정답자 5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어제 틀렸죠? 어제 틀렸으니까 오늘 1승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4457 쓰시는 분도 이 곡을 또 신청을 또 때마침 해주셨습니다. 아, 오랜만에 듣는 이 기분 좋은 곡, 행복한 곡 들어볼게요. 에코의 행복한 나를.

0: 에코의 행복한 날을 이어서 0538 쓰시는 분이 시청해 주신 프랩의 캐리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6816 쓰시는 분, 피디님 순디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문제 좀 쉽게 내주세요. 어차피 우리도 다 찍어서 다 기억 못하는데요. 기분이라도 좋으면 좋잖아요. 아 정말 이분 제가 이제 선물 5연승 이상 되면 선물 많이 준다니까 또 이렇게 제 편을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6816 쓰시는 분. 근데 상승 퀴즈는 어려운 게 또 맛이에요. 어차피 찍는 거잖아요. 어차피 5대 50 대 50 홀짝 동전 앞면 뒷면 같이 이렇게 찍는 거니까 뭐 어렵든 쉽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찍어야 돼요. 네. 1278 쓰시는 분. 퇴근하고 포항 종합운동장에 에픽하이 온다고 해서 공연 보러 가요. 오늘 좀 흔들어 제낄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2: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7: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6: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8: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9: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8: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9: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8: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0: 유동 골뱅이.
1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11: 코리아 트렌치.
12: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0: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 상점 브라운 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한식대가 권사부 순댓국에서 찐 사골육수 순댓국.

제공을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 소소데이 너무 즐거웠고요. 내일은 정통 라디오로 돌아오니까 내일도 오셔서 같이 노래도 좋은 노래도 듣고 재밌는 얘기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완벽한 하루가 끝나고 잠시 후에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 오늘까지 스페셜 DJ로 장기아 씨가 또 스페셜 DJ를 해주니까 저도 들어봤는데 음악도 좋고 아주 장기아 씨가 너무 잘 어울리는 시간에 DJ를 또 하고 잠깐이지만 하고 계셔서 정말 즐겁고요. 계속해서 장기아 씨의 배철수 음악 캠프 계속해서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완벽한 하루 마지막 곡 장기아 씨 목소리 듣기 전에 노래 먼저 들으시라고 장기아의 해 들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보미 그리고 전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essa. Hessa. Hebassa. Hebassa.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

0: 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 개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한날 한시에 태어나 한 집에서 자랐건만 둘은 서로 너무 다르기만 합니다. 맞아요. 저희는 쌍둥이인데도 서로 닮은 게 별로 없어요. 우선 성별이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유전자도 완전 똑같지 않게 공유하니 우리가 쌍둥이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이란성 쌍둥이는 같은 듯 다르고 다르면서 같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같은 내 몸 안에서 한 솥밥을 먹으면서 같은 듯 다르게, 때로는 너무 다르게 발현하는 이란성 쌍둥이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불안과 후회입니다. 불안은 미래를 무기삼아 나를 괴롭히고, 후회는 과거로 발목 잡으며 나를 괴롭힙니다. 걸핏하면 괴롭히려 드는 쌍둥이를 이겨내려면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는 게 불안이나 후회 같은 소모적인 감정을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참 쉬운 해결책인데 그걸 잘 못하는 우리입니다. 5월 14일 목요일 장기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폴 맥카트니의 See the Day 오늘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개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신 배철수 선배님을 대신해서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음악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 스페셜 DJ 장기아입니다. 네. 오늘이 제가 스페셜 DJ 하는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를 좀 즐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유독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평소에도 많이 하는 생각인데 사실 까먹을 때가 많고 오늘처럼 뭔가 뜻깊은 날이 되어서야 다시 좀 상기하게 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예. 2302번 예. 기아님 티셔츠 잘 어울리셔요. 오늘이 벌써 장캠 마지막 날이라니 너무 아쉽네요. 이경진님께서도 봉제인간 티 입으셨네요. 아는 분은 다 아는 인디의 슈퍼밴드죠. 봉제인간. 예. 제가 제 친구들이랑 제가 먼저 말을 하는 게 좀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예. 딱 알아보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봉제인간이라고. 제가 동시대 밴드 중에서 뭐 가장 좋아하는 팀 중 하나입니다. 예. 그 뭐 사실 그 가요도 선곡을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었다면 뭐 제가 추천곡으로 들려드렸겠는데 음악 캠프는 외국 음악만 나가다 보니까 봉제인간은 알아서 좀 궁금하시면 찾아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까 또 이상순 형이 제 노래도 들어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또 들어주셨더라고요 또. 일단 오늘 뭐 마지막 날이니까 뭐 마지막 날이니까는 아니고 그냥 재밌게 뭐 같이 놀아보시죠 뭐. 예. 참여를 많이 해주세요. 그 뭐 말도 많이 걸어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시고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드는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미니는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MBC 미니 어플 혹은 너튜브 무흐즈 채널을 들어오시면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하의 음악 캠프 1부와 2부는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 컴퍼니,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 주비푸드,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해, 방탄꼭지 에어니플,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도드람 한돈, IS 동서, 멕시칸, 포스코 ENC, 백조싱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BS 한양과 함께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아니,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에어니플
2: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타코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 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네, 존 메이어의 Vultures 들었습니다. 2440번으로 신청을 해주신 음악이었어요. 저는 사실 존 메이어 음악 많이 안 들어봤거든요. 근데 저 이 노래도 처음 들었고, 좋은데요. 제가 은근히 그 취향에 그 사각지대가 되게 많아가지고 뭔가 아니 이런 것도 몰라? 하는 그런 게 그렇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그런 게 좀 많아요. 존 메이어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예. 7817번으로 오늘이 장기하의 음악 캠프 마지막인가요? 3일 동안 개근했습니다. 어유 감사합니다. 맞아요. 오늘이 일단 마지막이에요. 내일은 배철 선배님이 오십니다. 예. 준비하세요. 뭘 준비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들을 준비만 뭐 특별한 준비를 하실 건 없고. 예. 이희정님께서 장기하 DJ 안녕하세요. 저는 오사카 여행 중입니다. 외국에서 메시지 보내기 저도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하네요. 이희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금 특별한 시간이네요. 저는 평소에 DJ를 안 하는데 MBC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있고 희정님은 여행 중에 메시지 보내기를 해보셨고 소개도 되셨고 괜찮은데요? 예. 현재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 0624번으로 와 장대라 매일 들었는데 오랜만에 라디오에서 목소리 들어서 반가워요. 어제도 들었는데 변함없이 선곡이 제 취향 정조준입니다. 저는 그동안 독일로 이주해서 낮에 이거

걸 듣고 있고요. 아, 여기저기서 다양한 장소에서 듣고 계시네요. 독일 어디 계세요? 저는 최근에 그 함부르크 가가지고 앨범 작업하고 왔는데. 네. 다음 곡은 제 추천곡 하나 또 들려드리려고요. 네. 아까 존 메이어의 벌처스 제가 처음 들어봤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원래 오아시스도 예전에는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관심이 아예 없었다가 제가 방금 말씀해 주신 제가 DJ 시절에 피디님께서 이 곡을 선곡을 하셨는데 오아시스 이런 노래가 있었나? 너무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입덕곡 같은 거죠. 예. 오아시스의 The Importance of Being I를 듣겠습니다.

오아시스의 The Importance of Being Idle을 들었습니다. 아, 저는 언제 들어도 좋아요, 이 노래는. 게으름의 중요성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게으름도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나라 사정을 제가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함을 특히 큰 미덕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미덕인 건 확실한데

좀 균형이 중요한 것 같긴 해요. 0882번으로 와우, 장기하의 음악 캠프라니. 전 독일도 오사카도 아닌 대구에서 듣고 있어요. 출장 갔다가 집 가는 길인데 너무 좋네요. 아, 반갑습니다.

적으로 불친절한 말투 참 좋습니다. 예. 이거 배순탁 작가님이 배철수 선배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적이 있다고. 예. 감사합니다. 아, 저는 사실 배철수 키드다 보니까 저는 특히 이제 군복무 시절에는 매일매일 음악 캠프 듣는 게 일과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배철수 선배님의 진행 스타일이 아, DJ라면 응당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해왔는데, 나중에 어떤 분들은 너무 불친절하다고 여기기도 한다는 것을 그 얘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단한 번도 저는 배철 선배님에 대해서, 아, 이 말은 좀 너무 불친절한데 이렇게 느낀 적이 단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느끼는 게참 많이 다른 거예요. 네. 1부 끝곡 들을 시간이죠. 네. 셀레스트의 Love is Back 듣겠습니다.

0: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2026년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2026년 5월 11일부터 전라남도 내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태풍, 홍수 등 풍수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수습 복구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국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훈련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1: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오늘 서쪽 지방은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에 뜨거운 햇살까지 강한 하루였는데요.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서울과 원주는 낮 기온 31.5도까지 올랐는데 내일도 오늘만큼 많이 덥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방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좀 낮겠습니다. 현재 호남 지방 곳곳으로 소나기가 약하게 지나는데 지금은 김제와 장성 등의 비가 오고 있고요. 저녁까지 전라권에 약하게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강원 영동과 충남 또 전북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요. 이번 더위는 주말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다음 주 수요일에 비 오면 다시 예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행복 앞에 뾰족한 수는 없다. 그게 내 기본적인 생각이다. 돈이 많든 적든, 재능이 많든 적든, 인기가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애인이 있든 없든, 집이 있든 없든, 키가 작든 크든, 그 무엇을 가졌든 못 가졌든, 행복이란 누구에게나 대략 비슷하게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얘기다. 나온 지 벌써 5년이 넘은 산문집에서 에피큐리즘 또는 행복지상주의를 만난다.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고, 그래서 사회적 성공 가능성도 저마다 다르게 부여되지만 행복만큼은 다르다. 행복은 누구에게나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견 공평해 보인다.

기하는 오늘 집에 대한 색다른 정의를 알랭드 보통으로부터 받아들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중 한 명인 보통은 간단하게 정의한다. 어떤 공간과 어떤 희망이 일치했을 때 우리는 그곳을 집이라고 부른다고. 그는 집으로 대표되는 건축물의 존재 이유를 행복에서 찾는다. 우리가 그토록 집에 집착하는 이유도

그러고 보니 행복의 가능성 때문인 것 같다. 매일 얼굴을 보며 마주하는 사람들처럼 집 또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거나 불행에 잠기게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집이란 한 인간이 보다 균형 잡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밑그림을 그리는 도구. 산 뭔 집 상관없는 거 아닌가 해서 집이 있든 없든 행복은 똑같이 어려운 목표라고 썼는데, 보통은 행복의 건축에서 내 집 창문을 활짝 열어 더 많은 신선한 공기와 더 환한 햇빛을 들어오게 하는 소소한 행복을 이야기한다. 물론 여기서 내 집이 꼭 자가일 필요는 없다. 내 주변의 친한 사람들처럼 편안한 내 집은 나의 빈 곳과 약한 것을 채워주는 힘이 있다. 다시 말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집은 식견을 갖춘 증인으로 성장했다. 집은 연애가 시작될 때 관여했으며, 숙제하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포대기에 푹 쌓인 아기가 병원에서 막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한밤중에 부엌에서 소근거리며 나누는 이야기에 깜짝 놀라기도 했다. 창문이 얼어있는 콩껍질처럼 차가웠던 겨울 저녁도 견뎠으며, 벽돌벽이 새로 구운 빵처럼 온기를 내뿜던 한여름의 어스름도 견뎠다. 행복이 집이 있든 없든 쉽게 주어지지 않는 난제이긴 하지만, 확실히 집이 있으면 행복에 다가서기가 훨씬 유리한 것 같다.

머틀리 크루의 홈 스윗 홈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들었습니다라는 멘트가 배철 선배님이 굉장히 자주 하시는 멘트 중에 하나인데 옛날부터 자주 하셨어요. 근데 전 그게 참 너무 늘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들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당연히 일단 그 곡은 친숙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오랜만이라고 할 만큼 한 노래를 뭐 금방 다시 틀진 않으니까 어떤 방송이든 오래 한 DJ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저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 방송에서 제가 오랜만에 들려드렸습니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이 노래 들어가지고 예. 저도 이 노래 알긴 알아가지고 예. 예. 존 메이어 노래와는 달리 이 노래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아까 그 기하는 오늘 그 원고를 처음에 딱 받아들고 좀 이렇게 미리 읽어보는데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글인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지금 제가 쓴 산문집에서 그 좀 발췌를 해주셔가지고 작가님께서 아 좀 감동받았어요. 제가 왔다고 그 아유 책까지 이렇게 발췌를 또 인용을 해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2234번으로 어머어머 저 보이는 라디오 잘 안 보는데 형 얼굴 보려고 켰어요. 오늘따라 청년 북극곰 같으시네요. 예. 어떻게 하셨죠? 그 제가 중학교 때 별명이 백곰이었어요. 예. 근데 저도 제가 지금 나오는 보이는 라디오 화면을 이쪽에 볼 수가 있는데 그러네요. 제가 봐도 북극곰 같네요. 그래도 청년 북극곰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허옇게 입고 오긴 했네 제가. 예. 4015번으로 저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보라 보는 중인데 앞에 앉아계시는 분도 보라 보고 계세요. 내적 반가움. 하, 이럴 때 또 괜히 전혀 모르는 분인데도 되게 내적 친밀감이 확 생기죠. 예. 아, 취향이 좋으신 분들인 거예요 두 분 다. 네. 1312번 안녕하세요. 장기하 선생님을 좋아하는 고2 학생입니다. 백캠 잠시 진행하신다는 걸 오늘 알아서 빨리 뛰어와서 듣습니다. 오늘 기분이 좀 꿀꿀했는데 덕분에 기분이 붕 뜨네요. 저도 고2였던 적이 있어서 참 고2의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또 어려운 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 또 이렇게 기분이 붕 뜨게 좀 해드렸다고 생각하니까 제 기분도 붕 뜨네요. 말투는 이렇지만 기분이 붕 뜨는 거예요. 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1970번으로 저도 기한님 오셨다고 해서 처음으로 문자 보내봐요. 듣기만 했는데 신청곡도 남겨봅니다. 제이콥 콜리어 피처링 리지 맥켈파인 존 메이어의 Never Gonna Be Alone 들려주세요 하셨거든요. 요 음악 듣겠습니다.

0: Garlin Red의 Midnight Love 들었고요. 그 앞에 들으신 곡은 Jacob Collier featuring Lizzie McAlpine, John Mayer의 Never Gonna Be Alone 이었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시켜놨다.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 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 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해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0: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 네, 바로 노란 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0: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 우산.
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장기하의 음악 캠프입니다. 나탈리 머천트의 원더 듣고 3부에서 다시 만납니다.

0: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2: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 통증, 삼킴 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 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1: 061-241-8800.
2: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The Loving Spoonful의 She's Still a Mystery 3부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또 제가 골라온 곡인데 제가

0: 무라카미 하루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분이 달리기를 열심히 하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달리기 할 때 듣는 음악을 그 몇 개 그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뭐 고릴라즈도 있고 레드 핫 칠리페퍼스도 있고 한데 꽤 많이 거의 가장 많이 언급하신 게 이 러빙 스푼풀인 것 같아요. 네. 과연 이거 들으면서 러닝 해보면은 특히 날씨 좋을 때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한번 러닝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하의 음악 캠프 셋째 날 3부 시작했고요. 내일부터는 배철 선배님이 돌아오십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잠시 후에는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와 함께 스쿨 오브 락을 진행을 합니다. 장기하의 음악캠프 3부와 4부는요. 빙그레, 샤브 올데이, KB 국민은행,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시티, 쉐보레, 주식회사 워킷,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SK 케미칼, 이카운트와 함께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샤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5: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네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
6: 같은 연금, 다른 네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여기가 뉴욕입니까?
7: 이곳이 파리입니까?
8: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7: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9: 스마트하게 달리고
10: 기름값 걱정 날리고
9: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0: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9: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0: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1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4: 알쏘! 좋다!
1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4: 얼쑤 신난다!
15: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 네, 장기하의 음악캠프 함께 하고 계시고요. 스쿨 오브 락을 진행합니다. 임진모 선생님 어서 오세요.
16: 네, 안녕하세요.
0: 아유,
16: 네.
0: 반갑습니다.
16: 아, 네. 네네. 근데 밖에서 그 기다리면서 장기하의 음악 앨범이라고 하니까,
0: 네네.
16: 이거 오래 가겠구나.
0: 오래 간다고요?
16: 네, 그러니까 배초 선배가 안 나와도 되겠다. 무슨 개인 사정인지 모르나 안 나오셔도 될 거야.
0: 아니 근데
16: 찌르다가 또
0: 네, 최근에 아니 제가 한동안 안 듣다가 최근에 이제 들어봤는데 두 네. 분이 네. 언쟁하시는 게
16: 네.
0: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격해지셔가지고
16: 아, 진짜요?
0: 약간
16: 네.
0: 배철 선배님 엄청 뭐라고 하시던데 아니, 뭐라고요? 하면서 네. 막
16: 근데 또 청취자분들은 요즘 너무 한마디로 평화 모드다.
0: 아, 너무 사이가 좋다.
16: 예.
0: 아.
16: 그래서 듣기가 싫다. 둘은 저

0: 평화로 오면 안 된다.
1: 아니 근데 안 계실 때마저 이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요. 뭐 안 돌아와 오셔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0: 제가 저 네. 어떤 언론의 자유를 유일하게 획득할 때가
1: 언론의 자유 네.
0: 이 저 배추 선배가 부재할 때.
1: 아 그렇죠. 이때. 제가 제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진모 선생님의 언론의 자유를 제가 어떻게 제안을 그럼요. 합니까? 네네네. 네, 네.
0: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안 계시면 좋은 게 어떤 얘기를 네. 해야 될지 그. 이제 사실은 음악을 듣는 건데 어떻게 어떤 주제로 들려야 하나.
1: 네네. 그러니까
0: 주제가 상당히 압박 줘요. 주제 선택이라는 게.
1: 왜 그런 주제를 선택한 네. 거예요? 막 이러면서.
0: 네. 그렇죠. 어쨌든 뭐 저한테 막 뭐 이제 준비도 안 해오고 말이야. 날로 먹고 태도가 지난번에 한번 방송 부족함이라 했던가. 뭐 하여튼 그 아, 네.
1: 언젠간 무슨 약간 네. 개런티 출연료 얘기도
0: 아 그건 제가 했습니다.
1: 그러니까 먼저 하시고 네. 저보다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막 이렇게 엄청 싸우시더라고요. 네.
0: 근데 청취자분들은 네. 그런 약간의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1: 아, 예.
0: 오늘도 제가 어디 갔다 왔는데
1: 네네.
0: 거기서도 두 분이 이렇게 약간 좀 그 긴장 네네. 상태에 있을 때가 더 좋다고.
1: 아주 재밌어요, 사실. 저도 그 청취자분들 네.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0: 네.
1: 네. 아, 그러잖아. 재밌어요. 네.
0: 그 사실 저도 멀리서 기다렸는데
1: 네네.
0: 그 이제 드디어 이제 솔로라고 해야 되나?
1: 그렇죠. 그렇죠? 제가 밴드
0: 얼굴들 했으니까.
1: 네, 얼굴들 때 네. 네, 하다가
0: 했으니까 이제 솔로로는 첫 앨범이 나온다면서요.
1: 정규 음반은 처음입니다. EP랑 싱글은 냈었는데.
0: EP 있었죠.
1: 네, 네.
0: 근데 어떻게 기분이 괜찮으셨어요? 녹음실에서?
1: 너무 좋았습니다.
0: 아,
1: 네, 정말 뭔가 그동안 뭔가 제 나름대로 쌓아왔던 노하우와 뭐 하고 싶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막 다 쏟아 부어가지고 작업을 했다 보니까 너무
0: 기분이 좋았으면 아마 결과도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기를 네. 선생님 좋을 거라고 하시니까 뭐 좋겠죠.
0: 네.
1: 뭐.
0: 아, 그럼, 네. 열심히 글쎄 근데 저는 그 옛날에 그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녹음실에서 이미 승부가 난다.
1: 아,
0: 예. 네. 그러니까 막 녹음실에서 이미 오, 야, 이런 곡이 다 있어. 막 파티 분위기면 실제로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녹음실에서 이렇게 너무 막 이거야지 저거야지 막 갈등하다가 사실은, 장곡 그때 악수 둔다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사실.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럴 땐 결과도 그렇다는 거예요.
1: 그런 기준이라면 저는 이미 이겼습니다.
0: 예. 아, 그러니까 이번에. 예.
1: 그냥 녹음실 분위기는 그냥 너무 좋았어가지고.
0: 예. 예. 세션하고도 호흡도.
1: 아유, 너무 예. 좋았습니다. 예.
0: 하여튼 축하드리고.
1: 감사합니다.
0: 그때 그 한번 그러면 우리 저하고도 한번 만나서 인터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유, 너무 좋죠.
0: 괜찮나요?
1: 네, 불러주세요.
0: 아, 네. 예. 아, 그러잖아. 오늘 이렇게 딱 제가 그 먼저 우리 배순탁 작가한테
1: 네.
0: 그 우리 장기하 씨가 좋아하는 음악과 그 음악을 들으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1: 네네.
0: 제가 전했는데
1: 네.
0: 그걸 보내왔어요.
1: 네.
0: 딱 근데 야 역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아, 그 네. 안 그래도 청을 주셔가지고 네 곡 정도를 넉넉하게
0: 네. 네.
1: 그 말씀 주셔서 임진모 선생님의 격에 맞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각각 클래식이라고
0: 그러니까.
1: 할 만한 것 중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0: 네네.
1: 그런 곡들을 보냈어요.
0: 분명한 거 뭐냐면 본인이 좋아하는 곡들이더라고요.
1: 맞습니다. 네. 네.
0: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언급하는 곡보다 네. 오히려 본인이 좋아하는 느낌.
1: 맞아요. 그 앨범의 히트곡 네. 이런 거 말고.
0: 1점 2기판만 해도
1: 네네.
0: 아마 조금 더 만약에 청취자나
1: 네.
0: 일반 저기 배려에서는 Lost for Life 앨범을 주로 얘기할 텐데.
1: 주로. 네.
0: 그죠. 근데 첫 앨범, 첫 네네. 앨범이잖아요. 그게. 그
1: 이디어치라는, 예, 예.
0: 그게 도스토옙스키 백치 그걸로 한 거죠?
1: 뭐라고 하시죠?
0: 도스토옙스키 백치 소설을 그 주제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게.
1: 아, 그건 몰랐습니다. 아, 네. 오늘 알아가네요. 네. 오, 네, 네.
0: 그 백치의 그게. 그래서
1: 네.
0: 제가 뭐, 예를자면 뭐, 까라마조프의 형제들도 있고.
1: 네네.
0: 여러 걸작들이 있지만. 저는 이상하게 백치가 땡겼거든요.
1: 아.
0: 근데 그거 보고 만들었대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1: 그렇구나.
0: 그래요.
1: 아, 백치 그 소설 예. 제목을 따가지고. 예. 이디엇이라고.
0: 맞습니다.
1: 네네네.
0: 근데 그거의 곡을 고르시길래 사실 그게 되게 결정적인 곡이라고 생각,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1: 네네.
0: 보내오신 곡.
1: 네네. 네.
0: 그걸 딱 해서, 역시 좋아하는 취향이. 그리고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우리 기아님께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언어의 그 발음이랄까?
1: 굉장히 중시하죠.
0: 굉장히 네. 중시하잖아요.
1: 네네.
0: 그런 것들하고 다 관련이 있는 곡들이더라고 제가.
1: 아,
0: 그런가요?
1: 아, 그럼요.
0: 네.
1: 이기팝 그러니까 약간 비전형적으로 노래하는 네네. 약간
0: 네,
1: 말하듯이.

0: 제시하는
1: 도어스의 네. 알라바마 송도 그 일반적으로 그 짐 모리슨 스타일의 보컬이 아니잖아요.
0: 조금 다르죠.
1: 예.
0: 네. 음악 스타일 자체도 좀 다르고.
1: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노래 옛날에 그 도어스 그 1집에 들어있잖아요.
0: 네네.
1: 그거 들으면서 아, 이거 좀 약간 어색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0: 네. 네.
1: 그 다른 걸 유려하게 부르잖아요. 네. My Fire나 Take It As It Comes 막 이런 것들.
0: 근데, 아, 기세 있게.
1: 예. 네. 네. 근데 알라바마 송은 왠지 가사를 듯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전 들렸어요.
0: 어,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저는 짐 모리슨 보컬 중에서 그 네. 노래가 그런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봤었는데
1: 네.
0: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네.
1: 굉장히 특징적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알라바마 송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죠.
0: 아, 그래서
1: 그 데이비 보이 버전도 있어요.
0: 데이비 보이 버전
1: 맞을걸? 알라바마 송이 있나?
0: 내가 못 들어보긴
1: 옛날에
0: 했는데?
1: 들어본 것 네. 같은데
0: 찾아봐야겠네요. 네. 네.
1: 그런데 또 그 외 두 곡이 바로 이제 90년대 브리팝의 영웅
0: 네. 네.
1: 블러의 Charmless만 이것도 제가 알기 이것도 싱글이었는데 별로 알려지지 않은 싱글이었거든요.
0: 그렇죠. 뭐 그 블러의 뭐 데이트곡 탑티어는 아니죠.
1: 네, 그렇죠.
0: 네.
1: 뭐 예를 들자면 그 유니버셜이나
0: 네, 네.
1: 그다음에 컨트리 하우스.
0: 그렇죠.
1: 그런 네. 그 앨범이죠.
0: 그 앨범이에요.
1: 그 앨범인데 네. 이게 맞아 이때잖아요. 데이트보이 버전이 있습니다. 스페이스 오디티의 비면으로 발매.
0: 아, 그렇죠.
1: 근데 기억에 네. 그 들었어요 알라바마 송. 근데 이것마저도 제가 듣기에는 데뷔보이도 약간 따라하는 느낌.
0: 어, 네네네. 네.
1: 그래서 아, 이 장기하 씨가 이걸 그런 것 때문에 골랐겠구나. 그런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0: 아, 그럴
1: 수도 있는데. 네.
0: 그래서 끌렸던 것 같기도 해요. 내심.
1: 네. 네. 네.
0: 그 스타일이 되게 개성적으로 다가왔어요.
1: 그런 사실. 측면에서는 그래서 배철수 선배 좋아하시는 거예요. 배철수 선배도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0: 어, 그건 맞아요. 사실은 보컬리스트로서 제가 굉장히 귀감으로 삼았던
1: 그러니까
0: 네. 네. 배철수 선배님이시죠. 네.
1: 야, 근데 우리는 배철수 하면 노래 못하는 사람만.
0: 근데 제가 좋아하는 뭐 루리드도 그렇고
1: 네네.
0: 노래 못한다 소리 한 번쯤은 들어본 분들을 제가 조금
1: 솔직히 그러니까 통속적인 어떤 면에서 유려한 보컬들은 아니죠.
0: 전형적이지 않은
1: 예.
0: 거죠.
1: 예. 근데 그거에 끌리는 거죠.
0: 맞아요. 맞아요.
1: 어떻게 보면. 근데 블러 같은 경우는 이 Charmless만이 전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떠오르는데 하여튼 블러 그때 당시에는 음악들 들으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인지 모를 그 허세 같은 거.
0: 네네.
1: 예. 이상하게 일반 사람 저는 오아시스하고 블러 중에 저는 오아시스예요.
0: 어, 네네.
1: 저는 왜 오아시스냐면 단순 무식해서.
0: 아, 그게 또 매력이죠.
1: 예,
0: 사실.
1: 예, 예. 이게 딱 그래서 저한테는 스트레이트한 게 딱 걸리는데 블러는 너무 제가 듣기에는 영국적 어떤 그 센스가 있고
0: 좀 꼬아서 만들죠.
1: 맞아요.
0: 네, 맞아요. 네.
1: 그래서 제가 이걸 들으면서 야 역시 장기하는 평범한 걸 좋아하지 않는다.
0: 그렇죠. 뭐 원래는 제가 저는 무조건 블러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1: 아,
0: 어느 순간 오아시스도 좋아하게 돼서 지금은 아, 둘 다
1: 중화.
0: 어, 둘 다 좋다.
1: 네. 네.
0: 그렇게 됐습니다.
1: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오아시스 블러가 더 배틀 오브 브리팝이라서 전쟁이었잖아요.
0: 아유, 그렇죠.
1: 그 이때 그게 이게
0: 네네.
1: 아마 세상에 컨트리 하우스가 최초로 1위 곡일걸요?
0: 맞아요. 원래
1: 영국에.
0: 오아시스보다 네. 먼저 치고 나갔어요.
1: 맞아요.
0: 컨트리 하우스가.
1: 그래서 네. 오아시스가 긴장하고 그랬었는데
0: 맞아요.
1: 블러가 왜 더 좀 땡겼어요? 그 당시에?
0: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게 맞는 게
1: 예.
0: 이렇게 단순한 뭐 코드 진행, 멜로디 이런 것보다
1: 네.
0: 제가 특히나 그때 밴드 시작하고 이럴 때는 야 이렇게 비전형적이고
1: 네.
0: 예상치 못한 길을 택하고 음악적으로 예. 그런 부분들이 되게 개성적이고 멋있게 저는 다가와가지고
1: 어떻게 보면 더 예술적인 거죠.
0: 그때 그렇게 느껴졌어요.
1: 네.
0: 저는.
1: 네. 하여튼 그 제가 순탁하고 배순탁 작가는 옛날에 맨날 술 먹을 때 야 내가 그랬어요. 순탁 술 먹으면 불러 땡겨? 난 안 땡겨. 술 마시면 역시 오아시스야.
0: 아니 근데 저도 이제는 점점 특히 술 마셨을 때는 블러는 네. 희한하게 좀 생각이 잘 안 나요.
1: 네.
0: 평소에 정신이 말짱할 때 더 생각이 많이 나고 뭔가 술 마시면 아, 돈 룩백이네 이거 한번 듣자. 이게 좀 그렇게 평소에는 오히려 많이 안 듣다가
1: 네. 네. 전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방송에서
0: 네.
1: 술이 그 음악의 선호를 결정하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0: 아, 좀 그러니까 약간 달라지죠.
1: 술이 땡길 사실은. 때 네. 음악하고 예를 들면 블러 같은 경우는 좀 왠지 고급 커피를 마시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0: 네, 네, 네. 네,
1: 그런 느낌. 그것도 약간 커피 양이 안 많은 에스프레소 같이 그런 느낌이

0: 블러였고
1: 실제로 뭐 커피앤TV라는 노래도 있고
0: 노래도 있잖아요. 네. 네. 이 참니스맨을 아마 이 백햄에서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앨범에 중요한 곡이죠.
1: 네네. 네.
0: 우리 직접 소개하셔서 네. 듣죠.
1: 좋습니다. 블러의 참니스맨 듣겠습니다.

0: 블러의 차암리스맨 들었습니다. 네. 네. 아 역시 좋네요.
1: 예.
0: 네.
1: 그 참 그 데이먼 알반 우리 노래 나오면서도 얘기했지만 네. 본인 스스로가 재밌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래도 이렇게 일반적인 스타일 아니고 네네. 자기 입에 이미 붙어야 네네. 이렇게 이것도 계속 몰아치는 게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막 그리고 계속 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예, 버릴라즈도 뭐 그렇고 예, 너무 좋아하는 제가 정말 예. 좋아하는 아티스트입니다.
1: 예. 저보고 한없이 순하시네요. 예. 예. 김지희님께서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 당연하죠. 혹시 그 치아란 말 아세요? 배철수 치아에서
0: 치아
1: 제가 결코 자유를 넉넉히 확보하지 못합니다.
0: 아 오늘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세요. 예. 네. 제가 가끔 와드려야 되겠어요. 기분 되게 좋아 보이죠. 예. 네.
1: 아니 근데 그 선곡이 아주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보내주신
0: 아,
1: 예. 곡이.
0: 아 좀 네. 통했어요. 진짜.
1: 네네. 아 그리고 또 이제 그 메탈리카, 메탈리카를 근데 사실 장기하 스타일로 봐서는 좀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0: 땡크가 뭐라는 것 같은 슬시 이쪽은 네. 아닌 것 같게 제가 되는데 젊었을 때 또 달라나 어렸을 때는 또 아니었나 보죠.
1: 그렇죠. 뭐 제가 메탈 스타일의 음악을 제가 한 적은 없지만은 어렸을 때는 뭐 저희 또래의 락 좋아하는 애들은 메탈리카 뭐 빼고는 얘기가 안 되니까
0: 다 네. 취해 있었으니까요.
1: 그럼요, 그럼요. 네.
0: 그 눈뜨고 코베인 할 때,
1: 네네.
0: 그때 제가 볼 때는 그때 음악으로 봤을 때는

0: 해서 네.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1: 예. 근데 메탈리카는 진짜 우리 우리 락 음악 팬 또 네. 메탈 팬들은 진짜 영원히 메탈리카와 한 번은 접점을 갖는 것 같아요.
0: 뭐 어쩔 수 없는 원탑이에요, 사실.
1: 네, 메탈리카. 너무 잘했고. 네. 근데 사실 이제 저는 메탈리카 그 앨범 명반을 뽑을 때 롤링스톤이나 다른 이렇게 유수의 잡지 있잖아요. 네. 그건 무조건 일찍 킬데몰 있잖아요. 네네. 그걸 뽑아요. 네네. 근데 사실 킬데몰도 뭐 그 당시로는 슬래시의 어떤 뭐 형태, 스타일 갖다가 우리한테 공개한 거니까 네네. 충격이었지만 사실 거기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메탈리카의 명작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건 아니거든요.
0: 네네네.
1: 근데 저는 두 번째 앨범 바로 이거 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이 그렇죠. 포홈 더벨 톨스가 있는. 네. 사실 근데 나는 이게 그 라이더 라이트닝이잖아요.
0: 그렇죠.
1: 전 무조건 타이틀곡이었어요. 그게 저 인생곡 중에 하나였다고요.
0: 요 포홈 더 벨 톨스
1: 이 앨범.
0: 아, 이 앨범이
1: 두 번째 앨범이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두 번째.
0: 네, 네, 네.
1: 근데 그 타이틀곡에 완전히 꽂혔어요, 저는.
0: 네, 네, 네.
1: 페이트 블랙도 있지만은.
0: 네, 네, 네.
1: 근데 사실은 그거만큼 좋아했던 게 이게 누굴 위해 종을 울리나였거든요.
0: 아, 이건 처음에 종소리 나오면 진짜 네. 흥분돼요, 진짜.
1: 아, 종소리만 나오면 다명곡이야.
0: 그죠? 땡 하면은 벌써 야 가는구나 오늘도. 네.
1: 존 레논 마더.
0: 아, 그렇죠.
1: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저기 그 AC/DC.
0: 네네네. 네, 네.
1: 종 치는 거잖아요. 아, 갑자기 그것도 하여튼 종 치면 다명곡이야.
0: 종이 되게 저도 나중에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앨범 준비할 때.
1: 네. 네네. 아. 헬베스, 예. 헬스베레스.
0: 네네, 헬스베레스.
1: 네네. 네. 근데 이게 보면은 그 고르신 곡들이 네. 전 사실 그 아까 그 이기파쿤
0: 네.
1: 노래.
0: 네네. 시스터 미드나잇.
1: 그, 시스터 미드나잇도 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장기하 씨는 문학적이구나. 응? 아. 왠지 모르게 문학적인 것과 관련된 노래를 알라방아 송도 그렇잖아요.
0: 네네네.
1: 솔직히.
0: 그렇죠.
1: 그 네. 브레이트 브레이트.
0: 브레이트.
1: 예. 네. 네. 속교의 곡과. 네네. 그래서 아 그런 곡들을 탁탁 걸고 이것도 누굴 위해 종을 울리잖아요.
0: 그렇죠. 이것도 문학 작품이죠. 예. 네.
1: 네. 그래서 아 이게 역시 공부 잘하시고 문학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곡들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뭐 꿈보다 해몽을 잘해주셔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냥 뭐 예,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조금 그냥 예, 감사하게 듣고 있겠습니다. 네.
1: 근데 이게 그 음악에서 이렇게 펀치력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메탈리카가 우리 음악사에서 우리 이제 청취 음악사에서 중요한 게.
0: 네.
1: 사실 이 백킹의 개념 있잖아요. 이걸 강력하게 전달하는 게요. 사실 옛날에는 백킹 소리를 녹음실에서 다 내렸거든요.
0: 백킹이라는 거는
1: 기타 백킹.
0: 아, 세컨 기타. 아, 네.
1: 그런 것들을 좀 그게 좀 소란스러운 느낌 같은 거 줄 수 있어서 이렇게 내려 올려 볼륨을 내리고 그랬었는데
0: 네네.
1: 그런 걸 전격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그런 게 이 메탈리카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0: 듣고 보니 그러네요. 제임스 해필드가 그냥 네네. 막 이렇게 딩딩딩딩딩딩 이렇게
1: 맞습니다.
0: 예. 리듬 기타. 예.
1: 진짜 그건 완전 저는 처음에 물론 뭐 음악은 항상 저를 놀라게 했지만
0: 네.
1: 메탈리카는 정말 새로운 사운드였어요.
0: 아,
1: 네. 그리고 1집에 네. 기타 쳤던 데이브 머스테인이 네. 나가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메가데스 만들고.
0: 그렇죠.
1: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커크 헤밋이 들어오거든. 2집에.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면서 이제 더 소리가 정교하게 됐는데 하여튼 포홈 더 벨 톨스도 데이브 머스테인 나가서 이걸 다시 리메이크 했던 기억 그랬었나? 예, 그런 게 있었던
0: 네네.
1: 것 같아요.
0: 아, 그건 몰랐네요.
1: 예. 예. 하여튼 메탈리카는 한 번은 헤비메탈이 네. 아니라
0: 네.
1: 우리가 음악 듣는
0: 지금 뭐 시간 다 됐나 봅니다.
1: 벌써 배철수가 좀 나가라고 그러는데
0: 임지모 선생님 반가웠습니다. 스클로브랑 다음에 또 봬요.
1: 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0: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이제는 5월도 한여름입니다. 내일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예년 기온보다 7도에서 9도가량이나 높은 거고요. 반면에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방은 내일도 2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 오존 농도까지 다 높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내일 해상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여서 선박 운행이나 해안가 근처 계신다면 안개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말까지도 한여름 더위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비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0: 메탈리카의 For Whom the Bell Tolls 들었습니다. 아까 그 얘기하다가 이 노래를 못 들어가지고 4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1384번으로 기아 형님 덕분에 재작년 연말 단독 콘서트에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기아 형님 콘서트 있을 때마다 시간 되면 둘이 무조건 따라가요. 여원아 아랑해. 오, 야. 여러분들 그 모두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공연 오시면은 이렇게 또 좋은 일이 생겨요. 왜냐면 이게 저희 공연은 뭐 성별도 좀 이렇게 다양하게 오시고 이렇게 뭐 연령대도 다양하게 오시고 하다 보니까 뭐 좋은 일 많이 있습니다. 예. 아, 일단 축하드려요. 여원 씨랑 여원 씨 연인분. 예. 축하드립니다. 예. 9840번으로 안녕하세요. 장기하 형님 고등학생 청취자입니다.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아끼시는 장기하 씨 앨범을 찢어먹었는데 이거 생각하면 아버지한테 아직도 죄송합니다. 그렇게 예. 근데 뭐 제가 그 아버님이라면 화가 났겠지만은 제가 이분 입장이면은 너무 무서웠을 것 같긴 해요. 너무 많이 혼날까 봐. 예. 음악을 이번에도 제가 골라온 음악 하나 들을게요. 오늘 내한이 확정이 그 발표가 됐다고 해요. 예. 픽시즈 페스티벌 헤드라이너로 온다고 하는데 픽시즈의 Where is my mind 듣겠습니다.
1: Stop.

픽시즈의 Where is my mind 들었습니다. 아니 오늘 그 헤드라이너 발표가 난다는 거를 당연히 뭐 제가 알았을 리는 없잖아요. 예. 근데 그냥 제가 며칠 전에 골라가지고 드렸던 곡인데 마침 저는 이 노래는 그 영화 파이트 클럽 있잖아요. 그 파이트 클럽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 노래가 나오는데 저는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되게 여러 번 봤어요. 너무 재밌어요. 아, 거기서 그 두 배우의 연기도 너무 멋있고 그 영화에 어떤 노래가 제대로 들어가면은 진짜 그 멋있고 그 머릿속에 정말 각인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7503번으로 안녕하세요 장기하님 오랜만에 문자 보내봅니다. 지금 대학교 공부 필기하면서 듣고 있는데 목소리 덕분인지 집중이 잘 되고 있어요. 파이팅입니다. 야 근데 저는 라디오 들으면서 또 다른 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못해가지고 참 이런 분들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게 아무튼 저도 화이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도형님께서 장디 오늘 8시 퇴근이라서 몰래 회사에서 듣고 있어요. 기아님 덕에 퇴근 시간까지 에너지 보충해요. 그렇게 에너지 보충을 좀 해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예. 7278번으로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드랍 데드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요 음악 듣겠습니다.

0: The XX의 인트로 들었고요. 그 앞에 들으신 곡은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Drop Dead였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4: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3: 아하.
5: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9: 사업성공
10: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1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0: 장기하의 음악캠프. 이제 뭐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예. 이남인 님께서 아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철수 아저씨가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기하님 마지막 날이라 아쉽네요. 아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참 그 또 계속 청취자로 함께 하다가 또 스튜디오 안에 와가지고 또 저와 같은 백캠 청취자 여러분들 만나 뵈니까 3일 동안 너무 좋았어요. 예.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를 살기 위해서 노력한 3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8459번 기아 디자이님 3일 동안 정말 고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뵙고 싶습니다. 어디서 무얼 하시든 안녕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그 작별 인사 해주셔서 제가 되게 멀리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저는 뭐 음악 캠프 언저리에 늘 있고 오랜만에 이제 또 선배님이랑 좀 점심 식사라도 좀 하러 또 조만간 와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일 그 선배님 오시면은 장기하가 뭐 무난하게 잘하고 갔다. 아, 좀 그런 얘기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그렇게 그렇게 좀 말씀 좀 전해 주시고 예. 앞으로 또 선배님과 함께 재밌게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면은 제가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 소개해 드릴까요? 요 봉제인간 얘기가 나와가지고 PD님께서 그 음악 한번 뭐 꼭 한국 음악이라도 하나 들으면 어떠냐 하셔가지고 듣기로 했어요. 봉제인간의 들으면서. 스페셜 DJ 장기하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성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장기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허한나입니다. 사람들은 제 자존감이 마냥 높은 줄 알지만 사실 제 자존감은 살이 찌고 빠짐에 따라 수시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요.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죠. 매일 기분에 따라 자존감이 흔들리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 자신을 믿는 코어 하나만 쥐고 있다면 언제든 훌훌 털고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든 넘은 어르신께 인생에서 후회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건강을 미리 챙기지 못한 것, 돈을 더 모으지 못한 것, 더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한 것, 전부 아니었고요. 어르신의 답은 너무 기다리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채줄 때까지 기다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을 앞두고 충분히 자신감이 찰 때까지 기다리고, 가족과 여행은 시간적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매번 적절한 때를 기다리다 보니 어느덧 인생이 다 흘러가 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건 따로 없나 봅니다. 조금 불안해도 일단 시도해보고, 조금 무리하더라도 다녀오면 훗날 그때가 좋았던 때로 남을 테니까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5월 14일 목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퀸의 Spread Your Wings였습니다. 어떤 어르신께 후회하는 것을 여쭤봤더니 너무 기다리기만 했던 것이라고 답변 주셨다는 이야기. 죄송합니다. 갑자기 멀쩡하던 목에 뭐가 확 끼었네요. 무사히 일단 이 부분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노래 들으면서 인생 진짜 짧은 것 같거든요. 우리가 저는 이 생각이 40대 되면서부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것 같아요. 정말 찰나고 진짜로 왜뭐 어디 책이나 작품 같은 데서 소풍 다녀오는 것 같은 거라고, 그리고 선물 같은 거다. 찰나다 이런 얘기 좀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살아볼수록 느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띵 하고 뭔가 작은 신호가 올때 거기에 완벽하게 준비되는 타이밍이란 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종류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0825님, 적당한 때를 기다리지 말고 드립다 해보라는 거죠? 맞습니다. 아, 또 소장부형 있었으면 드립다 따랐다 한번 해주셨을 텐데. 엄나영님, 진짜 적당한 때라는 건 없고 세월 또한 덧없이 가는 거라 뭐든 마음먹었을 때 right now인 듯합니다. 미루고 아끼다가 뭐될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진짜 이거 되게 많이 듣는 얘기인데 우리가 진짜로 한번 정말 가슴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 머리로만 들어서 뭐 소화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간 잠깐이라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게 뭔가 아주 사소한 거라도, 뭐 예를 들면 이제 만화방 가보기 같은 거라도 하나씩 해보다 보면은 점점 더 그래 이것도 내가 지금 미룰 게 아니지 한번 해보지 뭐 그런 게 하나둘씩 늘어날 것 같아요. 저 오늘 별밤 2시간 동안 우리끼리 실시간으로 아무 얘기 나누고 신청곡도 이어 들을 거예요.

0: 목요일인 오늘 별밤에서 같이 듣고 싶은 노래 지금 운동하면서 야근하면서 혹은 여유롭게 쉬면서 흘러나오면 좋을 것 같은 노래 사연과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별밤 1, 2부는 롯데렌터카,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워킷, 음식물 처리기 휴렉,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포스코 ENC, 쉐보레, 우미건설 컨소시엄,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슬림웨이 다이어트와 함께합니다.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마이 앤트메리의 골든글럽 듣고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오셨어요. 박은수님. 어제 하루가 너무 무거워서 퇴근길도 힘들다고 사연 주셨던 분이라 저도 어제 이상하게, 뭐 이상한 게 아니었죠. 제 탄수화물 좀 부족으로 인한 현상이었지만 뭐 아무튼 간에 컨디션이 좀 저조했었는데 그래서 공감했었거든요. 박은수님. 오늘도 듣고 싶어서 날아왔어요. 아침부터 별밤 기다려서인지 오늘 퇴근길은 설레는 마음만 가득했어요. 진짜요? 은수님, 저도 지금 한 손에 지금 햄버거를 잡고 있어서 그런지 너무 즐겁고 기분도 좋고 저랑 바이오리듬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기분도 너무 좋은데 이틀 연속 출석 감사드리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6623님, 오랜만에 퇴근하면서 차에서 듣고 있는데요. 창문을 여니 아카시아 향기가 엄청 향기롭네요. 날씨는 덥지만 기분은 좋아져요. 저도 최근 한번 제대로 맡았어요. 예, 저희 시댁 갔다가 근처에 아카시아가 좀 많이 펴 있는 건지 뭔지 한 번씩 이렇게 이상하게 밤에 이렇게 좀 훅 불어오듯이 맡아지는 것 같아요. 아카시아 향은. 괜히 더 분위기 있게 기분 좋더라고요. 4522님은 사무실 제자리가 에어컨 앞인데요. 가까이 계신 분은 온도 좀 높여라. 멀리 계신 분은 좀 더 세게 틀어라. 그 사이에서 시달리느라 피곤한 하루네요. 아, 이거는 이제 슬슬 가까이 있는 분들이 옷차림을 준비하셔야죠. 예, 이게 진짜 더위, 이제 큰 더위 다가옵니다. 오늘 낮 기온 30도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이제 실감이 나요. 살랑살랑 기분 나는 것도 한철이다. 우리 얼마 안 남았을지도 모르니까 잘 즐깁시다. 노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문자나 미니로 더 기다리고 있을게요. 조지의 오랜만에.

조지의 오랜만에 이어서 티파니 영의 Summer's Not Over 듣고 오셨어요. 이 노래가 얼마 전에 나온 솔로 데뷔 10주년 기념 앨범 선공개 곡인데요. 티파니 씨가 다음 주 화요일에 별밤 초대석으로 오십니다. 제가 어려워하는 아이돌이 몇 있습니다. 소녀시대.

어떤 팀이어도 그냥 뭐 아니 물론 좀 그렇죠 대단한데 막 너무너무 어렵고 그러지 않은데 아 제가 또 그때 그냥 좋아했었던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김정현님이요 아까 아카시아 얘기 듣고 아카시아가 아니라 아카시 나무래요. 진짜요? 뭐라고? 안 돼. 그냥 아카시아로 해요 이건. 아카시아라는 이름에서 나는 향기가 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아카시아라고 부르는데 미국 원산의 아카시나무를 가리키는 거라고. 근데 미국 발음에서 아까라 발음은 없을 텐데 아카시라고 발음이 되긴 할 텐데. 아무튼 실제 아카시아는 노란 꽃이고 아카시 나무에서는 하얀 꽃이 핀다고요? 아무튼 그러면 아까 아카시아랑 아카시나무가 달라? No. 그냥 나는 아카시아였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흔히 아카시아라고 부르는 게 학명상은 정현님 말처럼 아카시나무 맞대는데 아카시 진짜 갑자기 확 목에 가시 걸릴 것 같고 뭐 아깝고 저는 아카시아였으면 좋겠는데 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어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라벤더가 알고 보니 뭐 러펜터랍니다 뭐 이런 느낌인데요 지금. 정지혜님, 야근하고 걸어서 퇴근하는 길인데 버스 정류장에 들어오는 버스 놓칠까봐 뛰어오는 학생들이 왜 이렇게 예뻐 보일까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들을 보며 미소 짓고 있네요. 저도 가끔 이게 학생들이 되게 학생다운 에너지를 막 무리지어서 보이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상하게 마음이 막 따뜻해지고. 아이고, 애들 참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이게 어른이 되어가는 좀 길목에서 느낄 수 있는, 나 혼자 느끼는 그런 기쁨인 것 같더라고요. 무슨 기분인지 좀알것 같아요. 자, 요런 식의 소소한 얘기,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풍경들도 좋고요. 문자 미니로 편하게 보내주세요. 잭앤 잭의 데이드리밍 듣고 입으로 올게요.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0: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별이 빛나는 밤에
1: 좋은 건 한 번 더 듣고 싶은 마음 별밤 차트 탑 3. 이 시간은 한 주간 별밤 선곡 중에 부엉이들은 어떤 노래 마음에 들어 했는지 알아봅니다. 3위는요. 지난 일요일 부엉이들이 보내준 사연 소개하는 가운데 들었던 노래예요. 브루노 메이저의 The Most Beautiful Thing이 차지했고요. 2위는 종현의 하루의 끝입니다. 안녕들 한가요에서 45세도 여전히 엄마는 나를 키우고 있다 라는 제목 기억하시나요? 그 사연 주신 분의 신청곡이었는데요. 많은 부엉이들이 이때 몽글몽글해지면서 사연도 많이 같이 보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1위는요. For the moon, 무대왕을 위한 노래죠.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입니다. 지난 화요일이군요, 벌써 이게. 문무대왕릉 사태라고 해야 되나? 그 굉장한 일이 있었죠. 경주 문무대왕릉에 다녀갔다는 어떤 부엉이 사진에서 출발한 수다였는데 세계 유일의 수중릉. 그래서 죽어서도 용이 되어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 문무왕에 대해서 저는 그 시간에 부끄럽게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고요. 아무튼 부엉이들한테 역사 공부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배가 너무 이렇게 납작해져서 이렇게 등에 막 설명하고 무슨 분위기인지 알죠? 아무튼 아유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분이네요. 오늘 계시니까 더 반가워요. 이분께도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도 듣죠? 윤하의 혜성.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목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3, 4부에서도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나누겠습니다. 문자랑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많이 보내주세요. 박은지 님이 별밤 언제부터 이 시간인 거예요? 초등학생 아이들 재우느라 밤늦게 가끔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아이들 축구랑 태권도 보내고 저도 운동하다 듣게 됐어요. 앞으로 대장부원 목소리 자주 들을 수 있을 듯요. 반가워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주 뵈요 은지님. 우리가 이 시간대로 이사 온 지가 지난 가을부터였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앞으로는 자주 와주세요. 자 그러면 호지어의 Too Sweet 듣고 3부로 올게요.

0: 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 개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초록 킬링에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장미여관에 퇴근하겠습니다. 들으면서 3부 시작했는데요. 퇴근 못한 분들의 마음을 더 자극한 것 같네요. 손자연님 퇴근하고 싶습니다. 김도현님 퇴근하려면 1시간 반 남았네요. 아이고야. 이혁주님 분명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노래 들으니까 또 퇴근하고 싶네요. 뭔지 알죠? 쉬고 싶은데 더 격렬히 쉬고 싶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약간 뭐, 딱그 퇴근뿐만 아니라, 뭔가 진짜 왜 터벅, 터벅 걷고 싶은

오늘 앞 수업이 일찍 끝나 다음 수업 준비하며 10대 때 듣던 별밤을 듣고 있습니다. 제겐 문세 오빠의 추억 있는 별밤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니 감회가 새롭네요. 신청곡은 SES의 달리기입니다. 제가 20대 때 임용고시 준비하며 많이 힘들 때 위로받았던 노래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근데 저랑 딱 비슷한 그 저를 진짜 얼마 차이 안 나는 분 같은데 달

뭐가 있었는데 내가 가야 할 길 나에게도 꿈 같은 게 뭐가 있었는데 있었는데 꿈이 있었는데

0: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4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부엉이들의 실시간 사연과 신청곡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날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최근에 이 최애리스트 막 작은 방이 고정으로 생기려는 뮤지션들 최다 여성 솔로 뮤지션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잘하죠 신혜 씨. 신청곡 듣겠습니다. 영케이의 오늘만을 너만을 이날을 그리고 안신혜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영케이의 오늘만을 너만을 이날을 이어서 안신의 예 사람들은 모두 편안하 봐 들으셨어요. 이정훈님 대정부엉 충남 당진에 사는 중학교 1학년 부엉입니다. 학교 체육 시간에 체육대회 한다고 단체 줄넘기 했는데 저희 131개 했어요. 이러도 우승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단체 줄넘기를 131개 했다는 건 정말 그 여러분 그냥 한 몸이라는 거 아닌가요?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생명체가 되신 거 아닌가요? 이야, 대단한데요. 이거 뭐 전국체전에 뭐 줄넘기 종목 있으면 출전하셔도 되겠어요. 6082님, 저곧 줄넘기 대회 나가요. 대회 응원해 주시고 꿀팁 주세요. 꿀팁이요? 제가 줄넘기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꿀팁? 아! 줄을 넘으세요. 돌려가지고. 알겠죠? 리듬 딱 타면서. 줄넘기 얘기가 많네요, 오늘. 그래요. 천홍익님. 운동하고 와서 늦은 저녁 먹으며 별밤 듣고 있습니다. 별밤. 오늘 저녁도 편안하게 마무리 도와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어제가 우리 딸 17번째 생일이었어요. 방송으로도 축하해주고 싶네요. 우리 지훈이 생일 어제였지만 축하해주세요. 어머, 스윗한 아버지, 따님 생일. 지훈 씨 생일 너무 축하드려요. 천지훈님 듣고 계실까요? 같이 듣고 계시는 거면 좋겠다. 안 듣고 있는데 홍익님이 혼자 축하하고 있는 건 너무, 너무. 아, 근데 너무 그래도 아름답긴 해요. 그것대로. 아무튼.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그리고 9629님. 아, 저 너무 찌들었나 봐요. 아까 내 스타일 사이다. 아까 그 채소마켓 훈훈한 일화. 알고 보니 할머니 게임, 그 게임 고수인데. 일부러 연기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못된 상상. 그리고 대장봉, 저 어제 인코그니토. 와, 내한 공연 다녀왔어요. 부흥회 같은 분위기에서 영혼을 가득 채우고 왔어요. 인코그니토의 Still a Friend of Mine 신청합니다. 야, 제 추억의 이름인데 여전히 핫하군요. 저도 진짜 그런 알고 보니 이 상상 너무 좋아하거든요. 막 알고 보니 막 어쩌고저쩌고. 남편이랑 영원히 이어갈 수 있어요. 이 알고 보니로. 아, 저랑 비슷하시네요. 인코그니토 노래 듣겠습니다. Still a friend of mine.

0: check, check, check, check, 엉덩이에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uncheck, 팬티 check.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8: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9: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0: 다람쥐는 기억력이 꽤 좋습니다. 겨우내 먹을 도토리 수백 개를 숲 곳곳에 감춰두고 찾아낼 정도죠. 하지만 모든 도토리를 다 찾지 못합니다. 다람쥐가 못 찾은 도토리는 무럭무럭 자라 나무가 됩니다. 다람쥐가 실수하면 할수록 숲은 더 울창해지죠. 저도 모르게 나무를 심는 다람쥐처럼 우리가 하는 실수도 뜻밖의 가능성을 열어줄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1: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12: 조금만 더 놀다 가요.
13: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5월 14일 목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5260님께서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이태경입니다. 저 6월 14일 축구대회 나가요. 우승 꿀팁 알려주세요. 이거 진짜 제가 확실히 아는데 근데 뭐 어차피 클로징이니까 들을 분들만 들을 테니 우리끼리 비밀로 해요. 진짜 그 공을 골대에 많이 넣으면 돼요. 진 확실히 100% 우승해요. 많이 넣으면. 알겠죠? 5260님만 아시고요. 김명아님이 남편한테 로즈데이 꺼냈더니 뭔 데이가 이렇게 많냐네요. 멋이라고는 요만큼도 모르는 남편이랑 31년째 삽니다. 오늘은 밥 먹는 입도 미워 보여요.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겠어요. 아이고야. 전 명아님 덕분에 오늘 로즈데이인 거 알았어요. 명아님 저랑 결혼하셨어도 안 됐겠네요. 대신에 제가 노래를 이승윤에 들려주고 싶었던 틀어드릴게요. 여기 가사에 그대를 위한 장미야 막 외치거든요. 이걸로 남아 서운한 기분 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윤에 들려주고 싶었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허한나입니다. 사람들은 제 자존감이 마냥 높은 줄 알지만 사실 제 자존감은 살이 찌고 빠짐에 따라 수시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요.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죠. 매일 기분에 따라 자존감이 흔들리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 자신을 믿는 코어 하나만 쥐고 있다면 언제든 훌훌 털고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일단 많은 분들이 당장 배고픔을 못 참고 예민해지기도 하죠. 그럴 때 라면 두 봉지가 필요한 거죠. 에효호, 일단 그렇다고 칩시다. 또 누구는 또각또각 키보드 소리, 볼펜 딸가락거리는 소리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스마트폰에 쌓여있는 빨간 숫자 알람들을 못 견디는 분들도 계시죠.
1: 여기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한테 이렇게 절대 못 참는 포인트가 있듯이 남들에게도 그런 뾰족한 지점들이 하나씩은 꼭 있다는 겁니다.
0: 그래서 유난이다 싶었던 행동들도 사람마다 각자의 기준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하죠.
1: 우리는 언제나 모두 다를 뿐 틀리진 않으니까요.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피어나 모니 태호,
0: 저는 기호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5월 14일 목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아일릿의 이침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희는 쿄디 피어나니 기호,
0: 탱디 피어나머니 태호입니다. 우!
1: 남들은 다 그냥 넘어가는데 나 혼자만 유독 거슬리고 예민해지는 포인트가 하나씩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봤습니다. 남들보다 유독 참기 힘든 것이 있는가? 탱디는 어때요?
0: 아, 유독 힘든 거? 아, 저는 다 괜찮은데 자기 전에 배고픈 거 진짜 싫어요.
1: 아,
0: 자려고 하는데 배고픈 거 그거 잘 못 참아요.
1: 아,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었어요.
0: 뭔데요?
1: 아니, 뭔가 원래 사실 아 그치 아 그럴 수도 있죠.
0: 네.
1: 아, 오케이 아, 나는 남들이 했을 때 살짝 좀 거슬리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0: 아, 남들이 했을 때 거슬리는 거?
1: 네.
0: 뭐 딱히?
1: 뭐
0: 그냥 살짝 들어온 애들?
1: 아 그렇군요.
0: 그런 느낌?
1: 아, 오케이. 저는 남들보다 조금 유독 참기 힘든 것은 저는 뭐 밥 먹을 때 좀 지나치게 좀 크게 소리 내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뭐 있을까?
0: 자기 정리 잘 안 하는 사람들.
1: 저 지금 직역하는 거죠.
0: 직역?
1: 네. 저격하시는 거죠.
0: 맞아요.
1: 아! 그럴 수도 있죠. 자, 찡찡반 친구들 문자도 한번 좀 봐볼까요?
0: 자, 4524님께서 저 지금 못 참겠어요. 휴대폰 배터리 69% 유유유 80% 밑으로 떨어지면 굉장히 불안해지는 편이라 남들 막 20% 이렇게 남아있는 거 보면 환장하는데 내가 69%면은 어떡하라고 우특하라 뭐라고? 우특하라고 엉뜩혀라고 진짜?
1: 그냥 어떡하라고 그냥 다양하게 쓴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예, 저희도 왜요?
0: 아, 이제 이해했어. 엉뜩혀라고 그건 어이없네.
1: 아니, 가끔씩 저희가 이제 소톤 어플 통해서 이제 팬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하잖아요. 가끔씩 이제 화면 캡처하잖아요.
0: 네.
1: 뭐 노래 추천할 때 뭐 할 때 캡처해서 네. 보내면 이제 가끔씩 배터리가 같이 걸려서 나오는데 근데 제가 한 번 18% 뭐 막 27% 하면 대부분 오는 문자들이 빨리 충전해라 뭐하냐 빨리 충전해라 막 이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하나도 왜 불안한지 잘 모르겠는.
0: 아, 근데 진짜 이해 못하는 거 하나 있긴 해요.
1: 뭐요?
0: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무조건 100%가 충전돼 있어야 되거든요.
1: 그쵸.
0: 그거 안 하는 사람 진짜 은근히 있더라고요.
1: 어? 그래요?
0: 충전 안 해.
1: 그거 저도 좀 신기한데? 그 마음 편한 게 좀 충전 되는
0: 그러니까.
1: 게 편하지 않나? 근데 맞아요. 막 되게 불안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왜 불안하지? 그냥 불안할 게 뭐가 있지? 그냥 가서 충전하면 되는 걸?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또 이렇게 불안하신 분들도 있긴 있군요. 전 딱 1%까지 기다릴 때도 있어요.
0: 왜 그래요?
1: 뭐가 왜 그냥
0: 일부러 기다리는 거예요?
1: 아니요, 그냥 1%라는 게 1%까지 아직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0: 오케이,
1: 이제 아 위기가 좀 느껴진다 그럼 이제 충전하죠.
0: 네. 좋습니다.
1: 7008님께서 드라마 몰아보고 있는데 옆에서 결말 스포하는 사람. 아, 다들 이런 사람 참기 힘드시죠? 근데 사실 저는 괜찮아요. 크크크크크. 저는 일부러 결말 먼저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크크크. 이어질 내용을 모른 채로 스트레스 받는 걸 더 못 참겠어요. 유유. 뭐지 이분?
0: 아니 근데 진짜 가끔 있어. 이렇게 결말을 먼저 찾아보는 사람.
1: 이거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모든 상황이 모든 순간에 이제 본인이 살짝 조금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살짝 조금 그런 집착이 있을 수 있겠다.
0: 이런 사람들 꽤나 있더라고. 결말을 진짜 꽤나 있어.
1: 난 모르겠어.
0: 진짜 그 나도 저도 스포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근데 저는
1: 그게 인생의 재미 아닙니까?
0: 그렇지. 뭐 반전 있어도 완전 놀랄 수 있는 포인트고. 네.
1: 그죠. 그거는 인생의 재미는 이제 결말을 아는 것보다는 그 과정이 더 재미있는 거죠.
0: 그렇죠.
1: 예. 네.
0: 뭐 이런 사람도 있다.
1: 완전
0: 아까 여기
1: 새롭다.
0: 오프닝 멘트 여기 못 봤어요 여기?
1: 예? 네? 응? 그럴 수 있다는 거죠.
0: 그런 사람들이 있다.
1: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좀 놀라운 거죠, 전.
0: 그렇죠.
1: 그냥 놀라운 것뿐. 좋습니다. 자, 찐찡방은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로 채워집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들 문자로 많이 남겨주세요.
0: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오늘 방송은 방송이 끝난 후 너튜브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챙겨봐주세요.
0: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하루 언박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한계를 넘어
1: 그린비아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5592님께서 오늘 밥 먹을 틈도 없이 바쁘게 일하고 집에 막 왔는데요. 막상 집에 오니 입맛도 뚝 떨어져서 그냥 앉아있어요. 다음 생에는 일 안 해도 되는 해파리로 태어나고 싶어요. 탱디랑 쿄디는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나고 싶은지 궁금해지네요.
1: 솔직히 베스트는 안 태어나는 거고 다시.
0: 맞아요, 저도요.
1: 뭐 굳이 태어나야 된다면은 저는 사실 뭐 비둘기?
0: 나는 돌. 돌로도 올 수 있잖아요.
1: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근데
0: 뭐 그런 틈도 생각이 안 하는 거죠.
1: 아,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게.
0: 예, 그냥 땅 이러고 있는 거죠.
1: 좋습니다.
0: 덜 좋지 않아요?
1: 저는 비둘기.
0: 비둘기들 불쌍해요.
1: 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날아다니고 싶어요 저는.
0: 아,
1: 아무거나 그냥 먹고 싶고.
0: 어, 그러면 저는 대머리 독수리. 좋습니다.
1: 좋아요. 자, 5367님께서 저는 이제 막 퇴근해요. 남들보다 늦은 출근 시간은 너무 좋은데 그만큼 늦게 하니까 뭔가 같이 놀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아쉬워요.
0: 하, 맞아요. 저는 차라리 일찍 하고 일찍 끝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솔직히
1: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0: 왜냐하면 늦게 시작하고 하면 어차피 늦게 그거 맞춰서 일어날 거니까. 맞춰서 일어나고 그 출근할 거고, 근데 또 늦게 끝나면 그러면 뒤에 뭐 아무것도 하기도 시간이 애매하죠.
1: 5367님 좋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거 아니니까.
0: 아, 네.
1: 그게 그나마 다행이죠.
0: 그렇죠. 그런 분들도 계시죠. 네,
1: 그런 분들도 있어가지고 뭔가 늦게, 그래도 늦게 출근하면은 전날 저녁에 뭔가 좀 뭐라도 하고 자면 좀 늦잠 잘 수 있잖아요. 그래도.
0: 네, 뭐 그렇죠. 하기 나름이니까.
1: 맞아요.
0: 파이팅입니다.
1: 파이팅.
0: 7764님께서 제가 일할 때 작은 실수에도 죄송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오늘 제 상사분이 죄송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진짜 죄송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진심처럼 안 느껴질 수 있다고 괜히 많이 사과하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그럼 죄송한다는 말 대신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유유유. 그렇다고 실수했는데 아무 말 없이 웃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고민입니다. 복잡한 생각이 많은 20대 청춘들을 위해 바비의 2030 머리속 노래 신청합니다. 아, 저는 사과 많이 해도 나쁘지 않... 실수했으면 사과해야죠. 뭐 어떻게?
1: 아니 이거는
0: 근데 실수를 얼마나 많이
1: 하게. 저분님 뭔가 좀 그런 것 같은데?
0: 뭐?
1: 그냥 뭐 왜 저렇게 말하지?
0: 그 상사분요? 그니까 왜 그렇게 말할까? 아니 뭐 실수를 많이 하셨나요?
1: 아니 뭐 진심처럼 안 느껴질 수 있... 저는 이거 뭐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0: 그 저는 그 캐나다 사람들이 살짝 미안하단 말을 좀 입에 달고 산다고 좀 유명하거든요. 캐나다 사람들 그냥 뭘 해도 그냥 미안하다. 이렇게 태호 씨가 저를 먼저 쳤는데 제가 어 미안해요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캐나다 사람 좀 그냥 미안하다는 말 입에 달고 산다는 걸 좀 유명한데, 근데 제 경험상 미안하다고 말한다고 나쁠 건 진짜 하나도
1: 맞아요.
0: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 전혀 나쁠 게 없지.
0: 예, 네, 오히려 그게 아 어 그런 말이죠. 그냥 웃는 얼굴한테는 막 욕할 순 없다. 이런 것처럼 본인이 먼저 미안하다 했으면 그럼 어 아 뭐 그 정도까지 아닌데 일단 알겠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맞아요, 많이 한다고 진지하게 못 느껴질 수 있다는 건 전 저도 좀 잘 모르겠네요.
1: 맞아요. 7764님 그 죄송하다는 말 뭐야 대신 할 수 있는 말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죄송하다고 계속 하세요.
0: 네,
1: 꿋꿋이 빌어 나가십시오.
0: 예, 진짜 죄송할 일이 있었으면 하면 되죠.
1: 맞아요, 맞아요.
0: 좋습니다.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를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1: 7764님이 신청한 바비의 2030 머릿속 듣고 올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7764님의 신청곡 바비의 2030 머리속 듣고 왔습니다.
1: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36두유에서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우!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볼까요?
1: 네, 7295님께서 늘 저에게 웃음을 주는 두 분께 저도 웃음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해봤어요. 남자가 하늘을 날면 뭘까요? 정답은 땡. 저희도 안 적혀있습니다.
0: 남자가 하늘을 날면
1: 남극 왜요?
0: 몰라요. 그냥 아무 말하는 거예요.
1: 남자가 하늘을 날면? 남자가 하늘을 날면 뭐야? 비둘기.
0: 아멘.
1: 아멘은 뭐죠?
0: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생각나는 거
1: 비둘기. 정답 뭐예요? 네, 정답 알려주세요. 뭐죠?
0: 뭐죠? 멘붕. 멘이니까
1: 붕 뜬다고.
0: 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네 좋았고요.
1: 감사합니다.
0: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325님께서 겨디 탱디 저는 이동 시간에 책을 읽고 싶어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는데요. 4일째 한 글자도 읽지 못하고 너튜브만 봤어요. 너튜브 대신 책 읽는 방법 없을까요?
1: 저 이거 꿀팁 알아요.
0: 어? 진짜요?
1: 네.
0: 뭐예요?
1: 진짜 알아요. 저도 처음에 책을 읽으려고 했을 때 책을 먼저 사서 들고 다녔는데 생각보다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읽을 처음에 읽기가 어려워. 처음에 읽는 게. 근데 이게 왜냐면 핸드폰이라는 너무 어마무시한 자극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0: 그쵸.
1: 그래서 요즘에 이북이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이북으로 폰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하다가 분명 솔직히 우리 그냥 뭐 대기 같은 거 할 때 핸드폰 볼 때 솔직히 할 거 없는데 그냥 괜히 이것저것 들어가 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딱 생각납니다. 아, 나 책 샀었지. 이북 하고 딱 들어가면 그렇게 읽기 시작해서 만약에 재미가 들렸다? 그럼 계속 읽어요. 진짜.
0: 그러면 진짜 일단 재밌는 책을 일단 읽어야겠네요.
1: 재밌는 책 읽어야죠.
0: 예, 왜냐면 솔직히 저도 책을 읽었는데 한 50페이지 읽었나? 근데 50페이지 정도 읽었는데 손이 안 가면 그냥 그 책이 그냥 저랑 안 맞는 거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본인이 잘 맞는 책을 일단 찾는 거.
1: 아, 맞아요. 그리고 어려운 책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0: 예, 그냥
1: 쉬운 거.
0: 쉬운 것도 괜찮으니까.
1: 예,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0: 쉬운 거?
1: 예.
0: 그럼
1: 초등 권장 도서 이런 거 하면은 사람들이 막 아, 초등 권장 도서 이렇게 하면은 제 수준에 딱 맞아요. 아 진짜로.
0: 아 그게 어때서요?
1: 그러니까 그게 어때서 네. 내 수준이 그렇다는데 네. 그냥 읽으세요 그냥.
0: 재밌으면 됐지 뭐.
1: 재밌으면 끝이에요 진짜.
0: 좋습니다.
1: 1028님께서 이분 계속 오는데? 그렇지 않아?
0: 1028?
1: 여러 사람인가? 같은 걸 쓰는 건가?
0: 잘 모르겠네.
1: 이거 우리 데뷔 계속 거의 매번 라디오 할 때마다 이분 거 있는데.
0: 너 이것까지 기억난다고요?
1: 아니 그러니까 1028이 너무 계속 기억에 남아.
0: 아 오케이.
1: 오케이. 자 여름이 다가와서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0: 탱디랑 쿄디는 개고비라고 아시나요? 삶은 달걀에 올리브유 뿌려서 먹는 건데 이게 살이 빠진대요. 그거랑 다이어트 음식 만들어서 먹고 있어요. 뿌듯.
1: 맛있겠네요. 뭔가 맛있을 것 같은데. 왜?
0: 영혼이 하나도 없잖아 지금.
1: 아, 예, 맛있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예, 적당히.
0: 삶은 계란이랑 올리브 뿌려서 먹는 건데.
1: 아,
0: 맛있다고?
1: 근데 삶은 계란은 이제 안까지 이제 노린자까지. 오,
0: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1: 봐봐, 예, 이 노린자 이렇게 너무 완전 익히면 안 되고 살짝 이렇게 반숙으로 해야지. 그래야 맛있지. 아, 맛있겠다. 네, 좋습니다. 6725님께서 저 오늘 발표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수님한테 발표 왜 많이 안 하냐고 한 소리 들었어요. 전 발표가 너무 싫어요. 유유유. 교디 탱디 남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하는 팁 같은 거 있나요? 아, 어렵죠. 이게 제일 어렵죠.
0: 근데 솔직히 저도 그 저희도 이제 대학교 팬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대학교 다니는. 근데 발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는데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안 하고 그냥 대학교 평범한 대학교 들어가서 했으면 저도 진짜 못하고 엄청 그거 했을 것 같아요.
1: 어, 전 잘했을 것 같아요.
0: 어, 그래요?
1: 네.
0: 어, 너는 뭔가 느낌 있어?
1: 아니, 그 저는 그냥 못하도 그냥 살짝 뭐라 해야 되지? 못한 느낌대로 그냥 살짝 밀어 나가는. 예. 그리고 왜 발표는 혼자 안 하고 좀 친구들이랑 같이 하잖아요?
0: 그럴걸요?
1: 예, 네, 그죠. 근데 저도 솔직히 처음에 저희 회사랑 이제 기획팀 미팅 들어가면서 이제 컨셉안 막 만들고 막 이런 발표해야 됐었을 때 좀 긴장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0: 아, 학교에서는 혼자 안 돼.
1: 아, 그러면 어렵지.
0: 그럼 좀 어렵게. 근데 이거 팁이 자신 있게 말하는 팁?
1: 너무 열심히 너무 잘 준비해가서 나는 여기서 절대로 잘못 쓴 게 없다 정도의 자신감이 생기면 안 떨리지 않을까요?
0: 아, 뭐 좋은 말이다. 네, 근데 너무 내 퍼펙트하게
1: 너무 준비해가지고 절대로 긴장할 틈도 없이 불안한 마음 틈도 없이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0: 좋아요.
1: 그리고 솔직히 뭐든 다 그냥 자신감이에요. 그냥 잘못 말해도 자신 있게 말하면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0: 맞아. 네, 그리고 그냥 못해도 괜찮아요.
1: 맞아요. 네, 솔직히 못해도 괜찮아요.
0: 뭐 네.
1: 사람 앞에서 말 잘하는 사람 다 잘할 수는 없어요.
0: 저도 못해요. 네.
1: 좋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전학생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0: 이제 데뷔한 지 일주일 조금 넘은 아기 전학생들이라고 해요. 네이지와 함께합니다.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1: 피어남니의 Late Night Calls, 빈지노가 피처링한 백현의 Stay Up 두 곡입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거기 뒷문인데.
1: 뭐라고요? 안녕히 계세요.
2: 아니 어떡하지?
1: 어떡해. 자 그러면
0: 오야오야 학교의 K-POP 루키의 등장이라
3: 호기롭게 뒷문 열고 들어온 전학생 모셔봅니다. 가요계에 이제 막 닻을 올린 병아리들 네이즈 어서오세요.
4: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5: 안녕하세요 네이즈입니다.
1: Let's get it. 좋습니다.
3: 멤버분들 각자 소개도 가볼까요? 여기는 친친이고 학교 컨셉이니까 소개는 반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네,
0: 잠시만요. 어떤 친구가 되어줄 건지 한마디씩 붙여서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카이세이부터 한번 가볼까? 렛츠고. 네. 친구는 일본에서 왔다고 들었는데.
6: 맞아.
0: 편하게 그럼 편하게 반말로 소개해주면 네. 좋을 것 같아.
6: 네.
0: 어? 네. 아, 네.
7: 알겠어.
6: 예. 알겠어.
0: 오케이.
6: 맞아. 나는 일본에서 왔고 그 너희들의 강아지처럼 놀 수 있는 친구 될 거야. 카이세라고 합니다. 카이세야.
0: 박수.
7: 한 번.
0: 네 다음. 다음.
4: 네.
1: 다음.
4: 안녕. 난 네이지의 윤기고 너의 자유분방한 친구가 되어줄게. Let's get it.
1: Let's get it.
8: 안녕. 난 네이지 아토라고 하고 너희들과 24시간 넘게 수다를 떨 수 있어. 멋진 친구가 되어줄게. 반가워. 요.
9: Hey, what's up? 안녕. 내가 너 첫 번째 태국인 친구 될 건 응? 되어줄게. 예. Yeah.
4: 오케이.
9: 터니야.
7: 마지막 이름 말하면
10: 마지막에. 예. 안녕. 너희가 도울 때 내가 손풍기 될 수 있는 친구 비버 유야입니다.
0: 와.
10: 유야야. 비버 유야야.
1: 유야야.
9: 유야야.
11: 아 잠깐만 내 차례가. 아 내는 부산에서 온 이제 우리 반에 부산 사나이가 되어줄 김건이라고 한다. 잘 부탁한데.
0: 아
11: 잘 부탁한데. 같이 블루베리 스무디 한잔 하자.
1: 야 블루베리 스무디.
7: 블루베리 스무디.
12: 안녕 나는 네이즈의 막내 도혁이야. 너희들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게. 잘 부탁해. 야.
3: 오케이 좋아. 다들 반가워. 반말에 여기까지 하고 환영 인사부터 만나볼게. 5월님께서 우와 네이즈 반가워요. 근데 네이즈가 무슨 뜻인가요?
0: 무슨
8: 저희
0: 뜻인가요?
8: 네이즈는요 땅의 끝 바다의 시작인 고지라는 단어를 뜻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어디로 나아가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팀이라고 저희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3: 우리도 무한한 똑같네.
7: 무한한 가능성이세요.
0: 그 피원합니가 네. 잠깐 너무 오랜만에 말해가지고 플러스 원 하모니
3: 모든
0: 무한... 아 P1H가 플러스 원 하모니 약자로 무한한 강설 가진 아이들을 뜻한 이름이라.
11: 좀 통하는 게 있는데요 역시.
0: 아 그렇구나. 되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3: 네. 이제 도영님께서부터 이렇게 쭈루룩 한번 읽어주세요.
12: 좋습니다. 네. 원래 신인 때는 무슨 담당 이런 거 하나씩 있잖아요. 팀에서 어떤 담당 맡고 있는지 궁금해요. 리더는 없나요? 라고 열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0: 야~ 꼭 그 유저네임 한번 먼저 읽고 읽으면 됩니다.
4: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0: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11: 열무님께서 담당.
12: 저희는
8: 이제 따로 이제 따로 네. 없습니다.
11: 포지션 따로. 네. 네.
8: 리더도 없습니다. 네.
3: 네. 우리도 네. 없어.
7: 저희 공통점.
0: 저 리더예요.
3: 아 리더는 있지. 아 리더가 없다고요?
2: 네, 리더도 없습니다.
3: 와 신기하다.
0: 그럼 방금 전에 그 둘 셋 누가 했어요?
7: 제가 했습니다.
0: 그럼 리더예요.
7: 아닙니다. 그런 거 아예 없습니다.
2: 텐션 좀 약간
7: 네. 좋았습니다.
11: 저희 이제 좀 분위기 담당이라서 저희의 에너지를 좀 이끌어주는 형이라서.
0: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리더를 안 선택한 이유?
8: 저희는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왔을 때 제일 좋아가지고 뭔가 포지션을 정한다기보다는 리더를 정한다기보다는 그냥 한 명씩 개성을 다 보여드리자. 그리고 사실 인사도 그냥 하고 싶은 멤버 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정해진 맞아요. 것도 딱히 없고 그냥 있는 텐션 그대로.
0: 되게 MG다.
3: 한계를 되게 신기하다.
11: 또 너무 친하니까 네. 서로 이제 리더를 두는 것보다는 서로 이끌어서 가자.
7: 네. 이런 느낌. 네. 한 명 한 명이 빛낼 수 있게.
3: 리더가 없는 거지 신기하다.
0: 그러게. 막 솔직히 보컬 뭐 춤이나 이거 없을 수도 있는데 막 네. 리더가 없는 게 좀 처음 들어보네요.
3: 좋습니다.
0: 좋습니다.
7: 좋습니다.
11: 네. 네, 그러면 다음은 두연아 누나 왔다님.
13: 오! 오! 누나 오셨다.
11: 좋아.
13: 누나 오셨대요.
11: 어떤 노래도 찰떡으로 말아주는 음색 천재 아토 피원하모니 선배님들 노래 한 소절 해주세요. 오! 기대되는데?
8: 누구누구. 음색 천재를
4: 바로 기대돼. 들어본다.
8: 감사합니다. 와, 그러면은 저희도 이번에 막 데뷔를 했으니까 선배님들 데뷔곡의 사이렌의 보컬 파트 이제 부분을 한번. 오. 네. 오.
0: 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잘 들어볼게요. 헐.
8: 어? 갑자기 긴장되는데.
13: 아, 그럴 것 같아요.
3: 할 수 있어.
13: 그럴 것 같은데.
3: 엄청 긴장될 것 같아.
0: 너무 긴장될 것 같은데요?
8: 어, 갑자기 너무 긴장되는데?
3: 편해요, 편해요.
0: 네, 저희 딴 데 보고 있을게요.
8: 봐주세요.
11: 자신감.
3: 아, 오케이, 오케이.
11: 자신감.
8: 아니, 그런 거 아니고.
4: 화이팅, 화이팅.
9: Let's get it.
11: Let's get it. Let's get it.
8: 그러면은 이제 태호 선배님과 기호 선배님의 파트 연결 파트 한번 불러
0: 보겠습니다.
8: 네, 해보겠습니다.
13: 오케이.
8: Welcome.

0: 되게 떨렸어요.
1: 아, 너무 잘했어요. 아. 너무 잘했어요.
2: 너무 앞에 계셔서 떨리네.
1: 아, 저였어도 절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아, 박수.
3: 음색이 진짜 좋았어요. 노래 음색이 굉장히 좋은데.
1: 아, 되게 가볍네요. 좋네요. 좋습니다.
3: 좋아요, 좋아요. 자, 이렇게 어떤 문자든 바로 소개해드리니까 레이즈에게 궁금한 질문, 친친에게 제보하고 싶은 멤버들 이야기 바로 보내주시고요. 문자 어디로 보내죠, 도혁 씨?
4: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감사합니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정학생이 들고 온 소식도 소개해볼게요. 나즈가 바로 지난주 데뷔 앨범 나즈를 발매했습니다. 와! 죄송해요, 네이즈. 네이즈 죄송합니다.
3: 그리고 무려 초동 13만 장 돌파. 야!
5: 13만 장 넘기네.
6: 야, 13만?
3: 어. 축하해요, 윤기 씨. 이렇게 사랑 받을 거라고 예상했나요?
6: 아, 저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사랑 받을 줄 솔직히 알고 있었습니다.
1: 노래가
3: 총 네 개
7: 예상도 못했어.
3: 너무 예상 못했어.
6: 저희 노래가 네 개로 이렇게 딱 이루어져 있는데 진짜 노래 하나 하나 저희가 다 직접 뭔가 골랐고
1: 맞아.
6: 그리고 그 노래 속에서 있는 뭔가 분위기나 뭔가 그런 느낌적인 되게 곡들이 아주 좋기 때문에 네 정말 저는 좀 시작 예상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멋있습니다. 사실 멤버들이 일본에서 먼저 활동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아, 네. 드라마에도 네. 벌써 출연을 했다고요. 어떤 드라마인가요?
5: 일본의 이제 일본 TBS 방송사에서 진행한 드림 스테이지라는 드라마에 저희가 주연으로 7명 모두가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맞아요. 이제 이 드라마는 한때 업계에서 이제 엄청 잘 나가다가 추방당한 프로듀서와 그리고 낙오된 연습생 7명이 같이 다시 한번 꿈을 이뤄보자, 약간 이제 바보 같은 꿈을 한번 같이 달려가보자 라는 성장 스포콘 드라마라고 합니다.
1: 아, 그럼 다 일본어로 연기를 하셨겠네요.
8: 네, 다 한국어도 중간중간 있었는데 일본의 맞아요. 비중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1: 와, 그럼 다 잘하지 일본어를?
9: 일본어 열심히 했습니다.
10: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1: 아, 대박. 많이 도와주셨겠네요.
8: 아, 맞아요. 너무 도움 많이 받았어요. 고마워요. 알려주고.
11: 이제 진짜 일본인 같지. 그냥 쇼핑도 할 수 있고 다. 오.
9: 아, 그 정도는
5: 할 수 있죠.
9: 할 수 있죠.
1: 네키마스. 멋있다.
3: 신기하다. 그럼 연기를 한 거잖아요. 저희도 연기를 시작하긴 했는데. 오. 누가 연기 좀 소질 있는 사람 있나요?
6: 오. 뭔가 저희 중에서
8: 유야영.
1: 유야영. 오, 진짜. 한번 대사 기억나는 대사 한번.
3: 대사 나
8: 있어요. 그거 있잖아. 나 좋아하는 대사 있잖아.
6: 오랜만에 줘요.
12: 맞아, 오랜만에.
13: 오랜만이네요.
6: 오랜만이네요. 네.
13: 僕たちは 仲間なんだから. 야.
1: 멋있네. 무슨 뜻이에요?
8: 우리는 동료니까.
6: 우리는 동료니까. 아,
1: 스윗한 뜻이었군요.
5: 네. 네.
1: 아,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재능이 많으니까 데뷔하자마자 사랑받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와서 그룹 이름과 똑같은 데뷔 앨범 네이즈. 어떤 앨범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5: 네, 저희 첫 번째 데뷔 미니 앨범 네이즈는요, 이제 저희 네이즈 팀명과 동일한 걸로 발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저희 한 명 한 명 개성도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고, 사실 뭔가 거창한 판타지스러운 세계관보다 약간 저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드리고 싶다. 그래서 데뷔 앨범명도 자연스럽게 네이즈로 채택이 되었고요. 그리고 총 4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타이틀곡 피플톡은?
6: 피플톡은 어떤 곡이냐면요, 이제 피플톡 사람들이 뭐라 하건 저희는 무작정 있는 그대로의 행복한 그 느낌을

0: 전달해드리는 곡입니다. 저희는 이제 뭔가 사람 이제 대중분들께서 되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되게 여러 가지 말들도 있겠지만 뭔가 좀 안 좋은 말들 뭔가 되게 부정적인 말들도 있는데 저희는 그거를 좀 이제 그냥 좀 제쳐두고 저희 갈 길 간다 살짝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 멋있네요. 그럼 우리 TV곡 피플톡은 이런 매력이 있다. 멤버별로 한 명씩 자랑해 볼까요?
2: 좋습니다.
1: 도혁 씨부터 가보겠습니다.
3: 저부터 하겠습니다.
1: 카이세이부터 가주세요.
4: 좋습니다. 일단 저희 피플톡은 그 다 같이 사비를 일곱 명으로 부르는 게 있어서 그게 다른 약간 곡보다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싶었습니다.
2: 다 같이 부르는 후렴.
5: 맞아, 다 같이 부르는 후렴.
1: 좋습니다.
0: 저는 이제 후렴구가 엄청 중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제가 이제 여러 친구들한테도 들려줘봤고 가족이랑 친척들한테도 들려줬는데 아주 후렴구가 엄청 중독적이라고 계속 머리에서 맴돌다고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저의 가장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플톡의 매력.
1: 좋습니다. 아토 씨는요?
6: 네, 저는 이제 안무적인 부분인데요. 저희가 마지막 엔딩 때 친구들끼리 다 같이 단체 사진 찍는 것처럼 안무를 모여서 사진 딱 찍는 안무가 있어요. 그걸로 엔딩이 마무리가 되는데 약간 매일매일 저희의 기분 따라 음악방송 올라가기 전에 오늘은 약간 이런 포즈 할까? 오늘은 이런 포즈 할까? 이렇게 정하면서 하는데 엔딩 포즈가 저희만의 특별한 단체 사진이어서 되게 매력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1: 그럼 지금까지 해본 포즈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었나요?
6: 저희 첫방
3: 연습실 때도
7: 포함해서
8: 이렇게
1: 이건 뭐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8: 그 첫방
3: 첫방이
8: 했다 진짜 이런 느낌.
9: 그리고 그 가사가 sit man인데 이거는 sit 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 버려요.
6: 맞아요.
1: sit 하지 않고. 귀엽네요. 귀엽네요.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9: 네.
1: 턴 씨는요?
10: 저는 그 원래 안무적인 얘기하고 싶은데 가져가 버렸어요.
1: 괜찮아요. 또 하셔도 됩니다.
10: 네, 저는 딱 이 노래가 그 인스트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져요. 인스트도 피아노 사운드랑 약간 좀 비트 같은 거는 되게 좋아서 약간 가끔만 이렇게 저희 목소리 좀 질리면은 그냥 인스트만 들어도 됩니다.
2: 너무 좋은데.
10: 네.
1: 좋습니다. 유아 씨는요? 유아 씨요?
11: 네. 저도 안무적이는데요. 약간 되게 리듬을 탈 수 있어요. 안무가 우리 안무는 약간 피버터 랄랄랄랄라
0: 리듬 타지는
11: 리듬을 타기 쉬는 안무니까 뭔가 팬분들이 다 같이 뭔가 같이 좀 놀 수 있는 곡이 라고 생각합니다.
1: 거기가 포인트 안무인가요?
11: 코러스. 우리 그 저희가 손으로
1: 네.
11: 입 모양 만들고
10: 진짜 이게 people talk.
11: 네. 거기가 안무
5: 포인트 안무.
10: 포인트라고
1: 좋네요. 되게 아이고. 되게 직설적이고 좋네요.
5: 네.
1: people talk.
6: 맞습니다.
10: 라라라라라라라라.
3: 그럼 음악 들을 테니까 한 번만 보여 주시면 안 돼요?
0: 렛츠 기릿.
1: 좋아요, 좋아요.
5: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 일어나실 거예요?
6: 네.
1: 괜찮아요. 그냥 앉아서
5: 앉아서
1: 안 잡힐 것 같은데 일어나도 괜찮아요?
6: 앉아서
9: 할 수 있습니다.
1: 좋아요, 좋아요. 앉아서 그러면 간단하게 보여주세요.
0: 네.
1: 음악 주세요. No time.

0: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역시 데뷔곡이라 그런지 기가 막히게 잘 맞네요.
1: 예, 안고 있어도 잘 맞네요 아주 그냥. 아, 멋있습니다.
0: 멋있습니다.
1: 그러면 건 씨는요?
2: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정말 추구하는 방향이 정말 저희답고 자연스럽고 저희만이 낼 수 있는 그런 바이브인데요. 이제 이 안무가 되게 정해지지 않은 안무들이 되게 많아요. 큰 틀은 정해 있되 저희가 그날 그날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막 태그하고 싶으면 태그하고 그런 식으로 정말 정해지지 않은 제스처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무대마다 다른 게 되게

0: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1: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어려운 게 예를 들어 오늘은 한번 그냥 하이파이브 하고 싶다.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멤버가 막 안 받아주거나 못 봤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적 있어요?
2: 그럼 그것대로
3: 이제 그것대로 이제
2: 그것도 네. 아. 자연스러운 거니까 이제 진짜.
0: 이제 아. 삐져 가지고 이제 무대 아래에서 왜 안 해 줬어 하는 거죠, 그럼.
2: 그치가
4: 아쉬운 거지 뭐.
0: 아쉬운 거지.
1: 진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네. 동선이 아. 조금 아. 틀리더라도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고.
2: 그쵸. 네.
1: 아, 멋있네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혁 씨는
2: 근데 앞에서 형들이 거의 다 말을 했는데
4: 아니 우리 포인트 많잖아요.
2: 그러니까
3: 맞죠. 엄청 많은데
2: 진짜 많죠.
3: 생각이 안 나?
2: 아니 이제 우리 거기서 막내가 이제 생각한 어떤 거. 포인트를 이제 말해줄지 잠깐 생각했던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 춤을 추면은 저희가 행복해져요. 아, 그냥 저 이 춤을 추면 저희가 행복해지는데 그 행복함을 보고 팬 여러분들도 그 모습을 보고 같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행복해지는 게 매력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한테도 행복해지고.
1: 아 매력이 참 많네요.
5: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건 우리는 행복하다 이런 메시지를 담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멤버들은 언제 가장 행복한가요?
2: 와 이거 다
5: 솔직하게 잠깐만 아이돌 다 네. 잠깐 내려놓고 아. 인간으로서 그냥
3: 인간으로서 동시에 똑같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 동시에
5: 나 뭐
1: 동시에요?
5: 동시에?
3: 아 동시에? 아,
2: 그래도 세 명은 똑같은 답 나올 것 같아요.
5: 아 그 맞아요.
1: 그러면 얼마나씩 아, 맞는지 하나 둘 셋 해드릴 테니까요.
2: 언제 알죠? 언제 알죠?
6: 오케이
1: 오케이. 하나 둘 셋
7: 먹을 때
5: 먹을 때 먹을 때
1: 누가 잠잘 때라고 하죠.
2: 잠잘 때
0: 누구야?
3: 누구야? 잠잘 때 누구야?
5: 잠깐만 한 명씩 뭐 했어요?
2: 저 먹을 때
5: 먹을 때 먹을 때
0: 밥 먹을 때
5: 밥 먹을 때
6: 애니메이션 볼 때
5: 애니메이션 볼 때
4: 먹는 거 먹을 때
0: 먹을 때
3: 저도 먹을 때
6: 잘 때
5: 아 여기
8: 계셨네.
0: 여기 계셨네.
5: 기가 듣긴 했네.
1: 아, 그게 어디서 잠 잘 때 막 이렇게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다 너무 좋아하길래 나만 잘못 들었나? 아 여기 유야 씨랑 카이세이 씨가 좀 네. 달랐는데 네. 그래도 네. 이렇게 수많은 사람 중에서 두 명만 다른 거는 뭐 저는 합격하겠습니다.
0: 야.
1: 아, 밥 먹는 걸 좋아하시군요.
3: 진짜 네. 먹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5: 되게 잘 먹는구나.
1: 아, 그러네. 좋네요.
5: 엄청 신기하다.
2: 잘 먹어서 힘듭니다. 네.
1: 자 이렇게 노래 얘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이 곡 바로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이즈의 데뷔곡입니다. People Talk. 1, 2, 3 People Talk.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네이즈 피프터키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이즈 앞으로 도착한 문자 더 볼게요.
6: 굉장히 후렴이 기억에 남긴 하네요.
5: 근데. 아니,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밝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딱 듣자마자 뭔가 조금 세상이 좀 밝아지는 느낌?
7: 오~ 네, 감사합니다.
8: 네. 감사합니다.
5: 예. 죄송합니다. 덩기덩님께서 피플톡 랄랄랄라 하는 파트에서 저항 없이 몸을 움직이게 돼요. 이 계절에 딱 산책할 때 듣기 좋은 노래.
9: 아, 그러네요.
10: 맞지.
5: 산책할 때 딱 좋네요. 김건 여친님께서
11: 김건 여친.
5: 현재 몇 살이세요, 김건?
11: 저 올해 딱 20살 됐습니다.
5: 아, 오케이.
12: 07년생입니다.
5: 오케이, 그럼 허락. 네, 재밌었던 뮤비 비하인드 알려주세요. 공항에서 찍은 건가요? 그리고 김건 오빠 사랑합니다. 결혼합시다.
13: 사랑합니다.
5: 아, 좋습니다. 혹시 재밌는 뮤비 비하인드 있었을까요? 공항에서 진짜 찍었나요?
14: 공항은 아니었어요.
5: 네. 아, 세트. 네.
11: 그냥 비슷한 장소에 가서.
15: 네. 비슷한 장소.
5: 네?
12: 맞아. 킨텍스 일산 거기서.
5: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렇죠. 거기 또 공항 같기도 하죠.
12: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공항 같아 가지고.
5: 그럼 재밌는 에피소드 없나요? 뭐 하면서 좀 신기했던 거?
12: 저는 개인적으로 뮤직비디오 안에서 이제 등장하시는 모델분들, 현직 모델분들 되게 인종도 다양하고 아니 각국 나라에서 오셨는데 진짜 패션 스타일이 너무 멋있고 그냥 걷는 것만 하셔도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게 다 뮤직비디오에 담겨있거든요. 아~ 되게 너무 멋있었습니다.
5: 맞아. 그분들이 피플턱이에요?
16: 그런 연기를
12: 네, 그런 연기 직접 연기도 맞아요. 하셨어요.
5: 아, 좋네. 네. 또 이제 완전 처음 찍어본 뮤비잖아요.
12: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5: 너무 재밌었을 것 같은데.
17: 맞아요. 너무 즐거웠어요. 재밌었습니다.
5: 아니, 몇 시간 찍었어요? 아, 며칠 찍었어요?
17: 이틀.
8: 네, 이틀.
5: 잠 많이 못 잤겠네요, 그죠?
12: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네. 찍다 보니까
8: 거의 못 잤는데, 근데 솔직히 그 정도 졸리지 않아서
16: 신기하니까 처음이었어요.
12: 너무 재밌었어요.
18: 우리도 그랬어. 사이렌 찍을 때 그러지 않았어?
5: 아, 사이렌 때 힘들었지.
18: 아, 힘들긴 했어.
5: 힘들었지.
18: 아, 힘들긴 하지 당연히.
5: 예, 그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거는 유야 씨.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9: 네, 이번 멤버
20: 앨범에
19: 서울이랑 곡 있잖아요. 저는 이 노래 제 노래가 진짜 서울 느낌이라 신기했는데 꾹꾹꾹꾹 외국인 멤버 카이세 유야 또는 서울에 와서 신기했던 거 있나요?
5: 며느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어땠어요?
21: 일단 저는 서울에 와서 저는 강 그게 있는 게 너무 뭔가 저는 이렇게 물이나 흐름 바다나 그런 게 좋아해서가지고 한강 이렇게 좀 큰 강 있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게 가까이 있는데 약간 도시가 뭔가 발전하고 있는 게 좀 신기했어요.
5: 한강 너무 좋죠.
21: 네, 맞아, 너무 좋아요. 네,
12: 진짜 예뻐요.
5: 유야식.
19: 저는 되게 신기한 빌딩, 약간 건물 너무 네. 많이 있어.

0: 그래서 일본은 약간 지진때문에 약간 좀 뭐라고
1: 두꺼운
0: 네, 건물 많이 있는데 한국은 좀 뭔가 아티스트 뭔가처럼 뭔가 좀 신기한 건물 많이 있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2: 턴시는요?
3: 저는 약간 처음 왔을 때 아마 사람한테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사람들이 되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약간 뭘 해도 약간 좀 빠르게 하는 편이에요. 약간 태국보다는 되게 엄청 빨리 약간 뭘 해도 진짜 약간 야 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 그 이 말을 맨날 듣고 나서 저도 약간 좀 급해져요.
2: 아 빨라졌어요?
3: 네 맞아요. 좀 빨라졌어요. 그래서 약간 좀 신기했어요. 일하는 것도 먹는 것도 약간 뭘 해도 그냥 되게 빠르게 하니까
2: 맞아
3: 네, 좀 시간이 좀 잘 시킬 수 있는 편이라서
2: 좋았어요. 네.
4: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뭐든 빠르게
3: 네, 빠르게 하죠. 엘리베이터 탈 때
4: 맞아. 외국 가면은 진짜 이 닫힌 버튼 사람도 안 눌러요.
5: 맞아 진짜.
6: 유럽 가면요 없는 데도 있어요.
5: 맞아요.
1: 진짜요?
5: 맞아요.
1: 진짜요? 네,
6: 닫는 버튼이 없. 그 저도 원래 캐나다 사람이었어가지고 그런 거 신경 안 썼는데 이제 저도 이제 워낙 닫는 거를 익숙해졌다 보니까 없으면 저도 막 답답하더라고요. 왜 안 닫히지 막 이러면서. 근데
3: 네. 기분이
7: 한국은 달아 없어져 있는데 거기
4: 맞아요. 거기 그 닫힌 버튼만 이렇게 달아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6: 근데 뭐 빨리 닫고 빨리 집 가는 건 나쁠 건 없죠.
4: 그렇죠.
1: 너무 좋은 거.
6: 전 좋다고 생각해요.
1: 진짜 좋다고 너무 좋아요.
3: 좋아요.
4: 자 맞습니다. 자 오늘의 전학생 네이즈와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네이즈의 서울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습니다.
2: 저는 피어남니 기호 쿄디
1: 태호 탱디규요. 오늘의 전학생 네이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충청의 아들들님께서 아토랑 태양이랑 공통점 충청도 출신이다. 2번 밴드부 출신이다. 어떤 노래 썼는지 밴드 토크 해주세요.
1: 재밌겠다.
2: 와우.
3: 어, 재밌겠다.
4: 오, 되게 근데 밴드 어울리죠.
1: 진짜요?
5: 밴드 보컬이 진짜 정말
6: 최적화돼. 창이 지금 완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1: 대전이시.
0: 저는 대전 사람이에요.
1: 야, 계룡입니다.
0: 계룡. 아 맞아. 네. 아까 얘기 줘가지고.
1: 아 네.
0: 어. 계룡 어디 쪽에 있지?
1: 계룡 대전에서. 버스 타고
0: 가깝죠?
1: 네 가까워요.
0: 너무 많이 들어봤어가지고
1: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한 30분? 가까우면 20분으로 가는 것 같아요.
0: 와 밴드는 포지션은 뭐 당연히 보컬이죠?
1: 보컬 맡아서 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저는 중2였는데 2019년도였어가지고 네. 그냥 그때 유행하는 케이팝 노래 많이 불렀었던 것 같아요. 엠플라잉 선배님 노래 부르거나 옥탑방 유행이었어가지고 그거 부르거나 아이콘 선배님 사랑을 했다가 완전 유행이었어 그런 노래 부르곤 했었습니다.
0: 어, 엄청 높게 올라가나 보네요. 그 음역대가 좀 높나 보네요.
1: 좀 톤이 높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0: 그치, 옥탑방은 진짜 부르기 어려운데.
4: 잠깐만, 태훈 씨는 뭐 밴드부 출신이라고요?
0: 저 밴드부인데요.
4: 진짜요? 언제부터?
0: 뭘 언제부터가 고등학교 때
4: 아, 저는 이게 최근에 밴드에 관심 있어서 지금 최근에 한 줄 알았는데 출신까지인지 몰랐네요.
0: 아, 저도 저 축제까지 섰어요 밴드로.
4: 그러면 어떤 노래 불렀는데요?
0: 저는 눈코입.
1: 아, 태어나.
4: 그렇군요. 아, 이렇게 밴드부 출신 있어서 좀 반갑겠는데 재우 씨는요?
0: 반갑죠. 반갑습니다. 밴드를 좋아하세요?
1: 네, 원래? 좋아합니다.
0: 저도 밴드 좋아해가지고
1: 가사요.
4: 좋습니다. 다음 거는 윤기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7: 네. 3학년님께서 다들 학교 다닐 때 동아리 뭐 했었나요?
4: 일단 밴드부 있었고요.
1: 네, 밴드부 있습니다.
7: 저는 방송부 했었습니다. 방송부.
8: 저도 방송부 했었습니다.
4: 자, 방송부가 뭐 해요?
7: 이제 학교 뭔가 아침 방송이나 점심 방송이나 그런 거 이제 막 콘솔 작업도 하고 이제 거기서 안내 방송도 하고 아나운서 역할도 하는.
4: 대박. 네. 저 역시도요? 그렇게
8: 네,
4: 하셨어요?
8: 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4: 아, 그렇구나. 맞습니다. 그리고요? 방송부 있었고요? 또?
9: 저는 조금 특이할 수도 있는데 선교 합창단이라는 동아리를 했어요.
1: 합창단.
4: 선교 합창단.
9: 맞아요.
10: 그거 뭐예요?
4: 뭐죠?
9: 그 저희 고등학교가 그 이사벨 고등학교라는 학교인데 거기가 기독교 학교여가지고 찬양을 하는 그런 합창단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4: 그러면 그 또 발성이 좀 다르겠네요. 지금
9: 맞아요.
4: 다른 노래랑 어떤 식으로 불렀나요?
9: 약간
4: 아이고. 혹시 테너였어요? 테너?
9: 저는 베이스랑 테너 했고 랩도 했었습니다.
4: 랩까지?
10: 원래 랩도 제가 엄청 잘.
4: 테너, 베이스 그리고 랩.
10: 이 좋아하는 렛츠고
4: 조합전 극과 극과 극이
9: 아, 그렇군요. 따로 막 저희가 그 동아리 부원끼리 저희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도 있고 해서 여러 군데 공연도 다니고 했었습니다.
4: 아 재밌네요. 그리고 또 따로 있나요?
11: 저는 테니스.
1: 잘 어울린다.
2: 테니스.
4: 엄청 잘 어울리네요.
11: 아 근데 사실 전 그때 열심히 안 했어요.
4: 아 네. 아 테니스 되게 멋있는.
0: 맞아.
4: 네, 네 멋있는.
0: 어, 뭔가 뭐지?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1: 미소년.
0: 엄청 잘할 것 같은.
10: 나도 머리 풍 휘날리고.
4: 근데 여기는 막 좀 이런 운동부 같은 건 안 하셨네요?
2: 저 그 학교 팀은 들어갔는데 근데 부까진
9: 맞아 네. 동아리는 아닌데
2: 근데 일단 저는 댄스 부 그 댄스 약간 좀 코버 댄스 근데 K-pop 좋아해가지고
4: 근데 좋네요. 아 다양하네요. 좋습니다. 네.
0: 기호 씨는요?
4: 저요?
0: 네.
4: 저도 그 콰이어가 뭐지 한국말로? 저도 막 성가대 같은 제가 고등학교 예술학교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는 베이스 했어요.
9: 베이스가 멋있거든요.
4: 예, 아 그 못 내려왔어요. 근데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럼 너는 그냥 베이스 하라.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게 베이스 하게 되었는데 네 그런 식으로 네 콰이어도 했고 그거 빼고 없었던 것 같은데. 예. 네 그렇습니다. 아 태원은 모델부였어요.
1: 와 모델부요?
0: 모델부. 모델부 잠깐 하고 밴드부로 옮겼습니다.
4: 야
9: 모델의 밴드.
4: 진짜 웃기죠.
1: 모델부.

0: 다음은 더혁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1: 네, 어차피님의 먹을 때 제일 행복하다는 네이즈. 만약에 식단 안 해도 된다면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입니다.
2: 다 먹고 싶은데.
3: 아, 이거 어떻게 해요?
4: 어떻게 고르지?
5: 요거트 아이스크림 3인분에 초코칩 토핑 추가해가지고 초코칩 추가해가지고 바나나까지 추가해서 먹는 거. 그거를 먹고 싶어요.
0: 근데 그거는 식단 그거는 살 찌나요?
5: 네. 네. 그게 당이 너무 많아서
0: 아, 그래요?
5: 살이 진짜 빨리 찌는 음식이에요.
0: 그 살... 아토스도 살 걱정을 해요?
5: 네.
0: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이렇게 말랐는데 뭘 살 뭐
5: 아니에요. 저 진짜 먹으면 바로 찌는 스타일이어 가지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0: 어, 그거는 먹어도 될 것 같아요.
5: 진짜요?
0: 아, 저는 당연히 막 허거 막 이런 걸 나올 줄 알았는데.
5: 허거. 말하신 것도 좋아하긴 합니다.
0: 아, 그래요? 네.
5: 먹으면 그러면 바로 부으니까.
0: 다른 분도 계신가요? 먹고 싶은 거 지금 당장.
2: 진짜 먹고 싶어요.
6: 저는 그저께인가 어제부터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 가지고.
5: 맛있겠다.
0: 떡볶이. 떡볶이. 어, 로제아 님 걔 일반 뭐 좋아하세요?
6: 저는 둘 다 좋아하는데요.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보통 로제를 많이 먹어요.
0: 아~
6: 근데 지금은 줄 세워놓고 다 먹고 싶어요. 로제, 일반, 짜장, 뭐 마라 이런 거 다 줄 세워놓고 다 먹고 싶어요.
0: 혹시 유아 씨는 네.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한국 음식 중에서 좀 많이 좋아하는 거.
7: 아, 저는 그
8: 뿌링땡 뿌링땡
0: 뿌링땡
8: 뿌링땡 먹고 싶어요.
0: 네.
7: 그거 솔직히 야무지긴 하죠.
0: 네.
7: 맛있죠. 야무지긴 합니다. 오케이. 맛있긴 해요, 진짜.
5: 맞습니다.
0: 현 씨는 뭐 있어요?
3: 저 뿔땡이에요.
8: 뿔땡, 뿔땡 볶음면.
3: 뿔땡 볶으면 딱 그 세 개, 세 개 그에다가 치즈랑 계란까지 넣고 그 소세지 옆에 있고 고기 넣고 그리고
0: 와우.
3: 그 딱 끝날 때 그냥 아토랑 같이 요거트 아이스크림 먹겠습니다.
0: 라면 세 개 먹을 수 있어요?
3: 저 네 개 다섯 개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5: 봐봐. 진짜 잘 먹어서
7: 기가 막히네.
0: 기가 그 괜찮은 거라고요.
7: 부럽다 부럽다.
8: 기본 세 개.
0: 아 근데 이게 뭔가 네. 신기하네요. 막 뭔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어 아이스 요거트 아이스크림 아니 뭐 불땡 라면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막 먹는 방식이 네. 되게
5: 아 맞습니다.
9: 각자의 식단이 있습니다.
5: 정확히 지켜서 먹어야 됩니다. 네. 진짜.
0: 그럼 카이세이 씨는 그리워하는 일본 음식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거.
7: 저는 진짜 맛있는 게 너무 많지. 진짜.
10: 저는 일단 인생의 최고 음식이 초밥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초밥 중에 저는 연어를 완전 좋아해서가지고.
0: 어 완전 가성비 보이네요.
8: 가성비 보이.
3: The reaction.
0: 아 왜냐면 막 당연히 막 참치 막 이런 거 좋아할 수도 있는데 연어면 솔직히 네, 좋잖아요.
10: 네 연어는 진짜 좋아해서 그래서 사실 저는 세상에 하나 음식 이거만 먹을 수 있다라는 선택을 하면 진짜 무조건 연어를
0: 네,
10: 연어 정도로 연어 좋아해서
8: 고미야
3: 연어
0: 좋습니다. 오늘의 전학생 네이즈과 함께하고 있고요. 잠깐 노래 듣고 와서 반짱 선거 해볼게요.
7: 다들 내가 우리 팀에 어떤 짱일지 생각해봐 주시고요. 그 전에 네이즈의 프리티 핑크 삭스 먼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슈미룸, 슈미룸, 슈미룸, 슈미룸.

0: In the pretty pink socks.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친한 친구 방송반 네이즈의 Pretty Pink Socks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4: 그럼 이제 다음 순서로 가볼까요? 네이즈의 반짱 선거.
5: 반짱 선거.
4: 좋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반. 우리 팀에서 내가 어떤 분야의 짱이 될 수 있을지 정해보는 반짱 선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같은 반 친한 친구라는 설정으로 반말 모드 한번 가볼게. 괜찮지?
6: 좋아!
7: 해볼게!
8: 좋아!
7: 해볼게!
8: 그래.
7: 해보자!
4: 일단 좋아, 들어본다. 좋아. 우리 잘생긴 막내 도혁이.
9: 도혁이.
4: 원래 형들한테 반말해?
9: 아니 나는 형들한테 반말하진 않아.
3: 오 진짜? 여기 무섭구나.
4: 여기 좀
7: 그냥 무섭지 않아.
6: 뭐라 그래?
7: 하고 싶으면 해.
6: 형한테.
7: 그건 안 돼.
9: 편해가지고.
6: 아니.
9: 나는 형들한테 존댓말 하는 게 편해가지고라고 이제 말하라고 윤기.
3: 뭐라고?
4: 아 여기 좀.
3: 아 좋아 좋아. 그런 거 좋아. 원래 그런 거 있어야 돼.
9: 이따 보자 도혁아.
4: 우리한테 뭐 궁금한 거 없어?
9: 뭐든.
6: 약간 음악 방송. 엔딩 요정 꿀팁?
7: 아 이거 이거 궁금하다.
3: 그것도 우리도 못하 일단 우리 둘이 엔딩 요정 많이 받는 멤버가 아니라서. 아니 맞잖아 우리 팀에 그 정해져 있어가지고 우리도 많이 안 해봐서 몰라.
4: 아니 그 엔딩 요정 사실 나는 근데 진짜
3: 아 여긴 많이 하지 여긴 많이 해 그냥
4: 뭐라 해야 돼 나는 막 너무 막 옛날에 막 이렇게 막 하고 했는데 요즘엔 그냥 진짜 그냥 되게 심플하게?
3: 아니야. 근데 아니야. 솔직히 내 꿀팁 하나 알려줄게. 야, 가끔씩 그 음악 방송에 이제 어쨌든 다른 데서 올라오잖아. 너튜브 같은 데 막 올라오고 하는데 항상 썸네일이 그 웬만해선 그 엔딩 요정으로 캡처해서 올리잖아.
9: 맞아.
3: 근데 막 예를 들어 근데 솔직히 피플턱은 좀 밝아서 괜찮은데 네. 나중에 뭐 좀 센 컨셉 했는데 노래는 센데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보는데 썸네일이 갑자기 막 이러고
7: 맞아.
3: 살짝 좀 안 맞아가지고 네. 노래에 따라서 그 엔딩 요정도 조금 네. 맞춰서 하는 게 좋아.
4: 내가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진짜로.
3: 너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줬어.
4: 아 내가 너한테 얘기한 거야?
3: 대탕에서 얘기한 거야.
4: 맞아. 아니 이게 내가 이제 말한 대로 막 센 노래 우린 거의 좀 센 노래가 많은데 막 이런 거 하면은 뭐지? 사실 이런 느낌 때문에. 근데 여기는 아직 지금 노래가 밝아가지고 지금 다 어리니까 괜찮습니다.
3: 그리고 그게 제일 큰 팁인 것 같아. 근데 뭐 막방 정도는 괜찮은데 근데 이제 계속
4: 맞아.
3: 이 노래를 좀 정확히 뭔지 보여줘야 됐을 네. 때는 좀 컨셉 제대로 지키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10: 좋네.
3: 자 그럼 이제 내가 무슨 짱이

0: 무슨 무슨 짱이 돼야 하는지 이유를 어필해주면 돼. 카이세이부터 가볼까?
1: Let's go.
2: 알았어.
1: 알았어.
3: 알았어.
4: 알았어.
2: 어 나는 네이즈에서는 네이즈에서 마라톤 찬.
1: 마라톤
2: 찬이라고 생각해.
5: 풀코스?
1: 풀코스 마라톤 진짜 잘.
2: 마라톤을 뭔가 원래 좋아하지 않은데 갑자기 해보니까 몸에 안 맞아서 요즘에 좀 빠지고 있어.
0: 운동 신경이 좋구나. 어, 기록 혹시 알려줄 수 있어?
2: 기록은 없는데 그 일본에서 그 반선이 있는데 그때 그 감사하게도 좀 3등에서
1: 1등이 그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분.
5: 맞아. 아~ 선수분들도 다 출전하시는
4: 풀코스였어.
2: 5kg.
0: 5kg.
4: 아, 5kg.
0: 이 참 1등이 올림픽 했는데 3등을 했다고.
5: 네. 네. 아, 맞습니다.
0: 와우.
1: 와우.
0: 근데 운동 신경이 되게 좋아 보여.
6: 야. 진짜 날렵해.
0: 머리가 막 샥.
2: 아, 근데 그 권 있는 그런 경기
1: 종목
2: 절대 못 해요, 저는.
0: 긴장해서?
2: 축구나 농구나.
4: 아니, 공.
0: 아, 공. 경기라고 하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공 있는 거. 네. 나도 그러니까 그래.
2: 물건 그러니까 테니스처럼 그 물건 사용하고 하는 게 상관없는데 직접 뭔가 만지거나 하는 게
7: 농구.
0: 마라톤 짱.
4: 오케이.
1: 마라톤 짱.
4: 다음에 윤기.
5: 나는 네이즈에서 텐션 짱이라고 생각해요.
1: 텐션 짱.
5: 이유는 일단은 나는 뭔가 텐션이 낮은 거보다 다 같이 텐션 뭔가 올린 상태로 뭔가 그 느낌이랑 바이브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리고 애들도 행복한 걸 보니까 나도 행복해지고 그런 분위기를 좋아해서 텐션 짱이라고 생각합니다.
0: MBTI 뭐야?
5: 해요. 저 ENFP입니다.
0: 아 역시.
4: 반말로 해도 돼요? 다이저브.
5: ENFP야.
4: ENFP.
5: 여기서 유일한 이 맞죠.
4: 그치.
5: 유일한
6: 나 반반.
5: 가끔씩
6: 상황에 따라서 약간 선택형 약간.
4: 지칠 때는 없어?
5: 지칠 때는 딱히 엄청 크게 있는 것 같지. 항상 그냥 텐션 레츠 기릿 바이브요. 괜찮은 거.
4: 레츠 기릿 바이브.
1: 레츠 기릿.
5: 레츠 기릿.
1: 레츠 기릿.
4: 오케이. 다음 아토.
6: 나는 네이즈에서 수다짱이라고 생각을 해.
1: 수다짱.
5: 수다킹.
6: 1분도 안 쉬고 말을 계속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사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말하고 싶은데 참고 항상 참고 있어. 다들 졸릴 때 그럴 때 이제 말하고 싶은데 깨울까? 아 근데 자고 있으니까 이럴 때 너무 힘들어. 그 정도로 수다 떠는 걸 너무 좋아해.
4: 좀 느꼈어 근데.
6: 아 느꼈어.
4: 왜냐면 딕션부터가 달라 이미.
6: 아 딕션부터 이제 확실히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아주 좋아해.
4: 완전 딱딱 꽂히고 있어. 아토 때문에 평소에 좀 힘들다 하는 멤버 말 너무 많이 걸어. 솔직히 말 너무 많다. 우리 팀에 있거든 종섭이라고.
0: 맞아.
4: 맞아. 오.
1: 도요가 어때?
5: 나?
4: 막내 아, 그렇지, 의견. 막내가 딱 들었을 때. 와,
5: 이거는... 들어보자.
0: 김건이 무섭다.
4: 그러니까 제일 옆에서
1: 아,
4: 자꾸
1: 아니야.
8: 이거 좀 덥다.
6: 재밌지 이거.
8: 나는 근데 재밌는 이야기 할 때 진짜 재밌는데 약간
7: 그치? 그러면 재미없을 때.
8: 아, 가끔. 똑같은 얘기를 할 때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아 나 저거 아는데? 하는데 이제 나 형 나 그거 저 알아요 하고 그 말을 끊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얌전히 들어야 될지
5: 말할 수 없지. 막내니까
8: 이제 막내니까
5: 그래
8: 말할 수 없으니까 일단 아 그래 일단 한번 들어본다
1: 들어본다
6: 일단 재밌네 솔직히 오늘 재밌네 너무 재밌어.
0: 나중에 이제 숙소 가서 이제 이건 나중에 해결하는 걸로.
8: 오늘 숙소 못 들어가겠다.
4: 오케이 다음 턴.
7: 나는 네이즈에서 언어짱이라고 생각.
1: 야 언어짱
5: 인정.
0: 어 그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언어가 영어, 태국어,
7: 네.
0: 한국어, 일본어.
7: 예.
0: 오 와 진짜 부럽다.
4: 대박이다.
7: 근데 제일 신기한 거는 나 태국어 좀 까먹고 있어.
0: 와 진짜 그럼 안 될 텐데.
4: 자 그럼 뭘 제일 잘해? 지금 제일 자신 있는 영어?
7: 이제 한국어인 것 같아.
8: 한국 사람 다 됐다.
1: 한국 사람 잘 되긴 했어.
7: 한국어랑 그 잉글리시 조금 믹스 섞어서 딱 그 두 개 같이 말하는 걸로.
0: 그럼 최근에 배운 한국어 있어? 마음에 드는 거?

0: 아, 형 내가 가르쳐준 거 있잖아.
1: 아 자꾸 뭐야? 부산 사투리를 아, 알려줘가지고.
2: 아 근데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땅궁. 아, 땅궁?
0: 땅궁.
2: 땅궁.
3: 땅궁.
4: 땅궁.
3: 땅궁.
2: 땅궁.
3: 땅궁.
2: 뚜껑에.
3: 뚜껑.
0: 뚜껑. 사투리. 뚜껑에 야 경상도 사투리 야.
2: 아, 야.
0: 땅궁이라고 해서 병 뚜껑. 뚜껑이니까 병 땅궁.
2: 병 땅궁.
0: 아, 병 땅궁.
2: 병 땅궁.
5: 아, 여기 또 살짝 부산 사나이 자존심 있구만.
3: 너무 심해. 너무 심해 진짜.
0: 네, 진짜.
3: 어 여기 또 너무 심해. 여기 서울 사람 여기 또 너무 심해.
6: 아, 너무 심해. 둘 다 심해.
2: 예, 그 연습실 안에서 그냥 둘이만 싸우는 거거든.
5: 그러면 이제 숙소 가서 이제 숙소 가서 이제 또 싸우는 걸로.
3: 아,
5: 이게 아토 BS 도역으로 김건 버스.
6: 네, 우리 싸우자. 싸우지 않아. 오케이.
5: 나는 거지. 아, 싸워야 친한 거예요. 아, 친한 거야.
2: 아, 친한 거야.
3: 오케이, 다음이 유야.
7: 네, 저는 저 나는
2: 나는
7: 애니메이션장.
0: 애니메이션장. 맞아 맞아. 엄청 많이 봐.
7: 맞아.
2: 다 알고 있어.
7: 나는 시간 있을 때마다 계속 보고 있고 약간 이 얘기보다 사실 나는 애니메이션 보고 싶어.
3: 오! 오! 오!
0: 야! 잠시만. 아토 형이 이야기하면 나는 그, 애니메이션을 킨다.
2: 와! 그러면 너 뭐지? 너랑 아토는 그,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 같은데.
7: 아, 아니야. 그 근데 아토요, 아토가 얘기하고 있을 때 나는 사실 애니메이션 보고 있고.
3: 야, 얘기 듣기 싫어.
7: 항상 얘기 그러고
3: 어,
7: 아. 나는 계속 스톱 하다가 멈췄다.
0: 다시 말하면
7: 아 이거 처음 뭐가 아 어 뭐라고 해야 돼? 보고 싶은데 듣고 싶은데 어. 보고 싶은데 듣고 싶은데.
3: 아, 그냥 애니메이션만 보고 싶은 거 아니야?
7: 응?
3: 그냥 애니메이션만 보고 싶은 거 아니야?
7: 아토형,
3: 아, 싶은
7: 아토형 거 말은 듣기 싫다.
3: 어.
2: 아니 그 약간 그 말 좀 그만하라고.
3: 다음 스토리가 아, 너무 예, 궁금한데 예, 예. 막.
6: 그래 내가 우리... 미안해. 무거운 수행하도록 할게.
3: 오늘 싸울 사람 몇 명이야 이거.
2: 아, 자 그러면 나랑 갈세 조금 코너 있고 그래 좀 잘 볼게.
8: 나는 잘 보고 싶었으니까 그냥 조용하게 하면 돼.
7: 조용.
3: 어. 재밌겠다 오늘.
5: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건
0: 나는 약간 고민을 좀 해봤는데 너무 많아서 고민을 해봤는데 나는 포땡몬짱이라고 생각해.
3: 아, 맞아
6: 맞아.
3: 아, 너무 잘 알아서?
0: 그러니까
1: 박서요 진짜.
6: 머스터 그냥 얘가 포땡몬이야.
3: 얘 자체가
2: 얘는 거야. 얘는 포땡몬.
0: 아, 포켓몬짱이야. 포켓몬짱.
3: 오.
0: 웬만한 일단은 되게 포켓몬을 너무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뭔가 내가 부산에 살잖아. 근데 옛날 완전 1세대의 포켓몬을 직접 내가 그 게임기로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오. 중학교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정말 내가 KTX를 혼자 타고 서울에 와서 오. 용산에 가서 게임팩이랑 이거 사가지고 부산에 갔었어.
3: 오, 기가 막히다.
0: 그만큼이나 좋아하는 거라서
5: 이 열정
3: 어, 완전 낭만 있구만.
5: 어.
3: 엄마한테 안 혼났어?
0: 엄마한테 비밀로 했지.
3: 아.
0: 아직 모르실걸?
3: 다 알게 됐다.
2: 그럼 오늘부터
3: 알게 되셨어.
5: 그치
2: 이제 오늘부터
5: 방송 무조건 보실 건데.
3: 네.
0: 엄마 미안해요.
5: 아니 그 뭐 낭만 대박이.
3: 조심히 다시 돌아왔으면 응. 뭐.
0: 그치, 그치.
5: 살아 돌아왔는데 뭐.
3: 카드도 막 모으고 막 그래?
0: 카드도 최근에 좀 모으고 있어. 지금도 가방에 있어.
3: 아 그렇구나.
5: 제 최애 포켓몬 뭐야?
0: 물짱이라고.
5: 그 물짱.
0: 3세대 스타팅 포켓몬 중에 물 타입 스타팅 포켓몬이거든.
5: 물짱이 뭐지?
6: 물짱이?
0: 그 파란색
5: 사진만 할게요.
0: 볼, 주황색 볼 있는 요거.
3: 아~
5: 오 내가 생각했던
3: 이게 머리캡. 영어로 머리캡.
0: 아 머리캡.
3: 머리캡.
0: 머리캡.
2: 머리캡.
1: 건이 닮았다.
0: 에?
1: 닮은 것 같아.
6: 아니 다 닮은.
0: 너무 귀여워.
2: 아니 보, 네. 그 그냥 포켓몬이.
3: 그냥 포켓몬.
5: 오케이. 자, 다음 도혁 친구.
7: 어 나는 네이지의 만들기 짱.
3: 어.
7: 고치기 짱이라고 생각해.
2: 고치기 짱.
5: 아 손재주가 좋구나.
7: 맞아. 내가 막 문이 고장 나거나 하면은 그냥 바로 가가지고 형들이 다 못하는 거야. 그 문을 보고.
1: 형들이
7: 문을 못 여는.
2: 그래, 그래.
7: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그래. 그냥 그래. 똑똑 딸깍딸깍 하니까 바로 고쳐져가지고.
1: 맞아.
6: 예전에 한 번에 고쳤어.
1: 그 우리 연습실이 그 문이 고장 나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갑자기 막내 도혁이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똑딱똑딱 해가지고 고친 썰이 있어.
3: 맞아.
5: 좋네.
0: 그런 사람 있으면 좋지 팀에.
3: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0: 맞아 맞아.
5: 우리 팀 뭐?
3: 우리 뭐 고장 나지 않았는데?
5: 뭐 해줄 데가 없네.
3: 응 해줄 데가 없었어. 좋네 동혁 씨.
5: 동혁이 좋았어.
0: 오케이 자 반짱 선거는 여기까지. 너의 매력도 하나씩.

0: 확인해 봤더니 이제 반말도 끄시고 코너도 끝날 시간이라고나 합니다. 벌써 전학생 친구들 아쉽지만 끝인사를 나눠야 해요.
1: 밤 늦게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과 팬들분들께 말하기 좋아하는 우리 아토 씨 간단하게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에이토.
3: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네이즈가 데뷔한 지 이제 갓 일주일이 막 넘었는데

0: 좋습니다. 다시 한번 늦은 시간에 감사하고요. 끝곡 데이지의 어썸 들으면서 아싸. 데이지 친구들을 보내드릴게요. 안녕.
1: 안녕. 안녕.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2: 기호 이먹구비.
1: 그거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2: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1: 경남 사천에 위치한 자영고등학교.
2: 오늘의 급식 역퀴즈 바로 만나볼게요.
1: 5월 15일 금요일 내일 자영고 점심 메뉴입니다. 친환경 찹쌀밥, 전복살 겨자 냉채, 활짝 핀 떡갈비, 파채 무침, 석박지, 유기농 ABC 주스, 초코 파스타

0: 피스타치오 케이크
1: 그리고 피스타치오.
0: 아 피스타치오 케이크 그리고 이것입니다.
1: 이것은 대표적인 보양 음식 중 하나인데요. 닭의 뱃속에 찹쌀, 마늘, 대추, 인삼 등을 넣고 오래 끓인 음식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0: 자, 그럼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삼계탕, 2번 치킨.
1: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학교, 회사, 동아리, 학원 어디서든 급식 먹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Boy Next Door의 똑똑똑.

0: 내일 급식 뭐더라에 이어서 보이넥스트도어의 똑똑똑 듣고 왔습니다. 6월 정규 1집 발매를 앞두고 발매된 선공개 곡인데요. 노래 속 뜬금없이 내 대문 앞까지라는 가사처럼 지난 일요일 자정에 서프라이즈로 공개해 정규 앨범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구름명에 맞게 초인종 노크 문 열리는 소리 등이 등장해 듣기가 재밌는 곡이죠. 보이넥스트도어의 프로듀싱을 담당하는 지코 외에도 멤버 명재현, 태산, 운학 그리고 페노메코, 릴 모시핏이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1: 오, 정규군요.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봐야죠.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삼계탕.
0: 좋습니다. 내일 자연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친환경 찹쌀밥, 전복살 겨자냉채, 활짝 핀 떡갈비, 파채무침, 석박지, 유기농 ABC 주스, 초코 피스타치오 케이크, 그리고 삼계탕입니다.
1: 와우. 아, 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학교 급식이 나랑 잘 안 맞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0: 왜요? 엄청나게 잘 챙겨주는데요?
1: 근데 딱 파채무침에서 센스. 다른 거,
0: 활짝 핀 떡갈비도 아니고 파채 무침에서.
1: 네. 파채 무침은 그거는 이건 이건
0: 이 활짝 핀 떡갈비 안 먹고 싶어요?
1: 떡갈비도 좋죠. 근데 떡갈비만 있으면 오케이.
0: 떡갈비? 떡갈비.
1: 떡갈비만 있으면 괜찮.

0: 왔다 했는데 여기까지 파채 무침까지 와우.
1: 와우.
0: 그럼 이제 야무지죠.
1: 야 초코 피스타치오 케이크까지.
0: 여기 초코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에 뭐가 들어가는 줄 알아? 이렇게 그 두바이 쫀득 쿠키 이런데 다 피스타치오 들어가는 거 아시죠?
1: 예예 예. 그 초록색.
0: 예. 네. 예. 그거요. 지금 완전 트렌디한 거예요 학교.
1: 완전 트렌디한.
0: 예. 그래서 이게 떡갈비부터 파채 무침까지 이렇게 딱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갔어요 저한텐. 그렇게 이제 삼계탕까지.
1: 크, 삼계탕 기가 막힌데.
0: 예, 기가 막히죠. 좋습니다. 5088님께서 탱디랑 큐디가 몸이 어할 때 챙겨 먹는 보양식 있나요?
1: 몸이 어할 때, 하, 어할 때. 때 챙겨 먹는 거 모르겠고 허할 때는
0: 허할 때?
1: 아니 허할 때.
0: 아 허할 때.
1: 어할 때 아니고요.
0: 아 몸이 좀 안 좋을 때 저는 미역국.
1: 네. 오
0: 무조건.
1: 오
0: 그리고 몸 좋을 때도 미역국 먹어요 그냥.
1: 그냥 미역국 먹는 거 같아요.
0: 아 미역국 그냥 좋아요.
1: 나 또 허할 때 그거 먹는 거 처음 들어봐요. 저는 보양식 뭔가 딱히 뭔가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제가 그날 몸이 허할 때 제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그게 보양식입니다. 진짜.
0: 그냥 그게 뭐든, 상관없고
1: 내가 그날 뭐 삼겹살 먹고 싶은 삼겹살이 보양식.
0: 아 근데 뭔가 살짝 조금 국물 있고 좀 따뜻하고 좀 그런
1: 그렇지,
0: 게
1: 그런 거 좋긴 하지. 예,
0: 저는 미역국이 좋던데요.
1: 맞습니다. 자, 단체 간식 선물 카페 교환권 받을 주인공은 방송이 끝난 후 친한 친구 방송방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맛있게 드세요.
0: 그러면 저희는 문자 조금 더 보고 갈까요?
1: 5229님께서 탱디랑 쿄디 대화하는 거 들을 때마다 너무 웃겨요. 그리고 저도 기호 같은 친구 갖고 싶어요. 태양이 부러워요.
0: 아 부러워하세요. 진짜 부러워할 만거 진짜 부러워할 만거.
1: 왜 뭐지 네. 뭐지? 뭐 때문에?
0: 에?
1: 다 받아줘가지고?
0: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말해야지.
1: 뭘?
0: 얼마나 좋은데 지금 기호라는 친구가 있는 게.
1: 아 뭐가 좋은 거지? 5229님? 희한하네 저분.
0: 희한하다고요?
1: 좋아요, 좋아요. 아예 놀리기 좋아요, 그리고.
0: 아 놀리는 것보다는 저는 잘 챙겨주죠.
1: 아니 그런 거, 아니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거 뭐야 놀렸을 때 이 타격감 좋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
0: 아 그렇죠. 대화하는 걸 들을 때마다 너무 웃겨서.
1: 웃깁니다.
0: 아예 뭐 저희가 웃긴가요? 그래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좋습니다. 5282님께서 탱디쿄디 부모님한테 혼날 때 부모님이 성까지 붙여서 풀네임을 불렀나요? 최태양! 윤교! 이렇게요. 너무 궁금해. 기억이 없는데? 그러세요? 최태양!
1: 최태양이라고는 안 불렀던 것 같은데?
0: 걔 뭐라고 불렀어요? 태풍!
1: 욕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0: 아,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태호 원래 이름 태양 아니고 태풍이 아니었어요?
1: 뭐 옛날에 그랬대요.
0: 그죠. 네. 태풍!
1: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랬다던데. 근데 뭐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0: 태풍?
1: 그쵸. 네. 나도 뭔가 태풍이 좀 더 마음에 들긴 해.
0: 아, 태풍이 너무 신선하긴 해요.
1: 최태풍. 아,
0: 최태풍. 야, 최태풍! 아, 죄송합니다. 그럼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저희는 내일 Worth It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일기로 돌아올게요.

0: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느낌이 쎄했다. 어제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온 건 기억나는데 언제 잠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습관적으로 휴대폰 통화 목록부터 열었다. 그리고 맨 위에 떠있는 전남친의 이름. 오전 2시 1분 발신 통화 13초. 소름이 돋고 진땀이 나기 시작했다. 아니 13초면 전화를 받았다는 거잖아. 나는 무슨 말을 한 걸까? 울었나? 욕을 했나? 아니면 아무 말 안 하고 끊었나? 도무지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는 문자도 없네? 분명히 이건 혼자 난리를 친 거다. 같은 과 동아리라 헤어지고 일부러 더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다녔는데 고작 그 새벽에 10초 때문에 다 무너졌다. 근데 뭐 어쩔 거야? 창피하다고 휴학할 것도 아니고 내가 한 짓이니까 책임도 내가 져야지. 이 지독한 쪽벌림 속에서도 이걸로 분명 또 배운 게 있을 거다. 헤어지면 전화번호부터 당장 지우는 거, 술은 적당히 마시는 거. 하, 됐고 제발 내 하루만이라도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 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1: 여보세요? 동훈아 나와. 개코랑 같이 있어 지금.

0: 하고 있다고. 야, 지금 나 밥 먹고 있는데 일로 와. 여기 진짜 맛있어. 대박이야. 어. 택시비 줄게. 어, 어. 그 천호동 그... 간다고.
1: 다이나믹 듀오가 피처링한 프라이머리의 잔이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일기를 남겨주신 분은 익명을 요청한 사연자님이었습니다.
2: 아, 그렇죠. 익명일 법하죠.
1: 네, 저는 이걸 딱 처음에 듣고 딱 생각이 나는 게 참 귀엽다.
2: 아, 너무 귀엽던 것 같아요.
1: 네, 정말 귀엽네요.
2: 아, 저는 솔직히 전 남친이었으면 되게 귀여웠을 것 같은데요.
1: 아, 아 전 남친 입장에서 네. 전 남친은 사실 별로죠.
2: 어, 좀 귀여웠을 것 같은데.
1: 그런가?
2: 아, 아니 별로였을 것 같아.
1: 나 너무 싫었을 것 같아.
2: 아, 아니다 아니다 미안해요 미안해. 별로였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아, 죄송하지만 익명한테 죄송하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네.
1: 어, 근데 이렇게
2: 근데 그만큼 머릿속에 계속 아직 맴돌고 있다는 거죠.
1: 맞아, 그런가 봐.
2: 네, 뭐 귀여운 거죠 뭐 그럼. 아, 처음엔 아 뭐야 이랬을 것 같은데 근데 다시 생각하면 어 귀엽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1: 그치. 네. 그럴 수도 있죠.
2: 예,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어떻게.
1: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2: 그게 뭐야. 그게 사는 거예요.
1: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술을 먹고 기억이 안 난다는 게.
2: 그러게요. 저는 술 마시면서 기억이 안 난 적은 없는데.
1: 나도 진짜. 살면서 그렇게 먹으면 얼마나 끝까지 맛있던 거지. 대박이다.
2: 그렇게 마시면 되는 거죠.
1: 근데 그렇게 마시면 안 돼요, 진짜.
2: 갑자기 아 이렇게 아 그죠. 아 그죠 그죠.
1: 그렇게 마시면 진짜 위험합니다.
2: 일단 배울 거. 헤어지면 전화번호부터 당장 지우는 거 일단 1번. 아니면 이름을 바꿔서 그냥 못 알아보게 하기.

0: 이야기. 아 그리고 태호가 말한 것처럼 술은 적당히 마시는 거. 여러분 술 적당히 마시세요.
1: 딱 기분 좋을 때까지.
0: 예, 왜 이렇게 많이 마셔요?
1: 어 차단까지 해야 된대요.
0: 아 차단.
1: 차단까지 내 인생에 한번 만났던 사람인데.
0: 아, 뭐 차단. 예, 뭐 그리고 또 어차피 같은 과의 친구라고 했잖아요. 동아리. 예. 아 동기. 아, 과 동기. 이제 또 과 동기라서 또 차단하기는 좀 그렇지.
1: 자주 보겠네.
0: 어, 자주 보죠 그럼.
1: 괜찮아요.
0: 그냥 뭐 쿨하게 다음날에 마주치면 아 내가 어저께 너무 뭐 이렇게 해서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하고 그냥 쿨하게 하시죠.
1: 아니 그냥 차라리 아예 그냥 얘기 안 하는 게 나아 그냥.
0: 아 그래요?
1: 저렇게 그냥.
0: 그래요. 몰라요. 저희 되게 경험 없어 보이나.
1: 나도 사실 이런 거.
0: 어 경험 없어가지고.
1: 경험 없어가지고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0: 작가님들이.
1: 내가 지금
0: 아무 얘기하지.
1: 아 내가 뭐 대학교 다녀본 것도 아니고.
0: 네 그럼요. 아무튼 귀엽네요.
1: 귀여워요 그냥.
0: 파이팅이에요. 너무 아, 부끄럼도 한 순식간이고요. 괜찮아질 거예요 금방. 괜찮습니다. 맞아. 파이팅.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익명의 사연자님에겐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의 일기 기다립니다. 오늘처럼 떨쳐내고 싶은 부끄러운 일, 또 어딘가에 털어놓고 싶은 고민들, 친한 친구 방송방 홈페이지 교환일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익명 요청하시면 익명도 보장해드립니다.
0: 교환일기 말머리 달고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릴게요.
1: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눌게요.
2: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 필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0: 아 너무 즐거웠죠. 이게 네이즈 친구들도 이제 봤는데 아 너무 저희의 모습을 본 느낌? 6년 전에 저의 모습? 네. 어땠어요 태호 씨는요?
1: 너무 귀여웠어요.
0: 너무 귀여웠죠. 네. 너무 귀엽고 그리고 뭔가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귀여웠어요. 그냥 많이 안 해본 느낌도 나는데 근데 거기서 나오는 순수하고 귀여움도 느껴졌고 아마 팬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솔직히 우리 데뷔 초 때 다 기억나잖아요 지금. 기억나지 않아요? 뭐 엊그저께 같지 않아요?
0: 어떤 거요 예를 들어?
1: 그냥 우리 그냥 모든 데뷔 초 때 처음 해본 뭐 뮤비를 첫 번째 찍든 첫 방송을 하든 아 이게 MBC 처음 들어와 보든
0: 저는 기억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1: 뭐 그럼 아쉽군요.
0: 근데 무튼 뭔가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응원하고 있고요. 피플톡도 많이 들어보려고요.
1: 많이 들어보세요.
0: 네 좋아요. 내일은 우리끼리 함께하는 날입니다.
1: 지난주 말이 잘 통했던 손동표 씨와 내일도 재밌는 얘기 많이 해볼게요. 많이들 놀러와 주시고요.
0: 그럼 오늘 끝곡 87댄스의 야행성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1: 지금까지 기술의 김장훈, 영상의 김혜영,
0: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1: 저는 DJ 피아노 어머니 태호,
0: 기호였습니다.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선생님은 자기가 싫어진 적이 있으세요?
1: 많아. 아주 많아.
0: 그렇게 좋은 대학에 다니시는데도요?
1: 자기를 좋아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 나는 내가 싫어질 때 그냥 그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해. 아, 이런 마음들이 있구나. 나는 지금 나를 사랑할 수 없구나 하고. 은희야,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마티아스 터니샤의 스코어였습니다. Everyone is here. 영화 벌스의 사운드 트랙이죠. 그런데 아직 이 곡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 곡이 중간에 좀 침묵했다가 마지막에 소리 하나가 들어갑니다. 바로 이렇게요.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김보라 감독의 영화죠. 벌새. 제가 가끔 문자 참여 방법 소개하는 그 중간 보통 로고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거기에 이 장면에 그 손가락을 움직여서 사연 보내라는 멘트를 하잖아요. 그 장면을 자주 들려드리지만 정작 영화에서는 어떤 맥락에서 그 멘트가 나왔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죠. 오늘 들려드린 이 대화 끝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내가 싫어질 때, 자기 자신이 싫어질 때가 선생님도 있냐? 라는 은희의 질문에 영지 선생님은 당연하다. 나도 그런 순간이 있다. 그럴 때는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0: 자신을 좀 인정하고 좋아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을 때 손가락을 움직여 보라는 선생님의 충고. 은희에게는 이 영지 선생님과의 시간이 영원히 남을 거예요. 영원히 또 마음속에 스승으로 영지 선생님은 남아 있겠죠. 5월 15일 스승의 날이 되면 오, 선생님 나오는 아주 멋진 스승이 나오는 영화 한 편으로 시작해 봐야지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어느새 벌새의 장면들을 찾아보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도 은희의 마음속만큼이나 제 마음속에도 영지 선생님의 자리가 그렇게 큰 거겠죠. 오늘 영화 벌새의 한 장면으로 스승의 날 FM 영화 음악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써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4: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양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5: 아니, 본나.

0: FM 영화음악 김세윤입니다.
1: 노래 불러줄까?
2: 잘린 손가락 바라보면서 소주 한잔 마시는 밤 덜컥덜컥 기계 소리 귓가에 남아 하늘 바라보았네 잘린 손가락 묶었던 밤 시린 눈물 흘리던 밤 비 묻은 작업복에 지나간 내 청춘 이리도 서럽구나 하루하루 지쳐진 내 몸

벌새에서 영지 선생님을 연기하는 김세벽 배우의 노래였습니다. 잘린 손가락이라는 노래. 영화 개봉한 뒤에 이걸 질문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죠. 감독에게. 영지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잘린 손가락이라는 노래를 불러주고 은희에게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을 땐 손가락을 움직여보라는 말을 해준다. 이렇게 좀 상반된 손가락의 의미를 사용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감독은 어느 정도는 상징적으로 좀 받아들여지기를 바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제가 추측컨대 손가락이 잘린 뒤에도 손가락이 잘렸다 해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도 남은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어쩌면 그런 이야기를 담고 싶었던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 그 손가락 움직여보라는 영지 선생님의 말씀과 잘린 손가락이라는 노래를 불러주는 영지 선생님의 그 마음과 가만히 좀 들여다보게 돼요. 아까 영지 선생님의 그 대사처럼 이 노래를 부르는 마음은 무엇이었을까를 가만히 좀 들여다보며 또 추측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문득 떠오른 영화 속 노래였습니다. 영지 선생님이 그렇게 근사해 보이는 건 그리고 아 나도 영지 선생님 같은 그런 선생님 만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잘 해낼 것 같은 분이 아니어서인 것 같아요. 아 이분도 흔들렸겠구나. 어쩌면 지금도 흔들리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이분도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알아가려고 하는구나. 먼저 흔들려봤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나에게 뭔가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는 거죠. 너무 완벽하고 모두 뛰어나고 모든 걸 다 통찰하고 막 꿰뚫은 사람이 해주는 조언보다 먼저 흔들려본 사람이 해주는 충고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좀 와닿지 않을까. 그래서 영지 선생님이 그렇게 마음에 남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게 이 조금은 모순된 상황, 손가락을 움직여보라는 대사와 잘린 손가락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이 선생님의 모순된 상황, 그 모순된 모습조차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저에게는. 그래서 더 잊지 못하는 선생님이 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스승의 날에는 저는 이 영화도 생각이 나요. 왜일까요? 일단 음악부터 듣죠. 영화 위플래시에서 캐러밴.

스승의 날에 가장 떠올리고 싶지 않은 스승 아닐까요? 영화 위플래시의 선생님, 플래처 선생님. 와, 이름도 안 까먹었네. 그 마지막 엔딩을 장식했던 그 음악 캐러밴 들었습니다. 김수정 씨가 이 곡 참 좋은데 시간이 9분이 넘는 곡이라 작가님 화장실 급하실 때 한 번이라고 하셨는데 저 안 급한데요? 그리고 이 좋은 곡을 틀어놓고 왜 화장실을 갑니까? 다 들어야죠. 저 다 듣고 있었습니다. 데미안 셔젤 감독도 그렇고 또 플래처를 연기한 J.K. 시몬스도 그렇고 이 영화 관련 인터뷰에서 이 주인공의 상황을 일종의 중독에 대한 메타포로 많이들 얘기를 해요. 이게 단순히 뭐 스승 제자, 제자를 윽박지르는 스승 뭐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할 게 아니라 이 음악 그리고 이 플래처라는 사람 그리고 드럼 이거는 일종의 중독이라는 거죠. 마약 중독처럼 그런 약물 중독처럼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계속 뭔가 좀 거기에 붙들려 있는 그런 상황을 음악에 빗대어서 스승과 제자로 빗대어서 또 이런 드럼과 드러머에 빗대어서 표현한 거기도 하다라는 인터뷰를 듣고 나면 위플래시가 조금 다른 결로 보이기도 해요. 모르겠어요. 뭐 살다 보면 내가 꼭 좋아하는 사람 덕분에만 내가 성장하는 건 아니라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덕분에도 성장하는 순간들은 있으니까 물론 그 선이 있죠. 어느 선을 넘어가면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폭력이고 또 견딜 이유가 없는 상황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느 선까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의 삶을 돌이켜볼 때도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일해

했던 시간도 돌아보면 나의 어떤 맷집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더라. 물론 다시 일하라면 절대 안 하겠지만 그 시간 자체가 아주 쓸모없는 시간은 아니더라.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소울의 주인공. 얼마나 아이들에게 열정적으로 또한 다정하게 재즈의 매력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셨나요? 영화 소울 장면 떠올리면서 오랜만에 존 바티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It's Alright.

소울 사운드 트랙에서 이치 올라이트 존 바티스트의 노래, 이어서 소울 한국어 더빙 버전의 엔딩곡 이적의 쉼표였습니다. 아, 노래 좋네요. 그리고 마이클이 드디어 개봉을 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이야기. 와, 되게 부지런하시네요. 개봉하자마자 개봉일에 가서 보신 분이 이렇게 많아요. 이혜경 씨. 오늘 마이클 보고 왔습니다. 김동철 씨. 마이클 잭슨 보고 왔습니다. 강예순 씨. 마잭 영화 개봉하자마자 달려가서 보고 왔어요. 네 명이 봤어요. 소감은 문자로 보낼게요. 문자가 왔습니다. 친구 꼬셔서 같이 달려가서 재밌게 봤다고요. 영화 내내 흘러나오는 히트곡에 그루브 타면서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봤습니다. 영화 보는 내내 감탄하고 또 감탄했습니다. 주인공 자파 잭슨, 마이클 잭슨을 연기한 배우요. 자파 잭슨의 퍼포먼스, 마이클 잭슨의 퍼포먼스를 재현하는 그 연기도 기대 이상으로 좋았고요 라고 하셨고, 임효섭 씨도 수요일에 퇴근하자마자 마이클 관람했습니다. 영화에 흘러나오는 노래 들으며 도파민 제대로 터졌어요. 강경미 씨는 저는 내일 보러 갑니다 하셨는데 보고 오셨나요? 아, 마이클 노래 너무 좋죠. 노래 듣고 싶으시죠? 이번 주 매직아워 스페셜 M 김신의 음반가게는 이번 주에 개봉한 영화 마이클 사운드 트랙 들려드립니다. 한 시간 내내 마이클 잭슨과 잭슨5의 노래, 뭐 잭슨5라고 해봐야 다 마이클 목소리인데요. 뭐 이번에 정식으로 발매된 이 마이클 영화 사운드 트랙에 실려있는 음악으로 한 시간 꽉 채우겠습니다. 매직아워 스페셜 M에서 우리 한번 몰아서 들어보아요. 그래서 오늘 따로 선곡은 안 하려고 했는데 박미향

씨께서 저는 어릴 때 방문 꼭 닫고 8시간 연습해서 문워크 성공한 사람. 와, 문워크를 했다고요? 8시간 만에? 천재 아니에요? 8시간 만에 문워크를. 와,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한 곡 빼고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힐더월드 정말 듣고 싶었는데 엔드크레딧 끝까지 들어도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오죠. 힐더월드는 이번 마이클에 담겨있는 시간대 이후에 발표된 곡입니다. 이번 마이클은 Bad 앨범까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1988년 Bad 투어까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온 뭐 히스토리나 뭐 Dangerous나 뭐 그때 앨범들의 노래는 당연히 안 들어가요. 그거 이제 들으시려면 아마도 만들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 마이클 두 번째 이야기를 기다리셔야죠.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This is It에 쓰인 힐더월드를 떠올리며 요 곡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힐더월드.

마이클 잭슨의 힐더 월드는 이번 영화 마이클에 담겨 있는 그 이야기의 시간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쳐도 지금 끝난 휴먼 네이처는 스릴러요. 네, 스릴러 앨범에 있는 곡인데 당연히 나오지 않아요? 하실 텐데 맞습니다. 영화에 나와요. 사운드 트랙에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매직아워 스페셜 M 시간을 좀 계산해 보니까 앨범 전곡을 듣기엔 시간이 살짝 부족해요. 그래서 한두 곡을 빼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곡을 오늘 미리 들려드렸습니다. 네, 휴먼 네이처 이번 영화 마이클 사운드 트랙에 있고요. 그 전에는 마이클 잭슨의 This Is It에서 들을 수 있었던 힐더 월드였습니다. 지금 들려드린 휴먼 네이처 정도 빼고 추가로 뭐한곡 정도만 더 빠질 것 같고 나머지는 마이클 잭슨 사운드 트랙 싹다 매직아워 스페셜 M에서 원 없이 들려드리겠습니다. 5724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의 제목이 지금 눈에 들어옵니다. 이분이 바닐라 스카이를 나이 들어 다시 보니까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한 10년 주기로 봐야 되는 영화라고 하시며 토드 룬드그렌의 Can We Still Be Friends를 신청하셨거든요. 영화 마이클을 보고 난 뒤에 제 마음 같아요. 제목이 Can We Still Be Friends? 저보다 형님이시지만 마이클 잭슨이 네. 친구 먹고 싶어서 우리 아직 친구 맞죠? 라는 저의 마음을 담아 영화 바닐라 스카이 사운드 트랙에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끝난 곡은 피트 세트라의 Glory of Love였습니다. 영화 베스트 키드 노래였고요. 김원석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언젠가부터 나만 열 수 있는 문이 생겼어. 난 그냥 당연한 듯이 매일 그곳을 찾아가. 선을 넘지 않으려, 그래 선을 지키려고 조금씩 움직여. 카메라 초점 맞추려, 애를 써 잘 보이려고 노력해.

버린 사랑아 눈물이 나잖아 내 아픈 가슴아 한 걸음도 못 가서 몇 걸음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너롭게 만든 이유 나였으면 좋겠어. 난 항상 너만을 바라볼게, 약속해.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Russian.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선

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돌아온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선생님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실 건가요? 한 초등학생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선생님은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선생님의 마음도 우리가 지켜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말이죠. 빵그리 분들 중에는 아침 당직 근무를 위해서 서둘러 집을 나서는 선생님들, 또 아이들에게 힘을 보태려고 새벽부터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선생님들의 그 귀한 마음을 단단히 지켜드리고 싶은 날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5월 15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SG 워너비의 라라라였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스승의 날이죠. 아, 학교 다닐 때 저도 스승의 날 챙긴다고 친구들이랑 같이 막 깜짝 파티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많은 학생분들이 또 그러시겠네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선생님이란 정말 쉽지 않은 존재구나. 이거를 왜 어릴 땐 몰랐을까? 학교 다니는 걸 학생들도 싫어하지만 선생님들도 힘들 수도 있겠구나. 근데 제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초등학교 선생님이거든요. 그 친구의 별스타그램에 가끔 올라와요. 아, 오늘도 이 아이들의 웃음 덕분에 하루를 보람차게 보냈다고요. 아, 그런 거 보면은 내 친구 정말 대단하다 싶기도 합니다. 또 아이들의 그 정말 울퉁불퉁 못난이 같은 그 귀여운 글씨로 편지를 가끔 받나 봐요. 그러면 막 감동이 밀려온대요. 그런 마음도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과 선생님들께 박수! 자, 금요일은 배틀 착플리스 함께합니다. 요즘 아, 큰일 났어요, 정말. 아, 저 어떡하죠? 아량 리포터의 입담이 다시 물이 올랐습니다. 한창 제가 좀 주가가 올랐었는데 바짝 치고 올라온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게요. 저도 준비 단단히 하고 오겠습니다. 더 분발해서 승기를 되찾아오려고 하니까요. 아량 리포터와의 저의 선곡 대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일건설.
9: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0: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꼭 워킷만 신어.
11: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0: 5월 16일부터 17일 충남 공주 금강 리버마켓에서 열리는 K블루베리 축제로 놀러오세요.
1: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0: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8966번님. 영디, 저 늦잠 잤어요. 지금 가양대교인데 너무 초조합니다. 아침 7시 전에는 회사에 꼬리내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다리를 건너기만 하면 저희 회사인데 제게 행운을 주세요. 아유, 어떡하죠. 늦잠 주무셨군요. 가양대교가 진짜 막히죠. 이 시간에는 더 막히겠죠? 아, 식은땀이 나는 상황이네요. 그래도 다리만 건너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파이팅! 0994번님, 저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요즘 대회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침마다 친언니 두 명이랑 울산 신정동에서 강동까지 수영 연습하러 다니고 있어요. 힘들지만 끝까지 해내고 싶어요. 응원해주세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 시간에 일어나서 수영을 연습하러 간다고요? 우와, 일단 일어나는 것부터가 대단한데요. 언니랑 세 자매가 다 수영을 하나 봐요. 대회까지 나가는 거 보면은 실력이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꾸준히 연습 열심히 해서 대회에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이에요. 조대운님. 영디, 수원에서 오산으로 출근합니다. 항상 카풀해주시는 김돈식 선배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올해 정년이신데 앞으로 함께 출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쉽습니다. 유유하셨네요. 아이고, 김돈식 선배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우님과 함께 카풀을 해주시는군요. 아, 그래도 선배님도 후배가 있어서 심심하지 않게 출퇴근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더 정다운 시간 많이 나누시길 바라겠고요. 감사함을 오늘 또 마침 스승의 날이기도 하네요. 잘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근 잘하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손미옥님. 저는 떡볶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 아이스 커피를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평소에 서비스 많이 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저랑 저희 남편 것까지 챙겨주시는데 진짜 완전 감동이었습니다. 그 손님 생각하면서 10cm의 아메리카노 신청해봐요. 아우, 정말 감사한 손님이네요. 맞아요. 이런 거 하나가 큰 힘이 되죠.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가 있는데 나한테는 더 크게 다가오는 정말 큰 의미니까요. 오늘 기분이 아주 좋으셨겠네요. 그 마음 간직하면서 오늘도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신청하신 노래 같이 들을게요. 10cm의 아메리카노 함께 들어요.

10cm의 아메리카노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5879번님이 최근에 듣기 시작했는데 문자는 처음 보내봅니다 라고 하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에즈원의 소네트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8966번님, 조대운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4310번님,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30년. 저는 여전히 고3 때 담임 선생님을 해마다 찾아뵙고 있어요. 사립여고였던 저희 학교는 입시 압박이 심한 편이었는데 선생님은 저를 있는 그대로의 이정은으로 인정해주신 고마운 분이셨죠. 이제 연세가 8순이 넘으셨는데요.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또 보자라고 하시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켠이 아립니다. 스승의 날 선생님을 찾아뵙는 제자들이 많아 올해는 미리 뵙고 왔는데 내년에도 꼭 가겠다는 약속 전하고 싶네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미림여고 16회 졸업생 이정은 올림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정말 엄청난 은사님이신가 보네요. 졸업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해마다 찾아뵙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얼마나 또 정은님을 정은님 그대로 봐주셨는지, 아, 이런 선생님 너무나 부럽죠. 너무나 좋죠. 그런 의미에서 매년 이렇게 찾아뵙는 학생이 많은 선생님들이 저 학교 다닐 때도 유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선생님은 나뿐만이 아니고 정말 학생들을 진심으로 대해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저 또한 들었는데, 저는 정말 아, 제 잘못인 거겠죠. 이렇게 찾아뵙는 선생님이 없었네요. 죄송합니다. 양혜종님은 영디의 굿모닝입니다. 저번에 재취업했다고 문자 보냈는데 벌써 5개월째 감사한 마음으로 경비지도사로 일하고 있어요. 늘 이 시간에 새아침과 함께합니다. 듣고 싶은 노래는 김건모의 서울의 달입니다 하셨습니다. 혜종님 일 잘하고 계시는군요. 검단, 인천 검단에 있는 아파트에서 일하신다고 사연 보내주셨잖아요. 다행입니다. 잘 적응도 하시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해 주시고요. 그럼 신청하신 노래 같이 들을게요. 김건모의 서울의 달입니다.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계절이 너무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인 오늘도 서쪽 지역은 30도 웃도는 불볕더위 이어지겠는데요. 그리고 내일과 모레는 동쪽 지역까지 포함해서 전국이 많이 뜨겁겠습니다. 지금 경기 서해안 충청 이남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안개가 걷히면 전국의 하늘 맑겠고요. 오늘도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8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서울 여주가 32도, 대전 전주가 31도, 대구 29도가 예상되고 포항 양양은 23도로 오늘도 선선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대구 이후에 기온이 33도까지 치솟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고온 현상이 계속되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매주 금요일 아침 새벽 배송보다 더 빠르게 사연에 착붙는 플레이리스트를 배달해 드립니다. 배틀 착플리스. 여러분, 씨름이라는 종목에서 꽃은요, 바로 화려한 뒤집기입니다. 이 뒤집기가 왜 씨름의 꽃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의 다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바닥에 다 닿았다고 생각했는데, 전세를 뒤집어서 카타르시스를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씨름의 꽃은 화려한 뒤집기, 배틀 착플리스의 꽃은 오늘은 저. 인 것 같아요. 입씨름에서 제가 아주 화려하게 뒤집은 끝에 역전을 이뤄냈습니다. 박수 주시고. 씨름의 꽃은 저 오늘. 그럼 씨름판에서 이 모래 알갱이가 있죠.
1: 알갱이까지 가나요?
0: 잘 안 보이는 그 모래 알갱이 씨 불러볼게요. 영디 안녕하세요.
1: 아, 이렇게 좀 역전 한번 당했다고 모래 알갱이까지 전락하나요? 제가?
0: 아, 저는 알디라고 부를 뻔했어요 지금. 영디가 아니라.
1: 오늘 오프닝 하시는데 아주 목소리가 한결 더 꾀꼬리 같으시고 여유까지 느껴지네요.
0: 음반을 안 챙겨왔는데 지금 옷구슬이에 막 굴러다니는 줄 알았어요.
1: 지금 또르릉 또르릉 이러고 있어요.
0: 아니 이게 참 사람이 주는 게, 아 이게 숫자 별거 아닌데 여러분 주식 오르면 기분 좋잖아요. 저는 배틀 착플리스 오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특별히 더 기분 좋은 게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제가 10, 영디가 9, 10대 9로 제가 지금 종합한 스코어가 앞서고 있거든요.
1: 네.
0: 지금 제가 한 3연승 뭐 거의 기세가 무서울 정도로 계속 이겼는데 계속 진 기분이 어떠세요?
1: 아니, 이렇게 쑤신다고요?
0: 처참하신가요?
1: 거의 상처로 후벼 파시네요. 아, 근데 이게 한번 좀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끝없이 없어지네요.

0: 건가요?
1: 사람이 잘한다 잘한다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아, 자, 우리 명예 심사위원들 심사평 어땠길래 제가 승리할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황경록님, 매번 잘 듣고 있는 빵글입니다. 아니 어쩜 DC를 닦을 때 대시를 들어라.

0: 때마다 싱글벙글 자랑하실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는데요. 잘 비치는 아버지에게 들려드릴 노래로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 선곡한 영디 한 표 드립니다 하셨어요.
1: 저도 이거는 동의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만한 게 없죠 사실. 최효휘님, 베리가 빗걸이라뇨. 급 욱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빗걸이라서 직접 와서 우리 한번 만날까요? 수영모가 작아서 슬픈 청취자에게 이영지의 스몰걸이라니. 아침 차리다가 너무 웃겨서 실성하듯 웃었네요. 베리승. 참 배아랭이부터 실물을 찾아봤는데 빗걸 아니고 이쁜 걸이시네요 하셨는데, 아 최효휘님 이중모음이 많아서 제가 혹시 실수할까봐 효휘님 너무 감사해요.
0: 아, 제가 또 빗걸이라고 한번 실수해서 잘못 말해가지고 맞아, 맞아. 오히려 더 힘을 실어준 것 같아요 진짜.
1: 아, 아니 그 실수가 의도치 않게 더 웃음을 가져다 줬어요.
0: 네. 이렇게 됐습니다. 아, 계속해 주시죠.
1: 또 제가 지던 가닥이 있어가지고 우리 영디 멘트인 줄 알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 여러분 방금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황경록님 그리고 최효휘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0: 아, 잠시만요. 톤 낮춰주세요.
1: 아 자꾸 저도 모르게 솔로 가는데 파 됐습니다. 네. 배틀착 플리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이럴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저 이번 주 약간 조심해야 됩니다.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0: 네. 여러분 문자 혹은 미니로 선곡이 필요한 사연 자세하게 적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청취자분들 배틀에 어떻게 참여할까요?
0: 네, 방송 들으시면서 누구의 선곡이 더 기가 막혔는지 여러분 심사해 주시면 심사평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1: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0: 정인님. 저는 익명 쩡이라고 불러주세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이직한 지 어느덧 3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회사 내에서 학교 동창이나 선후배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부장님이 학교 선배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대학교 선배도 아니고 고등학교 선배예요. 게다가 5년 차이라 같이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요. 문제는 부장님이 저랑 좀 친하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묻는 말에 대답하면 어? 말 대답하네? 크크크크 하면서 놀리시고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하면 대답 안 한다고 뭐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싫은데 학연은 학연 회사는 회사 선을 긋긴 힘든 걸까요? 저를 힘들게 하는 부장님께 들려드릴 노래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정희님 일단 쩡디 아니죠. 이거 확실하게 좀 하고.
0: 쩡디 아니네요.
1: 쩡이님 힘든 회사 생활 중간중간에 이거 필요합니다. 원두커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근데 이게 내가 윗사람이면 차라리 좀 반가우니까 반가움의 표시만 하면 되는데 우리 부장님은 지금 뭐 말대답을 하면 말대답하네. 대답 안 한다고 또 뭐라 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힘들잖아요.
0: 그렇죠.
1: 저는 부장님께 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는 지금 회사라는 곳에서 만났기 때문에 부장님이고 물론 고등학교 뭐 중학교 선배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 만나면 우리가 동등한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고거래 내가 팔았는데 부장님이 연락할 수도 있는 거고
0: 갑자기 그렇게 만난다고요?
1: 이게 다 인연이라는 것이요. 인연이라는 것이 우리는 다 점점점점점이고 선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 돌고 돌아서 만나게 되어 있다. 돌고 돌아서 만난다. 다시 돌고 저는 윤도현 밴드의 버전으로 돌고 돌고 돌고 가져왔습니다.
0: 그래서 네. 그래도 이렇게 친하다고 생각하셔도 좀 받아들여 주시라.
1: 그럼 저는 우리 새아침 청취자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중고거래에서 이제 안 좋게 헤어진 전 남친을 이제 육아 물품 그 중고거래 하다가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정말 이게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르는구나. 특히나 이 중고거래 앱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데 우리 부장님 이렇게 자꾸 목소리 크게 높이시면은 안 깎아줘요. 천 원도.
0: 자꾸 중고거래 쪽으로 가지 말아주세요.
1: 맞아요. 제 경험이 너무 묻어나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0: 저는 그러니까 무조건 회사 생활에서는 선이 중요해요. 이 선 타는 게. 선 너무 타는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저도 항상 어려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깝다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딱 10cm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정도만 한번 해보자. 우리 멀어져 보자. 좀 멀어질 필요가 있어요. 10cm만.
1: 10세.

0: 그 10cm만 너무 멀어져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한 발자국 뒤에서 보면 보이지 않던 아름다움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1: 무슨 노래요? 너무 따끈한 노래요?
0: 너무 따끈하니에요. 10cm와 빅나티가 함께한 딱 10cm만이라는 곡이에요.
1: 좋은 노래네요.
0: 좋은 노래요. 네. 이 노래도 혹시 모르시나요?
1: 이 사연에 조금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 노래로 가고 싶습니다.
0: 네. 좀 노래를 좀 들어주세요.
1: 아, 노래 제가 새 것도 이렇게 자주 도입을 해요.
0: 네.
1: 근데 이제 영디의 속도를 못 따라가요. 외부 활동이 많이 없으니까 제 플레이리스트 안에서만 새로운 걸 추가하거든요.
0: 한번 들어보실래요?
1: 네, 좋습니다.
0: 네, 10cm와 빅나티가 함께한 딱 10cm만 함께 듣겠습니다.

0: 여러분 좋은 노래 듣고 오셨네요. 10cm와 빅나티가 함께한 딱 10cm만. 그러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거리 새로운
1: 두기. 새로운 노래 또 하나 알게 되신 거죠?
0: 너무 좋아서 지금 방금 추가를 했어요.
1: 네.
0: 가면서 들을게요.
1: 알겠습니다.
0: 자, 배틀 차플리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이윤정님, 얼마 뒤 시골 부모님 댁에서 모내기를 해요. 오마직이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모 심는 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곳도 있어서 손으로 직접 모를 심어야 하거든요. 허리 숙여서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온 가족이 총출동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마치고 함께 푸른 논을 바라볼 때면 흐뭇하기도 합니다. 모내기를 하면서 들으면 힘나는 노래 선곡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아니 이윤정님 사연을 읽으면서 오마직이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 않은 단위라서 찾아봤거든요. 논이 그러니까 1마지기, 한 마지기가

0: 150평으로 보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 5를 하면 750평 정도라고 합니다. 가늠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1: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는 건가요?
0: 어떤 노래를 선곡을 드려야 될지 감히 용기도 안 나네요. 750평이면 노래 한 곡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1: 한 100곡, 200곡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소.
0: 자, 이은정님. 아, 벌써 배가 고파요. 그렇죠? 모내기 끝나고 나서 가족들이랑 함께 나눠드세요. 간편식 세트 보내드릴게요.
1: 네.
0: 아, 자신감 잃었어요. 먼저 가보세요.
1: 간편식 세트 뭘까요? 전이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클리셰에 쩔어든 사람이어가지고 이거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브레드, 막걸리 알아요? 막걸리나! 끝나고 막걸리 한잔 하시죠.
0: 이게 이제 설명이랑 곡 선곡 끝이에요?
1: 네. 버스커
0: 간단하게 가시네요.
1: 버스커 막걸리. 저는 항상 고된 일을 하거나 몸 쓰는 일을 좀 했을 때 그렇게 술이 마시고 싶어요.
0: 아니 술을 더 좋아하시지도 않으면서.
1: 전 그 맥주 한 잔이나 막걸리 한 잔. 전 한 잔만 있으면
0: 한 잔.
1: 돼요. 한 잔만.
0: 한 잔인데 그 노사연 언니처럼 이렇게 큰 대접 가지고 오는 거 아니죠?
1: 저의 로망이에요.
0: 아, 그래요?
1: 그렇게까지는 제 몸이 못 버텨주고. 근데 그렇게 막 끝나고 나서 샤워 싹 하고 나서
0: 그렇죠.
1: 한 잔 마셨을 때 그 쾌감. 얼마나 좋습니까? 또 간편식 세트를 저희가 보내드리니까 같이 막걸리 곁들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0: 이윤정님, 시골 부모님 댁이 어딘지만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찍어보게. 멀지 않으면 그 같이 한번 좀 새참하려고.
1: 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0: 저는 일단 이렇게 고된 노동을 하고 나서 바로 술을 들이키는 건 좋지 않습니다.
1: 왜요?
0: 건강에 좋지 않고. 또 흐름상 제가 그렇게 가져가야 돼요, 지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1: 아니, 항상 그 술을 지향하셨던 분 아니었나요?
0: 지나친 음주는 좋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거를 좀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된 노동하고 땀 쫙 뺐어요. 그러면은 조금 따뜻한 스프. 그리고.
1: 아, 무슨 말이에요?
0: 고기를 좀 가져오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한테 말씀하세요.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저는 소문의 낙원. 악뮤의 소문의 낙원을 가지고 왔어요.
1: 이걸 들으면서 모내기를 하면 힘이 나나요?
0: 그럼요. 그럼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 앞에 앉을 우리를 생각하면서.
1: 너무 더운데요?
0: 여기가 진짜 소문으로만 듣던 우리 시골 부모님 댁의 오마지기 땅이야? 750평 소문의 낙원이구나 여기가.
1: 아, 너무 세속적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0: 도시를 떠나왔어요. 마지막 가사에 보면 도시를 떠나왔어요. 우리 시골로 가가지고.
1: 포기할 수가 없는데요. 막걸리나 어때요?
0: 아, 개운은 하거든요.
1: 네.
0: 개운은 한데 첫 번째 곡 정희님 노래에 우리 영디 노래가 나갔기 때문에 제가 또 기세를 뺏길 순 없다는 마음으로 두 번째 거는 사수하겠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알겠습니다. 뭐
0: 노래 너무 좋잖아요.
1: 아, 그럼요. 그럼 웬일로 이 신곡을 또 아시네요. 알겠습니다.
0: 제가 유료에 가입하면서 요즘에 신곡에 조금 노출이 되어서 이 정도까지는 들었습니다.
1: 네, 바로 가시죠. 네,
0: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듣고 올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8: 파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7: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6: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7: 키가 크고 싶다면
8: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9: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0: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1: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 데이터처.
12: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3: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4: 광고 전에 들으신 노래 제 노래였죠. 악뮤의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 듣고 오셨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 빠르게 만나볼게요.
15: 3461번님, 저는 아들만 3명을 키우고 있는데요. 여기에 남편까지 더하면 집에 남자만 4명입니다. 유유. 제가요, 결혼하기 전에는 욕도 못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소녀소녀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남자 4명이랑 살다 보니까 눈빛은 살기가 장착되고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샤우팅을 내뱉는 상여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의 내면에 있는 소녀를 다시 소환할 수 있는 노래 선곡 부탁합니다 하셨습니다.
14: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지금 이 사연에 딱 맞는 노래가 있어서 가사를 좀 찾아보다가 좀 흥분했습니다. 네. 자, 3461번님, 예쁘게 꽃단장하시면서 내면에 있는 소녀를 오랜만에 한번 꺼내보세요. 저희 선크림 세트 보내드릴게요.
15: 좋네요.
14: 이 선크림 바르는 것부터가 이제 피부 미용 가꾸는 거 시작이잖아요. 자외선 차단 꼭꼭 열심히 하시고. 아,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일단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아들만 3명을 키우고 계시니까 3461번님 얼마나, 진짜 말도 안 나옵니다.
15: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14: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아들 엄마는 진짜 이렇게 뭐 체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단전에서 나오는 힘 자체가 굵어지고
15: 달라요.
14: 그리고 인상도 조금은 이제 훈장님 같은 모습으로 되시더라고요. 눈썹의 모양새가 눈썹 사이에 깊은 골 같은 게 하나 생기시고.
15: 네.
14: 제 주변에도 이제 아들 3명 어머니가 계신데 너무 겉으로 보기에는 뒤에서 봤을 땐 그냥 아가씨거든요. 근데 딱 돌아보면은 이제 호랑이처럼 언제든 화를 낼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숫자를 세시거든요.
15: 숫자요?
14: 외국도 똑같더라고요.
15: 아.
14: 자, 세 개 셀 동안 갖고 와.
15: 세 동안 그만해.
14: 엄마 다섯 개 센다. 다섯 개 할 동안 안 오면 진짜 화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영어로도 근데 그 최근에 SNS 보니까 원, 투, 쓰리. 억양이 똑같더라고요. 언어만 다르지. 그래서 저는 어머니, 우리 3461번님, 우리 어머니도 이 세대가 맞을 것 같아. 저랑 비슷하면은. 숫자를 외치는 오빠가 있었어요. 그 누구도? 부드러운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면서.
15: 아, 그 오빠요?
14: 네. 뜨거운 가슴에 너를 안을래. 이 오빠는 박력 있게 샜지만 우리는 정말 응원하는 그 소녀의 마음으로 했거든요. 1, 2, 3, 4, 5, 6, 7.
15: 진짜 박력 있는데요.
14: 저는 열정, 7의 열정 갖고 왔습니다. 그때의 열정과 지금의 열정은 좀 모습은 달라졌지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어미 모의 이 샤우팅. 찾을 때 샤우팅 하세요. 나중에 안 찾으면 또 그립대요, 이게.
15: 아, 그렇긴 하죠.
14: 저는 세븐의 열정 가져왔습니다.
15: 저는 그 직접적인 여자의 마음으로 좀 다가가 봤어요.
14: 네.
15: 그러니까 얼마나 나도 예뻐 보이고 싶고 예뻐지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나도 여자랍니다.
14: 나도
15: 여자랍니다. 그대 곁에
14: 직관적으로
15: 있을
14: 가져오셨네.
15: 때면 부드럽고 약해지는 마음. 아, 제가 얼마 전에 1주년이었는데 1년 동안 노래 실력이 늘지 않았다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14: 늦었지만 새아침 1주년 축하드립니다. 아, 네. 우리 영디와 함께한 지도 1주년이 됐는데 많이 달라지셨네요. 이렇게 뻣뻣하게 우기시는 모습과 원래 제가 아 이거 어때요 하면은 바로 이제 가주셨는데 이제는 본인 곡에 자신감을 가지고
15: 그럼요
14: 밀어붙이시는데
15: 나도 여자라는 거죠. 아침 일어나서 조깅하고 저녁 6시 이후로 금식하고 네일도 하고 하이힐도 신고 변하겠다.
14: 저는 어머니 어차피 숫자를 세실 거면은 우리 옛날 마음 생각하면서 원, 투 우리 굴러다니는 신발 그때 막 다 갖고 싶었잖아요. 지금은 아들 그 사주지 말고 우리 그때 잠깐 생각해가지고 돌아가서 노래라도.
15: 그때는 저는 제가 그걸 그렇게 신나게 탔어요. 박력 있게.
14: 아, 그래요? 네. 저도 사실 그때는 초등학생이긴 했어요. 이 세븐 오빠가 열정 부를 때. 하지만 우리 어머니. 어머니의 마음은 어머니가 잘합니다. 또 이렇게 호소하기 싫었는데.
15: 정말 이렇게 야비하게 가실 거예요?
14: 그렇다면
15: 치상하게?
14: 제작진의 선택으로 가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한 번도 안 했잖아요.
15: 네네 좋아요.
14: 자 나도 여자랍니다 대 세븐의 열정. 하나 둘 셋. 와, 갈렸습니다. 1대1입니다. 그렇다면 얄짤 없이 세븐의 열정으로 듣고 마무리할게요.
15: 여러분 하지만 저의 선곡 괜찮았죠? 장나라의 나도 여자랍니다. 우리 3461번님은 여자예요.
14: 그거는 이미 다 알기 때문에
15: 아, 내 속 안에 있는 여자라는
14: 내
15: 거죠.
14: 내 속 안에 있는 여자.
15: 네 알겠습니다.
14: 좋습니다.
15: 이렇게 해서 배틀 탑플리스 마치도록 할게요. 세븐의 열정 마지막 곡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14: 결과는 너무 좋아요.
15: 네. 또 이제 지켜봐야죠.
14: 일단 10대9로 제가 앞서고 있습니다.
15: 네, 동점 가보겠습니다. 결과 가지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아량 리포터와 함께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영은.
14: 저는 배아량이었습니다.
15: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과 전문의 조방훈 의학박사입니다.
1: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것 같은 극심한 두통이 발생한다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는 뇌혈관의 일부가 약해지면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합니다. 평소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파열되는 순간 뇌 속에 출혈이 생기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두통뿐만 아니라 뒷목이 뻣뻣해지고 오심, 구토, 심한 경우에는 의식저하나 마비로 올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 파열된 경우 동맥류 결찰술이나 혈관 내 코일 색전술을 통한 수술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무증상 뇌동맥류도 많기 때문에 고혈압, 흡연,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MRA나 CTA, 사전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뇌혈관 파열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과 전문의 조방훈 의학박사였습니다.
2: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테이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 때려야 뗄 수 없는 가족, 평일 내내 붙어있는 직장 동료까지 누군가 오랜 시간 함께하다 보면요, 같이 있지 않을 때에도 문득문득 그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맛있는 걸 먹다가도 생각이 나고, 좋은 노래를 듣다가도 떠오르고요. 그렇게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죠.

아, 저 테디가 오늘 3주년을 맞았습니다. 아, 3년 무려 1096일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도 여러분들도 서로의 하루에 아주 깊숙이 자리를 잡게 됐잖아요. 가끔 맛있는 거 먹으면은 아, 우리 굿모닝 가족들도 좋아할 텐데 이런 생각 하게 되거든요. 앞으로도 더욱더 서로에게 스며들면서 3주년을 넘어서 5주년, 10주년 가능할까? 운명 공동체처럼 함께 가보자고요.

5월 15일 금요일 굿모닝 FM 테입니다. 첫 곡 어반자카파의 뷰티풀 데이 듣고 오셨습니다. 아, 오늘 스승의 날이기도 한데 그것보다 먼저 이제 저는 이기적으로 다시 한번 빵빠레 한번 올려주세요. 여러분 굿모닝 FM 테입니다가 3주년을 맞았습니다. 아, 어느덧 3년이 됐네요. 근데 또 돌이켜보면 3년밖에 안 된다 생각도 들어. 너무 하루하루 매일매일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니까 사실은 모든 그 라디오 DJ 통틀어가지고 가장 예, 여러분들하고 가까이 매일매일 하는 DJ 중에 속할 거예요 제가. 예, 진짜로. 매일 7일을 다 생방을 하는 DJ가 있나?

0: 있을 수도 있겠다.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한 제가 제일 많이 출근합니다. 제일 많이 여러분들하고 생방송으로 늘 실시간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3주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아 진짜 몰랐어. 왜냐면은 제가 라디오를 3년을 한 게 처음이에요. 네, 처음입니다. 근데 그게 아침 시간이라니. 이거는 제 저녁 시간도 참 좋다, 잘한다, 우리 팀워크 좋다라고 할 때도 2년 반? 제일 길게 한 게? 그리고 한 2년 정도? 이렇게 두 번 했었는데 그걸 뛰어넘은 게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3년이 됐습니다. 우리 또 우리 스태프들 너무 고맙고 아유 진짜 더 파이팅 해봐요 우리. 이제 3년 지났으면 이제는 파이팅 할 때가 됐다. 3년 지났으니까 뭔가 좀 더 한 단계 나가볼까 하면은 3년 반에서 끝날 것 같기도 하고 늘 하던 대로 평안하게 파이팅 있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자 3주년 스승의 날 여러모로 특별한 날 2시간 그래도 여지없이 똑같이 갑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재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최기찬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오늘 4부 굿모닝 FM태입니다. 3주년을 맞아서 특집 코너로 꾸며볼 겁니다. 굿모닝 가족들의 축하 메시지부터 제가 또 라이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몇 곡 들려드릴 겁니다. 우리끼리 3주년 축하 파티 1시간 동안 한번 해보자고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것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봄 이렇게 적어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자도 모집 중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들어올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6: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5: 아하.
7: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11: 열혈 강호 온라인
12: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1: 열혈 강호 온라인
12: 열혈 강호 온라인
14: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 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나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0: 자,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5: 네, 테디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아침 공기처럼 늘 우리 곁에 있어주시고요. 근데 오늘 아침은 아침 공기부터 묵직한 게 낮 동안 얼마나 더울지 좀 느낌이 오실 겁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맑음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벌써 19도로 이맘때 아침 기온을 5도 이상 웃돌고 있습니다. 낮에는 평년보다 10도 이상이나 높아서 서울이 32도, 대전이 31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고요. 내일부터는 동쪽 지역의 기온도 많이 올라서 일요일에는 대구도 33도까지

0: 까지 치솟겠습니다. 화요일부터는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 곳곳으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3년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근두근 퀴즈로 교감해보는 이 시간 금요일에 만나볼 퀴즈, 노래 가사에 집중해보는 AI 음악 퀴즈. 지금부터 AI가 작곡한 노래 들려드릴 거예요. 이 노래 멜로디 AI 작곡가, 우리 작곡가도 벌써 1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툭 치면 나와요. 이제 툭 치면 나와. 근데 멜로디는 AI 작곡가가 만든 게 맞는데 가사는 원곡에 있는 가사를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가사만 잘 들으시고 이 곡 원곡이 무엇이었는지 그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신의 영역 뽑겠습니다. 선착순 1등. 가장 빨리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보내드릴 거거든요.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문제 나가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가사! 예, 원곡 제목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문영 PD 준비됐죠? AI가 작곡한 노래 들려주세요! 3, 2, 1, action!

아우야, 오늘은 또 이렇게 남미 쪽 스타일로 아프리칸 리듬으로 갔습니다. 처음에 그 가사가 중요한데, 잔인한 여자란 나를 욕하지는 마. 잔인한이에요. 예, 아시겠죠? 자, 1등 이외에도 저희 다섯 분 더 뽑아서, 다섯 분은 선착순 아닙니다. 바나나 맛 우유 챙겨드릴 거니까 계속 정답 보내주십시오. 가사의 원곡 제목입니다. 원곡을 띄워드릴게요. 소찬희 씨의 노래죠. 듣고 올게요.

로테이션 퀴즈 정답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정답 발표합니다. AI가 작곡한 노래 가사 원곡을 맞히는 AI 음악 퀴즈. 정답은 바로 소천이의 Tears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잖아요. 소천이 씨가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이기도 한데 스승님이세요. 대학 교수로도 20년 넘게 강단에 서서 우리 학생들을 또 가르쳐왔습니다. 그냥 교수님이 아니시고 학과장이세요. 대경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 음악인을 꿈꾸는 제자들을 양성 중입니다. 3인조 보컬그룹 VOS 멤버들도 이제 소천이 선배의 제자라고 하고요. 소 교수님도 처음에는 교수 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할 줄 몰랐다고 하는데 젊은 학생들에게 받는 에너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게 될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아,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좋은 에너지 받는 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3주년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뭐 짧게 짧게 가니까 5년 정도 하면 진짜 행복하겠다 하는데 모르죠 또. 계속 행복하면 계속 같이 갈 수 있나 싶기도 합니다. 기왕 간 다음에 20주년 가서 이제 딱 내 입술을 MBC에 박아놔야 되는데. 아. 자, 오늘 퀴즈 정답 가장 빨리 보내주신 한 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릴 거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 중 다섯 분께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릴 겁니다. 명단은 방송이 끝난 뒤에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매일매일의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 다음 주도 함께해 주세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매일 아침 7시.
1: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0: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1: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How like a
0: bum bum bu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만 돼도요 맛있는 간식 세트 선물로 쏩니다. 보내실거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9736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게요. 사진 찍을 때 손가락으로 V포즈 하면 안 된다는 뉴스 봄. V포즈를 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대요. AI 기술이 지문을 그대로 복원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머, 특히 1.5m 이내에 찍은 고화질 사진이라면 지문 정보를 추출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SNS에 V하면서 찍은 사진 많이 올렸는데 괜히 찝찝하네요. 그리고 저는 V 말고는 다른 포즈가 없는데. 테디가 지문 유출 걱정 없는 새로운 사진 포즈 하나 추천해 주세요. 예, 하셨습니다. V는 정말 그 순수함 그 자체인데 제일 기분 좋을 때 나오는 게 V 이런 건데. 그러니까 엄지척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복제할 수 있다니까 진짜 무서운데. 지문 복원하려면 뭐 조명이나 초점, 촬영, 거리 같은 여러 조건이 딱 맞아서 디테일하게 다 봐야지 하는 거라 뭐 아주 모든 사진이 다 위험하다 보기는 쉽지는 않다고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손가락이 너무 선명한 사진, 너무 고화질에 예, 부위하는 사진은

좀 생각해보는 게 좋다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고요. 보안이 검증되지 않은 기기에서는 지문 정보를 함부로 등록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하니까 사진 찍을 때도 조심하시고 뭐 등록하실 때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V 말고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럼 손가락을 뒤집어요. 뒤집어서 하면 되지. 그렇지. 아주 단순한 건데 여러분 생각을 좀 하고 사시고요. 9736번님 디저트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 계속 받겠습니다. 그동안 올데이 프로젝트의 위키드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올데이 프로젝트 위키드 듣고 왔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보겠습니다. 9901번님 미국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 연봉 봄? 올해 보장 연봉만 약 166억 원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성적 보너스나 개인 후원금은 뺀 금액이라는 건데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인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미국 축구리그에서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다음으로 연봉이 높다고 하는데요. 우리 손흥민 선수 어디서든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러워요. 하셨습니다. 1등이 근데 어마어마하죠. 메시가 400억이 넘는 돈을 연봉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연봉이 문제가 아니라 광고 어마어마합니다. 예. 슈퍼스타는 달라요. 계속 다치지 않고 멋진 모습 보여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9901번님 부침요리면과 사원에서 김치전 원양식 불고기 드립니다. 다음 사연은 8771님 얼굴책 인별그램 회사인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의 플레이리스트 봄. 최근 마크 저커버그가 자신의 SNS에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했는데요. 가장 첫 곡으로 블랙핑크 리사의 Born Again이 있었고요. 제니와 테임 임팔라의 드라큘라 리믹스도 있더라고요. 메타 CEO의 플레이리스트에 블랙핑크 멤버들 노래가 두 곡이나 있다니. 재산은 저랑 안 비슷한데 취향은 비슷한 것 같아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5곡을 이렇게 캡처해서 공개했거든요. 그중에 두 곡이 블랙핑크 멤버들의

0: 있습니다. 최근 이제 제니 씨가 참여한 노래 드라큘라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역주행 중이에요. 이 다섯 곡 공개했는데 테이의 끝사랑 이런 거 딱 있으면 진짜 상상만 해봤어. 갑자기 거기 한글로 적혀 있는 거야. 끝사랑 이렇게. 아,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 너무 웃지 마시고요. 8771번님 베이커리 교환권 드립니다. 3381번님 일본에서 늑대 로봇이 인기인 거 봄? 최근 일본 민가에 야생곰이 자주 나타나서 난리래요. 그래서 이 곰들을 쫓아내려고 만든 몬스터 울프라는 로봇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이 로봇은 센서가 동물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눈에서 빨간 LED 조명을 번쩍인다고 하고요. 공사 현장의 수준의 시끄러운 소리를 50가지나 무작위로 내서 곰을 깜짝 놀라게 한다고 해요. 사진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무섭게 생겨서 곰들이 정말 깜짝 놀라 도망갈 것 같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오, 잘 만들었어. 이게 그냥 그럴싸하게 소리랑 빛만 내는 게 아니라 뭐 형체를 엄청 잘 만들어서 가끔 그 SNS 같은 데 보면 동물들이 뭐 공룡 형체 이런 거 보면 진짜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형체 중요한 것 같아. 우리 인간으로 치면 귀신의 집 같은 거지. 갑자기 나오면 너무 놀라는 거. 발전이 됩니다. 점점. 3381번님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간식 맛있게 드시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우리 태희는요, 네. 굉장히 귀여운 걸 되게 좋아해요.
0: 아, 귀엽고.
1: 사람을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먹을 때 그 좀 이렇게 다 같이 나눠 먹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다른 아침 방송은 아침을 씹어먹자! 쌈 대신 인정한 단 하나의 아침 라디오! 매일 아침 7시 굿모닝

0: 이양차를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1: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2: 피, 올방계,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1: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2: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3: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2: 온
3: 경농의 스티온.
2: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3: 온
2: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3: 스티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2: 경농의 스티온. 경농이 만듭니다.
4: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9: 자, 이 시간 교통 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희 해리포터.
10: 네, 첫 방 들으니까 업그레이드였던 것 같은데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지금 도로 위는 많이 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평소 정도의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양지에서 덕평까지 4km가 정체인데 밤사이 하던 작업이 안 끝나서 3, 4차로가 많이 막혀 있습니다. 이때 정체 선고하셔야겠고요. 서창에서 월곶도 둔대에서 부고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강변북로 구리방향은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지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가양대교 일대, 또 노량진과 한남대교 일대로 속도가 내려갑니다. 반대 강 서쪽으로는 두 길 다 정체가 심하지는 않고요. 분당수서로는 복정교차로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북부간선도로는 양방향 모두 차들이 많아 밀립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재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자영 리포터와 함께 네. 2주년도 함께 했었는데
1: 그렇죠.
0: 3주년이 됐어요.
1: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0: 아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영 리포터랑 함께 또 만들어 가는 거니까
1: 네.
0: 서로 축하 인사 좀 할까요?
1: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아 지금 저희가 백캠 하면 철수 아저씨를 떠올리는 것처럼 우리 굿모닝 FM 하면 이제 훗날에 테디 아저씨라고 부르는 그날까지
0: 이야.
1: 네, 30주년 얼마 남지 않았죠? 쭉 가실 수 있으시죠?
0: 여러 의미로 눈물이 나네요. 여러 의미로 눈물이 나는데 그럼 그때까지 자영 네. 리포터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1: 아, 네, 그렇죠. 같이
0: 우리 같이 눈물 흘려요.
1: 아, 눈물 좀 닦고.
0: 기쁨의 눈물도 있고 걱정의 눈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렇게 또 전우회가 네. 돈독해지고 있습니다.
1: 네. 예.
0: 자, 오늘도 그러면 특별한 거 없이
1: 네.
0: 하던 대로 갑니다.
1: 하던 대로.
0: 알려주세요.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5월은 춘곤증이 나타나기 쉽고 장거리 가족여행도 많아지는 시기인데요. 이 때문에 졸음운전 사고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0: 졸음운전 사고. 최근에 관련 기사 많이 접한 것 같아요.
1: 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7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배가 늘었습니다. 그중 69%가 졸음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는데요. 과속이나 차량 결함,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보다 사망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0: 네.
1: 이 졸음운전은 시속 100km를 기준으로 단 3초만 졸아도 약 100m를 눈 감고 달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특히 사고가 나면 무방비 상태에서 충격을 받기 때문에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더 치명적입니다.
0: 그렇죠, 그렇죠. 아, 3초 시간 엄청 길어요, 생각보다.
1: 진짜 길어요.
0: 그죠? 100m 가까이에 눈을 감고 달리는 것 같다. 와.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해요. 네. 이런 설명이니까 더 실감이 나네요.
1: 그렇죠.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켠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운전자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보조 장치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과는 달리 운전자의 지속적인 개입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요. 현행법상 보조 기능을 켠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으니까요. 운전 중에 졸음이 쏟아질 때는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정차해서 충분히 쉬어가시길 바랄게요.
0: 졸음운전 뭐 해보신 분들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을 거예요.
1: 네.
0: 예. 찰나의 순간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긴장되시지 마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은 3주년이지만 어제는 5월 14일 로즈데이였잖아요. 그런데 수입 장미 못지않게 국산 장미 중에도 예쁜 꽃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0: 알죠, 알죠. 저는 뭐 장미 축제도 다녀오고 했으니까. 국산 장미가 종류가 또 다양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5월을 맞아 국내 육성 장미 품종 가운데 줄기 하나에 꽃 한 송이가 달리는 스탠다드 장미 루비 레드와 줄기 하나에 여러 개의 꽃이 피는 스프레이 장미, 핑크별, 환타 스파클 등을 추천을 했는데요. 스탠다드 장미인 루비 레드는 밝은 빨간색의 꽃입니다. 꽃의 크기가 크고 가시가 적은 편이고요. 자른 꽃, 이 절화의 수명이 16일 정도로 매우 길다고 해요. 또 핑크별은 중형 스프레이 장미로 꽃잎 끝이 뾰족하고 각이 져 있어서 별 모양처럼 보이는 꽃이고요. 환타 스파클은 살구빛 분홍색의 중형 스프레이 장미인데 꽃잎에 앞뒷면색이 다르게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찾아서 보시면 세 장미 정말 모두 다 아름다워요.
0: 너무 아름답네요. 사진 보고 있는데 너무 예쁘고요. 꽃은 이제 받을 때는 기분 좋은데 시들을 때 조금 속상해요.
1: 그렇죠. 그래서 이 꽃병에 꽂아주는 꽃은 자른 꽃 절화이기 때문에 화분용보다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더 오래 싱싱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0: 네.
1: 먼저 꽃 줄기를 자를 때 수분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줄기 끝을 사선으로 매끄럽게 잘라주는 게 좋고요. 물은 줄기 끝이 5에서 7cm 정도 잠길 만큼만 넣어주세요. 이 너무 많이 넣으면 잎이 잠겨서 세균 번식할 수가 있거든요. 또 꽃병 물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절화 보존제나 설탕과 약간의 구연산 또는 식초를 혼합한 용액을 넣어주면 이 꽃의 수명을 2에서 3일 정도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꽃병은 직사광선을 피해서 통

0: 통풍이 잘 되고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1: 예, 가정의 달이라서 이제 꽃 선물 주고받을 일 많을 텐데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잘 관리하셔가지고 이쁜 꽃 조금 더 오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테디, 요즘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문구 완구 거리가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고 해요.
1: 창신동의 문구 완구 거리? 전 잘 모르는데 이 거리. 아이들이 많이 찾는 거예요?
0: 오히려 아이들보다 2030 세대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 손에 잡고 장난감을 고르던 세대가 이제는 본인을 위한 선물을 구매하는 완구 시장의 큰 손으로 돌아온 건데요. 원래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과 학용품이 가득했던 문구거리에 최근에는 이 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트레스볼 말랑이나 킵캣 같은 아이템이 많아졌고요. 포켓몬 굿즈나 피규어 같은 키덜트 완구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1: 요즘은 확실히 성인들이 오히려 장난감 더 많이 찾는 것 같긴 해요.
0: 맞아요. 실제 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지난해 2030 세대의 완구 관련 지출은 전년 대비 224%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완구 업계 역시 이런 흐름에 맞춰서 성인을 타겟으로 한 제품군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요. 조립 난이도가 높은 전문가용 레고 시리즈 등 이 성인들의 수집욕을 자극하는 고가의 제품들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저출산으로 아동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자신의 취향을 위한 소비를 아끼지 않는 취향 소비층이 두터워지면서 이 소비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 장난감은 원래 어린이들의 소유물 같았는데 이제 뭐 그렇지 않네요. 장난감 좋아하시는 분들 있다면 굿모닝 FM에 이제 자랑스럽게 예 자랑 한번 해보십시오.
0: 네, 김지혜님이요. 어렸을 때 띠부씨 모으겠다고 포켓몬빵 많이 사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크크. 그 어른들이 커서 창신동 문구거리를 찾아가는군요.
1: 아끼는 장난감 있었어요? 자영 리포터는?
2: 저는 사실 엄마가 많이 안 사주셨었는데 제가 유일하게 정말 졸라서 받았던 게 그 어렸을 때 다마고치라고 이렇게 막 음식 먹이고 키웠던 거 기억나시죠?
1: 기억나죠.
2: 정말 애지중지해서 몇 번 죽이고 다시 키우고 몇 번 죽이고 다시 키우고 그렇지, 했던. 그렇지. 네. 테디는 어땠어요?
1: 저도 고무 이렇게 엽전처럼 생긴 고무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유행이라 가지고
2: 네.
1: 그거 이제 대결하면 딸 수 있었어요.
2: 아!
1: 그거 제가 한 300개 있었어요. 왜 땄는지 모르겠어요.
2: 막 그 대왕도 있고 막 이랬어요.
1: 대왕도 있죠. 대왕도 있고 본드로 막 두 개 더 붙이기도 하고 막
2: 우리 같은 했는데. 세대네요.
1: 그렇게 뭐 추억의 장난감들 지금 내 마음껏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자, 깨알 뉴스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만 맞춰서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할 겁니다. UN의 평생 들으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눌게요. 다음 주에 또 보자요.
2: 다음 주에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바라라랄라 반반. 모든 퀴즈 문제를 섭렵한 퀴즈 스승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기본 선물로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인데 성공하시면 치킨앤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면 만점자 특별 축하금으로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참가자가 성공하시면요. 맞힌 정답 개수만큼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도 선물 챙겨 드릴 거예요. 오늘은 비타민 음료 준비했습니다. 응원도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퀴즈 문제 어렵습니다만 굿모닝 FM 방송에 나온 내용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반발한 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난 넘고 치킨으로 찾아 바라바라바라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중1 아들을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0: 아, 네. 어머님 이름은 그럼 일단 비밀로 할까요?
1: 네네, 부끄러워서.
0: 별명을 하나 얘기해 주세요.
1: 힘찬으로 하겠습니다.
0: 힘찬. 힘찬님 네네. 반갑습니다.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일단 사연부터 네. 소개해 드립니다.
1: 네.
0: 어버이날에 아들한테 카네이션 달라고 쫄라서 겨우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치킨 사줄까? 이러길래 사달라고 했더니 돈 없다고 하네요. 이럴 거면 왜 사주겠다고 한 건지. 반발한 퀴즈 참가해서 받은 치킨 먹으면서 딸 없는 이 헛헛한 마음을 달래볼까 합니다 하셨어요. 우리 힘찬님.
1: 네.
0: 네. 아이 한 명이에요?
1: 네. 외동아들.
0: 아, 외동아들. 중1. 네. 그냥 중학교 올라가면 네. 조금 뭔가 더 다정함이 좀 떨어지나? 어때요?
1: 초등학교 어릴 때. 주위에서 예. 저보고 막 딸이 없으면 어떡할래 막 이러니까 지가 먼저나 딸 같은 아들 될 건데 막 이랬거든요.
0: 오.
1: 근데 크면서 그냥 아들이에요.
0: 아, 그냥 아들이지. 그냥 몰랐겠지. 2차 성징이 되면서 내가 진짜 아들이구나 하는 거 이제 본인도 알고 있을 텐데 모르지.
1: 그러니까 저는 좀 섭섭하죠.
0: 아, 섭섭해.
1: 네네.
0: 아니 근데 그렇게 다시 돌아가요.
1: 아, 그래요?
0: 지금
1: 기다려야 되나요?
0: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기다리시지 말고
1: 네네.
0: 엄하게 키워주세요. 엄하게.
1: 엄하게요?
0: 엄하게. 진짜 엄하게.
1: 아, 진짜요?
0: 왜냐하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만 해도
1: 네네네.
0: 제가 엄청 착한 아들이었거든요.
1: 네.
0: 근데 내 마음속에는 악마가 네. 계속 올라와요. 그때마다 엄하게 키워준 부모님 때문에 제가 바르게 간 겁니다. 진짜로.
1: 아, 그래요?
0: 왜 선택을 맡겨주면 안 돼요. 그때는 자기도 자기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1: 든든한, 매일 안 그래도 매일 전쟁인데
0: 그러니까
1: 지금.
0: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면 돼요. 그 의견을 물어서 아. 그래요. 그냥 바로
1: 아.
0: 바로 그냥 명령을 해야지. 네. 의견을 물으면 안, 의견이 없다니까 자기도 헷갈린다니까요.

0: 이렇게 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너무 또 속색이면 제가 삼촌으로서 혼내드릴 테니까.
0: 네네.
1: 예, 여기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오늘 조금... 잘 푸실 거예요. 네네. 제가 문제 잘 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화이팅 한번 외쳐보죠. 하나, 둘, 셋.
0: 파이팅.
1: 너무 좋습니다. 정답 말할 기회는 한번 뿐입니다. 반발한 퀴즈 문제 나갑니다. 더하기를 하자. 더하기를 하자. 56 더하기 56은?
0: 112.
1: 정답.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빗조은?
0: 개살구.
1: 정답. 여의도, 뚝섬, 노들섬이 있는 우리나라 도시는?
0: 서울.
1: 정답. 다시 나 같은 사람 만나지 마요. 이 노래의 제목은? 하나.
0: 만나지 마요.
1: 아, 여기서 문제 멈추고 싶다. 모놀로그였습니다. 모놀로그. 거침없이 말을 잘하는 모습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청산?
0: 유수.
1: 정답. 스승의 날은 몇 월 며칠일까요?
0: 5월 15일.
1: 정답. 1941년부터 1995년까지 사용한 초등학교의 옛 명칭은?
0: 국민학교.
1: 정답. 드라마 무빙. 이사랑 통역되나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에 모두 출연한 배우는?
0: 태인이.
1: 아, 나였으면 좋겠다. 고윤정이었어요. 고윤정. 기념일을 영어로 하면? 하나. 둘. 셋. 땡. 애니버서리였습니다. 야구에서 한 선수가 한 경기 안에 단타, 2루타, 3루타, 홈런 모두 기록한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0: 대수타.
1: 사이클링 히트라고 합니다. 어려웠다, 어려웠어.
0: 네.
1: 아, 하지만 초반에 기세 너무 좋았어요. 자, 결과 발표합니다. 10문제 중에 나이스 6문제 맞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김원성은 치킨 세트 획득 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 오늘 또 응원해주신 6분께도 비타민 음료 보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하. 이제 이름 말씀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0: 아, 고미정입니다.
1: 아, 미정님. 아, 네. 너무 잘하셨고요.
0: 네.
1: 또 우리 중1 아들. 아, 진짜 뭔가 다정하게 크고 싶어도 이때는 컨트롤 잘 안 될 테니까. 예. 모두가 함께 네. 응원하면서 네. 같이 키워보도록 하죠.
0: 감사합니다.
1: 예. 어, 진짜 성공 축하드리고요.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0: 아들 지금 또 잘하고 있으니까 엄마는 널 믿고 있으니까 항상 힘내고 엄마랑 재밌게 지내보자꾸나. 사랑해.
1: 아, 미정님 화이팅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아침에 늘 2시간 제가 응원 드릴게요.
0: 네,
1: 보내드립니다. 안녕.
0: 안녕.
1: 저희는 광고 듣고요 덤덤한 퀴즈 이어갈게요.
2: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6: 안녕하세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신입사원 누구일까요? 바로 시니어 인턴입니다. 60세 이상의 시니어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270만 원을 지원해드리는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 장기 고용 시 최대 280만 원 추가 지원까지. 2026년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577-1923.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담담담담담담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스승의 날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선생님과 관련된 중요한 날이 두 번 있는 이 나라는요, 공식적인 스승의 날은 1월 16일이고요. 또 하나의 스승의 날이라고 불리는 와이크루데이라는 게 있는데요. 새학기가 시작되는 6월이 있는 이 날에는요, 학생들이 꽃을 들고 선생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 감사와 존경을 전하는 전통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수도가 방콕인 이 나라 어디일까요? 저는 이 나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음식이 너무 맛있죠. 팟타이, 푸팟퐁 커리, 썸땀 다 맛있어. 진짜 사우디캅, 거큰캅. 이 나라 어딜까요?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담은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다섯 분 추첨해서 꿀스틱 세트 준비할 거예요. 정답과 당첨자 잠시 후 3부에서 발표할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태양의 Make Love 듣고 올게요.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

0: 하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 무리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봉합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4: 비결이 뭔가요?
3: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4: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3: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4: 경농이 만듭니다.
5: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6: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5: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6: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5: 경농이 만듭니다.
7: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061-241-8800.
8: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잘근 잘근 잘근 우적 우적 우적 아침을 씹어먹자.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덤으로 드리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매년 6월 학생들이 선생님께 무릎을 꿇고 꽃을 바치는 전통 행사가 열리는 나라 정답은 바로 태국이었습니다. 정답 맞추신 분 중 5분 저희가 선정해서 꿀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 겁니다. 명단은요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디제이 3년

0: 그 중에 반 이상을 함께한 반려 네. 아나운서 MBC 이준 아나운서 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려동물 아니고요. 네, 이준입니다.
0: 아, 네. 3년 중에 진짜 2년 거의 함께했어요. 함께, 네.
1: 네. 다음 달이 2년.
0: 아,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1: 아니요. 네. 저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아나운서지만
0: 배워요,
1: 아유, 우리 테디가 진행을 참 잘하기 때문에
0: 아유.
1: 제가 아나운서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뭘 던져도 다 받는다. 테디는 제가 어떤 이상한 말을 해도 아. 그래서 참 많이 배웠다.
0: 아닙니다. 이상한 말 한 적이 없어요.
1: 다행입니다.
0: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1: 미화됐네요.
0: 그렇습니다. 네. 아, 우리 휘준 아나운서를 이렇게 네. 오랜 시간 함께했는데
1: 너무 감사해요. 네.
0: 언어유의가 네. 우리 휘준 아나운서 덕에 상도 받고 그가 그러니까요. 이런 업적이 많아요.
1: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0: 어린이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는 부모님 청취자가 가장 사랑하는 프로그램 아. 네, 코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거 듣고 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앞으로도 또 네, 기회가 될 때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자, 아, 3주년을 맞은 예, 굿모닝 FM의 네. 대표 코너입니다. 언어 유의 네. 시작해볼까요?
1: 네, 허한나 씨 듣지 마세요. 더 저보다 더 오래 하셨더라고요.
0: 아, 그렇죠. 아,
1: 그러니까요.
0: 예, 개국 공신들도 있어.
1: 네, 원조가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자,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금요일은 어원. 단어의 유래 알아보는 아, 시간이죠.
0: 이때 직접 써주셔가지고 네, 우리도 한 몫을 했어요.
1: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예.
1: 자, 어원을 알아볼 단어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Let's go!
2: 휘돌아, 내 너에게 할 말이 있다.
3: 아니,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2: 스승이겠지.
3: 아, 스승.
2: 선생이 아니고 스승.
3: 네네.
2: 에? 내 너에게 그동안 아주 특별한 기술 성대모사를 가르쳤지.
3: 예.
2: 오늘이 그 마지막이니라.
3: 안 됩니다. 아, 저는 아직 갈 길이 먼.
2: 시끄럽다. 스승님이 많이 힘들어. 아. 마지막 성대모사는 가수 배철수이니라.
3: 예.
2: 자, 따라 하거라.
3: 예.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3: 에헤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아.
2: 안 똑같아.
3: 아, 어렵습니다.
2: 안 똑같아.
3: 어떡하지? 너무 어렵습니다.
2: 아직 멀었구나. 벌을 받아야겠다. 아. 스승의 은혜 노래를 장혁 버전으로 내 그렇게 가르쳤지.
3: 예.
2: 불러보거라. 아. 자, 시범을 보여주지.
3: 예.
2: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자, 따라해라.
3: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어,
2: 그게 아니지.
3: 아, 다시.
2: 다시.
3: 다시. 하늘아, 하늘아.
2: 아니야, 다시.
3: 하늘아.
2: 입술을 올려.
3: 하늘.
2: 다시.
3: 하늘 같아. 아, 어렵다.
0: 왜 이런 컨셉으로 온 거예요?
1: 왜냐하면 오늘 알아볼 단어가
0: 예, 예.
1: 스승입니다.
0: 아, 스승이야.
1: 네, 스승.
0: 뭐, 스승의 날이니까.
1: 네,
0: 또.
1: 네. 예.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을 뜻하는 스승. 어디서 왔을까요?
0: 스승.
1: 네.
0: 오, 하나하나 또 생각해보니까 스자 승자 모르겠어. 스승.
1: 그쵸. 뭔가 선생님은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렇죠, 그렇죠. 스승은 스승의 날 이럴 때만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하고.
0: 어, 이게 한자인가?
1: 과연 뭘까요?
0: 뭘까요?
1: 알아보겠습니다.
0: 예.
1: 자, 스승 그리고 한자가 아닙니다.
0: 오!
1: 네. 자, 신라시대 때 무당을 가리키던 차차옹 또는 차충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제사와 정치가 일치하는 재정일치 이거 아, 들어보셨을 겁니다.
0: 그렇군요, 그렇군요.
1: 그 사회였어요. 네. 그래서 종교적 지도자를 의미하는 호칭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 이 차차옹, 차충이 발음 변화를 거치면서 사사옹, 스승 이렇게 바뀌었다는 설이 있어요.
0: 에? 차차옹에서
1: 사사옹?
0: 사사옹이 됐다가 스승? 스승이 됐다고요?
1: 그런 설. 네, 설이요, 설.
0: 야, 이러면은 언어 유의를 하나도 안 한 건데. 이거는 정말 많이 바뀐 건데.
1: 집합.
0: 예,
1: 네.
0: 집합.
1: 자, 또 우리말로 기록된 스승은요. 15세기로 가겠습니다. 수양대군은 잘 아시겠죠, 그죠?
0: 예.
1: 수양대군이 왕명을 받아서 세종의 왕비였던 소헌황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지은 책에 이 스승이라는 게 처음 등장을 해요.
0: 어.
1: 수행을 많이 한 스님을 스승이라고 표현을 오. 했다고 해요. 불교에서 스님을 높여 부르던 표현에서 왔다는 설입니다.
0: 어, 요건 좀 그럴싸하네요.
1: 그럴싸하죠. 예. 그렇죠. 자, 스승과 선생. 아까 그거 다르다고 했잖아요.
0: 네?
1: 그 차이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직업을 가리키거나 상대를 높이는 존칭으로 쓸 때는 선생이라고 우리가 쓰고.
0: 예.
1: 근데 스승은 직업이라기보다는 세상의 이치, 도리 이런 걸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사람을 일컫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승이 좀 더 넓은 포괄적인

0: 의미로 우리가 써야 되는 거죠.
1: 그렇네요. 그렇네요. 네. 그럼 스승은 꼭 뭐 나이가 많고 적음에 꼭 맺혀지지는 않겠네. 그렇죠, 어린 그렇죠. 친구가 나의 스승일 수도 있고.
0: 배울 게 있다면 네. 다 스승인 겁니다.
1: 그렇네.
0: 네.
1: 저는 이제 그러면은 네. DJ로서의 스승은
0: 오.
1: 저는 유희열 선배.
0: 아, 예전에 하셨었죠. 그죠?
1: 이소라 선배.
0: 예.
1: 정지영 선배.
0: 와, 많다. 와.
1: 박소현 선배.
0: 어, 유명한 분들이죠.
1: 최하정 에이. 선배.
0: 네. 어, 몇 분이지?
1: 계속 나오네. 아, 제가 고정을 많이 했어요.
0: 네.
1: 예전에 고정을 많이 해서 그때 네네네. DJ들한테 많이 배웠죠.
0: 아, 네, 저는
1: 스승이 그 많죠.
0: 정지영 아나운서가 제 사실은 스승이라고 보면
1: 진짜 저도 DJ. 그렇게 DJ 계속 할 줄 알았어. 마이크 최대한 가까이 있고.
0: 네. 어.
1: 안녕하세요. 오늘 밤은 이렇게 할 줄 알았지.
0: 오늘 아침
1: 됩니다. 보내드립니다. 이런 걸 저 평생 할 줄 상상도 못했어.
0: 진짜 깜짝깜짝 놀라요. 아침에 들으면
1: 이걸 3년 동안 하고 있을
0: 줄은 7시에 저는. 그 목소리가 나오는 게 진짜 신기할 정도예요.
1: 예, 예. 네, 혹시 아무튼. 제 지인 중에도 제 라디오를 네. 콕 듣고 이제 만나면 저한테 어,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그중에 2년을 함께한 우리 희준 아나운서도 예. 제가 스승이라고 모시겠습니다.
0: 아이고, 아이고 예. 제가
1: 언어 유희 늘 배우고 있습니다.
0: 아이고 아닙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1: 우리 스승
0: 네.
1: 희준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유나이트의 신곡 포즈 띄워드립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0: 안녕.

유나이트 포즈 듣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볼 거예요. 한국에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온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다고 해요. 특히 서울의 K-의료 관광이 아주 인기라고 하는데 관련 소식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4부는요.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3주년을 맞아서 우리끼리 해요. 축하 파티 작게 꾸며보겠습니다. 굿모닝 가족들의 축하 메시지 들어보고요. 제가 라이브를 예 아침에 좀 불러드릴 건데 좀 격하게 선곡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그 인별

0: 또 라이브를 하면서 선곡을 좀 받아봤거든요. 그 중에 한 곡 그리고 또 준비했던 노래 제 노래 뭐 이렇게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3주년 축하 파티 모두 참석해 주실 거죠?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들어올게요.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7: 하이엠솔루텍.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8: 스마트하게 달리고
9: 기름값 걱정 날리고
8: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9: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8: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9: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대화의 한계를 넘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자,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 네, 테디의 3주년이자 스승의 날인 오늘은 어제보다도 조금 더 덥겠습니다. 7월 중순이 아닌가 착각하게 만드는 날씨인데요.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말금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지금 기온 올라가는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벌써 22도를 넘었고요. 낮에는 서울 용인이 32도, 대전 전주가 31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고 내일부터는 동쪽 지역도 뜨거워집니다. 주말 내내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고온 현상 계속되겠고요. 화요일부터는 내림세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전국 곳곳으로 비가 한 차례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다시 이맘때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말금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0: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최기찬입니다.
0: 네. 아, 이제 주말 좀 쉬시나요, 주말?
1: 주말엔 좀 쉬어야죠.
0: 늘 쉴 계획은 있으시나?
1: 쉴 계획은 있습니다만 세상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0: 계획대로 세상이 두지 않잖아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예. 온전하게 좀 쉴 수 있는 주말이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따지면 이제 마지막 일하는 날이니까 파이팅 있게 네네. 부탁드립니다. 어떤 키워드들 가져와 주셨나요?
1: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행정 대전환, 두 번째 키워드는 K의료관광, 마지막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처벌 강화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행정 대전환입니다.
0: 정부가 행정서비스의 기조를 바꾼다고 하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1: 정부가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이를 자동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직접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는 신청주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걸 바꿔서 국가가 먼저 찾아가는 체계로 기조를 바꾸는 겁니다.
0: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제 우선 지원 대상으로 확인이 되면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급여를 자동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편급여인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등의 경우에는 현재는 이제 출생신고를 한 뒤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출생신고만 하면 지원금을 자동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선별급여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은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신청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자격 확인 후에 자동으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또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연 2회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수급 가능성을 먼저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0: 예, 굉장히 편해지겠네요. 정부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1: 정부가 특히 이렇게 복지제도에서 기조를 좀 바꾸기로 한 이유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에서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제 울산 울주군에서는 아동 양육 가구가 사망하기도 했고요. 전북 임실군에서는 노인 돌봄 가구가 사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문제의 원인을 신청해야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로 본 겁니다.
0: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1: 이게 다만 좀 아쉽게도 지금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닌데요. 예. 왜냐하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등 이제 6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데요.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0: 어떤 이유예요?
1: 이게 추진 과정에서 굉장히 진통이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과거 사례가 있는데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용빈 전 민주당 의원이 통감자 5법, 통신비 자동감면법을 내놓은 적이 있거든요.
0: 예?
1: 해당 법안은 이제 취약계층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통신비나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한 법안이었는데 특히나 이제 지자체 시범사업에서도 반응이 좋았는데 결국 좌절이 됐습니다.
0: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지난 국회에서도 안 된 상황이 또 있었네요. 시범 사업까지 했는데 무산됐던 이유는 뭐예요?
1: 이게 당시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행정 서비스의 원칙은 신청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명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0: 네.
1: 민주당의 관료 출신 국회의원들이었는데
0: 네.
1: 이제 결국 이렇게 입법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국민들의 관심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0: 간단해 보였는데 생각보다 이게 어려운 작업. 이네요. 이번 정책의 장점이 또 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정책을 마련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안내를 해야 되고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거든요.
0: 네네.
1: 그런데 이거를 반대로 해석을 하면 결국 행정 효율화 측면에서도 이번 기조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0: 예, 정부의 행정 서비스 기조 변화가 의도한 대로 복지 사각지대를 좀 없앨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행정 부탁을 좀 드리는 게 방송 누가 듣고 계신다면 그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모바일 뭐 이런 앱이나
1: 네네.
0: 뭐 인터넷 신청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오류가 많이 뜨고 한두 번 이게 멈추면 저도 진짜 하기 싫어지는데
1: 그렇습니다.
0: 어르신들 진짜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요거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보완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K의료관광입니다.
0: 지난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1: 최근 이제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0: 예.
1: 약 201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건 지난해보다 무려 71.9%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이제 의료 관광객이 한 해 2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200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고요.
0: 예.
1: 지난해 실적에 힘입어서 누적 실 환자 수 역시 700만 명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0: 예.
1: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0: 진짜?
1: 네.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왔을까요?
0: 어느 나라에서?
1: 네.
0: 일단 가까운 나라.

0: 겁니다. 제가 예상하기론 멀리 비행기 값보다는 의료 값이 더 싸게 먹혀야 되니까 일본?
1: 정답은 중국이었어요. 아이.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2: 바로 옆에
1: 큰일 날 뻔했어요. 네.
0: 지금 뜨끔했죠?
1: 아, 원래 사실은 선물을 제가 네. 저희 집에 있는 정수기 1회 이용권을 준비를 해왔는데 실패했습니다.
0: 다행히 다 안 받았어. 네.
1: 자, 의료 관광객 중 이렇게 중국과 일본에서 온 비율이 좀 컸는데 예. 전체 60.6%였고요. 오. 특히 중국에서 약 61만 9천 명으로 가장 많이 한국을 찾았고요. 일본이 60만 명으로 그 뒤를 차지했습니다. 별로 차이는 나진 않았어요.
0: 그렇네요.
1: 이어 대만과 미국 순이었습니다.
0: 아, 아시아 국가에서 많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왔어요. 와, 멀리서 왔어. 정부가 의료 관광객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니까 의료 관광객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관광객보다 더 오래 체류하고 그렇지. 더 많이 돈을 쓴다는 겁니다.
0: 그렇죠.
1: 특히 의료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이 775만 원이었는데 이건 일반 관광객의 4.7배에 달합니다. 또한 의료 관광은 보통 체류 기간이 또 길기 때문에 결국 병원 진료가 숙박, 외식, 쇼핑, 교통 등 다양한 부분으로 확산되기 쉽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0: 예. 그러면 지난해 의료 관광객이 얼마나 쓰고 간 거죠?
1: 지난해 의료 관광객과 동반자가 국내에서 지출한 총액은 12조 5천억 원 규모로 추산이 되고요. 이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22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0: 작년에 의료 관광이 굉장히 핫했군요.
1: 네, 다만 과제도 있는데요. 가장 큰 숙제는 의료 관광이 서울에 몰려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이제 의료 관광객의 87.2%가 서울을 찾았는데요. 그 다음으로 많이 찾은 곳이 부산이었는데 3.8%에 그쳤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컸던 거죠.
0: 예.
1: 또 진료 과목 편중도 있었는데 피부과가 62.9%로 다수를 차지했고 그 다음은 성형외과가 11.2%를 차지했습니다.
0: 예. 의료 관광 대부분이 이제 서울에서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건 아무래도 의료 인프라가 서울에 쏠려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1: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의료 관광이 더욱 활성화되려면 부산 김해공항이나 대구공항 등 지방공항을 이용한 패키지 상품 등을 마련하는 작업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0: 예.
1: 피부과와 성형외과 외에도 안과, 뭐 치과, 탈모치료, 한방 등 다양한 진료 과목에 대한 홍보도 필요해 보입니다.
0: 맞습니다. 정부 의료 관광이 더욱더 또 신경을 쓰고 지방에서 또 의료하시는 분들도 해외 인프라 구축에 조금 노력을 하시면 발전이 엄청날 것
1: 그렇습니다.
0: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마지막 키워드는 개인정보 유출 처벌 강화입니다.
0: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처벌을 강화하겠다 했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1: 최근 정부가 반복적이고 중대한 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요.
0: 예.
1: 조사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과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을 합니다. 아울러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0: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 행위 어떻게 규정이 됐나요?
1: 징벌적 과징금 부과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3년 내 반복된 사건으로 규정을 했고요. 1천만 명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을 했습니다.
0: 예,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 구제가 이제 쉽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피해 구제 체계도 강화를 하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과 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입증 책임도 기업이 지도록 하는 등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수정이나 동의 철회, 회원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행태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0: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1: 오늘은 정부가 복지행정서비스의 기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핵심 한 줄은요. 기술 수준에 맞는 행정서비스 이렇게 하겠습니다.
0: 네. 최 기장 기자님. 오늘 금요일이니까 신청곡 한 곡 받겠습니다.
1: 저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테이라는 가수의 그리움을 외치다 노래를 신청했습니다.
0: 갑자기 왜 발라드를.
1: 3주년이시잖아요.
0: 아, 예.
1: 근데 이게 3집 앨범에 세 번째 트랙이에요.
0: 오야.
1: 그래서 이제 그걸 신청을 했었지. 사실 선거 기간이라 좀 번호 얘기하는 게 좀 민망하긴 한데.
0: 아, 왜 그걸 여기 갖다 붙여요.
1: 그렇지만, 예.
0: 아, 괜히 또
1: 3주년이니까 예, 신청을
0: 하고 했는데 왜 갑자기 또 이상한 예. 예.
1: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0: 알겠습니다. 예. 아, 적절하네요. 네. 3주년의 제 3집 앨범 타이틀곡이에요. 그리움을 외치다. 신청을 해주셔서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최기찬 기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1: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잠시 후 4부 굿모닝 FM 3주년 기념 파티 시작합니다.

0: 4세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 제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소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물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자, 지금 이 시간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5: 네, 오늘 출근길 좋습니다. 음악도 좋을 예정이고요. 하늘도 좋고 도로 위도 나쁘지 않고 사고도 많지 않은 편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45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강서구 일대, 또 노량진 일대, 그리고 강남권으로 속도가 좀 떨어집니다. 반대 강 서쪽으로는 오늘 평소보다는 훨씬 좀 수월한 흐름이고요. 내부순환로는 양방향 홍지문 터널 일대로,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쪽은 노원구 일대로, 성수 쪽도 노원구 부근, 또 군자에서 성수까지 밀려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대부분 평소보다 덜 밀리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기흥에서 죽전,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부산 쪽은 신갈에서 수원, 오산에서 남사까지 지체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은 신월부근 밀립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굿모닝 FM입니다. 4부 시작됐어요. 4부는 예고한 대로 우리끼리 파티합니다. 3주년 축하 파티로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0: 특별히 이제 그 피아노 버전이에요. 그래서 피아노로 또 목소리를 더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라이브 준비했는데 어떠셨나요? 굿모닝 FM태입니다. 3주년 축하 파티!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축하 인사 보내주셨는데 우리 또 특별한 메시지를 남겨준 분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1: 안녕하세요. 저는 맛쟁이 신사 시즌2 코너를 맡고 있는 셰프 이원일입니다. 테디의 3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말 초원부터 시작해서 3년을

저도 쉬지 않고 테디랑 같이 달려왔는데 늘 항상 같이 배고픔 참아가면서 열심히 얘기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는 테디에게도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굿모닝 FM 많이 사랑해 주시고 테디의 노고도 사랑 가득 담아가지고 꼭 한번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굿모닝 FM 테디의 3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유행본부 코너를 맡고 있는 유행사무총장 전민기입니다. 테디의 3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역대 굿모닝 FM에 가장 잘 어울리는 DJ는 바로
1: 테이.
0: 앞으로 10주년, 20주년 쭉쭉 가주시기 바랍니다. 유행본부 그때까지 함께 할게요. 다시 한번 3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 아, 형들 너무 고마워요. 아, 진짜 처음부터 함께해 준 우리 두 형, 네, 맏형들의 축하 메시지였습니다. 아, 너무 고마워서 귀 이어폰 꽉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귀에 침을 뱉은 민기 형. 테이. 너무 감사하고 형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진짜 저희 든든한 예 장군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영원히 함께해요. 여러분들의 축하 문자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권연진님, 저는 굿모닝 FM 이벤트 당첨자로 작년 1월 결혼식 때 테디의 축가를 선물 받았어요. 그리고 8월 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뱃속의 아기 빵그리도 테디 삼촌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태동이 활발해요. 사랑합니다 테디. 연진님, 제가 직접 가서 이제 축가를 불러드렸었는데 기억납니다. 어제처럼 기억나요. 아유, 예쁜 모습 그대로시죠. 김한나님, 테디와 함께 한 3년 동안 반발한 퀴즈에서 언급 안 해줬다고 삐친 남친과 결혼도 했고요. 우리 부부 주말 메뉴는 이원일 셰프님이 정해주고 계십니다. 또 깨톡 오타라도 치는 날엔 이유진 아나운서님한테 빙의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신혼을 보내다가 올해 4월 한 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가정이 만들어지는 동안 함께해준 테디와 굿모닝 FM 식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하트.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3년이 진짜 짧지 않은 시간이라는 게 확 느껴지네. 아, 뭉클하네요. 왠지. 하나님 고마워요. 최지율님, 라디오로 알람을 맞춰놓는 저희 집은 굿모닝 FM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7시에 일어나 언어유의 시간이 되면 집에서 학교로 출발하죠. 학교에서는 굿모닝 FM 들었던 얘기들로 꺼드럭대기도 합니다. 제가 오래오래 꺼드럭댈 수 있도록 10주년까지 가봅시다 하셨는데, 아유 그래요. 최선을 다해볼게요. 너무 고맙네요. 너무 고맙고, 시작부터 저랑 함께한다는 것 다시 생각해봐도 감동인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기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3년 했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3주년 맞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뭐 또 선물 드려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 부활 형님들도 이번에 30주년 맞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활동하고 있는 그 모습을 존경을 담아서 제가 준비한 노래는 부활 생각이나를 아침에 라이브로 불러드립니다.

0: 일주 김재원입니다. 굿모닝 FM 테디 3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주말 아침에 역사가 웬 말입니까? 많은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한테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굿모닝 FM 자체가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도 MBC 라디오의 역사를 만드는 굿모닝 FM DJ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3주년 축하드립니다.
1: 테디, 굿모닝 FM 3주년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드랜드 이치라입니다. 저도 테디와 함께 브랜드랜드를 시작해서 많은 기업들을 살펴봤는데요. 공부도 진짜 많이 됐고요. 매주 굿모닝 FM 가족들을 만나는 일이 정말 설렜습니다. 테디와 우리 제작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테디, 앞으로 5주년, 10주년, 30주년까지 우리 아침 책임져.
2: 아, 찌라 보고 싶네. 아, 우리 찌라님 너무 감사하고 재현쌤 아주 담백하게 또 인사해줬는데 우리 재현쌤의 성품으로는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다정하게 해준 거예요. 아, 너무 고맙네. 다들 사랑하는 예, 동생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축하 문자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현유진님, 저는 굿모닝 FM 들으면서 유독 기억에 오래 남았던 순간이 있어요. 많이 울적하고 지쳐있을 때 사연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테디가 제 얘기를 듣고 저에게 대단하다고 해주셨던 순간이 아직도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이상하게 그 이후로 좋은 일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네요. 테디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하셨는데 그랬어요. 아, 예. 근데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신 거 읽어보면 다 대단해요. 너무너무 대단해. 저는 출근할 때마다 출근하는 모든 분들 다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걸 늘 느끼고 있어. 대단한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현진

아침에 샤워하면서도 들으려고 화장실에 블루투스 스피커까지 설치했어요. 그렇게까지요? 굿모닝 FM 12년 차 애청자이지만 씻으면서까지 듣는 건 테디가 처음입니다. 크크크. 저희 절친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하트. 무엇보다 혼자 지내는 삶이 익숙한 제게 따뜻한 위로와 온기를 주셔서 감사해요. 아, 라디오 DJ가 예, 제일 행복할 때는 혼자 일하시는 분, 혼자 사시는 분, 혼자 공부하는 사람의 불편하지 않은 친구가 되었다라는 게 가장 뿌듯하거든요. 그렇게 되었다니까 제가 뿌듯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오 마사미님께서 해외에서는 제가 아마 출석을 1등자가 아닐까 해요. 크크크. 미안합니다. 오타도 1위이고요. 후후. 3년 동안 비행기에 있던 하루 빼고 다 들었어요. 아침 2시간 한국어 학원에 다니는 것 같이 들어요. 목 건강 잘 챙기면서 우리 아침 2시간의 행복 힐링 타임을 꼭 지켜주세요. 가오 올림 하셨는데 사실 가오 씨는 저 이제 테니아가 이제 제 팬클럽인데 제이 테니아라고 일본에서 팬클럽 활동을 또 해주시는 분이세요. 누나신데 한국어가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몰라요. 지금 거의 한국 사람보다 말 더 잘하는 것 같아. 가오상 스고이.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3주년을 맞이 라이브 선물밖에 해드릴 게 없어서 얼른 한 곡 더 해드립니다. 이 곡을 불러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 피아노 버전의 그 버전이 너튜브에 이제 있긴 있는데 클립이 오리지널 그 버전으로 예, 노래방의 말인 것 같은데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구해가지고 제가 불러드릴까 합니다. 원하시는 곡이었으면 좋겠어요. 성시경 선배의 희재라는 노래 라이브로 들려드립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6: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7: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8: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9: 아우, 남는 게 없어요.
8: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10: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박살! 박살! 태유빠 아침 박살나! 3주년! 3주년! 오빠! 3주년 동안 오빠의 아침은 박살났지만 우리 청취자분들의 아침은 재건되었어요. 예, 앞으로 3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오빠 아침 박살내면서 청취자들한테 행복을 주란 말이야! 축하드려요. 허한나였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에 굿모닝 베이스볼 맡고 있는 MBC 아나운서 김나진입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주년 축하드립니다. 우, 예. 아, 테디가 요즘 전성기를 계속 새로 쓰고 있잖아요. 저는 그 끝이 너무 궁금해요. 과연 하늘이 어디까지 뚫려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그 끝을 끝까지 확인할 겁니다. 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1: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2: 아, 윤상 선배님도 축하 메시지 남겨주신 줄 알고 지금 깜짝 놀랐는데 본인 홍보만 하시고. 네. 네, 실제로 이제 끝날 때 축하한다고 인사를 또 해주시곤 하는데 아, 너무 감사하네요. 잘 본받겠습니다. 축하 문자 보내주신 분들 아메리카노 선물로 쏘겠습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 3주년 이렇게 또 흘러가네요. 2시간 똑같은 2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2시간인 것처럼 일상의 2시간을 보냈는데 늘 일상의 2시간도 특별한 2시간으로 함께 계속하겠습니다. 축하 파티 매일매일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외치죠. 예, 우리 작가들하고 예, PD들 다 같이 해보구티 외치겠습니다. 3주년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보구티.
3: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5: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 중

0: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며칠 전부터 아침 가족들이 장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봄이 시작되면서 꽃 얘기가 사연에 아주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대상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한동안 네, 봄의 전령사 벚꽃이다가 뒤에 라일락과 아카시아가 이어서 이제 장미의 차례가 온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장미 노래를 놓칠 수 없으니까 관련된 노래들을 모아봤는데 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곡이 좋겠다라고 해서 어제 초성 퀴즈로 내어드린 곡 오늘 첫 곡인데 네. 정답 맞춰주신 모든 아침 가족들 네. 또 뭐 당첨되신 분이 있고 안 계신 분이 계시겠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노래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